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경제협력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도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당청 관계나 2기 내각 구성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오늘 열흘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진상규명위는 오늘 오전 마지막 회의를 거친 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원인과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앞서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종 발표에 책임자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 의결 요구까지 담길 거라고 말했습니다.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지난 10일부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 결과 생활자원회수센터에 발견된 인체 조직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병원 측은 청소 직원이 신체 부위를 마네킹으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로 분리해 버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발견된 신체 부위는 병원에서 치료 중이던 80대 여성의 다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특수화, 비규제 지역 효과 등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값이 이번 주에도 급등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2.22% 뛰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오름폭을 키워온 동탄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 1.98% 급등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상승폭을 0.24%포인트 키웠습니다. 동탄구는 토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시세차익 투자가 가능한 데다 최근 반도체 경기 호황에 기대감이 커진 가운데 주요 배후 지역으로 꼽히며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대한민국 노동자는 올해처럼 모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26명의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두고 표결한 결과 찬성은 11명에 그쳐 과반 득표에 실패했습니다. 사용자 위원들은 음식, 숙박업 등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이라며 구분 적용을 주장했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구분 적용이 불평등을 심화시킬 거라고 반대했습니다. 결국 합의 대신 표결이 이루어졌고 중간지대 공익위원들의 근로자 위원들과 함께 반대에 더 많은 표를 던지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무산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주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성인 중증 원형 탈모증 환자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대폭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바리시티닙 성분 경구제의 요양급여 적용 기준 일부 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했지만 정부는 교과서와 임상연구 문헌,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건강보험 지원 대상을 넓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MOU 체결로 에너지 수급 우려가 덜어진 가운데 반도체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며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14% 오른 51,564.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 위주의 S&P 500 지수는 1.08% 오른 7,500.5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91% 오른 26,517.93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전쟁발 고유가 상황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뉴욕장에서 추가로 10원 이상 급등해 1,540원 선까지 상승했습니다.

0: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가 전날 회의에서 매파적 금리 인상 신호를 보내면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26.6원 급등한 1,540원에 마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구, 경북 등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은 서울 3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오후에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다 밤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지며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에 최대 80mm, 전라권은 최대 100mm, 제주도에는 최대 1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6도, 습도는 66%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0: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진행을 맡은 LS증권 염승원 이사입니다. 벌써 한 달이 좀 지났습니다. 월간 연불리와 함께로 다시 인사를 좀 드리게 됐는데 어제 우리 증시가 역사를 하나 새로 썼죠.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9,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8,000선을 돌파한 지 이제 불과 16거래일 만에 이제 돌파를 하게 됐는데 이제 만스피, 그러니까 코스피 이제 1만 시대도 좀 이제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리까지 왔는데요. 이 역사적인 랠리를 이끈 건 역시 그 반도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제 260만 원, 삼성전자도 이제 36만 원대까지 좀 올라섰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숫자로 그대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이 화려한 축보 뒤에는 그늘도 좀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지수가 9,000인데 같은 날 이제 코스닥은 1,000선이 좀 위태로웠고 어제 그 상승한 종목은 이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110개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지수는 웃는데 정작 내 계좌는 웃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9,000피는 이 남의 잔치란 말이 좀 괜히 나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반도체 쏠림 어디까지가 실적이 만든 좀 정당한 상승이고 어디서부터가 경계해야 될 가열일지, 그리고 지수가 1만을 향해 가는 길에 이 소외된 종목들에게도 좀 온기가 퍼질 수 있을지 시장 전반을 한번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뜨거운 여름 투자자들의 계좌도 좀 뜨거워지기를 바라면서 생생경제 출발해 보겠습니다.

0: 자, 본격적으로 월간 연분리와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먼저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그리고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이렇게 네. 아침에 보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0: 네, 네. 저도 반갑습니다. 네. 그 오늘 일단 주식시장 출발했잖아요.
2: 네.
0: 그 대표님께서 한번 오늘 좀 시장 좀 어떻게 좀 출발인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2: 네, 오늘 출발이 아주 좋습니다. 9,200선 이제는 오. 네, 9,200.

0: 언제 올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어저께 9천을 달성하더니 오늘 또 2%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9,270선을 코스피는 좀 달려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결국 1,000선 이하로 오늘 떨어져서 또 결국에는 1,000선을 지켜주지 못하면서 990선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눈에 띄는 흐름은 어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 시장은 지금 코스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번 주에 좀 두드러지는 양상인데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게주 초반만 하더라도 순환매라고 해서 왜 우리가 조선 방산 원전 전력 오랜만에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부터는 대형주 쏠림 특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종목들이 좀 수급을 다 가져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오늘 좀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현대차가 빨간불을 켜지고 있고요.
1: 그래요.
0: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 점진적으로 코스피 안에서도 온기가 조금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300 종목이 좀 하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좀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오늘 우리나라 장 초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1: 이게 좀 이제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좀 약간 긍정적인 건 반도체만 이제 어제는 쏠렸는데 코스피 안에서도 뭐 2차전지 자동차로 약간 이제 순환매 좀 가는 것 같은데 이 온기가 코스닥으로는 지금 이게 전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좀 어렵긴 한데 본부장님은 좀 요즘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기사를 보니까 9천 넘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2: 아,
1: 근데
2: 기뻐야죠.
1: 이렇게 기사들 제목 보면 다 씁쓸한 기사들이 많아요.
2: 네, 그래서 제가
1: 그래도
2: 아침에 잠깐만 제가 또 ETF 전공이니까 어떤 ETF에 또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많이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ETF 하시는 분들은 특히 파생형 ETF를 하시는 분들은 역추세 매매를 합니다. 즉,
1: 역추세.
2: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반대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것이야. 그래서 오늘 인버스 2X, 저희는 고버스라고 불리우는 인버스 2X ETF가 벌써 아침부터 거의 1,300만 주 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역추세 매매로 접근하니까 시장 방향성이랑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부터 불러드릴게요. 삼성전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AI 반도체 탑2. 참고로 AI 반도체라고 이름이 붙은 ETF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삼성전기 하이닉스입니다.
1: 삼성전기.
2: 예, 역시 이제는 전기 닉스가 아니라 전자 닉스가 아니라 전기 닉스라고 불러다오. 이럴 정도로 삼성전기가 빨리 올라오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AI 반도체 많이 거래되고 있고요. 그다음은 또 역시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어떻게 본다면 이걸 뭐 좋게 봐야 될지 나쁘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그리고 2차 전지 요렇게까지 약간은 넓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ETF만 봐도 여전히 뭐 쏠림은 있지만 어제보다는 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이제 제가 어제 봤을 때 이제 이렇게 좀 확산이 안 되고 어제도 이제 코스닥이 좀 이렇게 무너져버린 이유는 결국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이번 FMC가 좀 매파적이었잖아요.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또 한번 오르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결국엔 금리 인상도 뭐 물론 중요한 이슈긴 한데 금리 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실적주로 더 집중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건
2: 그쵸,
1: 뭐
2: 그쵸.
1: 누가 봐도 전 세계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미국도 사실 그날 FMC 열리는 날 마이크론 또 올라 버렸잖아요.
2: 기술주들 많이 올랐죠.
1: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좀 공통된 현상 같아요. 그냥 쏠림이 꼭 우리만 있는 건 아니고
2: 그러니까
1: 가만히 이제
2: 시장이 위태위태 할 때는 역시 미들맨,
1: 맞습니다.
2: 미들맨을 한번더 믿어주는, 강하게 믿어주는 그런 장세다 이렇게 분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 코스닥이 좀 너무 안 좋긴 하지만 지금 그렇다고 금리가 튈건 아니잖아요. 지금 왜냐하면
2: 아니죠.
1: 오늘 이제 종전 협상도 이제 그 서명했죠. 금리 안정화 될 거고 미국의 금리 인상을 한 번은 한다는 게 지금 시장의 예상인데 뭐 금리 인상 한번 한다고 뭐 갑자기 뭐 기업들이 돈을 더못 벌고 적자 나고 막 그럴 건또 아니라고 저는
2: 아니죠.
1: 보고요. 또 내년에 점도표 보니까 내년 또 금리 인하예요. 점도표상으로는. 근데 사실 점도표도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게 케빈 호시 연준장 점도 안 찍어 이제.
0: 안 찍는다고.
1: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연준 해석도 좀 어려워졌는데 저좀 궁금한 게 저는 어쨌든 이제 코스닥도 결국 회복된다. 바이오나 이런 것들 실망 말자. 저는 좀 그런 관점이고
2: 네.
1: 좀 오히려 기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는데 좀 두 분 먼저 대표님부터 좀 어떠세요? 이 코스닥이 너무 지금 안 좋은데
0: 네, 저는
1: 거기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떠세요?
0: 연불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제 사실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강하기는 하지만 뭐 지나온 얘기니까 쉽게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코스닥 쪽에서 코스피로 옮겨가려고 한다면 빨리 움직이셨던 분들은 빠르게 선택을 잘 하셨던 거고 여기까지 오셨던 분들이 꼭 못 참고 손절하면 그때부터 코스닥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7월 달에는 이제 승강제 관련돼서 프리미엄 리그를 좀 나눈다. 이제 코스닥 내에서도. 근데 이제 우려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승강제를 통해서 프리미엄 일부 리그에는 70기업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직은 네. 단독 보도긴 하지만 일단 70기업만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도 격차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는 나오지만 어쨌든 코스닥을 부양하기 위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와줄 것이고 7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수급의 완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뒷받침될 수 있는 요인들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장 초반에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그리고 리가켐바이오, 삼천당 제약,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쪽으로는 살짝 온기가 좀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물론 반도체가 부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매력도가 이제 좀 단점을 찾기 어려울 네. 정도로 여전히 매력이 넘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인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기에는 좀 어려운 구간이 왔을 때 그 온기가 확산돼서 어느 섹터에 돈이 들어갈지 자금이 들어갈지 이 부분이 이렇게 중간중간 반등이 나올 때 시장이 좀 힌트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힌트는 좀 나와주는 것 같고 역시나 반도체를 너무 매력적으로 메인 중심으로 보되 그 외의 섹터에 자금이 아예 안 들어갈 순 없잖아요. 시장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안에서도 기회는 찾아보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1: 좀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본부장님 어떠세요?
2: 아유, 저는 코스닥 승강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왜 그러죠?
2: 왜 그러냐면 승강제 즉 코스닥 내에서 우량한 기업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코스닥 시장을 왜 만들었을까요? 코스닥 시장을 만든 목적은요. 우량 기업을 모으기 위해서 만든 시장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 테슬라처럼 초기에는 적자가 나지만 사업 모델이 훌륭하고 장래 성장성이 뒷받침되며 기술이 독보적인 회사를 지금은 네가 적자여도 우리가 넣어줘서 모험 자본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만든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거든요. 그중에서 펀더멘탈이 튼튼하고 실적이 완벽하고 그런 종목들은 코스피로 가면 되죠. 그렇게 완벽하다면 어찌 본다면 코스닥의 목적성 자체를 약간 훼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두 번째는 우량하다라는 기준을 어떻게 세울 거냐라는 거죠. 저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코스닥은 무조건 기술이에요. 바이오도 기술, 소부장도 기술,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저는 프리미엄에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기술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과연 누가 정해줄 거냐. 그리고 그 기술이 만약에 뛰어난 기술로 승강제에 넣어줬는데 기술이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임상 실패라든지. 그럴 때는 또 기술이 실패했으니까 다시 내릴 거냐. 저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승강제를 만들어놨어요. 그럼 프리미엄 리그를 만들어놨죠. 그러면 뭘 만들어야 될까요? ETF를 만들어야죠.
1: 그렇죠. ETF
2: 있어요. ETF를 만들어야 그렇죠. 또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또 저 같은 경우에는 ETF를 만들어야 되는 목적성이 있고 과연 승강제 프리미엄에 해당되는 코스닥 ETF를 만들어놨을 때 투자자들이 선택해 줄 거냐. 이것도 또 다른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은 실망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실망도 많이 했고 크레딧, 신뢰도 많이 잃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저는 신뢰, 크레딧부터 먼저 쌓아놓고 아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신뢰할 만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기술이 뛰어난 기업들이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증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좀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약간 코스닥 승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뭐 시장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정부는 이제 이걸 통해서 좀 코스닥 활성화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제 현업에 계시니까 참 이제 좀 한계도 좀 있지 않겠냐 이런
2: 그 한계를 너는 저는 너무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너무 추워요.
1: 근데 요즘에 이제 사실 그 코스닥 액티브 ETF 좀 느낌이 안 좋은데 근데 처음 나오기 전에는 정말 사람도 관심 많았잖아요.
2: 그렇죠.
1: 거래 대금도 쏠리고. 근데 지금 액티브 ETF 현재 좀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뭐 이게 회복할 좀 방법은 없을까요?
2: 저는 좀 아이러니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삼전 하이닉스가 좀 휘면
1: 그러면 좀 빠져야 좀 된다.
2: 빠진다는 얘기는 네. 아니고 빠진다는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1: 큰일 나요.
2: 큰일 납니다.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좀 수급 쏠림이 지금 저도 금융계 26년 차지만 네. 쏠림이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뭐 물론 좋은 종목으로 쏠리는 건 좋은 거지만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 달 내도록 먹으면 질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는 삼성전기에 쏠렸던 관심이 좀 어느 정도 분산되면 분명히 코스닥 쪽에도 기회가 올 거다. 그래서 그 분산의 계기가 뭐냐. 이번 달 다음 주죠.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실적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우리가 실적에 대한 눈높이는 머리끝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마이크론이 좋은 실적을 낸다고 해도 시장에서는 뭐 새로운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때쯤 해서 다시 한번 코스닥이나 소부장이나 지금은 뭐 여미사님도 아시겠지만 싼 주식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실적 빵빵한데 주가 많이 빠진 그런 종목들 쪽으로 순환매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1: 이제 두 분 다 좀 공통된 건 좀 소외받았다고 너무 포기하지 말자. 네.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렇게 보면 삼전닉스에 아무래도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눈은 찾아보면은 야 이렇게 실적 좋은데 이렇게 빠져 있다고.
2: 네.
1: 근데 선택을 못 받아요.
0: 맞아요.
1: 아예 그냥 수급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2: 핑미 해야 되나요?
1: 네, 지금은 아마 네. 그래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과연 투자분들은 지금 또 너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가다 보니까
2: 네.
1: 또 이걸 안 하면 또 소외받고
2: 네.
1: 좀 그 또 약간 마인드 컨트롤하는 부분도 좀 필요한데 다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쨌든 펀더멘탈은 저는 배신 안 한다고 보거든요.
2: 네.
1: 실적은 결국 네.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9,000포인트 넘어서 이제 1만 포인트를 다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0: 네.
1: 뭐 예전에 골드만삭스도 12,000 얘기했고
2: 네.
1: 근데 이제 1만도 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1만까지는 뭐 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먼저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1만 포인트 가능한지 그리고 혹시 이거 걸림돌이 될 만한 요소는 없는지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1만 포인트는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결국에는 삼전 닉스가 좀 달려주면 결국 1만 포인트는 도달을 할 것 같은데
1: 네.
0: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일단 불확실성은 지금 2주 동안 잘 제거를 해온 것 같아요. 제거했다. 어쨌든 이번에 FOMC도 잘 넘겼고 그리고 지표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좀 무난히 근원 쪽에서는 좀 예상치 하회하면서 무난히 나온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건 1만 포인트는 중요하긴 하지만 과연 모든 투자자들이 웃으면서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뭐 1만 포인트 가는 데 있어서 반도체 외의 섹터들도 같이 기여를 해서 올라가면 굉장히 긍정적이고 외사 쪽에서도 1만 포인트 외치던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 산업재 쪽 기업들 1만 포인트에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만 피는 달성이 가능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그들의 독주로 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전력 쪽은 괜찮은데 방산과 조선은 또 다소 좀 아쉬운 흐름 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일단 1만 피는 가능하다. 근데 또 그들이 아마 독주하면서 끌어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이게 참 근데 네. 1만 피가 너무 웃을 수가 없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긴 한데 본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1만 포인트는 간다고 보시는지
2: 네.
1: 그리고 가게 됐을 때 결국 다 같이 갈까요?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계속 쏠릴까요?
2: 지금은 너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나 좋아요. 어제도 네. CLS에서 150장짜리 반도체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탑픽은 삼성전기였습니다.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를 현재가 대비해서 무려 85% 업사이드 포텐셜을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이 삼성전자, 그다음이 하이닉스 그런 순서대로 얘기를 했고요. 특징적인 부분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뭐였냐면은 반도체 칩 메모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삼성전기 기판도 얘기했고요. 광트랜시버 뭐 이런 쪽도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런 걸 봤을 때에는 AI 산업이 하드웨어 서버 기판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어저께 케빈 워시 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I 내가 본 이래로 가장 혁명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승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끄는 게 아니라 AI 산업이 이끄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떤 AI 산업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냐. 이게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저는 무조건 피지컬 AI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축구 시즌이어서 아틀라스가 지금 축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2: 내년 되면 축구 안 할 겁니다. 축구할 시간이 어디 있어? 일해야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또 수많은 CPU 오늘도 네. 인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이런 아틀라스가 상용화 된다면 아틀라스 머릿속에는 CPU가 하나씩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CPU라든지 아니면 이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확산될 거니까 만 포인트는 끝점, 종착점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본다면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뭐 최근에 우스갯소리로 하이닉스 직원들이 소비를 해서 백화점 주가가 네.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AI 산업이 커지면 낙수 효과로 따른 낙수 효과에 따른 그 사이드에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효과를 볼 거다. 만 포인트는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네, 저도 근데 이제 두 분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도 이제 1만 포인트는 사실 우리나라 평균 PER 딱 10배 계산하면 만 포인트 나오더라고요. 네. 거의 그래서 불가능한 수치는 아닌데 과연 이제 갔을 때 이게 쏠리느냐 아니냐 그리고 아니면 확산되느냐.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좀 그래도 좀 낙관적으로 네. 확산될 거라고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좀 그러길 바라고요. 그 과거에도 보면 이렇게 강세장일 때 항상 쏠리는 것 같아요. 쏠렸고 그렇죠. 아마 2017년, 18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 차화정.
1: 맞아, 차화정도 있었고 네. 그리고 2017년, 18년 그때 반도체 슈퍼세가 한 번 온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되게 잔인했어요. 반도체만 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사이클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나중에 순환면 돌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 1만 포인트가 좀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어떤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뭐 시장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좀 약하고 그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좀 강세 보이면서 여전히 코스피가 좀 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일단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2: 그렇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익 추정치만 찾아봐도 계산이 뭐 쉬우니까 삼성전자 PER 10배 계산해 보니까 한 44만 원 나오더라고요. 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이제 301만 원. 사실 거의 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배를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5배도 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거든요.
2: 네.
1: 15배 가도 왜냐하면 이게 사이클이 점점 옅어지는 것 같아요. 장기 공급 계약도 맞고 그래서 15배 주면 삼성전자가 60만 원 넘고 SK하이닉스가 45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표님 어떻게 동의하세요?
0: 400만 원까지는 동의할게요.
1: 400만 원까지는.
0: 저는 400만 원까지는 SK하이닉스 도달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 그러니까 AI 이쪽 메모리 쪽에서 가장 무서운 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즘은 예전만큼 그렇진 않지만 그 속도적인 부분들이 워낙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자고 일어나면 영업이익 추정치가 매번 올라가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 상향이 눈에 띄게 진짜 레벨업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측하지 못했던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보면 아직 HBM4 관련돼서도 우리는 이제 HBM4가 이제 누가 되냐 뭐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그들은 HBM4E에 샘플을 보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업들은 이 앞단에서 굉장히 치고 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미뤄봤을 때는 400만 원 SK 하이닉스 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40만 원은 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주식은 우리가 심리, 뭐 실적, 성장 이거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삼박자가 부합하는 거는 이쪽 말고는 아직까지는 잘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단점을 찾아내기보다는 장점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장점을 뛰어넘는 또 장점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영업이익률이 이번에 80%대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제조업에서 이게 가능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네. 때는 이게 제가 주변에 여쭤보니까 진짜 잘 나와도 제조업 쪽은 10%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80%면 TSMC가 50%대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뭐 글로벌 시장에서 엄청난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서 저는 400만 원, 네. 40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도 알려주세요.
1: 네.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해 저는 15배까지 간다.
0: 15배 450만 원이었네요.
1: 저는 거기까지는. 근데 이제 본부장님께는
2: 네.
1: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다들 그래도 더 갈 거라고는 많이들 기대하는데
2: 네.
1: 그러면 고민이 그거죠. 그럼 계속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2: 네.
1: 들고 가신 분들은 그냥 계속 가져가자. 이 논리 그리고 하나는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는지.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2: 일단 순서대로 좀 말씀을 네. 드릴게요. 자, 그러면 3전 하이닉스만 갔냐? 천만의 말씀. 옆 나라 일본을 보더라도요. 아. 일본도 니케이 225 지수도 사상 최고치입니다. 아. 제가 10년 전 니케이 225 지수가 7,000포인트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7만 포인트 넘었습니다.
1: 7만 네. 네.
2: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러면 일본은 뭘 잘하는 나라냐? 뭐 옛날에 기억하시겠지만 뭐 도요타 자동차, 뭐 일본에 있는 은행들 아닙니다. 옛말입니다. 지금 키옥시아 굉장히 많이 시가총액 많이 올랐고요. 키옥시아가 낸드 만드는 회사인데요. 도요타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추월했습니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의 소프트웨어, 그 손정희 회장의 지주회사인 소프트뱅크 한때 시가총액 순위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일본도 AI발, 낸드발, 스토리지발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만 볼까요? 대만 TSMC만 좋은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TSMC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기판 회사, MLCC 회사, 부품 회사 굉장히 좋습니다. 결국은 3전 하이닉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옆으로 눈을 조금만 돌리시면은 이웃나라 일본, 대만 역시 AI발 훈풍의 효과를 굉장히 톡톡히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 갈 길 더 멀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옆나라 를 보시면 충분히 동의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는 뭘 사야 되냐? 삼성전자 우선주를 한번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살짝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MSCI와 같은 지수는 우선주도 지수에 편입하고요. 한국이 선진국 와치리스트 등재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MSCI에서 선진국 와치리스트에 들어간다면 삼성전자 우선주도 수급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들고 가는 것은 찬성이고요. 지금이라도 사셔야 된다라는 의견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전액을 다 사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방금 케빈워 씨 얘기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분명히 금리가 발목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진 대표님도 좋은 말씀 주신 게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면 우리의 젠슨 황 형님께서 가만히 있을까요? 야 너희들 이렇게 비싸게 우리한테 납품한 거야? 나 너희들 거 못 쓰겠어. 그리고 어젯밤에 팅쿡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폰 메모리 가격 너무 비싸서 이러면 너무 곤란해. 아이폰 가격 너무 이러다가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가게 되면 우리 어떻게 팔란 얘기야. 분명히 이러한 도전이 올 거고요. 그러면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조만간 중국에서 상장한 창신 메모리 우리 중국산 디램 쓸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30%에서 40% 정도 들어가시고 나머지는 10%씩 토막을 내셔가지고 분할 매수로 꼭 들어가시길 권고드립니다.
1: 그런데 네. 이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잘못은 아니잖아요. 네. 삼성전자에서 뭔 잘못을 했어요? 자기네들이 부족해서 네. 가격 다 올려놓고는. 네.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그런 반대 현상도 나오니까 제가 기억나는 게 SK 최태원 회장님이 그 비슷한 얘기했거든요. 네. 가격이 자꾸 오르면 저항이 일어난다.
2: 저항이 일어나죠.
1: 효율화를 할 거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점에선 공급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이제. 지금 미국의 빅테크들도 이 부담을 느끼는 건 맞는데 사실 네. 좀 당장 대안이 또 없잖아요.
2: 대안이 없죠. 네,
1: 그래서
2: 뭐 기술적으로 뭐 터보 퀀트가 맞아요. 됐던 뭐 루빈 울트라도 네. HBM 채용 그 용량을 좀 줄이겠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일부 좀 마지막으로 근데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 나왔잖아요.
2: 네.
1: 요게 어쨌든 맞나요? 지수의 변동성을 실제 키웠나요?
2: 일단은 지금은 양의 복리 효과로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의 복리 효과라는 건 뭐냐면 이자에 이자가 붙는 이런 현상을 양의 복리 효과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은 어찌됐건 5월 27일에 나오고 나서 한 번의 주가 조정은 있었지만 지금은 또 사상 최고치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어찌 본다면 타이밍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셨던 투자자분이라면 수익이 났을 수익 권역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심을 합니다. 어떤 의심을 하냐면 만약에 반대로 갔을 때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매매하셨던 분들은 장기 투자자가 아닙니다. 단기나 초단기나 단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역방향으로 간다면 첫 번째 이쪽에서 이익 실현 내지 손절매가 나올 거고요. 손절매가 나오게 된다면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주식과 선물 100%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주식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매물을 부르는 그런 트리거 포인트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한국보다 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단일 종목 인버스 상품들이 더 잘 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아마 염 이사님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 쇼감마라고 해서 어떤 방향성으로 더 쏠림이 확대된다. 이게 옵션 그릭스에 해당되는 용어거든요. 네. 이런 현상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박수 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항상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그 어떤 흐름 그리고 그게 지금은 또 오히려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는 또 역효과가 좀 나는 부분도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YTN 라디오 생생경제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염승환이고요.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나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6: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자 이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 진행을 맡고 있는 LS증권 염승환입니다.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센터장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가 참 이제 저희 한번 다뤄봤지만 계속 오를 것 같은 또 생각도 들고 여전히 분위기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참 이게 또 코스닥은 우려했던 대로 또 빠져버리네요. 네. 참 오늘 올라갔으면 좀 좋겠는데 근데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약간 이렇게 그 잠깐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괜찮은데 없는 분들은 사실 누가 봐도 포모일 수밖에 없잖아요.
7: 맞습니다.
4: 이럴 때 어쨌든 저희가 또 다른 업종도 얘기하겠지만 그 전에 앞서서 이제 두 분께서 좀 개인 투자분들한테 한번 좀 이 포모 지금 온 상황에서 일부라도 좀 가야 될지 아니면 끝까지 자리 지키자 자기가 좋은 기업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도체가 없으면 일부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내가 좋은 멀쩡한 기업을 팔고 가는 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좀 끝까지 좀 기다리자.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8: 저는 딱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또 변화가 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심리를 일단 첫 번째로 살펴보면 현금이 있으면 뭐를 살 거냐 누구한테든 다 물어보면

0: 다 SK 하이닉스,
1: 네, 맞아요.
0: 삼성전자 주저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어서 일부라도 자금을 옮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이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이 기업이 저는 좀 제가 기준점을 잡은 게 올해 한 번이라도 시장에서 이 섹터나 종목이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라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상반기 때뭐 건설도 그랬고 전력도 그랬고 좋았던 섹터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들어와서 이 섹터를 올렸고 시장에서 뭐 현대건설, 대우건설 입에 계속 오르락 내리락 했었잖아요.
1: 네.
0: 한동안. 그때 들어왔던 자금들이 과연 빠져나갔느냐. 그렇게 지금 이번 조정에 빠져나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들어왔던 부분들이. 그래서 시장에서 상반기 때한 번이라도 시장을 휩쓸었던 종목 또는 그 종목이 그 어떤 큰 섹터 안에 들어가 있었냐. 이게 만약에 뒷받침이 된다면 저는 하반기 안에는 또한번 다시 왜냐하면 재료와 일정과 모멘텀이 또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 갔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조건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조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나와주는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자가 계속 나는 기업이면 이게 심리 자체가 버티기가
1: 그렇죠.
0: 힘들고 지금 워낙 시장이 무조건적으로 실적의 키워드로 또 가고 있다 보니까 실적이 좀잘 나와주는지 이런 부분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무분별하게 조정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정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조정이 나왔느냐라는 부분들이 좀 부합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기다려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근데 이세 가지가 부합되지 않는 종목은 이런 회사가 있었어? 라는 종목들.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시가총액 1000억도 되지 않는 정말 엄청난 그런 부실 기업들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하시고 누군가가 그럼 사줘야 되는데 그 종목을 누가 사줄까를 고민해 보면 사줄 만한 주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한번 선별해 보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에 벗어나는 종목들을 지금이라도 반도체 쪽으로 옮겨가시는 게 마음도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보고
1: 네.
0: 싶습니다.
1: 그 사실 좀 이제 토론방 보면 이런 얘기도 있다 그래요. 이 삼전 닉스 빼고 다 상장 폐지시켜 버려라. 워낙
0: 맞아요.
1: 얼마나 좀 이렇게 답답하셨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본부장님께는 좀두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이제
2: 네.
1: 요그 지금이라도 어쨌든 조금 옮겨 가는 게 맞는 건지
2: 네.
1: 아니면 버티자 괜찮은 기업은 그거 한번 좀 짧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질문은 그래도 지금 개인투자분들도 스페이스X도 관심 되게 많이 갖고
2: 그렇습니다.
1: 계시잖아요. 근데
2: 네.
1: 이제 미래에셋 또 이번에 좀 약간 이슈가 있었죠.
2: 네.
1: 예. 근데 어쨌든 이게 또 증권주에도 좀 약간 안 좋게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관련해서
2: 네.
1: 좀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제 오늘은 좀 주가 빠졌던데
2: 네.
1: 여전히 뭐 계속 좀이 우주항공이나
2: 네.
1: 이런 쪽좀 괜찮을지
2: 네.
1: 한번 그런
2: 일단
1: 것까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 네, 순서대로 좀 말씀을
1: 네.
2: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반도체 여러분들 모르는 상품 속에 반도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상품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코스피 200이고요. 코스피 100 이게 무슨 반도체지? 맞습니다. 반도체라는 이름은 달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SK스케이엔, 삼성전기, LG이노텍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SK스케어까지 더해본다면 아마 대략 6할에서 7할 정도가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내가 반도체가 없어, 그렇지만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사기에는 하이닉스 주가 너무 비싸고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 투자하시면 됩니다. 뭐 ETF 뭐 굳이 제가 네이밍은 안 드리지만 이름 뒤에 200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으면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니까 반도체를 조금이라도 안 갖고 있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200, 코스피 200으로 구성된 ETF를 조금이라도 투자하시는 게 저는
1: 좋습니다.
2: 베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이스X도 어찌됐건 드림, 꿈에서 현실이 됐던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드림에서 현실이 됐을 때 가장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반도체에 묻혔습니다. 마이크론에 묻혔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에 묻혔습니다. 그렇다면 우주산업이 끝인가? 저는 절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쟁 끝났습니다. 전쟁 끝나고 나서 골든돔 프로젝트라든지 다시 재무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우주 산업이야말로 전통적인 방산 산업입니다. 우리가 위성 스타링크를 통해서 인터넷만 할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위성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탐지하고 드론을 탐지하고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날은 아니지만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는 날까지 올 거거든요.
1: 네.
2: 그런데다가 발사체 시장, 글쎄요, 스페이스X를 능가할 수 있는 발사체 단가를 할수 있는 회사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최근

0: 최근에 커서 AI를 인수하면서 이제는 AI라는 삼박자를 갖춰진 데다 언젠가는 테슬라까지 합병을 한다면 글쎄요, 저는 완전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반도체에 묻혀 있지만 또 조만간 나스닥 100 ETF에 편입이 될 거고요. MSCI ETF, 러셀 ETF에 스페이스X 편입 이슈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 날짜는 6월 말, 7월 초니까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면 다시 한번 패시브 수급이 등장하면서 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뭐좀 변동성이 있지만 우주에 대한 뭐 그런 어떤 성장은 바뀐 건 없다. 여전히 거기는 좀 긍정을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본부장님께서 조금 이제 오늘 좀 빨리 나가셔야 돼가지고 마지막 질문 좀 하나만 좀 드릴게요. 근데 또좀 요즘에 ETF가 워낙 영향이 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는 ETF로 상품화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0: 너무 좋죠.
1: 근데 그거 말고 또 있을까요? 뭐 로봇도 있을 거고 2차 전지 우리나라에 되게 뭐 바이오. 근데 그중에서는 좀 개인적으로 어떤 게좀 상품화가 지금 제일 좀 좋다고 보세요? 좀 사이즈가 뭐 크고 성장성도 있으면서.
0: 결국은 저는 AI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컨빅션을 갖고 있는 뭐 투자자 겸뭐 운영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고요. 그렇다면 결국은 AI 산업이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어떤 상품이 필요할까? 제가 생각하는 상품은 인프라입니다.
1: 인프라.
0: 결국은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요. 전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전력에 들어가는 전압기, 변압기가 있어야 되고요. 전선이 있어야 되고요. 이 수요는 아직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1: 아직도.
0: 반도체의 모든 칩의 모든 정신이 쏠려 있는 사이에 이런 인프라 쪽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인프라 쪽, 특히 전력기기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미 그렇게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전력기기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상품들도 있지만 결국은 인프라, 특히 뭐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 그러면 또 우주 데이터 센터에 맞는 인프라가 필요할 거고요. 또 지금은 너무나 덥지 않습니까? 제가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땀이 쭈르륵 나는데 데이터 센터 얼마나 덥겠습니까? 쿨링이라든지 냉각이라든지 또다시 광통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요.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집중하고 계시겠지만 이 시장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과 관련된 인프라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시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포항에 있는 또 고객님들 만나러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1: 아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최창규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리서치 본부장님 좀 먼저 보내드리고 이제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과 이제 조금 더 대화하고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본부장님께서는 사실 좀 이제 우리 항상 반도체 다음 주도주를 꼭 찾긴 찾잖아요. 근데 규모가 커야 되니까 사실 백화점이나 화장품이 막 그 사이즈는 안 되니까 주도주가 되긴 좀 어려운데 그 대표님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런 아까 저런 이제 인프라 쪽을 동일하시는지 아니다. 뭐 로봇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바이오도 있고 다음 차기 이런 좀 주도주는 뭘로 보고 계세요?
2: 저는 다음 차기는 원래 전력 쪽을 유망하게 보고 있었고 또 지금도 긍정적으로는 보기는 하는데 저는 현대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한번 매기가 쏠릴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이유는 현대차가 지금 구글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확보하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삼성 쪽에서도 뭐 부인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지금 소프트뱅크의 그 지분을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에게 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들이 지금 아틀라스에 왜 이렇게 열광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피지컬 AI로 가야 되는 그 흐름 속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보안상의 이슈가 있잖아요. 중국의 로봇이 워낙 가격은 저렴하긴 하지만 보안상의 이슈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미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또 가지고 있는 어쨌든 미국 기업이라고 보는 게 맞고 거기다 보안 이슈를 피해갈 수 있고 처음에는 도입하는데 가격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 만약에 로봇을 도입하고 24시간 돌리게 되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들이 더 발전해 나간다고 한다면 초반에 이제 억 단위로 갖고 오는 부분은 금방 2, 3년 안에는 본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에서도 이야기한 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격의 단가를 낮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량 생산 체계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했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좀 미뤄 봤을 때는 지금 현대차 그룹주를 좀 차기 어떻게 보면 대장 쪽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력도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변압기라고 하면 좀 종목은 제한적이잖아요.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은. 근데 네. 현대차 그룹주를 중심으로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확 넓힐 수 있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들이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같이 로봇 밸류체인으로 편입되는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또 현대차 많은 분들이 올라오길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 만큼 유망하게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은 대표님께서는 그 다음은 반도체 다음은 좀 로봇이 되지 않겠냐. 흔히 네. 이제 여기도 그 AI니까 네. 피지컬 AI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까 이제 여기 인프라 얘기해 주셨고 네. 저는 이제 로봇도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지금은 아닌데 바이오? 나중에 좀 주도주가 될 만한 네. 건 이제 배터리로 보고 있어요.
2: 아 배터리요? 그럼 네. 2차 전지 쪽 전반적으로
1: 지금 바로는
2: 거예요?
1: 가기 힘든데 왜냐하면 아직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2: 아 그렇죠.
1: 근데 다만 이게 워낙 사이즈가 크고 예, 큰 기업들이 워낙 많은 데다가 또 중국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아, 비슷하고 그리고 ESS도 사실 거기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도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고 이제 남은 숙제는 미국에서 전기차만 잘 팔리면 되는데 그게 이야기,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2: 이야기 들어보니까 2차 전지는 로봇도 갖고 있고 네. 에너지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선 차기 한번 좀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는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도 많이 눌려 있고.
2: 그래서 근데 오늘 좋아요. 이사님
1: 오늘 분위기가 좀 괜찮긴 합니다.
2: 네.
1: 자, 그래서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뭐 반도체만 꼭 있는 건 아니거든요.
2: 네, 맞아요.
1: 그래서 그걸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재은 대표님과 함께 그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를 한번 또 진행해 봤는데 참 이게 채창 공유자 좀 먼저 좀 도망가셔가지고
2: 너무 빠르게 나가셨습니다.
1: 네. 그래서 오늘 월간 연불리와 함께 6월호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은 이지스탁 대표님 오늘 좀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미쳤다.
4: 미쳤다. 와,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와, 와.
6: 미친 경제 대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1: 네 오늘 참 시장이 어쨌든 이제 9천선을 넘어서 또 진격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참 이게 웃지 못하는 게 좀 아쉬운 좀 상황인데 뭐 저희도 오늘 반도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 좀 나눠봤지만 그래도 좀 포기하지 말자. 예, 언젠간 좀 온도가 좀 퍼지지 않겠냐 코스닥에도 그렇게 한번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예, 끝은 뭐 항상 모든 게 다 이렇게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락도 없기 때문에 특히 좀 코스닥이나 이렇게 좀 약간 부진한 기업들 잘 이게 좀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선 좀 잘 인내하시면서 다음 반등을 한번 잘 노려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잠시 후에 그 10시부터 2026 북중미 월드컵 졸별에선 2차전이 우리나라와 이제 멕시코 경기가 좀 열릴 텐데 우리 선수들의 이제 멋진 경기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저는 다음 달 7월 월간 연불리로 돌아올 예정이고요. 다음 주에는 조태현 기자가 다시 이 자리를 맡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후 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도 내려졌고요. 오늘 낮 동안 체감온도도 33도까지 오르는 등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부터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소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성산도 따라가는 길 성산램프 에서 대신삼거리까지 교통량이 많은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더디고요. 현재 내부 순환로는 대체로 여유가 있는데 홍제문터널 통과할 때는 짧게 지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으로는 도봉터널 부근 2차로에 사고가 나서 상계교에서 도봉터널 통과할 때 정체되고 있고요. 강남권도로 영동대로는 현재 삼성역에서 경기고등학교까지 양방향 정체고요. 영동대교 다리 위에서는 남단 쪽으로 서행합니다. 성수대교는 남단 쪽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청담대교 역시 남단 쪽으로 진입하는데 속도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1: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9,000선을 넘은 코스피가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3: 현재 코스피는 9,200선과 9,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8% 오른 9,288.89로 출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코스피도 상승세입니다. 8,000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9,000도 넘었는데 꿈의 숫자인 만을 향해 점차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8%, 브로드컴이 4%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나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 중입니다. 반도체 투톱 모두 장 초반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삼성전자는 38만 전자에 접근 중이고 SK하이닉스는 280만 닉스를 달성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어제 하루 반짝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 다시 순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순매도 중입니다. 코스닥은 0.05% 오른 1001.4로 출발했는데 소폭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했지만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8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 네, 미국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3: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3원 오른 1537.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란 전쟁 직전 환율이 1460원대였는데 종전 합의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 중이나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70달러 초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전날 종가를 보면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79.85달러, 7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배럴당 76.6달러,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73.09달러였습니다. 종전이 되고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도 인프라 복구 문제가 남아있어 완전 정상화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0: 사람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3년 검찰이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2월 이 전 부지사를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후 1년 2개월에 걸쳐 18차례 준비 기일이 진행된 끝에 지난 8일부터 열흘간 국민 참여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역대 최장으로 알려졌습니다.
1: 네, 이번 사건 재판 쟁점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먼저 2023년 5월 17일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은 쌍방울 법인카드 결제 내역 등을 근거로 소주 4병을 생수 3병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 측은 검찰이 정적을 상대로 악의적 쪼개기 기소를 했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가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송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또 다른 쟁점인데 이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2: 네, 재판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파장도 있을까요?
0: 네, 이번 재판 결론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단 결심은 조금 전인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됐는데 검찰의 최후 결론 후 오전 중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결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늘 밤, 적어도 내일 새벽 내려집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1: 귀국 다음 날 이례적으로 회견을 자처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2: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0: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 오늘 언제 시작합니까?
2: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출국해 어제 귀국했는데요.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을 논의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 등을 맺었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발전 협력 등 경제 분야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어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선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여 분 정도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뒤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뒷이야기나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당청 관계나 2기 내각 구상 등 국내 현안 관련 질문도 나올 전망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가 뭘까요?
2: 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날인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11일 만에 또다시 언론 앞에 서는 셈이라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우선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성과를 설명하는 거란 해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독대,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등 이 대통령만이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회견을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설과 연결지어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통상 순방 이후엔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부르기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원 등 야당의 사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당청 불화설이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을 잘

0: 후보가 코스피 9000 시대를 맞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 국민의힘에선 이틀째 입원 중인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내홍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2: 네, 국회입니다.
0: 네, 먼저 당청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건지 관련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2: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이 대통령 귀국 행사에 초대는 받았지만 갈등설을 완전히 불식시키진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90도 폴더 인사를 두고 과공비례, 즉 지나친 공소는 예의가 아니란 비판이 여권에서 나왔는데 당권파는 고개 숙인 게 과하다는 지적이야말로 과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정 대표도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 찬양을 이어갔습니다. 정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9000,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가 시작됐다며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치켜세웠습니다. 하지만 정 대표가 연임을 공식화할 경우 당청 갈등이 고조되는 건 시간 문제란 관측이 많습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주 거취를 밝힐 거로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도 이르면 이번 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대통령 순방 성과 브리핑을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보통 여야 대표를 초청해 순방 성과를 공유해왔는데 껄끄러운 당청 관계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1: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는 건 매한가지인데요. 지금도 입원 중인가요?
2: 네, 장동혁 대표는 과로로 어제 입원했죠. 여전히 병원에 있는데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장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는 날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오늘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큰 선거가 끝나면 지도부 임기는 사실상 종료된 거라며 거듭 가을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쇄신파 김재섭 의원 역시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며 혁신형 비대위 체제 전환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맞선 당권파들의 반발도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대표가 지명한 조광한 최고위원은 사퇴는 정치적 미숙아들의 주장으로 뇌구조가 의심된다면서 가을 사퇴론 역시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엉뚱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발족한 가운데 장 대표는 특검 추진과 재선거특별법 추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선 모습입니다. 또 퇴원 이후 당직 개편을 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단 분석입니다. 당 내홍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 속 지도부 안에서도 퇴진 요구엔 동의하나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고심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0: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2: 네, 여야가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계속 공전 상태입니다.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인데요.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닌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날을 세웠고 반면 국민의힘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전반기는 민주당이 지배한 무소불위 국회였다며 원내 제2당이 맡던 법사위를 돌려준 게 국회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은 원구성을 다음 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신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원내에선 국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최근 지지율 흐름을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원내수석이 오늘 다시 만날 예정이라 협상 타결 여부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을까?

0: 도어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com.
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2: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1: 건강해.
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2: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3: 건강기능식품.
4: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동시에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됩니다. YTN

0: 뉴스 FM.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규빈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조금 전 개최국 멕시코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체코전과 마찬가지로 주장 손흥민이 원톱 공격수로 나섰고요. 이재성, 이강인이 좌우 공격수를 맡았습니다. 중원도 황인범, 백승호가 그대로 맡았어요. 수비 라인업에는 약간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멕시코의 날씨, 또 멕시코는 홈에서 하는 경기이죠. 게다가 전 국민이 축구에 진심이어서 멕시코 국민의 응원 열기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멕시코는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도 높습니다. 참 여러 가지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대표팀의 활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마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방송되는 중에 열심히 우리 선수들 경기 펼칠 텐데요. 방송 중이라도 골이 나오면 속보로 바로 가장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무덥겠습니다. 서울 33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혹시 낮 시간대까지 밖에서 응원하시는 분들은요, 수분 섭취하시면서 응원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 19일 금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라이프.

0: 지식재산처와 함께하는 독특하지 기특하지 시간입니다. 이제는 AI가 뭐든지 다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발명도 예외는 아닌데요. 생성형 AI가 해준 발명을 만약에 특허 출원했다. 이거는 통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AI 발명과 출원에 대한 궁금증을 싹 다 풀어주는 안내서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 신진섭 과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지식재산처에서 특허법령과 제도를 담당하는 신진섭 과장입니다.
0: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또 AI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잖아요.
1: 아, 그때는 초고속 심사였습니다.
0: 초고속 심사였습니까? 네, 예. AI만 하시는 분 아니셨어요?
1: 아닙니다.
0: 심사, 특허 심사 출원 관련해서 하시는 분이군요.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AI까지 신경을 쓰셔야 되네요.
1: 네.
0: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너무 궁금합니다. 저도 이 시간 지금 안내하면서 AI가 발명도 할 텐데 이거 특허 받을 수 있나? 너무 궁금한데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AI 시대의 올바른 특허 출원 안내서 발간이 됐습니다. 쟁점이 AI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가인데 아마 이 발간서에 그 답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현재 안 되죠?
1: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행특허법상으로는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훌륭한 발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특허업계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소위 다부스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다부스는 AI의 이름입니다. 이 다부스를 개발한 그 미국 교수인데요. 이

0: 교수가 뭐 쉽게 말하면 자기가 아무런 지시하지 않았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얘가 그 식품 용기를 발명했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용기를 AI가 발명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추론해 보면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6개국에 특허 추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서도 특허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AI가 발명자라는 이유고 사람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지금 특허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1: 만약에 그때 그 발명한 거를 그 특허 출원, 그러니까 신청은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0: 네.
1: 그 사람이 AI가 발명한 거를 기록하지 않은 채 본인이 발명한 것처럼 만약에 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지금 뭐 최근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이 그 만든 동영상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1: 네.
0: 이거를 사람이 했는지 인공지능이 했는지 잘 구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페이크 뉴스도 있는 거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심사에서도 딱 보면은 이게 AI가 했는지 사람이 했는지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만약에 이렇게 속이고 들어왔다고 한다면 과연 이제 저희가 제대로 이제 걸러낼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은 좀 드는데요. 몇 가지 이제 그 AI만의 독특한 특성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그 AI가 또 도면을 그래도 제출했을 때이 도면 안에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글들이나 이상한 문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딱 이거 의심되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다음 또 그리고 어떤 이제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팅 그다음에 뭐 합성생물학 잘 되게 어려운 학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사람이 이 모든 기술 분야에 대해서 하루에 한 30건씩 출원하신 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이거 되게 이상하다. 그리고
1: 그러네요, 그거는.
0: AI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AI가 어떤 거를 발명을 해서 제출했는데 겉보기에는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저도 이거를 가지고 이제 AI한테 발명을 해달라고 하니까는 만들어준 것들이 있는데
1: 네네네.
0: 보면은 딱 보면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1: 네.
0: 실질적으로 따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게 사람은 도저히 그런 생각을 안 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이유가 과학적 상식에 맞지 않는 추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 가능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심사관들이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AI가 일단 발명한 건 특허 출원 불가능합니다. 예. 그거는 지금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셨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속여서 한다? 그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분명히 어딘가는 맥락에 맞지 않거나 뭔가 AI만의 독특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잡아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업무를 보든, 뭐 학생들도 리포트를 쓰든, 우리가 뭐 인터넷 검색해서 참고하듯이 AI를 통해서 참고해서 활용하는 경우 많잖아요.
0: 네.
1: 발명 같은 경우도 사람이 발명을 한 건데 AI를 활용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0: AI가 활용한 경우 AI를 도구로서만 활용해서 발명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특허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앞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발명에 기여하지 않았다면 특허를 못 받겠지만 사람이 발명에 참가해서 그 그러니까 실질적 기여를 했다면 특허를 받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예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은 이제 AI한테 기존보다 한20% 성능 좋은 프로펠러를 갖는 드론을 만들어줘. 이렇게 지시를 하고 AI가 어떤 결과물을 줍니다. 근데 그 결과물을 그대로 출원하게 되면 기여가 없기 때문에 특허를 못 받지만 지금 대부분의 연구 현장에서 AI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자신의 연구 목표를 위해서 그 AI한테 어떤 특정한 어떤 설계 변수 같은 거를 제시하고 그러면 AI가 또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하고 그 피드백된 그 결과물을 다시 사람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내가 한번 검증해 봐야겠네. 하면서 또 다른 변수를 주면서 또 다시 AI를 통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수정 과정을 통해서 보통 발명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거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주도하여 AI에게 그야말로 어떤 정보 제공 측면에서만 도움을 받고 나머진 본인이 다 기여를 한 거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특허가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실제 사람이 기여한 게 맞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네요.
0: 이제 그것을 이제 증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에 내기는 좀 쉽지는 않고 다만 이제 아까와 같은 이런 그 AI를 활용했다고 의심되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통지 심사관들 통지를 합니다. 이게 본인이 진짜 한 발명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만약에 의심이 된다면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연구를 직접 했는지 하는 연구 노트를 제출을 하라고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추가 검증 데이터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발명자 확인서를 제출받아서 진정한 발명자 여부를 조금 확인할

0: 열고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허 심사를 할 때도 심사관님들이 확인을 하신다는 거고요.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발명을 특허 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좀 짚어주세요.
0: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I가 거짓으로 된 허위 정보를 잘 보여줍니다. 소위 할루시네이션인데요. 이렇게 AI가 생성한 결과를 만약에 그대로 출원한다면 실시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 AI가 만든 이 거짓 데이터를 마치 자기가 실험한 것처럼 해서 특허 출원하면 설사 등록이 되었더라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거짓 정보를 가지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심사관은 속이고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거짓 행위죄로 법적 책임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AI를 활용할 때 기술 유출에 주의해야 됩니다. 몇몇 최근에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어떤 그 연구를 하면서 AI를 도움받기 위해서 회사의 영업비밀이라든지 아니면 핵심 아이디어를 AI에게 입력을 하면 이 AI가 그냥 표출만 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자신의 학습 데이터로 재활용할 수 있거든요. 이 재활용된 결과 자신의 핵심 아이디어 또는 회사의 영업비밀이 밖으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활용할 때는 이러한 기술과 관련된, 그러니까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한번더 쓰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의사항을 담아서 이번에 AI 발명과 출원에 대한 궁금증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신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요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안내서를 이제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 발간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이제 계속 더 쌓아왔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심사하면서 또는 기술 환경 변화한 걸 통해서 AI를 활용해 출원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을 이제 기본 원칙과 그리고 AI의 발명 유형별로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별도로 따로따로 구분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저희가 안내서를 작성했거든요.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안내서 같은 게 나왔군요.
0: 네, 나왔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감히 말씀은 저희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러니까요. 우린 또 이런 거
0: 네.
1: 잘하니까요. 네. 자,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예, 오늘 설명드린 AI 시대의 올바른 특허 출원 안내서는 지식재단처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안내서가 AI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꿈꾸는 많은 기업과 그리고 연구자분들께 올바른 길잡이가 되고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지식재산처 특허제도과의 신진섭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술래생 후경.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서울 도심 빌딩숲 한복판에 600년 넘게 조선 임금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이 요즘 프랑스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한국과 프랑스가 수교 140주년을 맞아 두 나라를 대표하는 유산을 함께 지키기로 손을 잡으면서 우리 쪽 대표로 나선 게 바로 이곳입니다. 1995년 우리나라가 가장 처음 등재한 세계유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임금과 왕비, 그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나라의 사당인데요. 길게 늘어선 지붕의 장엄한 모습

숲이 동양의 파르테논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기로 유명합니다. 5년에 걸친 큰 보수 공사를 마치고 지난해 비로소 문을 활짝 다시 열었는데요. 서울 한복판에서 600년 넘게 조선 왕실의 혼을 지켜온 이곳, 어디일까요? 1번 종전, 2번 종묘, 3번 종갓집, 4번 종로곱창. 1번 종전, 2번 종묘, 3번 종갓집, 4번 종로곱창.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0: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시간이 흐르는 곳, 역사에 머무르던 공간 궁궐이 젊은 세대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가장 한국적인 공간, 궁궐 속 특별한 서사를 따라 걸어봅니다. 다시 궁을 걷다.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신 국가사당, 조선의 정신적 지주, 종묘로 가봅니다. 송진욱 국립유적본부 전시 큐레이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짧게 부탁드립니다.
1: 저는 그 국가유산청 국립유적본부에서 전시 큐레이터 일을 하고 있는 송진욱 큐레이터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전시 큐레이터면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1: 보통은 이제 그 전시 업무를 이제 하기는 하는데 요즘 저는 그 행사, 활용 행사 위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저희 그 좀 많이 유명한 뭐 밤의 석조전이라든지 뭐 조선왕축전, 뭐 묘현예, 뭐 창덕궁 달빛기행 이런 거를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이제 제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0: 담당이라는 거는 기획을 하시는 거예요?
1: 아, 기획까지는 아니고요. 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기획일 수도 있고요. 뭐 관리도 있고 이제 뭐 어떻게 이제 행사를 잘 이제 치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좀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행사 자체가 또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있어서 네. 그런 걸 고증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0: 바쁘시네요.
1: 네.
0: 하는 일이 많으시네요.
1: 네.
0: 그 바쁜 시간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다시 궁을 걷다의 그 주인공은 종묘입니다. 종묘. 사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여러 군데의 궁궐에서 나오셨어요. 보통은 경복궁, 창경궁, 덕수궁, 궁이었습니다. 궁. 근데 오늘은 종묘거든요. 종묘. 네. 궁궐과는 또 다른 곳일 텐데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1: 그 먼저 종묘는 그 궁은 아니고요. 그 조선과 대한제국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주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생전에 왕의 생전의 공간이 궁이었다면은 사후의 공간이 이제 종묘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똑같은 왕을 위한 공간이지만 그 생전과 사후의 그 차이가 조금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 하니까 의미가 확 닿아요.
1: 네. 그러니까
0: 살아계시는 동안 계셨던 곳은 궁궐인데 사후에 계시는 곳은 종묘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지금 종묘에 왕과 왕비들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1: 네, 혼이 모셔져 있는.
0: 혼이 모셔져 있는 거잖아요. 네. 조선시대의 왕과 왕비들이 다 그곳에 계신 건가요, 지금?
1: 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태조부터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까지는 계시는데요.
0: 네.
1: 중간에 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는 분이 계세요. 그 연산군이랑
0: 그렇죠. 광해군. 연산군. 네.
1: 이 두 분은 이제 폐위가 된
0: 그렇죠.
1: 거기 때문에 이제 왕자예요. 왕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두 분은 이제 종묘에 안 계시고요.
0: 예. 나머지 분들 다 계신 거예요.
1: 예. 그리고 이제 그 추존 왕이라고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살아 계셨을 때는 왕이 아니세요. 근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왕의 이름으로 이제 올려드리는 거. 이거를 이제 추존이라고 하는데요. 그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종묘에 계십니다.
0: 예. 그러면 예. 보세요. 계속 그분들의 혼이 계속 머물고 있는 곳인 거잖아요.
1: 네.
0: 1년 내내 그곳은 굉장히 뭔가 조용해야 될 것 같고
1: 네.
0: 뭔가 관리를 더 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인데요.
1: 뭐 딱 종묘라고 해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엄숙하고
0: 그렇죠.
1: 이제 장엄한 공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왕의 쉼터라고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0: 왜냐하면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궁궐 나들이를 많이 하시는데
1: 네.
0: 사실 종묘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조금 아직 이해를 잘 못하시거나 저도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곳의 의미라든가 우리가 이곳에 갈 때 뭔가를 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봐야 되나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크리에이터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1: 네. 네. 제가 뭐 포인트라든지 이런 걸 좀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맞습니다. 네. 조선의 정신적 지주라고도 불립니다. 종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곳인가 봐요.
1: 그 사극에서 보면은 뭐 이제 대사 중에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소서 뭐 이런 대사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맞아요. 이제
1: 거기서 말하는 종묘가 이 종묘고요.
0: 그렇군요.
1: 예, 그다음에 사직은 이제 그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조선 시대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했던 그 곡식의 신이랑 땅의 신에게 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이 사직이에요. 그래서 이 종묘랑 사직이 이제 그 조선 시대 나라의 기본 근본으로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새로운 임금님이 즉위를 했다든지 뭐 왕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래서 이런 등등 이제 그 국가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무조건 종묘에 가서 이제 고할 정도로 나라를 이제 통치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간으로 중요한 공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0: 네. 네. 조선 건국 직후 태조 4년에 좌묘우사 원칙에 따라서 종묘가 지금의 자리에 세워졌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좀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그 맨 처음에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수도가 여기 한양 서울이 아니라 개성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그 한양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자. 그래서 맨 처음에 지어진 게 이제 법궁, 경복궁을 이제 짓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짓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궁궐을 기준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라 궁궐을 등지고 이제 기준으로 그 왼쪽에는 종묘, 오른쪽에는 사직을 둔다라는 이제 그 이게 좌묘우사라고 해요.
0: 이제 제가 궁궐이면 네. 왼쪽엔 종묘, 네. 오른쪽엔 사직,
1: 예.
0: 이렇게 네. 설계가 됐단 이야기예요.
1: 네, 네, 네. 예. 그게 이제 그 조선은 억불숭유의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유교를 숭상하는 국가였는데 그 유교의 경전 중에서 주례라고 있습니다.
0: 네.
1: 예, 거기에 이제 좌묘우사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에 따라서 이제 등지고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예.
0: 지금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오시면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는데 종묘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좌묘우사 맞습니까? 좌묘우사의 지금 그림이 나가고 있는 건가요?
1: 지금
0: 종묘 그러니까 위치가 나가
1: 위치가
0: 있어요.
1: 바뀌었네요.
0: 네.
1: 네. 그래서 네. 네 등지고 봤을 때 이렇게
0: 등지고 봤을 때 네.
1: 그래서 우리 지금 경복궁역이 여기 있고 종로삼가역이 여기 있잖아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종로삼가역에 이제 종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1: 네.
0: 우리 큐레이터님의 설명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정확한 정보를 지금 주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그 뭐 지금처럼 정전과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있었던 거는 아니라면서요.
1: 네, 그 지금 이제 신주를 모시는 곳이 정전이랑 영영전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데
0: 네.
1: 오늘 이게 좀 길어지는데 괜찮을까요?
0: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일단 하다가
1: 좀 재미가 없을까요?
0: 역사학이 너무 재밌죠.
1: 아,
0: 너무
1: 그래요?
0: 배우는 거 아이고. 많고 그동안에도 나오셨던 분들이 네. 간략하게라도 소개를 해주시는데 좀 빠져들겠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으니까
1: 좀
0: 가장 간략하게 한번 네. 설명 좀 부탁드려요.
1: 그 이 종묘가 1395년에 이제 창건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정전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정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 건물 자체를 종묘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는 태조 이성계의 4대 조상님들을 이제 먼저 이제 신주를 이제 모셨고요. 조선 시대 때는 그 오묘제로 이제 얘를 모시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현재 재위한 왕의 4대 조상.
0: 네.
1: 뭐, 아빠, 할아버지.

0: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다음에 개국시조. 요렇게 해서 이제 다섯 명의 조상을 이제 모시는 5대를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요. 세종 때에 들어서 이 5대가 끝난 그 왕의 신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주를 놓고 뭐 이제 뭐 무덤에 묻어야 되냐, 능에 묻어야 되냐, 아니면 뭐 별도로 사당을 지어야 되냐, 요거를 이제 논의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별도의 사당을 짓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게 영영전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영영전이라는 뜻이 그 왕실의 조상과 자손이 함께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1: 영영이라는
0: 예,
1: 말이
0: 영영. 예. 영자가 편안할 영자.
1: 그러니까요.
0: 안녕할 때.
1: 맞아요.
0: 예. 그 영자고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돌아가신 왕은 정전에 모셨다가 5대가 끝나면은 이제 영영전으로 이제 신주를 이제 옮기게
1: 아,
0: 됩니다.
1: 그렇군요.
0: 예. 그렇게 했다가 이제 한번또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게 연산군 때예요. 예. 연산군 때 이제 그 신주를 모시는 제도를 좀 바꾸자, 변경을 하자라고 해서 변경을 하는데 이때 이제 만들어진 제도가 세실 조천입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그 세실로 지정을 한 왕은 종통을 잘 이었거나 아니면 공덕이 좀 많은 왕. 이분들은 세실로 지정을 해서 정전에 영원히 모시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조천 같은 경우에는 뭐 종통이 끊어졌거나 아니면 추존된 왕. 이분들은 이제 영영전으로 옮길 천자를 써서 조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자 라고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모셔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공간이 이제 부족하게 되면서 이제 증축을 이제 하게 된 거고, 중간에 이제 그 1592년 임진왜란으로 이제 그 소실이 되고, 광해군 때 이제 재건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왕이 계속 이제 재위한 왕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뭐 현종 때라든지 18대 현종 때라든지 뭐 21대 영조 때라든지 계속 이제 증축을 했고요. 지금의 모습은 이제 그 24대 헌종 때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증축을 해서 지금의 이제 정전 19칸, 영영전 16칸.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지금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조금 아이러니한 게 제가 이제 그 연산군 때 신주 모시는 제도가 변경이 됐고 광해군 때 재건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 이두 분이
1: 아, 그러네. 군인에. 이분에 안 계시잖아요,
0: 네,
1: 종묘에.
0: 종묘에 들어가시지는
1: 아,
0: 못했습니다.
1: 그러네. 진짜 공교롭네요, 이거는.
0: 네.
1: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정전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제라고 해서
0: 네.
1: 5대까지 쭉 하다가 세종 때는 이제 5대가 지나면 영년전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그쪽으로 옮기자. 이제 그분들은 오래되신 분을 이제 그렇게 그쪽으로 모시다가 연산군 때는 아예 모시는 예 방법이 달라져서 어떤 분들은 정전에 계속 평생 계실 수 있도록 영원히 모실 수 있도록 한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영년전으로 옮기고 약간 방식이 바뀌었고 아, 계속 이제 공간이 부족하니까 증축되면서 왔다. 지금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정전 19칸, 영년전 16칸의 현재의 종묘를 보실 수 있다. 이거네요. 종묘를 이제 딱 보러 가시면 전체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천천히 둘러보는데 한몇 시간 정도 걸릴까요?
0: 천천히 보시는 데는 한 1시간
1: 그래요?
0: 정도.
1: 생각보다 금방 끝나네요.
0: 뭐 앞에 이제 그 제례를 준비하는 공간도 이제 있지만 이제 그 제례를 시행하는 공간 이제 정전 영영전 여기서 사람들이 좀 많이 보세요. 이제 누가 모셔져 있는지.
1: 그렇죠,
0: 예.
1: 그렇죠.
0: 특히 뭐 이제 뭐 사극이나 뭐 이런 거 요새 그 최근에 그 왕가 사는 남자 또 이제 천만
1: 아,
0: 넘어서면서
1: 그렇죠.
0: 그때 이제 영영전에 단종의 신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1: 그러게요.
0: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예. 그래서 사극이 나오면 또 이제 그 정전이나 영영전에 이제 그 관람객들이 좀 많이 이제 구경하시면 그래서 한 1시간 반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1: 사실은 제가 그걸 왜 여쭤봤냐면, 그러니까 종묘라는 곳이 일반 또 궁궐은 우리 임금들이 살아계실 때 살던 진짜 말 그대로 궁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규모도 있고 천천히 가면 뭐 이제 걸을 만한 산책길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종묘 같은 경우는 딱 봤을 때 정말 다 하나하나 의미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공간을 쭉 도시는데 여유롭게 도실 때 이제 한 시간 정도 걸리지만 또 해설사님들이 설명을 해주실 거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큐레이터님도 직접 설명을 해주세요.
0: 아, 저는 아니고요. 저는 사실 종묘 소속이
1: 아, 그렇죠.
0: 아니고요.
1: 아까 궁룡유적본부에서 오셔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그렇게 해서 종묘 가셔서 이제 전문 해설사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즘 또 드라마나 영화 통해서 함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실 테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0: 옛날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좀 마음 아프게 돌아가신 우리 임금 왕들은 사후에 어디 어떻게 계시나를 또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네요, 종묘가.
1: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31년 전에,
0: 굉장히 오래전에 등재됐네요.
1: 1995년에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이제 종묘가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이제 됐는데요. 이게 이제 그 유형적 가치랑 무형적 가치가 좀 이제 동시에 이제 그 인정을 받아서 세계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그 목조 건물이잖아요. 그
0: 네.
1: 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길어요, 이게. 근데 그
0: 길다는 게 뭐죠?
1: 이게 쭉 늘어져 있다는 거죠. 건물 자체가.
0: 건물 자체가
1: 건물 자체가 쭉 늘어져 있다는
0: 길어요.
1: 건데, 이제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0: 그런 건축 양식이 특이한 거래요?
1: 그게 어느 세계에서도 그게 없다고 이제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번에 딱 이렇게 지은 게 아니라 이제 몇 차례씩 증축을 이제
0: 그렇죠.
1: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한 건물 안에서 조선시대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그냥 딱그 건물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가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은 보수랑 복원을 합니다. 정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전면 해체 보수를 해서 작년에 이제 그 완공을 해서 이제 그 관람객을 맞이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가능을 하고, 그다음에 무형적인 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재래 문화가 있다라는 거, 이제 그 동아시아권 나라에서는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게 제사가 있다는 게.
0: 그래요? 일본 같은 데 없나요?
1: 제사가 없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0: 그렇군요.
1: 우리나라만 지금 유일하게 이제 제사를 아직도 이제 그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어졌다는 게, 그게 좀 이제 많은 그 인정을 받아서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0: 네. 지금 이 방송을 유튜브, 와이튼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분들은 조금 전에 나갔던 사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종묘 그 건축 양식이 이렇게 가로로 길다.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유형적 가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정전 길이만 100m래요. 101m? 이 정도로 이렇게 길게 이런 방식으로 지은데도 뭔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1: 뭐 이렇게 사실 크게 의미는 없고요. 그 이제 조선시대 신조를 모시는 제도에 따라서 서쪽을 높이는 제도, 그러니까 서상
0: 예.
1: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이 무조건 일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기준에서 일실이 서쪽이에요.
0: 네.
1: 그래서 이게 이제 증축을 할때 동쪽으로 이렇게 증축이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1: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현재 101m 정도가 이제 건물만입니다, 이게.
0: 그러니까요. 101m입니다. 그러니까 수평 구조예요, 완전히.
1: 맞아요.
0: 그러니까 높이 쌓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쭉 가면 딱 봤을 때, 한눈에 멀리서 쫙 봤을 때 굉장히 장관이 있어요.
1: 좀 웅장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0: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평적 구조에, 그러니까 계속 증축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길어진 그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종묘 입구에 들어서면 외대문이 나오는군요. 근데 여기에는 또세 갈래 돌길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돌길의 의미도 있을까요?
1: 이제 외대문에 들어서면 이제 그 삼도가 이렇게 쫙 깔려져 있고, 그게 이제 정전이랑 영영전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궁궐에 있는 그 근정전이라든지 임정전에도 이렇게 세 갈래 길이 있어요. 근데
0: 네네.
1: 그 의미랑은 전혀 다르고요.
0: 오.
1: 여기는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제 제례를 지낼 때 이제 걷는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운데가 이제 실로 신을 위한 길이고요.
0: 가운데로 난 길이 신을 위한 길.
1: 신을 위한 길이고요.
0: 신의 길이네요, 신의 길.
1: 실로라고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라보고 있는 기준에서 오른쪽이 이제
0: 어로.
1: 어로 이제 왕의 길.
0: 왕의
1: 왕
0: 길.
1: 이제 제례를 하러 오신 왕의 길, 왕이 걷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왼쪽이 이제 세자.
0: 세자가 걷는
1: 세자가
0: 길이에요?
1: 걷는 길이라고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삼도의 그 삼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외대문 들어가서 입구, 종묘 입구를 설명하는 겁니다. 외대문 들어가서 세 갈래의 돌길의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또 종묘를 걷다 보면 망묘로 향대청, 제궁 이런 건물들이 나옵니다. 각각 어떤 역사와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들인가요?
1: 이세 건물의 공통점은 이제 그 제례를 준비하는 공간이고요. 그 망묘로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종묘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에요. 바라볼 망자 써서. 그게 이제 종묘 제례 전에 이제 그 종묘를 바라보면서 선왕과 종묘를 생각하자. 예, 이런 뜻에서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고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당시 조선시대 때도 그 관리소가 있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다 관리소가 있는데 네. 조선시대 때는 종묘서라고 이제 불렸어요. 거기 관원들이 이제 업무를 보는 곳이 이제 이곳이고 그다음에 제례를 준비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0: 거기가 망묘로.
1: 네, 망묘로요. 예. 그다음에 향대청은 이제 그 제례 쓰는 향. 그다음에 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이제 뭐 몇 월 며칠 뭐 이제 누구께 고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이런 그 충문을 이제 보관을 하고 그다음에 폐백도 이제 같이 보관을 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례 전에 제관들이 이곳에서 이곳에서 잠깐 이제 대기를 하는 곳으로 이제 사용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왕이랑 세자가 이제 제례를 준비하던 곳입니다. 이제 옷도 갈아입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목욕청이 따로 있어요. 오. 목욕제기 하시고
0: 네,
1: 그런 공간으로 이제 사용을 했던 곳이 이제 이 제례를 준비하는 공간이었습니다.
0: 아, 네. 종묘를 걷다 보면 만나실 수 있는 망묘로 향대청 제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종묘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잖아요. 종묘제례입니다. 네. 아마 종묘를 안 가보신 분들도 종묘제례에 대해서는 네.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고 뭐 TV나 영상을 통해서 그 장면도 아마 보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건 뭡니까?
1: 정말 재미가 없다고 이제 사실 저도 좀 재미가 없어요.
0: 왜요? 왜?
1: 이게 제례가 조금 재미가 없는데.
0: 제례가 재미가 없어요?
1: 제례악도 재미가 없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 이게 이제 세계 인류 무형문화 유산입니다.
0: 종묘제례.
1: 예, 예. 종묘제례랑 종묘제례악 두 개 다 가요.
0: 네네네.
1: 네, 이제 그 종묘제례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사를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종묘제례악은 제례를 할 때 그 왕들의 그 공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의식을 이제 종묘제례악인데 이게 좀 아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들으시면 이제 그 약간 추임새가
0: 맞아요,
1: 좀 들리니까 아뭐 이렇게 들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사실 가사예요.
0: 아 가사예요?
1: 네, 그게 가사예요. 이게.
0: 아 가사가 있었어요?
1: 네, 가사가 있어요.
0: 아, 자세히 안 들어봐가지고.
1: 네, 일단 뭐 이렇게만 이제 들리시는 분들이 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가사예요.
0: 다
1: 이게.
0: 의미가 있는 말일 거예요.
1: 네, 이제 공덕을 칭송하기 위한.
0: 아
1: 네,
0: 선대왕의 선대왕이 네. 어떤 네. 공덕이 있다를 쭉 읊는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이게 세종 때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제 그 왕조의 정통성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조선 건국이랑 그다음에 선대왕의 위엄을 이제 기리기 위해서 이제 그 창작한
0: 네,
1: 거예요.
0: 그래서
1: 요게 이제 그 왕의 정통성을 나타나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600년의 역사가 있고 예, 현재까지도 이제
0: 예,
1: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이거 예전부터 계속 해왔던 거 아닙니까?
1: 네,
0: 조선시대부터.
1: 네.
0: 그거를 현재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자주 하지 않나요?
1: 자주는 아니고요. 그 1년에 두 번 이제 공식
0: 1년에 행사. 두 번이면 사실은 조선시대 어떤 행사를 1년에 우리가 두 번으로 직접 볼 수 있다는 건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1: 그렇죠. 예.
0: 되게 자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사실은 예, 분기별로 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1: 조선시대 때는 그 사계절에 한번 뭐
0: 그러니까.
1: 이렇게 하거나 뭐 명절에도 하고요 그렇게
0: 그러니까요.
1: 했었는데 예,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매년 5월 첫째 주 일요일이랑 그다음에 11월 첫째 주 토요일
0: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네요.
1: 네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0: 그건
1: 있습니다.
0: 그건 의미가 있나요 날짜는?
1: 큰 의미는 없습니다.
0: 네. 행사하기 좋은 날로 잡은
1: 네.
0: 거예요. 예전에는 그 날짜도 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1: 네, 그렇죠.
0: 사계절에
1: 네.
0: 한 번씩
1: 네.
0: 하는 거. 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종묘제례, 종묘대제 행사 관람할 수 있으려면 5월 첫째 주 일요일, 11월 첫째 주 토요일인데 요거는 그냥 가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1: 그 이제 5월 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 예약을
0: 아,
1: 좀 이제
0: 하셔야 되는군요.
1: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행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가셔가지고 그냥 보실 수는 있으세요.
0: 그렇군요. 예. 우리 큐레이터님이 특별히 종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난 이 공간이 참 좋더라, 혹은 나 이거는 꼭 소개하고 싶었다 하는 것도 있으세요?
1: 아무래도 그 종묘의 핵심 공간이 정전이잖아요. 그래서
0: 네.
1: 정전이 좀 이제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0: 네.
1: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하러 이제 종묘를 좀 이제 자주 가는데요. 이제 종묘가 쉬는 날에 가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그러면
0: 아.
1: 저 혼자 종묘 정전에 있으면은 굉장히 좀 이제 뭔가 약간
0: 어머.
1: 웅장하면서도
0: 그러실 것 같아요.
1: 예, 좀 이제 어쩔 때 보면 약간 좀 무서운 기운도
0: 왜요?
1: 좀
0: 왜?
1: 이제 왕들이 이제
0: 그 압도당하는군요.
1: 예,
0: 그
1: 약간 예, 그런 것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좀 정전이 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겨울에
0: 네.
1: 눈 쌓인 정전이 진짜 이뻐요.
0: 너무 멋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진짜 이뻐요. 그게 오히려 더 조용해요.
0: 그렇겠죠.
1: 네, 눈이 쌓여 있으면은. 네. 그래서 그게 가장 저는 좀 관람 포인트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추천하는 네, 그런 곳이고.
0: 겨울에 꼭 가보시길 바랍니다.
1: 네.
0: 그리고 정전은 꼭 보세요. 아까 그 101m짜리
1: 네.
0: 그 어떤 그 압도되는 그 장면을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종묘가 시간제 관람 방식으로 운영되고

0: 있다면서요? 뭐 관람 시간 또 해설 프로그램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단하게 정리 좀 해주시죠.
1: 네, 일단 저희는 저희 종묘는 이제 그 평일에는 시간제 관람입니다. 그래서 해설사 동행하셔가지고 해설 들으시면서 이제 종묘를 이제 관람하셔야 되는데요. 한국어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매시 20분에
0: 네.
1: 예, 매시 뭐 9시 20분, 10시 20분 해서 이제 20분에 이제 입장하셔서 이제 약 1시간 동안 이제 투어를 이제 투어하시면서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말이랑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유롭게 입장해서 이제 관람이 가능하시고요. 요때도 해설은 저희가 이제 다 해드리고 있는데 요게 또 해설 시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저희 그 국립유적본부 홈페이지에 그 체크하셔가지고 이제 관람 예 하시면 될것
0: 요즘에
1: 같습니다. 예.
0: 외국인도 많이 오실 것 같은데요?
1: 종료는 좀 그렇게 많이는 오지는 않은데 궁보다는 좀 많이
0: 아,
1: 오지
0: 그렇죠. 아무래도
1: 않는데 예
0: 궁은 많이
1: 그래도 예
0: 알려져
1: 그래도
0: 있으니까.
1: 좀 요즘 들어서 좀 이제 오는 오그 관람객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많이 오고
0: 그러면
1: 있습니다.
0: 해설도 다양한 언어로 하시겠네요.
1: 영어, 일본어, 중국어 요렇게 이제 예, 해드리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여러분 계속 보고 계신 거 맞죠? 계속 우리가 종묘의 그 아름다운 장면들을 보내드리면서 우리 큐레이터 팀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이제 국내외 관람객들이 종묘를 둘러보고 꼭 얻어갔으면 하는 어떤 느낌, 가치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아무래도 이렇게 종묘라고 하면 이제 그 신주가 모셔져 있는 사당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좀 재미없고 뭐 딱딱하고 이제 엄숙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이제 그 조선시대 역사를 좀 함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유네스코에서도 인정한 그 곳이기 때문에 그 유형적 가치랑 그다음에 이제 그 무형적 가치가 같이 이제 공존하면서 살아 숨쉬는 곳이 종묘다라는 거를 좀 느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송진욱 국립유적본부 전시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깨워.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잠시 후 11시 2부로 돌아옵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6: YTN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도 낮 동안에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면서 숨막히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밤부터는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구름이 오늘 오전에 제주도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 산지는 강한 비가 쏟아지고요.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휴일인 일요일에는 강원 지역에 소나기 예보 있고요. 금요일 오전 시간 흘러가고 있는데 강원권으로 가는 차량들 고속도로 위로 많습니다. 특히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설악에서 가평휴게소까지 좀 길게 막히는데 설악 부근 1차로에 사고 여파까지 더해져서 속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고요. 그리고 경기권으로는 크게 막히진 않는데요. 서울로 진입하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는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따라 서울 들어가는 길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방향으로는 서서울 요금소에서 순산터널까지 합류하는데 속도 내려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해요.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박규빈과 함께
0: 이젠 듣기로 해요.
1: 이젠 듣기로 해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개최국인 멕시코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전반전이 끝난 가운데 현재 스코어는 0-0입니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경제협력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진상규명위원회는 오늘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 등 12명에 대해 중앙선관위에 수사 의뢰를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오늘 아침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활동보고 브리핑을 열고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중앙선관위원장 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도록 제도 개선, 투표용지 인쇄 비율 7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인천 송도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절단된 신체 일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긴급 감정 결과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발견된 인체 조직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6월 김건희 씨가 최재형 목사

유가 상승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자 물가가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129.82로 전달에 128.75보다 0.8% 상승했습니다. 중앙일보가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금을 예정된 만기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어제 채권자로부터 상환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경북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낮 기온 서울 33도, 대구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중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 제주는 흐리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호남 지방에 밤사이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94.5MHz Y10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15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문을 열고요. 11시에 2부로 넘어옵니다. SAT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조금 전 1부에서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궁을 걷다 그 시리즈 내에서 오늘은 이곳이었습니다. 도심 빌딩숲 한복판에 600년 넘게 조선 임금들의 혼이 잠들어 있는 곳이죠. 서울 종로에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1번 종전, 2번 종묘, 3번 종갓집, 4번 종로곱창.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정직한 셀프 세차 용품 오토 그루밍에서 자동차 스크래치는 지우고 광은 살리는 매직크림,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제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 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수딩 마스크팩 세트, 독도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맺히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 대한민국 쌍화 명장의 국내 유일 특허받은 찐하고 건강한 쌍화 선물 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1069번님, 에고. 오늘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축구 경기가 같은 시간이어서 광고 시간에만 슬라생 청취해서 죄송해요. 유유. 이해합니다. 저도 축구 보고 싶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전반전 끝났는데 아직 골이 안 나왔나 봐요. 여러분. 더 많은 응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응원, 국민의 응원이 멕시코까지 우리 축구대표팀한테 그 기운이 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 네, 6635번님도 축구 보느라 슬라생 내용에 집중 못해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예, 즐겨주세요. 축구도 즐기시고 간간히 슬라생 그냥 간간히 들어주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5272번님은요. 대한민국 응원합니다. 우리 슬라생도 포레버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7703번님은요. 늘 항상 고정으로 듣고 있어요. 오늘 휴일이라서 등산 가며 듣고 있어요. 운행 중에는 늘 Y10 라디오 고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쉬시는 날이군요.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등산하시면서도 평소에 일하시면서도 버스 안에서 저희 방송 들어주시는데 오늘 휴일인데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3106번님은요. 조금 전에 앞서 1부에서 이곳에 대한 설명 드리시고 본 적은 없어서 얘기로만 들어도 신비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아요. 신비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서울 한복판에 600년 넘게 조선 왕실의
혼을 지켜온 곳입니다. 1번 종전, 2번 종묘, 3번 종갓집, 4번 종로곱창,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

정답 보내주세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고품격 라디오. 정보의 가치를 되찾는 순간. 고품격 교양시대 선두주자. 귀하게 슬기로워지는 여기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저는 박규민입니다.

0: 어느새 완연한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온다는 이야기죠. 이제 좀 열대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실 수 있지만 더불어서 서울의 밤도 더 화려해지고 있어서 여러분 좀 밤을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청계천 미디어 아트 전시 청계 소울 오션이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울관광재단과 함께 올여름 서울의 새로운 매력들 만나보죠.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길기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아유 어떻게 하죠? 아쉬우시겠어요. 전반전 열심히 보시다가 들어오셨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우리 참 대한민국 축구팀이 멕시코가 강팀인데도 불구하고 선전을 하고 있어서 보기 좋았습니다.
0: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네. 멕시코가 골을 넣었대요.
1: 진짜요?
0: 네. 1대 0이래요 지금. 모르고 미안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대표님 모르시다가 대표님이 들어오시는 중에 골이 들어갔어요.
1: 오마이갓.
0: 자 대표님 예. 좀 집중해 주시고요. 예. 네 예. 오늘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우리 선수들 지금 멕시코에서 얼마나 많은 여건이 안 좋아요. 솔직히 홈팀이잖아요.
1: 그렇죠.
0: 열심히 예. 선전하고 있다고 우리 다 믿고 있고 응원합니다. 우리 길기현 대표님과 제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서울의 관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름맞이로 분주하실 것 같아요.
1: 예, 예.
0: 청계 소울 오션 다시 돌아왔네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1: 청계천에 여러분 가보시면 이제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이제 광통교 밑에 좀 그늘이 있거든요. 밤에. 그럼 이제 그 밑에다가 밑에 이제 그 발광지를 깔고 위에서 프로젝트를 쏴서 거기에 이제 고래도 나타나고 상어도 나타나고 좀 다이나믹한 그런 또 아름다운 또 뭐 사계절이 나타나는 그런 미디어 아트입니다.
0: 미디어 아트.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게 밤에 보면 얼마나 예쁠까요? 네. 굉장히 신비할 것 같아요.
1: 그게 이제 2024년도에 우리 비처럼 축제 일환으로 이제 했던 건데 와서 이제 시민들 반응이 그게 1등이었어요. 조사를 하니까. 그것도 시장님도 오셔서 오세훈 시장님도 이거 너무 좋다. 계속 상설적으로 전시를 하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상시 전시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냥 물만 흐르는 밋밋한 청계천에 갑자기 고래가 나오고 꽃이 나오고 서울의 풍경들이 나오고 하니까 물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죠. 관광객들.
0: 그러니까요. 원래는 한지 위주로 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이게 새로운 시도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미디어 아트 청계천 물길에다가 빛을 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예, 예, 예.
0: 계절마다 좀 테마들이 달라지나요?
1: 맞습니다. 예. 이제 봄에는 뭐 실록이 우거지니까 꽃이 많이 피니까 꽃을 많이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제 실록이 우거지니까 실록을 또 하고 가을에는 단풍 또 이제 겨울에는 눈 오는 모습 이런 걸 다양하게 하고 특히 뭐 지금 저 우리나라 옛날에 멋있는 그림 뭐 유명한 화가들 그런 화가들 그림을 넣어서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다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6월에는요 조선의 풍류가 주제라고 해요. 예. 간송미술문화재단이랑 협업을 하셨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 조선의 유명 화가들의 작품을 미디어 아트로 볼 수 있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간송미술관하고 이제 협업을 해서 거기 이제 그 자료를 써도 좋다는 우리 허락을 받아서 겸재 정선이나 이런 분들 관동 뭐 팔경 뭐 이런 관동 산수화 뭐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계속 보여주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신비롭고 또 물에서 보면 이제 물이 얼어나면서 그 그림이 더 이제 생동감 있게 보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많은 그런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0: 이게 매년 하고 있는 지금 행사인 거죠. 24년에 시작했다고.
1: 24년부터 이제 계속 네. 하고 있죠.
0: 그렇죠. 24년, 25년 올해가 세 번째인 건데 네. 지난해에만 181만 시민이 찾으셨다고요.
1: 예, 맞습니다. 예,
0: 예. 엄청 많이 오셨네요.
1: 180만 명 이상이 찾았고 또 40분 이상 머문 사람들이 41%나 되고
0: 예.
1: 그리고 이제 가까이 이제 바쁘게 걷던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제 놀라움을 이제 나타내고 있죠.
0: 예. 우리 대표님도 매번 가셨어요?
1: 그럼요. 저는 자주 가죠.
0: 자주 가세요?
1: 네. 자주 가죠.
0: 이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늘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1: 그렇죠. 이제 시작할 때 가고 이제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가고 이제 주말에도 한 번씩 가보고
0: 모니터링 하러 가시는 거군요.
1: 그렇죠. 반응이 어떤지.
0: 그렇군요. 네, 네, 네. 아무래도 장소가 시민들이 찾기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부담 없이 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그 근처 걸으시다가 보실 수 있는 행사인 거죠?
1: 그렇죠. 뭐 입장료도 없고.
0: 맞아요. 올해는 더 풍성하게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청계 소울 오션 특별히 참여형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요?
1: 그게 이제 그 본인이 그런 위치나 이런 걸 이렇게 이제 나타내면 그게 이제 그 물에서 반사가 되고 또 뭐라 그럴까 본인이 이제 뭐라 그럴까 뭐 인어를 좋아한다든가 이런 걸 하면 그런 뭐 인어가 나타날 수 있게 하고 또 뭐 겨울 시즌에는 또 새 소원을 적은 유등을 청계천에 이제 영상으로 띄우면 이제 본인이 띄운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여튼 본인과 미디어 아트와 대화를 하는 그러한 게 인터랙티브라고 합니다.
0: 그러니까 들으시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네. 이 행사랑 내가 대화를 하지? 네.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을 하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예. QR코드를 이용해서 하면 이제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가 물빛에 이제 물에 나오게끔 하게 있습니다.
0: 그러면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한다는 건 어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앱을 깔아서 뭐 해야 되는 건가요?
1: 거기 가면 이제 QR코드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걸 찍으면 이제
0: 아, 그걸 찍으면 바로 연결이 되는군요. 예, 그 행사장에 가면 여기저기 QR코드가 안내가 돼 있겠군요.
1: 네네.
0: 이렇게 기획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까요?
1: 그게 이제 우리가 저기 24년도에 비초롱 축제할 때 이제 비초롱 축제는 주로 한지등을 이용해서 각종 조형물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 관광객들을 우리가 유인하는 그런 효과였는데 아무래도 청계천에 물이잖아요.
0: 네.
1: 물에서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뭐 폭포도 연구해보고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런 건 좀 장소가 비좁고 해서 그러면 그 물에 반사되는 미디어 아트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이제 업자들을 찾아서 그런 사장님들을 찾아서 우리가 같이 해보니까 그게 시연이 됐고 또 그게 굉장히 뭐라고 시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서 어쨌든 우리가 자신감을 얻고 하게 된 겁니다.
0: 아까도 대표님은 종종 가신다고 했잖아요.
1: 예.
0: 물론 모니터링 겸 겸사겸사 가신다고 했는데 시민들이 거기 가서 어쨌든 물이 있잖아요. 물이.
1: 예.
0: 우리 흔히 이제 멍 때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 물멍.
0: 근데 이제 여기 가면 물멍을 하게 된다고 대표님도 해보셨어요?
1: 누구나 물망하게 되죠. 가게 되면 신기한 게 막 꽃도 나오고
0: 네.
1: 서울의 남대문도 나오고 남산 타워도 나오고 뭐 겸재 정산의 그림도 막 나오고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넋을 잃고 보게 되죠.
0: 넋을 잃고 보게 되는 거네요. 이른바 네. 물멍하게 되는 장소입니다. 요즘에 또 서울에 외국인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많이 오시겠네요.
1: 외국인들이 많죠. 왜냐하면 저녁에 사실 서울에 볼거리가 많지 않거든요.
0: 그래요?
1: 서울에 볼거리가 뭐 이렇게 디너 쇼 하는 데도 없고 외국처럼 사실 저녁에 뭐 중국처럼 야간 조명을 밝게 하는 데도 없고.
0: 그러니까 갈 곳은 솔직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1: 갈 곳은 주로 이제 카페나 이런
0: 그렇죠.
1: 데이지. 그런 뭐 이렇게 저녁에 그렇게 좀 볼거리가 풍성한 그런 데는 아니거든요.
0: 뭔가 우리가. 행사나 축제 같은 그런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군요.
1: 좀 이렇게 조용한 도시죠. 한마디로.
0: 근데 외국인들이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겠네요.
1: 아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저녁에 특별한 게 없고 또 이제 뭐라고 할까 청계천에 물이 계속 흐르고 하는 거는 또 자연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또 외국인들 그런 자연을 좋아하고 오면은 더불어 이제 이런 미디어 아트까지 청계 소울 오션까지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그 인기 플레이스입니다.
0: 외국인 전용 올인원 패스 디스커버 서울 패스가 올해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 관광에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요거 안내 좀 해주세요.
1: 디스커버리 패스라는 것은 이제 카드 한 장에 서울의 유명한 관광지 6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 남산 타워라든가 롯데월드, 그다음에 한강 유람선, 뭐 시티버스 등등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실제적으로 돈을 내면 뭐 100만 원, 200만 원 되죠. 입장료를 합하면 그럼 이제 거기하고 우리하고.

0: 뭐 이제 그 네고시에이션을 해서 그 상당히 디스카운트 가격을 우리가 차입을 해서 카드 한 장이 뭐 12만 원 뭐 10만 원, 9만 원, 12만 원뭐 15만 원 이런 정도인데 그게 이제 3박 4일 뭐 4박 5일 쓸수 있거든요. 그 카드를 가지고 어느든지 그거를 입장을 할수 있습니다. 로또 이제 하나만 해도 뭐 5만 원, 뭐 4만 원, 5만 원인데 이제 이거 한 장이 뭐 10만 원이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거죠.
1: 필수템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는 필수템이고
0: 예.
1: 제휴시설이 한 100개쯤
0: 이제
1: 있다고.
0: 60개는 이제 무료로 들어갈 수 있고 또 이제
1: 아,
0: 할인해 주는 데가 또한 200개가 있습니다. 예.
1: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인들은 이걸 하나 갖고 계셔야 될것 같은데 벌써 10주년이 됐네요.
0: 예. 처음에는 이제 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도 많았었는데 자리를 잡아서 지금은 아주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업체들한테 도움이 되니까 우리 하는 일이 정체성이 이제 서울의 관광 산업을 튼튼히 하는 거니까 관광객들이 그런 돈을 가서 쓰게 되면 그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제 사업이 잘 되니까 이익이 되는 거죠.
1: 그렇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이게 전문점 입소문이 나고 10주년이 됐기 때문에 업체들도 품질 관리를 훨씬 더 신경 쓰실 것 같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예.
1: 예.
0: 신경
1: 이게
0: 써.
1: 숙박도 해당이 됩니까?
0: 숙박은 안 됩니다.
1: 숙박은 안 되고 이제 볼거리, 즐길
0: 예.
1: 거리
0: 볼거리
1: 이런
0: 즐길 거리.
1: 행사 위주로 디스커버 서울 패스, 외국인 전용 올인원 패스입니다. 우리 10주년 맞아서 이제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3년간 민간 제휴시설의 환원한 수익이 100억 원 돌파했다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만약에 롯데월드라든가 뭐 한강버스라든가 한강유람선 이런 데그 요금을 우리가 이제 계약된 요금을 우리가 지불을 해주는 거죠.
1: 네.
0: 그 총액이 100억 원이라
1: 아,
0: 이겁니다.
1: 그만큼 관광 사업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0: 그만큼 뭐 성장했다고도 이제 당연하죠. 그러고 이제 그 업체들한테는 그만큼 이제 수입을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1: 그만큼 수익이 좋다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1: 올해부터는 랜드마크 방문 위주에서 벗어나서 한강라면 체험할 수 있고 코인 노래방, 찜질방 같은 로컬 라이프스타일 제휴 대폭 늘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이런 수치가 서울 관광업계에도 굉장히 큰 변화를 이끌어낼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오사카 가면 오사카도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1: 예.
0: 베를린 가도 이제 베를린 그 패스 카드가 있고 이게 다이 도시마다 웬만한 데는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우리가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1: 아,
0: 디스카 패스를
1: 그렇군요.
0: 10년 전에 처음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이끌었고 이제 부산에서도 저희한테 배워가서 부산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 지역마다 이거를 이제 벤치마킹해서 이제 가는 데가 많이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관광객들한테 편리하니까 이
1: 그렇죠,
0: 패스가
1: 그렇죠.
0: 쓰면 따로따로 뭐 입장료를 사고 그럴 게 아니고 이 할인된 카드만 내면은 입장할 수 있고 또이 시설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1: 네. 기후동행 카드, 이게 무제한 대중교통이어서, 또 요것도, 특히 유학생들이 요거는 뭐 거의 다잘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통신과 결제 기능까지 패스 한 장에 좀 기획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외국인 관광객의 어떤 필수템에 대한 어떤 이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0: 예, 기후동행 카드가 뭐 1년에 200만 장 이상 팔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 우리가 같이 이제 조인트를 해가지고 기후동행 카드를 뭐 디스카우 패스로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용을 이제 편하게 하게 만들었죠.
1: 원래 이게 함께 활용이 가능했었나요? 이건 언제 그걸 통합해서 하고 있나요?
0: 예, 그렇진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고 이제 올해부터 우리가 이제 그런 기능을 추가로 뭐 기후동행 카드에 통신 이 SIM 이 심과 결제 기능까지 패스 한 장에 응축한 그런 이제 카드를 우리가 만들었죠.
1: 앞으로도 이런 생활형 좀 제휴 서비스 더 늘려가실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고안하고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시죠?
0: 지금
1: 힌트만.
0: 저희가 이제 또 인기를 팔리고 있는 게 헤리티지 이제 카드라고 해가지고 헤리티지 그래서 이제 고궁 뭐 이런 거, 고궁 3종 세트 이런 거, 아니면 더 빅3 해가지고 뭐 서울에 또 유명한 거 자기가 꼭 가지고 갖고 싶은 거 이런 거는 뭐 5천 원에 만 원짜리로 해서 또 싸게 팔고 그런 게또 인기가 있습니다. 뭐 60개가 다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2박
1: 네네네.
0: 3일 동안에 보고할 만한 거 이런 게또 이제 카드를 따로 팔기도 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아니 이런 정보는 어디를 찾아봐야 자세히 알 수 있나요?
0: 저희 이제 홈페이지 비지서울.com, 네. 비지서울.com 거기에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자세히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디스커버리 서울 패스 치면은 그 많은 내용이 네이버나 이런 데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비지서울.com 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부터입니다. 얼마 안 됐죠? 서울 단우림 차량 대여 서비스 사업이 시작이 된 건데요. 이건 네. 어떤 사업인가요?
0: 저희 이제 재단이 이제 일반인들 건강한 사람들 관광을 위해서 또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또 관광 약자들이라고 있거든요. 노인들, 유약자들, 어린이들 또 이제 뭐 지체가 불편하신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우리가 이제 미니밴이 6대가 있어요. 소형 버스가 6대가 있고 큰 버스가 한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장애인들이 휠체어 리프트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1: 네네.
0: 휠체어를 태우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를 우리가 관광을 시켜주고 또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65세 이상 뭐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형 버스를 우리가 빌려줘서 또한 이제 여행을 전국으로 다녀올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게 다누림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1: 아, 이 차량 대여를 해서 전국으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0: 네, 네, 네.
1: 장애인분들 이거 그럼 예약하셔야 되겠네요, 먼저.
0: 예약해야 되죠. 네.
1: 근데 장애인 우선 예약 제도가 또 도입돼 있으면 네. 우선적으로 먼저 장애인분들에게 좀 기회가 가는 건가요?
0: 그렇죠. 장애인이 우선이고 이제 유약도 약자 이런 우선 순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어르신분들이나 뭐 어린아이 동반한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0: 많죠.
1: 예. 네. 그러니까 미리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는 게 뭐 좋겠네요.
0: 아무래도 이제 예. 경쟁이 있으니까 예. 우리가 무료로 다 해드리는 거니까요.
1: 아 무료군요 다?
0: 아 무료입니다.
1: 아 차량 대여가 무료입니까?
0: 네 무료입니다.
1: 그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0: 기간은 이제 시위 저 4월부터 11월 말까지.
1: 네. 그때 다 대여가 가능하다는 거네요.
0: 예, 예.
1: 요거는 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좀 사전 예약을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렇죠.
1: 예, 이거는 없으면 예약이나. 못 하시는 거잖아요.
0: 그렇죠. 전화 예약이나 사전 인터넷 예약을 하시면 아주 재밌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1: 작년에 뭐 어린아이 동반 가족 이용률이 50% 넘었다고 하던데요.
0: 네.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또 대표님 직접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보면 제가 보면 서울관광재단에서도 준비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모르셔가지고
0: 홍보가.
1: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홍보가 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것이 굉장히 행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대표님.
0: 아, 예, 예.
1: 예. 예. 청계소 소울오션, 청계 소울오션입니다. 그리고 네. 다누림 서비스. 이게 올해 서울관광재단이 준비한 사업들인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업들을 보면 아무래도 참여, 앞서 이제 시민 참여, 직접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상생, 그리고 동행 이런 키워드가 좀 느껴지네요.
0: 예. 이제 시장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듯이 약자와의 동행, 뭐 상생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시장님을 많이 이제 오정원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1: 네.
0: 그런 차원에서 또 매력, 동행 뭐 네. 이런 거. 이제 매력 이런 거 관광을 얘기하고 이제 동행도 이제 약자와의 동행이라든가 좀 가난한 우리 이웃들과 같이 하는 그런 이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다누림 관광 서비스도 우리가 이제 계속 그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2026년 이제 6월입니다. 6월 곧 예.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가잖아요.
0: 예, 예. 뭐
1: 서울관광재단에서 특별히 서울 관광을 위해서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0: 저희가 이제 여러분 광화문 광장 잘 아시죠? 거기 이제 이순신 장군도 계시고 또 이제 세종대왕도 계시고 최근에 이제 감사의 정원이라고 또 생겼습니다.
1: 예. 예,
0: 거기에 가면 이제 우리나라의 6.25 때 정말 그 피를 흘리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22개국의 그런 기념비가 이제 세워져 있고요. 또 밑에 가면 또 굉장히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7월 20일부터 8월 뭐 10일까지 거대한 수영장이 또 생깁니다. 썸머 비치라고 해서.
1: 네.
0: 그러고 이제 모래사장까지 생깁니다. 에어컨까지 넣어서.

0: 그래서 뭐 작년에 한 100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올해는 이제 더 많은 인원이 올것 같은데 꼭한 번씩 들리셔서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수영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할까 좀 생소한 일이고 재밌는 일이거든요.
1: 맞아요.
0: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놀라기도 합니다.
1: 예.
0: 그걸 한번 이용해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올 하반기에도 여러분 서울 진짜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길기현 서울관광재단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번 주 시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SAT 정답은 종묘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15분 다시 옵니다. 박규빈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 E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3: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5: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2분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 수준을 밟으면서 상업 선박들의 운항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은 선박 추적 업체 윈드워드를 인용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전쟁 종식을 위한 MOU를 체결한 이후 그동안 100일 이상 발이 묶여있던 선박 7척의 해협 통항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 선박 가운데 5척은 중국 선박이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선박도 각각 한 척씩 포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 발표 첫날 이스라엘을 향해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합의에 격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네타냐후 총리가 격분하는 것을 직접 겪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내각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 불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세계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에 있다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력한 동맹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후속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려던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합의에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미국 내 정치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돌아온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 결과와 경제협력 성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문제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됩니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당청 관계나 이기 내각 구상 등 국내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보름째 봉쇄 시위가 진행 중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서 누군가 지하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침입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야간에 외부인이 무단 침입해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는 경기장 관리업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개표소인 이곳엔 선거 이후 투표함 반출을 막으려는 시민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상태여서 침입 주체와 목적을 두고 논란이 이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등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장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정확한 경위 파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의 세 차례 해외 출장을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것을 두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선관위 공개 보고서에는 부부 동반 사실조차 빠진 채 배우자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예산으로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선관위 직원들은 지난 2013년 일본과 캄보디아로 해외 출장을 가면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동행했다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독립기관이 특정 정당과 해외를 간 것이 적절한 처사냐고 반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진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에 전념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은 윤허게인 세력, 부정선거 음모론과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선관위에 대한 해체 수준의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잠실 시위 역시 더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9,000피를 달성한 코스피가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가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는 2.48% 오른 9,288.89로 출발해 9,300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후에도 오전 10시 기준 9,330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개인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주가 호조를 보이면서 코스피의 대장주인 SK하이닉스도 280만 원, 삼성전자는 37만 원을 넘어서는 등 최고가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지난달 유가 상승 파급 효과가 나타나고 증시 호조에 따른 서비스 가격도 상승하면서 국내 생산자 물가가 9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129.81로 전달에 128.75보다 0.8%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화학 제품 1.8%, 1차 금속 제품 1.4%, 컴퓨터, 전자, 광학기기 1.6% 등을 중심으로 공산품이 0.7% 올랐습니다. 전력, 가스, 수도, 폐기물은 산업용 도시가스를 중심으로 0.5%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부실 채권 2조 2천억 원을 정리하고 빚을 못 갚은 소상공인에 대한 신규 보증 제한을 완화하는 등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현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보증지원책의 구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역신보가 보유한 회수 가능성 없는 부실채권 2조 2천억 원어치를 2030년까지 정리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소각 대상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 든든 전세주택을 지난해의 2배 수준인 3,6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인호 허그 사장은 어제 서울 강서구 든든 전세주택을 찾아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든든 전세주택은 허그가 무주택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전세금 미반환 우려 없이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을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한 인터넷 허위 광고 315건을 적발했습니다. 국토부는 전국 생활숙박시설 3,500여 곳 가운데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은 912건에 관련한 온라인 광고 1,180건을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주거용, 전입 가능 등 문구를 표기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고 다른 153건은 주택 외 건축물은 정확한 층수를 명시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광고들이 올라온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물 수정과 삭제 등을 요구하고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다리는 한 요양병원의 의료 폐기물로 처분하려다가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송도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다리와 한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0대 자원봉사자가 의료 폐기물 용기에 담긴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경찰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경찰 직장인협의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31.7도, 습도는 47%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이어서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당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 10원 한 장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희 남매의 앞날만을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죠.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작은 상가와 아파트가 어머니가 남기신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핏덩이 하나를 안고 불쑥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나온

0: 본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아이를 마치 저희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버젓이 올리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이는 평생 단 한 번도 한 집에서 살거나 연락조차 나눈 적이 없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처럼 살았던 그 이복 동생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 있으니 어머니가 남긴 상가와 아파트에 상속권이 있다면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네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상속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배수지 변호사 어떻게 들었나요?
1: 네, 가족의 속사정은 그 가족만 아는 것이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분들이 평생 교류한 적 없던 이복 동생의 갑작스러운 유산 주장에 얼마나 당황하셨을지요.
0: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 이복 동생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산 나눠줘야 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는 이복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호적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이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1: 법적으로 친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핏줄이 연결된 친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다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민법 865조 2항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0: 네.
1: 이 기간을 놓치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어떻게 생각하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좀 긴 것 같긴 한데 이거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이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네, 보통 친자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0: 그렇죠.
1: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0: 네.
1: 바로 사연자님, 즉 어머니의 진짜 친자녀와 이복 동생 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0: 네.
1: 두 사람의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다면 동일 모계 어머니 쪽 핏줄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복 동생 측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나를 친자식으로 이제 호적에 올렸으니까 사실상 어머니가 나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0: 네.
1: 대법원 판례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0: 네.
1: 이는 출생신고를 한 당사자와 그 아이 사이에서 입양 의사와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있는 경우의 하나입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거를 입양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입양으로 이제 드릴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근데 이 사연에서는 어머니는 이복 동생의 출생 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0: 그렇죠.
1: 입양 의사도 없었으므로
0: 네.
1: 어머니와 이복 동생 사이에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평생 이복 동생이랑 따로 살았 살았기 때문에 입양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복 동생과 한 번도 동거하거나 공동생활을 한 적이 없고 양육하고 보호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입양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0: 네.
1: 따라서 이복 동생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

0: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시면
1: 네.
0: 이복 동생의 이름은 가족관계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적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
1: 그런데 만약에 이복 동생 측에서 이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DNA 검사 안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강제로 뭐 검사는 이제 피를 뽑는 건데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0: 네,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과태료와 감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법원은 제출된 다른 정황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응하지 않는 쪽에 불리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DNA 검사 안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오히려 친자 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연자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DNA 검사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분과 이복 동생 간의 모계 유전자 비교 검사, 이복 동생의 생모에 관한 정황 증거, 출생 당시의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비협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며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복 동생이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랑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입증 가능하거든요. 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긴 했지만 실제 양육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입양으로도 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만약에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반영이 되고 또 사연자분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니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차량 가격만 억대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번호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 차량에 붙는 번호판인데요. 원래는 회사 차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에 붙는 일종의 명찰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땐 법인차 등록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등록이 늘면서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과시수단이 된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를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같은 엉뚱한 곳에 사적으로 쓴다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고가 법인차를 이용한 사적 사용과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차는 회사 돈으로 사는 개인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업무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더 촘촘한 감시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S
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한낮에도 많이 덥겠습니다. 체감온도 33도까지 오르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더위는 잠시 식혀지겠습니다. 비구름이 오늘 오전에 제주를 시작으로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주말까지 이어지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는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후부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휴일인 일요일에는 강원 지역에 소나기 예보 들어 있습니다. 점심시간 가까워지면서 간선도로 정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는 밀리는 구간보다는 원활하게 가는 구간이 훨씬 더 많은데요. 다만 분당 수호로는 사고가 나는 바람에 갑자기 또 밀립니다. 성남 방향이고요. 탄천 일교와 수서 나들목 사이에 지금 승용차와 그리고 화물차가 부딪혔습니다. 그 때문에 사고 처리 기다리고 있어서 2차로 뒤쪽 으로 많이 엉켜 있습니다. 분당서로 성남 방향으로 청담대교 다리 위에서부터 수서 나들목까지 쭉 답답합니다. 동작대로는 사당역 쪽으로 경문고등학교에서 이수역까지 반대쪽으로는 사당역에서 이수역까지 신호를 좀 길게 받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인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박기세 기자.
1: 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오늘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론을 발표했군요.
1: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그리고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환 사무차장 등 중앙선관위 핵심 5명이 포함됐고요. 이와 함께 서울시 선관위에선 위원장 등 4명을, 송파구 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장은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다는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지점이 있어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본투표 당일에 구체적인 상황도 조사를 했죠?
1: 네, 규명위원회는 먼저 지방선거 투표 당일 오전 11시 40분에 일선 투표소에서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 번호를 묻는 등 정황을 전달했는데도 서울시 선관위가 5시간이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규명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별도 중앙선관위 보고나 논의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당일 오후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서 YTN 박기재입니다.
0: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지를 옮기기 위해서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하자 경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위를 이끄는 뚜렷한 주체가 없어서 협상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물리력을 동원해서 경기장에 진입하기에는 반발이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선관위가 경찰 등 관계부처에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했군요.
2: 네, 선관위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서울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 관련 물품들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경기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인파가 몰려 봉쇄됐는데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용지, 투표록이 경기장 안에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개표가 끝난 후에는 물품들을 송파구 선관위 청사 등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미 개표가 끝난 경기장 안에 2주 넘게 있는 겁니다. 경기장 건물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산하 9개 체육단체가 6월 한 달 동안 업무 공백으로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경찰도 방식을 놓고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반응이 나왔습니까?
2: 네, 경찰은 아직 선관위 요청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화 경찰을 배치하고 업무 방해에 대해 경고하며 봉쇄 상황을 해제하려 했지만 시위에 대

0: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착수한 가운데 이란 비핵화를 위한 후속 협상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재앙 같은 합의라며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1: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미국과 이란 정상의 양해각서 서명으로 이란과의 60일 협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이 대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했고 이미 석유 1,250만 배럴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해협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열릴 계획이었던 이란 비핵화 협상은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2: 주말에 기술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바뀔 수 있습니다.
1: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대한 거센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란 재건을 위한 3천억 달러 기금 등 이번 합의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핵 합의보다 이란에 더 큰 경제적 보상을 안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 의원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무덤에서 뒤척일 일이라며 최악의 외교 실수라고 저격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이용했고 이번 합의는 미국의 재앙으로 기록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트럼프의 책 거래의 기술을 산 사람은 환불을 요구해야 합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산 건 재앙의 기술입니다.
1: 백악관에서 열린 명예훈장 수여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언급을 피한 채 주가 상승과 유가 급락만 강조했습니다.
2: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퇴직연금 계좌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유가는 돌처럼 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이행에 나섰지만 오바마 핵합의보다 못하다는 비난이 쏟아지면서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0: 미국 백악관은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란과의 후속 핵 협상을 위해 스위스로 향하려던 일정을 전격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종전 합의의 세부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실무 준비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후속 협상 일정이 불투명해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미국 내 정치권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은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대내외로 공개하면서 외교적 승리로 포장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도 이번 합의를 조건부 승인했다며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3: 페데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합의한 종전 MOU 문서를 두 손에 든 사진이 이란 국영 매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트럼프의 서명을 들어보이는 이란 대통령의 인증샷에 미소가 보입니다.
2: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짧은 시간 내에 디지털 방식으로 원격 서명했습니다.
3: 트럼프와 자신의 친필 서명이 담긴 전문도 영문과 페르시아어 두 가지로 SNS에 올렸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역사적 문서이자 강력한 이란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실리를 챙긴 외교의 승리라며 대내에 선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 합의 대부분이 이란 이익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지켜봐야겠지만 나쁜 것보다 좋은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테헤란 시민입니다.
3: 은둔 중인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도 서면 메시지를 통해 미국과 합의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2: 대통령이 이란 국민과 저항전선 권리를 수호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약속했기에 승인했습니다.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합의한 이후 이란 최고 지도자인 하메네이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모주타바는 앞으로 진행될 대면 협상이 결코 미국의 의견을 수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지난 2월 28일 개전 당시 사망한

0: 부친에 이어 최고 지도자로 선출됐지만 큰 부상을 당해 넉 달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종전 양해각서 발표 첫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설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현지 시간 18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번 합의에 격분하고 있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을 받고 네타냐후 총리가 격분하는 것을 직접 겪진 못했지만 이스라엘 내각에서 이번 합의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불쾌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세계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내가 이스라엘 정부 내각에 있었다면 전 세계에 남아있는 유일한 강력한 동맹을 공격하진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하자마자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레바논 남부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레바논 점령지에서 철수할 수 없다며 완강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2: 레바논 국영 매체는 현지 시간 목요일 레바논 남부에서 이스라엘의 무인기 공격으로 한 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전쟁 종식에 서명한 지 바로 몇 시간 뒤였습니다. 지난 16일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4명이 숨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합의문에 레바논 문제에 대해 못을 박았지만 이스라엘은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 이스라엘 점령제에 대한 폭격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대응할 것이라는 걸 미국에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입니다.
2: 이스라엘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지상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주둔하기 위해 미국과 치열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 점령지를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 계속 있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3: 전쟁의 종식은 점령의 종식을 포함합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하지 않는 한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도 군사작전이 너무 과격하다며 이스라엘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3: 드론 두 대를 사막에서 격추해서 아무 피해도 안 입었는데 베이루트의 건물을 무너뜨릴 필요는 없잖아요. 좀 더 신중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더 적절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2: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노골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설득할지가 이번 합의의 마지막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0: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반 5분에 아쉬운 실수로 멕시코의 선제 실점을 허용했는데요. 경기 상황과 32강 진출 전망 등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먼저 뭐 지금 경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실점 얘기부터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보셨겠지만 이제 김승규 골키퍼가 공을 잡았었는데 네. 수비수와 부딪히면서 공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실점이 발생했죠.
1: 네, 센터백이었던 이기혁 선수와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볼을 잡았던 볼을 놓치게 됐고 그 흘러나온 네. 볼을 로만 선수에게 그 어떻게 보면 러밍슛 발리슛으로 그대로 뭐 로모 선수에게 허용하면서 상대 멕시코 선수 입장에서 로모 입장에서는 이게 웬 떡이냐 하는 마음으로 정말 냅다 갈겨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골망을 흔들고 말았는데 아, 제가 볼 때 이 점은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김승규 선수는 이기혁 선수 둘 다 열심히 하려고 했던 과정, 최선을 네네. 다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나온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충돌을 예상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소통하고 피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베스트였고 그쵸. 더 좋았겠지만 김승규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볼이 떴기 때문에 그 공중볼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거고 이기혁 선수는 수비수로서 어떻게 보면 그 볼을 계속 시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서로 말하면서 소리치면서 소통했더라면 주변의 동료들이 말을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좀 남는 장면이죠.
0: 네, 정말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0: 3대 실점을 저희가 당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공격수 몇 명을 바뀌었습니다. 이제 손흥민 선수를 빼고 오현규 선수를 넣고 이재성 선수 빼고 이제 황희찬 선수 넣으면서 네. 공격적인 어떤 포메이션을 좀 다르게 한 것 같아요.
1: 뭐 어떻게 본다면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에 교체가 미리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 두 선수는 대표팀에서 92년생 맏형들이에요. 베테랑 선수들이기 때문에 3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안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손흥민과 이재성이 전반에서 정말 많은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많은 활동량과 슈팅을 보여주면서 사실 상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고 지치게 만들고 상대 진영의 공간을 열게 하는 그런 모습을 손흥민과 이재성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난 체코전에 봤듯이 이후에 투입된 오영규 선수라든지 뭐 다른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손흥민과 이재성이 그 시간대에 빠지고 오영규와 황희찬이 들어간 것.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으로서는 뭐 미리 약속된 전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후에 들어간 조규성 선수라든지 엄지성 선수라든지 양현준 선수는 이제는 D가 없다라는 생각 무조건 골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입된 선수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뭐 경기가 10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1대0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홍명보가 오늘 전략 얘기를 좀 해보자면 3백 전술을 이제 내놨어요. 체코전에서 이제 3백을 써서 어쨌든 우리가 승리를 거머쥐긴 했었는데 이번 멕시코전에서의 이 같은 3백 전략은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조금 달라졌죠. 달라진 모습이 있던 게 뭐냐면 그 체코전에 오른쪽 윙백으로 나왔던 서령우 선수가 왼쪽으로 이동을 했고 네네. 그리고 선발로 나왔던 그 이태석 선수가 왼쪽 윙으로 왼쪽 윙으로 선발로 나왔던 이태석 선수가 빠지고 김문환 선수가 오른쪽 윙으로 이제 선발로 나왔거든요. 이건 뭐 어떤 변화라고 봐야 되냐면 사실 지난 체코전 같은 경우에서는 홍명보 호의 이 3백 전술의 완성도, 조직력을 점검을 제대로 하기에는 좀 어려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체코는 피지컬이 좋고 세트피스에 익숙한 팀이기 때문에 네. 세트피스를 앞서 공격을 하지 좌우 측면을 파고 들어오는 그런 공격을 풀어가는 팀이 아니거든요. 근데 멕시코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서 좌우 측면에서 컷백, 중앙으로 컷백해 들어오면서 우리 골문을 위협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오히려 경험이 많고 수비적인 능력이 좋은 서령우 선수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그리고 수비적으로 좀 더 스피드가 있고 안정감이 높은 김문환 선수를 오른쪽에 배치하면서 네. 좌우 측면 수비에 대한 그 강점을 많이 줬어요. 강화의 방점을 많이 뒀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후반 5분에 우리가 로마에게 골을 주면서 그 끌려가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바꾸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때 교체된 선수가 엄지성과 양현준 선수입니다. 네네. 엄지성과 양현준으로 좌우 측면 윙백들을 다 교체하게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본다면 서령우와 김문환이 있을 때 홍명보호가 추구했던 3백은 5백에 가까워요. 수비에 더 방점을 두는 5백. 그러니까 수비 숫자를 5명으로 늘리는 데 방점을 두는 거죠. 하지만 엄지성과 양현준으로 교체했다는 건 이 두 선수는 사실상 윙포워드 좌우 측면 공격수 출신이고 소속팀에서 그리고 그 사정에 의해서 지금 윙백을 맡고 있는 선수 측면 수비수를 맡고 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오히려 더 공격적인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엄지성과 양현준이 들어간 이후부터는 우리 공격 숫자가 7명으로 늘어나는 수비 숫자를 줄이고 공격 숫자를 확 늘리는 그런 지금 공격 전술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끌려가는 입장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뭐 3백을 쓰고 있긴 하지만 좀 더 공격적인 포메이션으로 바뀌었다
1: 그렇죠.
0: 저희가.
1: 그렇죠. 수비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공격 숫자를 늘리는 그리고 문전 앞에서 위협적인 한 방을 갖고 있는 헤더 한 방을 갖고 있는 조규성 선수까지 투입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는 골을 넣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동점골을 만들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이것도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서령우 선수가 이제 오른쪽 날개를 체코전에서 맡았다. 이번에 반대쪽으로 넘어왔잖아요. 서령우 선수 물론 뭐 양발 잘 쓰긴 하는데
1: 양쪽에 다 수비가 가능한 선수죠.
0: 원래 뭐 이제 그쪽 자리에 물망에 올랐던 옌스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이제 뭐 교체를 한다든지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1: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옌스는 어떻게 보면 홍명보 감독이라든지 주변에서 모두 다 얘기하잖아요. 파이터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비적인 측면보다는 공격적인 측면에 좀 더 방점을 둘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래핑이라든지 폭발적인 오버래핑이라든지 아니면 저돌적인 드리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인데 선발로 내세울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명보 감독이 이번 그 멕시코전 경기 디자인은 전반과 후반 중반까지는 수비에 안정합니다. 수비 숫자를 늘려서 수비를 안정시키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후반 5분에 일격을 당하면서 불의 일격을 당하면서 그 디자인이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엄지성과 양현준 발빠른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오버래핑의 전방에서의 공격 기회를 더 창출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0: 자, 체코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눈에 띄었던 황인범 선수. 멕시코전에서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오늘 경기 좀 어떻게 보셨어요?
1: 사실 아기리 감독이 그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그 황인범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콕 집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자신이 뭐 마요르카에서 3년 가까이 지도하면서 잘 알고 있는 선수다. 네네. 그런데 체코전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황인범 선수라고 지금 콕 집어서 얘기를 했고 황인범을 마크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준비를 하고 있다. 아, 같은 뭐 실수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황인범을 철저히 마크하겠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그 황인범 선수를 멕시코 쪽에서도 잘 커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황인범이 막히면서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전반 3분 아주 이른 시간에 옐로카드를 받았단 말이에요. 옐로카드를 받으면서 이강인 선수의 움직임이 다소 주춤해졌던 거 이것이 우리 중원에서 공격을 풀어나가는 이 키 플레이어들의 지금 발을 좀 묶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멕시코의 경기할 공격수들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가장 뭐 눈여겨봤던 게 히메네스 선수라든지
1: 라울 히메네스죠.
0: 네, 아니면은 그 퀴뇨네스 네. 이 선수들이었는데 그 선수들의 오늘 움직임은 좀 어땠습니까?
1: 사실 뭐 라울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개막전에서 골을 넣긴 했습니다만은 히메네스 선수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가 정점에 있던 선수고 폼이 정점에 있던 선수고 지금은 이제 내리막길에 있는 베테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라울 히메네스의 폼은 지금은 내려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반대로 오늘 경기 전에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라울 히메네스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다. 오히려 다른 선수들에게 일격을 당할 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0: 뭐 퀴뇨네스라든지
1: 다른 선수들 치고 들어오는 측면에서 치고 들어오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상대가 빤히 알고 있는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선수라는 것은 그 선수들 발을 묶기 위해서 수비수가 몰리게 되잖아요. 수비수 숫자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의외의 선수에게 기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지금 골을 줬던 장면이 좀 허무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좋은 코너킥 찬스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0: 네, 뭐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 상황인데 사실 지난 체코전에서 네. 오염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골을 또 터트리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 좀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좀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1: 사실 끝까지 선수들이 최선을 다하고 골에 대한 집념을 보여준다면 지금 한 골 차지 않습니까? 한 골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축구에서 한 골은 뭐 언제든 터질 수 있고 한 골, 두 골 사실 5분, 1분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0: 자, 오늘 뭐 멕시코가 자국 경기장, 그러니까 홈팀으로서의 이점을 상당히 많이 살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1: 영향을 받죠. 사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멕시코 시티에서 경기를 하고 가달라하라로 내려왔잖아요. 네네. 우리는 가달라하에서 똑같은 경기장에서 두 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멕시코 시티가 해발 2240m입니다. 그리고 가달라하라가 1550m예요. 그러니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온 셈이에요, 멕시코 선수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지대 적응이 끝난 우리 선수들보다 몸이 더 가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적인 더 여유가 있고 호흡이 더 편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멕시코 선수들과 체력적으로, 컨디션적으로도 뭐 대등하기보다 약간 밀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멕시코 홈팬들, 지난 체코전에서는 꼬레아를 외치면서 우리를 응원했습니다만 네네. 언제 그러냐면 다 돌변했잖아요. 오늘 뭐 경기 시작 전에 멕시코 애국가가 울릴 때 네. 멕시코인들의 떼창밖에 안 들렸거든요. 그 정도로 멕시코에 지금 일방적인 응원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주심을 보고 있는 우루과이의 테헤라 주심 홈콜이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에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멕시코에게 유리한 어드밴테이지를 계속적으로 주면서 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우리에게 너무 박하고 멕시코 선수들은 좀 후한 그런 느낌입니다.
0: 네, 사실 뭐 홈팀 어드밴티지
1: 이건 홈 어드밴티지예요.
0: 오늘 경기는 어떠세요? 좀 심하다고 보시나요?
1: 홈 어드밴티지가 존재합니다. 뭐 심하다기보다는 홈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멕시코가 지금 1-0 물론 우리가 승리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만은 멕시코 홈 개막팀인 개최국인 멕시코와 1-0 저는 대등한 경기를 펼친다. 저는 이것만 해도 한국 축구의 위상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오늘 경기 이제 결과 잠시 뒤에 이제 나올 텐데 자, 네 조금 전에 이제 뭐 경기가 이제 끝난 것 같습니다.
1: 네, 방금 끝났습니다. 네, 방금 휘슬이 울렸어요.
0: 네, 0-1로 우리나라가 이제 뭐 패했죠. 본선 2차전에서는 네. 이제 패배를
1: 사실 이게 징크스거든요. 우리가 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 2차전에서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0: 그 징크스가 기록은 깨지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징크스가 오늘 한번 깨지길 바랬는데 그건 좀 아쉽습니다.
1: 네.
0: 하지만 또 하나가 이제 멕시코전.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가 멕시코를 만나면 꼭 져요. 2전 2패인데 이제 3전 3패가 됐고
1: 네.
0: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멕시코는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 아시아 팀을 만났을 때단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는 기분 좋은 기록을 또 이어가게 됐고요. 우리로서는 멕시코와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의 징크스를 오늘 또한번 이어가게 됐는데
1: 네.
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기록과 징크스는 깨지라고 존재하는 겁니다.
1: 네.
0: 언젠가 깨질 겁니다.
1: 네. 오늘 뭐 아쉽게 패했지만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2차전 패배에도 불구하고 사실 32강 전망을 봤을 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0: 사실 우리는 저 2위로 가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1: 네.
0: 무슨 말이냐면 저 2위로 가게 되면 우리가 LA로 이동해야 되거든요. 32강 그리고 또 16강을 할때 LA로 이동한단 말이에요. 근데
1: 네.
0: 이제 미국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조 1위를 하게 되면 멕시코 시티로 올라가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해발이 멕시코 시티가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있는 가달라하라보다 더 높아요. 더 올라간다는 건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또한 번의 부담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멕시코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1: 네네.
0: 멕시코가 개최국이잖아요.
1: 네.
0: 사실 FIFA에서도 어느 정도 개최국 버프를 줍니다. 개최국이 좀더 높은 토너먼트까지 올라가야만 흥행이 잘 되기 때문에 개최국에게 유리한 일정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멕시코가 멕시코 시티에서 개막전을 치르고 다시 멕시코 시티로 올라가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반대로 우리 입장에서 조 2위를 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우리가 조 1위를 해서 만약 16강까지 가게 되면
1: 네.
0: 조 1위로 16강을 가면 16강에서 만날 상대가 잉글랜드가 돼요. 케인이 있는 잉글랜드가 돼요.
1: 네네.
0: 물론 손흥민 케인의 맞대결, 손케 대전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만
1: 네네.
0: 사실 잉글랜드를 만나는 것보다는
1: 네.
0: 다른 팀을 만나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1: 네. 그럼 뭐 현실적으로 만약에 우리나라가 저 2위로
0: 네.
1: 진출을 하게 된다면 이제 뭐 사실 확정이 됐죠?
0: 네, 거의 뭐
1: 네네.
0: 이제 확실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1: 네.
0: 뭐 멕시코가 체코에게 일격을 당할 거라고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1: 네네.
0: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남아공전을 잘 풀어간다면 저 2위로 경기를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네, 오늘 이제 새벽에 체코랑 남아공이 1대1로 비기면서 우리나라가
0: 네.
1: 오늘 이제 아마도 뭐 조 2위로 올라가게 된 것 같은데
0: 네.
1: B조 2위랑 붙잖아요.
0: 네.
1: 그 B조 2위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0: 아니죠.
1: 보통 캐나다가
0: B조 1위랑 붙게 되죠. 아, B조 2위랑 붙죠.
1: 네네, 2위랑 붙게 되잖아요.
0: 네.
1: B조 2위가 이제 아마도 지금은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나라 이제 스위스랑 캐나다가
0: 네네.
1: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나다랑 붙을 확률이 높은 거죠.
0: 캐나다가 아무래도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죠. 오늘 뭐 캐나다 좋은 뭐 6골을 넣는 아주 폭발적인
1: 네,
0: 활약도
1: 카타르에.
0: 보여줬는데
1: 네네.
0: 캐나다가 유리하다고 보는 건 역시 홈이기 때문에 그래요. 개최국 홈 버프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는 조별리그에서 개최국 홈 버프를 잔뜩 안고 있는 멕시코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조별리그를 우리가 조 2위로 통과하더라도 나쁘지 않습니다.
1: 네. 자, 조 2위로 올라갔을 때 한일전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데 이건 또 어떻게
0: 16강에서 일본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저 2위로 가게 되면 한일전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16강에서 우리가 잉글랜드를 만나는 것보다 일본을
1: 네.
0: 만나는 게 낫다고 봅니다.
1: 네.
0: 일본 전력이 얼마나 센지 모르냐,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1: 네네.
0: 일본 강합니다. 하지만 한일전은 특수합니다. 일본 선수들도 한일전의 특수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0: 한일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6강 상대로 우리는 잉글랜드보다 일본이 훨씬 더 낫다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전에서 아쉽게 우리가 패배를 했지만 아직 뭐 32강 또는 16강 전망이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선수들을 위해서 좀 큰 응원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0: 네.
1: 자, 오늘 이제 관련 내용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와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잠시 뒤에 기자회견을 열고 유럽 순방과 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귀국 다음 날 이례적으로 회견을 자처한 이유를 두고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2: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그곳에서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2: 네, 이 대통령은 잠시 뒤인 오후 2시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번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유럽 순방과 프랑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9일 출국해 어제 귀국했는데요. 유럽연합과 정상회담에선 경제협력을 논의했고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통상협정 등을 맺었습니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정상회담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발전 협력 등 경제 분야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 바티칸 교황청 방문에선 레오 14세 교황과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석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여 분 정도 만나 여러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잠시 뒤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담 뒷이야기나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잇따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는 당청 관계나 2기 내각 구상 등 국내 현안 관련 질문도 나올 전망입니다.
1: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처한 이유는 뭐죠?
2: 네, 이 대통령은 순방을 떠나기 전날인 지난 8일 취임 1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이후 11일 만에 또다시 언론 앞에 서는 셈이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6.3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성과를 설명하는 거란 해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독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 등 이 대통령만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회견을 청와대와 여당의 갈등설과 연결지어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통상 순방 이후엔 여야 대표와 회동을 통해 순방 결과를 설명하는데 민주당 정성래 대표를 부르기 껄끄러운 분위기가 있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또 여기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갑작스러운 입원 등 야당의 사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비롯해 기술주가 급등하면서 코스피가 오늘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9,300도 넘어서며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8,0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 초반에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코스피가 7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3: 현재 코스피는 9,200선과 9,300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48% 오른 9,288.89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 9,380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는데 코스피도 상승세입니다. 8,000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9,000도 넘었는데 꿈의 숫자인 만을 향해 점차 고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이 8%, 브로드컴이 4% 급등하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나 올랐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급등 중입니다. 반도체 투톤 모두 장 초반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SK하이닉스는 280만 닉스를 달성했고 삼성전자는 37만 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홀로 순 매수를 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고 어제 하루 반짝 순 매수를 했던 외국인은 오늘 다시 순 매도로 돌아섰고 기관도 순 매도 중입니다. 코스닥은 0.05% 오른 1001.4로 출발했는데 소폭 하락 중입니다. 코스닥이 하락했지만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8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1: 미국 이란 간의 종전 합의에도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오늘 어떻습니까?
3: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0.3원 오른 1537.4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하반기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이란 전쟁 종전 합의에도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작년 5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 중입니다. 국제 유가가 하락 중이나 이란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70 초반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있는 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 매도가 시작된 점도 환율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1: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다리는 한 요양병원이 의료 폐기물로 처분하려다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송도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다리와 한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0대 자원봉사자가 의료 폐기물 용기에 담긴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의 관계자가 병원에서 다리 절단 사실을 알게 돼 CCTV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의 한 경찰관이 결혼 1주년을 며칠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서에는 새로 부임한 상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경찰은 갑질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4: 그제 오전 수도권의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가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타살 정황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선 유서가 발견됐는데 A씨는 유서에 몇 년 뒤 고향에 내려가 아내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걸 생각하고 버텼는데 미안하다며 자신도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유서 뒷부분엔 함께 일한 직원들에게 업무를 도와줘서 감사하다며 자기 일로 인해 직원들이 감사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자신이 이런 글을 남겨도 과장님에겐 불이익이 가지 않을 걸 알고 있다고도 썼습니다. 과장이 본청에 인맥이 많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YTN 취재진을 만난 유족은 A씨가 약 3개월 전 인사발령이 난 뒤 특별한 얘기가 없다가 한 달 전쯤 새로운 과장이 온 무렵부터 주변에 힘들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엔 아내에게 아침이 오는 게 두렵다, 잠도 깊이 자지 못한다고 토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실제로 직장 내 갑질이 있었는지 등 A씨의 사망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현직 경찰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숨진 가운데 경찰 직장인협의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우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5: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6: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5: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7: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 라고 해서 그
8: 병원 직원입니다.
7: USB를 회수를 가져와라 회수를 했고요. 그럼 직원들한테 입 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 조심을 시키는 걸 시켜라.
5: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8: 신고 접수가 되어서 CCTV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9: 충남 남부 노인보호 전문기관 단장입니다.
8: 등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0: 네, 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1: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2: 이란이 미국과의 종전합의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상선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은 통항을 희망하는 선박은 사전에 통항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접수된 요청을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협 안쪽에 있는 발이 묶여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아서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선사들의 통항 신청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선박들이 이동에 나설 경우 실시간 교신을 통해서 안전한 항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국에 묶여 있다가 카타르로 옮겨진 이란 석유 대금 9조 2천억 원의 동결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다만 이 돈은 제재 대상이 아닌 미국산 인도주의 물품과 제재 대상이 아닌 상품을 구매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에 체결된 미국과 이란 사이의 잠정 합의를 바탕으로 이란이 이 동결 자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금은 합의에 명시된 60일간의 연장 휴전 기간 안에 단계적으로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최종 타결을 향한 협상 진전에 따라 집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협상의 최대 난제는 핵 문제였죠.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해서 핵 검증을 받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북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이른바 말뿐인 비핵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에 따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가 미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사찰과 농축우라늄 위치 확인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란과 IAEA 간의 사찰단 초청을 위한 부속 서한이 작성됐습니다. 이 서한을 근거로 향후 미국 사찰관들도 테헤란에 들어가 검증 작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4: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미국 그리고 이란 측 관계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입니다.
3: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문에 따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국제적 감독 아래 희석돼야 합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집니다. 양해각서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웁니다.
4: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란도 이에 동의했고 합의문에 그 내용이
3: 하지만 이란이
4: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3: 북한처럼 몰래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이번 합의로 막을 수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 당시부터 이미 핵 개발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합의의 성패는 서면 약속이 아닌 철저한 사찰과 투명한 검증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2: 미국과 이란 간의 종전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스라엘과 이 때문에 난처한 미국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종전 협상에도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5: 이스라엘은 종전 양해각서를 무시한 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격퇴를 명분으로 레바논 남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스라엘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통보했고 우파 언론과 친밀한 미국 상원 의원들을 통해 압박하려 합니다.
4: 우리는 완충지대를 구축했고 필요할 만큼 주둔할 겁니다. 이란은 우리가 철수하길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입니다.
5: 이스라엘의 극우 성향 강요들도 진격을 외치고 구구 채널 방송인들은 트럼프는 패자, 벤스는 인간 말종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0: 있습니다. 둘째 인간 말종이 된 벤스 미국 부통령. 네타냐후가 미국 이란 간 합의에 격분한다는 보도에 관해 질문받고 불쾌했다며 현실을 똑바로 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초강대국의 수장이라며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1: 지난 석 달간 이스라엘을 지킨 무기의 3분의 2가 미국인 손으로 만들어지고 미국민 세금이 쓰였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입니다.
0: 평화로 가는 길에 걸림돌로 박힌 이스라엘을 향해 이란은 미국이 합의 준수를 보장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이나 이란을 상대로 독자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미국과 이란의 60일 핵협상도 출발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0: 이른바 연어 술 파티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 재판 마지막 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늦은 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혐의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1: 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입니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가 이루어지던 2023년 검찰이 소주를 곁들인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고 검찰은 이에 대해 위증 등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소주 4병을 생수병 3개에 옮겨 담는 이른바 병갈이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7명의 관련자가 모두 술 반입이 없었다고 진술한다며 반박해왔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와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금속 묘목 지원 등 경기도의 대북 지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는 등 부당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 등과 관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 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 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재판 결과에 따라서 파장이 좀 예상됩니까?
1: 네, 이번 재판 결론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 회유가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거란 의혹도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까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일단 결심은 오전 9시 반부터 시작돼 검찰이 최종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 정오 전후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오후 2시부터 이 전 부지사 측의 최후 변론과 최후 진술이 진행되고 오후 6시부터는 배심원단이 논의하는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1심 선고는 이르면 오늘 밤 적어도 내일 새벽 내려지고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이어지고 있어서 역대 최장 국민참여재판으로 기록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영입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4: 나비엔.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5: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5: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7: 내게 기대 저축은행 당신.
8: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9: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 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0: 안전화.
1: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보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7: 피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1: 지금까지 뉴스의 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이제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6: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5: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7: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나매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
5: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8: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9: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적으로 구름 많고 충청 이남 지역은 대체로 흐립니다. 광주와 여수, 부산 등 일부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볕을 가리고 있음에도 후텁지근한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경북 내륙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33.3도, 부산 24.1도, 광주 28.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체는 크지 않은데 작업 구간 주변에서 정체 보입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진남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점촌 함창 나들목에서 문경세제 나들목 구간 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요. 마포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일산 쪽은 동호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공사 중입니다. 서강대교부터 정체고 공항 방향은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남부럽지 않게 사네. 좋은 직장, 번듯한 집,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딘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책상 서랍 어딘가 접어둔 꿈이 한 장 들어있어서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사람, 음악을 하고 싶었던 사람, 사진을 찍고 싶었던 사람. 대신 그는 더 안전한 길을 골랐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돈이 있어야 자유롭다. 그 말을 따라 꿈은 서랍 속에 두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은 정말 내가 고른 걸까? 오늘 만날 한 남자도 그랬습니다. 변호사로 살지만 사진작가를 꿈꿨던 사람. 미국 작가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6월 19일 금요일 온에어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2026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와이튼 라디오 온에어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천연지능 진행자 김우성입니다. 저희가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 이 프로그램에서 전해드리지만 또 AI 아닌 인공지능 이야기가 아닌 천연지능의 이야기, 특히 문학작품, 소설들이 그럴 겁니다. 매주 금요일은요, 소설책을 한 권씩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펼쳐볼 작품, 미국 작가 더글러스 케네디의 장편 소설 빅픽처입니다. 빅픽처 이 말들 많이 쓰시죠? 도대체 어떤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 거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말 어떤 빅픽처일지 그 크기를 가늠하면서 오늘 이야기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작가는요, 미국에서 나고 자랐는데 책이 잘 팔리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극단도 운영하고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행기를 쓰다가 소설가가 된 분이시기도 하고요. 뭐 프랑스에서 잘 팔려서 그런가요? 프랑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1997년에 나온 이 빅픽처, 케네디의 출세작이기도 합니다. 주인공은 벤 브래드포드, 월가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고요. 누가 보기에도 남부럽지 않은 모든 것을 가진 아내도 두 아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꿈을 포기했거든요. 그 꿈이 사진작가입니다. 그래서 빅픽처일까요? 아버지가 정해준 길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만 삶은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누군가에겐 좋은 것이지만 누군가에겐 좋지 않은 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갈등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사건들이 펼쳐지면서 이야기는 어떤 빅픽처를 과연 그려낼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가보지 않은 길로도 참 가보고 싶지 않나요? 저는요, 군인이 됐으면 특히 전투기 조종사 어릴 때 잠깐 꿈꿨다가 접었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네, 일찌감치 저녁에서 치킨집을 하고 있을까요? 또 소설가, 저는 지금도 소설가가 됐더라면 이런 생각도 있는데 가지 않은 길 어디로 갈지 AI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에어, 답해 주십시오.
1: 가지 않은 길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 안쪽에 가만히 접혀 있을 뿐입니다. 어떤 날은 그 길이 문득 펼쳐집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에서, 누군가의 한마디에서, 잠 못 드는 새벽에서. 다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 길로 돌아가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때로는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요.
0: 와, 그러네요. 여기가 아니라 저기로 가려면 여기를 포기해야 되고, 그죠? 이 손에 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잡으려면 이 손에 쥔 걸 놔야 하고. 오늘 온마이크 시간에 독서 셰르파, 독서 셰프라고 불러도 좋겠네요. 최민석 작가와 함께 이야기로 빠져보겠습니다.
1: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시고 지금 막 칫솔을 드셨나요? 치과의사가 권장하는 3분 동안 입안은 물론 여러분의 머릿속까지 뉴스의 키스로 개운하게 닦아드리는 시간입니다. 딱 3분만 집중하시면 오늘 하루 꼭 알아야 할 핵심 흐름이 선명하게 정리될 겁니다. 그럼 오늘도 상쾌하게 깨워줄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짜드립니다. 코스피가 장중 사상 처음으로 9,300선을 돌파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7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86.23포인트, 2.05% 오른 9,25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개장 직후 9,331.55까지 치솟으면서 9,3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상승을

0: 마이크를 잡습니다. 청와대 춘추관에서 벨기에, EU, 이탈리아 국빈 방문과 프랑스 에비앙 G7 정상회의 결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데요. 순방 성과부터 짚어보면 EU와는 공동성명을 내고 디지털 통상협정을 맺었고 이탈리아와는 양국 관계를 8년 만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끌어올렸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레오 14세 교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했고 G7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 문제 해결을 주도해달라고 직접 요청했습니다. 다만 귀국 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에서 지지율이 순방 전 57%포인트 떨어진 57%, 다른 조사에선 9%포인트까지 빠졌는데요.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패배와 당청 갈등이 배경으로 꼽히면서 집권 2년차 국정운영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인천 재활용 처리 시설에서 발견된 사람 다리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80대 여성의 다리로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난 10일 송도동 자원회수센터에서 나온 왼쪽 다리와 80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경위를 보면 중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피가 통하지 않아 괴사한 A씨의 다리를 절단한 뒤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렸는데 청소 직원이 이걸 깁스, 그러니까 석고 붕대로 오인해 재활용 쓰레기로 잘못 분리배출했다는 겁니다. 병원 측은 언론 보도를 접한 뒤에야 경찰에 신고했고요. 경찰은 병원이 의료 폐기물 처리 규정을 지켰는지 또 다리 절단 과정에서 의료법을 어기진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부산 기장군이 국내 첫 소형 모듈 원자로 SMR 건설 후보지로 확정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7일 평가위원회를 열어 기장군을 SMR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을 대형 원전 2기 후보지로 선정했는데요. 정부 목표상 SMR은 2035년, 대형 원전은 2037년이나 2038년 준공입니다. 이번 결정은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이 신중에서 적극 추진으로 확실히 돌아섰다 는 신호로 읽힙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한 거죠. 부산은 글로벌 SMR 시장의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다만 원전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동남권의 시설이 더 들어선다는 점에서 안전 우려도 큽니다. 탈핵 부산시민연대는 이날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늘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밤부터는 전국에 장마처럼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동안은 대부분 지역 기온이 30도를 웃돌고 체감온도가 31도 안팎, 수도권과 경북 내륙의 폭염주의보 지역은 33도 이상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제주에서 시작해 늦은 오후 호남, 밤에는 전국으로 번진 뒤 내일 9시 오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가 50에서 180mm, 강원과 전남이 50에서 100mm, 수도권과 충청, 경남은 30에서 80mm입니다. 다만 비가 와도 올여름 장마 시작이 선언되는 건 아닙니다. 내일 아침부터는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 70km를 넘나드는 강풍도 불겠으니 우산보다 단단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입안이 개운해지는 양치질 뉴스였습니다.
1: 에어야, 나 궁금한 거 있어.
2: YTN 라디오의 인공지능 DJ AO에게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YTN 라디오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채팅창에서는 무료로 의견 주실 수 있습니다.

0: 네, 오네오의 메인 토크 시간 온마이크 시간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시 소개해드렸지만 이 금요일 날은요 이 책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책도 열어보게 하고요. 또 전혀 몰랐던 책들도 열어보게 합니다. 벽돌 같은 책을 부숴서 잘게 먹어서 내 마음과 정신에 영양분이 되게 하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와이튼 라디오 오늘의 독서 셰프, 예, 셰르파랑 발음이 비슷하죠. 셰프 최민석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아, 이제 제 분야가 바뀌었네요.
0: 네.
1: 원래는 제가 산악 안내,
0: 그렇죠,
1: 등반 안내인이었는데, 네, 어느덧 요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네요.
0: 맞습니다. 벽돌책을, 네, 잘게 부숴서 먹기 좋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됐고요. 일단

0: AI에게 간단하게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정리한 이야기 듣고 와서 얘기 이어갈게요.
1: 더글라스 케네디는 1955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태어난 소설가입니다. 원래는 극단을 운영하며 희곡을 쓰고 세계 곳곳을 다니며 여행기를 쓰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소설로 길을 옮겼습니다. 1997년에 발표한 빅픽처가 바로 그를 베스트셀러 작가로 만든 작품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정작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곳은 프랑스였어요. 2006년에는 프랑스 문예공로 훈장을 받았고 2013년에는 빅픽처가 프랑스에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스릴러와 범죄를 주로 쓰지만 그 안에는 늘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작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영화로도 봤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몰입도가 높은 작품이라고요?
2: 네, 이 작품이 초반에는 좀 설렁설렁 읽힐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읽다가 어느 순간 독자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작가가 뭔가 설렁설렁 언급한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도 빠짐없이 복선으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걸 깨닫는 순간부터는 하나도 놓칠 수 없다는 듯이 엄청나게 몰입해서 읽게 되는 거죠.
0: 와, 그런 유 작품도 보면 그때 맞아 주인공이 그래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면 이야기의 속도감, 보폭이 좀 궁금해요. 쭉쭉 직진하면서 빨리빨리 카드를 여는 그런 전개 방식인가요?
2: 이게 또 놀라운 게 이렇게 몰입도는 높은데 이야기는 또 직진하지 않아요. 이 돌아서 갑니다.
0: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2: 독자 입장에서 궁금해 죽겠는데 네. 작가가 자꾸 딴소리를 하니까 네. 또 그걸 또 안 읽을 수는 없잖아요.
0: 그럼요.
2: 왜냐하면 거기서 또 복선이 나올 수 있으니까.
0: 그렇습니다.
2: 그러니까 나오는 글들을 진짜 오늘 이제 셰프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정말 요리에 비유하자면 네. 허겁지겁 막 걸신 들리듯이 먹어치우듯이 읽게 됩니다.
0: 네.
2: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도 이 책을 굉장히 빨리 읽었던 것 같아요.
0: 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빨리 읽게 되는 소설입니다.
0: 예, 자, 당연히 중요한 부분은 집중해서 읽게 되기도 하는데 돌아가는 부분도요. 이게 나중에 앞에 펼쳐질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냥 지나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내가 그 맛을 놓치게 되잖아요.
2: 그렇죠.
0: 예, 맛을 잘 봐야 됩니다. 정말 맛의 완급 조절, 이야기의 완급 조절이 정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2: 네, 네. 그래서 확실히 이야기의 마술사다 그런 느낌을 저는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를 읽으면서 확실히 느꼈습니다.
0: 예, 자, 미국 작가인데요. 영화는 프랑스어가 배경인 영화였었고 줄거리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맛을 미리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줄거리 시작하시죠.
2: 네.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줄거리는 제일 처음에 주인공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0: 네.
2: 주인공의 이름은 벤 브래드포드입니다.
0: 네.
2: 뉴욕의 월스트리트에 있는 법률회사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 베스와 두 아들 그리고 안정적인 수입에 안락한 집까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췄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네.
2: 그런데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라고 수사를 조건을 붙인 걸 보면
0: 그렇죠.
2: 아시겠죠. 속내는 사실 사정을 들여다보면 딱히 즐겁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0: 갑자기 우리 어머니랑 대화하는 것 같아요. 세상 문제 없는 사람 없어. 얘기 같은데 무슨 문제입니까?
2: 언제부턴가 아내 베스가 나를 멀리하기 시작한 겁니다.
0: 어허.
2: 이 아내는 사실 원래 소설을 써오고 있었어요.
0: 네.
2: 그러니까 이미 등단한 작가는 데뷔한 작가는 아니고
0: 네.
2: 그냥 작가 지망생인데 그게 이제 계속 그 출판사에서 거절을 당하면서
0: 네.
2: 이제는 소설 쓰는 걸 아예 멈춰버렸습니다.
0: 예.
2: 그러면서 아내가 좀 싸늘해졌어요.
0: 남편에게요?
2: 왜냐하면 이 결혼이 자기의 꿈을 망쳤다고 생각을 한 거죠.
0: 네.
2: 그런데 사실 꿈을 포기한 거는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0: 주인공도 꿈을 포기했어요. 자, 아내가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결혼하고 이렇게 사느라 애 낳고 내가 내 꿈 망쳤어. 이러는데 주인공 남자 밴도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2: 주인공인 나는 원래 변호사가 아니라
0: 네.
2: 사진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0: 그랬군요.
2: 네, 그런데 월가의 엘리트였던 아버지는 늘 나한테 얘기를 했죠.
0: 네.
2: 돈이 곧 자유다.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나는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0: 네.
2: 그래서 로우스쿨에 들어가서 변호사가 된 거죠. 그래서 마음 한쪽에 늘 허전했거든요. 근데
0: 네.
2: 그 허전한 마음을 돈을 잘 벌잖아요.
0: 부럽네요.
2: 금융치료.
0: 부러움 지는 건데.
2: 카메라를 사 모으는 것으로 내 그 허전한 마음을 달랬습니다.
0: 네.
2: 그런데 아내와 사이가 나빠지면서 이것마저도 이제는 위안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계속 나를 밀어내기만 합니다.
0: 네.
2: 그러다가 며칠 전에 아내가 갑자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0: 이놈의 결혼 때문에 내가 작가도 못 되고 힘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막 생글생글 활기를 찾았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2: 그래서 아내가 활기를 찾은 게 반가웠지만 나는 왠지 어딘가 마음에 좀 걸렸습니다.
0: 네.
2: 그리고 곧 알게 됐습니다.
0: 알게 됐다뇨?
2: 아내가 이웃에 사는 남자.
0: 네.
2: 그것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리와
0: 네.
2: 몰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0: 이거 저기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와이튼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가야 될 얘기네요. 게리, 이 게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2: 게리는 부모님 유산으로 먹고 사는 만년 사진작가 지망생입니다.
0: 아.
2: 내가 볼 때는 게리는 굉장히 한심한 인간이었어요.
0: 그러네요. 능력 없는 네. 이렇게 되겠죠.
2: 그냥 꿈만 쫓고
0: 네.
2: 현실의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나는 한심하게 생각을 했는데
0: 예.
2: 그런데 오히려 게리는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0: 아니 뭐 부모님 유산으로 그냥 사진이나 찍고 말 그대로 한량처럼 사는데 그 한량이 나를 성공한 이 월스트리트의 변호사를 비웃다니요. 왜요?
2: 게리는 나를 안정적인 삶을 택하기 위해서 사진이라는 소중한 꿈을 포기한 속물로 생각하는 거죠.
0: 아...
2: 그래서 나는 아내가 만나는 남자가 하필이면 이 녀석 게리라서 네.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게리를 만나서
0: 네.
2: 다투다가
0: 네.
2: 내가 그만 우발적으로
0: 네.
2: 살인자가 되고 맙니다.
0: 아니 그러면 우리 주인공 잘나가는 변호사 벤이 만년 사진작가 지망생 유산으로 먹고 사는 게리를 죽인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소설 초반부거든요.
0: 예.
2: 소설을 펼치면 몇 장 지나지 않아서 이 얘기가 나와요.
0: 예.
2: 이런 식으로 더글라스 케네디의 소설은 항상 초반부에 인물이 낭떠러지로 완전히 추락한 후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0: 전조를 만들어 놓네요. 근데 참 이 뭐랄까요? 흔한 치정극 같았으면 이제 이게 결말이 돼버리는 건데 그 치정이 주제가 아닌 것 같아요.
2: 그렇죠.
0: 살인자가 됐는데 참 걱정하네요.
2: 그러니까 사실 모든 소설은 인간의 추락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엿보는 거거든요.
0: 아...
2: 그리고 소설은 결국은 실패를 이야기합니다.
0: 네.
2: 순문학은 더욱더 그렇고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그런데 이 실패라는 게 세속적인 기준일 뿐이지 문학에서는 때로는 이 실패가 인간을 한 단계 더 성숙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0: 이야, 뭔가 문이 쾅 닫혀서 끝난 것 같은데 이제 그 문이 닫힌 덕분에 새로운 문이 열리는 느낌도
2: 네.
0: 듭니다.
2: 아무튼 뭐 기본적으로 소설은 실패에 관한 서사이기 때문에
0: 네.
2: 모든 작가들이 어느 정도 실패를 그려내는데
0: 네.
2: 그 중에서도 더글라스 케네디는 실패와 추락에 더욱더 천착하는 작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독자들이 굉장히 강한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주인공이 이렇게 어쨌든 살인을 저질렀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뒷수습도
2: 그렇죠.
0: 그렇고.
2: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큰 위기에 빠지자 나는 어서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0: 네.
2: 어떻게든 뭐 살아남아 보자 이렇게 여기게 된 거죠.
0: 야, 이런 상황에 읽는 사람 막 빨려 들어가잖아요.
2: 그렇죠.
0: 내 마음처럼.
2: 근데 이게 무슨 영문일까요? 이때부터 갑자기 머리가 막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0: 보통은 뭐 어쨌든 감추고 숨기고 이런 맥락인데 주인공의 머리가 반짝인다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됩니까?
2: 게리의 시신으로
0: 네?
2: 내가 사고를 당해서 내가 죽은 것처럼 꾸미기로 한 겁니다.
0: 아 자신이 우발적으로 죽인 남자가 자신이 되게 만드는 거.
2: 그렇죠.
0: 와 아니 그럼 본인은 어떻게 해요 벤은?
2: 벤은 이제 게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하는 거죠.
0: 예.
2: 어차피 벤의 꿈은 사진작가였잖아요.
0: 와 이쯤 되면 심리적으로 일단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보폭을 쫙 벌려놓는 느낌이에요.
2: 그렇죠. 그래서
0: 와.
2: 장르 소설인 거죠. 아무튼
0: 네.
2: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 극단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그래서
0: 네.
2: 이제 벤은 도망자 신분이 됩니다.
0: 그러네요.
2: 그런데 나는 게리의 신분증을 가지고 게리의 행세를 하게 됐으니까 뭐 조심스럽게나마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0: 예.
2: 그래서 나는 도망을 가는데 내가 도착한 곳은 마운틴 폴스라는 산간 마을입니다.
0: 조용한
2: 우리로
0: 곳이군요.
2: 치자면 뭐 한 정선에서 더 들어가는
0: 예.
2: 완전 산골 마을인 거예요.
0: 한백 뭐 이런 데.
2: 네, 예. 미국은 워낙 크니까
0: 맞아요.
2: 이런 데 가버리면 사실 찾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름한 아파트 한 채를 얻고
0: 네.
2: 매일같이 사진을 찍으러 다닙니다.
0: 예.
2: 바텐더와 도박꾼, 폐차장 주인과 광부. 근데 이게 진짜 여기가 약간 버려진 탄광촌이었거든요.
0: 네.
2: 되게 정말 정선이랑 비슷하네요.
0: 그러네요. 네. 우연히 튀어나온 말 같지만 정말 연결되네요.
2: 카지노도 있고.
0: 그러게요.
2: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 뭐 광부, 도박꾼, 뭐 폐차장 주인, 바텐더 이렇게 고단한 삶의 흔적을 얼굴에 새긴 사람들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0: 네.
2: 그런데 정말 삶은 예측 불가였습니다.
0: 이야, 내가 죽은 걸로 꾸미고 어차피 틀어진 아내와의 관계, 비록 아이들은 보고 싶지만 멀리 시골에 와서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일단은 성공했네로 생각하면 이제 이야기가 또 끝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2: 네, 내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잖아요.
0: 그렇죠.
2: 이 사진들이 호평을 받으면서 갑자기 유명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0: 아유, 곤란한데 이거.
2: 그렇죠. 나는 지금 게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유명해지면 안 됩니다.
0: 사진이라도 하나 나올라 치면 저 벤이잖아.
2: 그렇죠. 내 신분이 탈락하는 거죠.
0: 네.
2: 그런데 사실 원래 내 꿈은 옛날부터 사진작가였잖아요.
0: 갈등하게 되네요.
2: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망설이던 와중에 뜻하지 않게
0: 네.
2: 이곳에 지역신문사 사진부장인
0: 네.
2: N과 N 사이가 됩니다. N과 A인 사이가 됩니다.
0: 이거 한국 드라마 욕할 거 아닙니다. 예. 네. 우리는 뭐 전쟁하다가 연애하고 환자 살리다가 연애하고 막 이런 소리 하는데 여기도 등장하네요.
2: N가 어쨌든 사랑에 빠져버리죠.
0: 사랑에 네. 빠지는 거야 뭐 막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니까 이야기가 이제 갈수록 뭐랄까요. 한 세 개의 층위들이 층층층층이 쌓여서 더 커지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굉장히 대범해지죠.
0: 언론인인데 자기 네. 탄원하는 건 일도 아닐 것 같아요.
2: 근데 애는 이 신문사 사진부장이잖아요.
0: 네.
2: 그래서 내가 사진작가로서 유명해지는 걸 주저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합니다.
0: 소설가인데 네가 뭐 미국에 있는 유명 출판사에서 나오는 걸 거부해? 이런 느낌이잖아요.
2: 네. 아무튼 내가 이렇게 갈등하는 사이 N과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져만 갑니다.
0: 네.
2: 그리고 나는 N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사진작가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0: 예. 사진작가로서 활동을 더 집중해야 사람들의 의심을 안 살까요? 살까요? 저는 사실 좀 애매한데
2: 네.
0: 활동을 또 안 하면 애인이 얘는 사진작가 맞아 이렇게 될 거고 더 열심히 활동하면 벤 아니야 이렇게 될 위험이 커지고 진퇴양난이네요.
2: 그렇죠.
0: 벤은 그렇죠. 어떻게 했습니까?
2: 그래서 벤은 결국 N과의 사랑을 선택합니다. 사진작가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로 결심한 거죠.
0: 예.
2: 근데 또 N이 뭐 이건 제 사견인데
0: 네.
2: 약간 눈치가 없어요.
0: 아하.
2: N이 사진부장이잖아요.
0: 네.
2: 아는 사람들을
0: 네.
2: 다 동원해서 오지랖도 넓어요. 벤의 사진을
0: 알리지 말라고.
2: 벤의 사진을 뉴욕으로 보내서 팔고 전시회도 엽니다.
0: 아니, 뭐 애니 상황을 알 수는 없으니까요. 뭐 우발적 살인을 저지르고 온 사람이란 걸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조용히 살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일이 커져버린 거잖아요.
2: 그렇죠.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벤은 조마조마한 채로 앤과의 사랑을 위해서 이 아슬아슬한 삶을 택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설이잖아요.
0: 그쵸?
2: 그냥 이렇게 흘러갈 수만은 없는 거죠.
0: 그렇게 평생 긴장하며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한국 옛날 전래동화고
2: 그렇죠.
0: 뭐가 또 터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2: 누군가가 나타나는데
0: 누가 나타나네요?
2: 이 지역 신문사에 네. 맨날 그 술독에 빠져 사는 기자 한 명이 있었어요.
0: 네.
2: 근데 이 사람이 그 요즘 유행어로 치자면 힘순찐.
0: 와, 네. 힘순찐.
2: 네. 네.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힘을 숨긴 이제 찐 네. 능력자인데 원래는 엄청난 특종 기자였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 게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이 사진작가를 보더니만
0: 네.
2: 뭔가 미심쩍다는 낌새를 느낍니다.
0: 네.
2: 결국 술독에 빠져 살던 이 기자가 왕년의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게리의 뒤를 캐죠.
0: 약간 비유하자면 이제 주간 정선의 왕년에 잔뼈 좀 굵은 기사가
2: 네.
0: 뒤를 캐는 겁니다.
2: 그래서 결국 게리는 죽었고
0: 와.
2: 지금 게리 행세를 하는 이 남자는 사실 벤이라는 사실까지 알아냅니다.
0: 이쯤 되면 여기서 끝났네. 독자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2: 이 기자가 이제 모든 사실을 알아내고 나자 벤을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0: 끝났구나. 역시 주인공도 이렇게 절망할 것 같은데 벤은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됩니까?
2: 그렇죠. 이 진행자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듯이 벤이 진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예. 갑자기 맞은편 도로에서 네. 불빛이 깜빡거립니다. 어휴. 그러더니 그 차가 나한테 돌진을 해와요.
0: 피해야죠.
2: 그래서 나는 급하게 핸들을 꺾었고 맞은편의 차 역시 핸들을 급하게 꺾었는데 네. 그런데 그 맞은편의 차는 예. 갑자기 너무 꺾은 나머지 중심을 잃고 그만 공중으로 붕 날아오릅니다.
0: 술을 먹고 운전했나 왜 이랬지?
2: 그리고 그 차는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는데 네. 그 차의 운전자는 바로
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술을 먹고 운전했나 여러분 제가 복선을 깔았습니다.
2: 그렇죠. 벤을 협박했던 그 기자. 아까 와. 잘 들으셨죠? 네. 이 기자가 무슨 독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까?
0: 술독에 빠졌죠.
2: 그렇죠. 장독, 김장독 아니라
0: 아닙니다.
2: 술독. 술독에 빠져 살았던 거죠.
0: 예.
2: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였던 이 기자가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0: 와.
2: 이렇게 이제 더글라스 케네디답지 않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예. 공익광고처럼 한번 알려준다.
0: 중간에 싹 광고가 들어갔는데 너무 네. 강렬해요. 어쨌든 한 곱이 넘겼네요.
2: 이렇게 이 기자는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0: 네. 그러면 벤은 안 다쳤나요?
2: 벤 역시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지만 네네. 다행히 차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0: 예.
2: 그리고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0: 와, 다행이긴 한데.
2: 네. 그렇다고 이제 기자가 내 비밀을 파헤치느라고 헤집고 다닌 이곳에서 내가 계속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0: 맞아요. 그 집에 무슨 자료가 있을 수도
2: 네.
0: 있고.
2: 네. 그래서 나는 이제 다시 또 외롭게 새 삶을 시작해야 할 판입니다.
0: 야, 이거 이렇게 되면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반지의 제왕 되는 거죠. 자, 어디까지 갈까요? 조마조마한 삶을 또 이어가나요?
2: 그렇습니다. 나는 또 새롭게 삶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 곁에는 앤이 있으니까요.
0: 앤은 포기하지 않았군요.
2: 네. 네. 그리고 나는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이동을 합니다.
0: 와.
2: 거기에서 사는 거죠.
0: 뭐 거기서는 이제 다 잊고 행복할까라는 궁금증도 드는 약간 열린 결말 같아요.
2: 그렇습니다. 이 예전에 그 스페인에 악당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0: 네.
2: 이 주인공이 전통적인 선한 캐릭터가 아닌 거죠.
0: 예.
2: 더글라스 케네디는 이 스페인 악당 소설에 그 기반해서 아. 작품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주인공이 또 어떤 삶을 겪게 될 것인 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상상의 영역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0: 예, 과연 누가 악당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명목상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 당연히 악당이겠지만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 부분도 좀 고민하게 되고 원작이 영화보다 훨씬 재밌다고 하는데 오늘 최민석 작가님 설명드리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휴가철에 읽기 딱인 것 같아요.
2: 네, 일단 그 요즘 날씨 덥잖아요.
0: 네.
2: 그 무더위를 익히에 굉장히 좋은 소설이에요. 그리고 더글라스 케네디 소설을 읽다 보면 소위 말하는 힐링 스팟들이 많이 나와요.
0: 네.
2: 저는 이 빅픽처를 읽으면서 주인공이 그 도주한 장소들을 네. 하나하나 이제 검색해서
0: 네.
2: 그 구글에서 보면 위성사진을
0: 볼 수 있잖아요. 예.
2: 그걸 이제 다 찾아서 봤는데
0: 야, 역시 작가님.
2: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여기가 이제 소설에 나오는 곳들이 대부분 실제 지명이거든요.
0: 예.
2: 그래서 휴가지로 딱인 곳들만 골라서 마치 영화 로케이션 장소를 고르듯이
0: 맞아요.
2: 작가가 배경 장소를 다 골랐어요.
0: 야.
2: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서 사진을 보시면 대리만족하기에 되게 좋습니다.
0: 야, 여러분 책을 즐기는 꿀팁까지 우리 최민석 작가가 알려주시네요.
2: 그리고 이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 가는 네. 그 산동네
0: 예.
2: 거기가 이제 미국의 몬테나 주거든요.
0: 몬테나. 네.
2: 예. 몬테나가 스페인어로 그 예. 원래는 몬따냐.
0: 아,
2: 몬따냐.
0: 네.
2: 산이죠, 산.
0: 네.
2: 이걸 이제 미국식으로
0: 마운틴.
2: 이제 예. 미국식으로 몬테냐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 건데
0: 맞아요.
2: 그러니까 어원은 같아요.
0: 네.
2: 몬따냐가 이제 마운틴이 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이 주 이름이 몬테나예요.
0: 예.
2: 그래서 몬테냐 주는 산이 굉장히 많은 천혜의 자연에 둘러싸인 곳이죠.
0: 예.
2: 그러니까 이런 주인공이 살던 이런 시골이 그 주인공이 살고 있던 뉴욕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매력을
0: 그렇죠.
2: 선사하는 거죠.
0: 네.
2: 그래서 몬테나에 대해서 읽다 보면 독자로서는 자연스럽게 뭐 휴가나 캠핑을 가서 힐링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아, 저는 국내 이런 소설 하나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강원도 정선에 숨어들었다가 막 이렇게 이런 느낌이고 마치 내가 숨어들기 위해서 왠지 작은 시골 마을에 간 것 같지만 더 폐쇄적이고 주인을 올가매는 것 같아요, 주인공을.
2: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품의 설정이 다 그 힐링의 역할만 하기 위해서 넣은 게 아니라 네. 다 서사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0: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굉장히 시골 마을에 가니까 주인공은 이제 사진 작가로서 제2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기가 너무 좁은 동네다 보니까 지역 신문의 괴짜 기자가 벤을 취재하면서 신분이 탄로날 위험에 처하게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런 식으로 이제 긴장감이 형성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이야기의 배경 장소로서 독자한테 공간각이라고 하죠.
1: 네.
0: 뭐 이 몬테냐의 산 그러면 바람 소리도 들릴 것 같고 눈앞에 시원한 광경도 펼쳐지면서 이야기도 쫄깃쫄깃하게 구성하는 이중 역할을 하는 거죠.
1: 저는 이야기 즉 사건들의 연속만을 갖고 참 잘 쓰는 작가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생각인데 지금 최민성 작가님은 구글링으로 구글 지도로 위에서 위성 지도로 그 지역을 봤어요라고 하잖아요. 어떤 공간을 설정하고 그려내느냐도 작가의 굉장히 큰 장점인데 와 정말 그 뭐랄까요 막다른 골목에서 막 쫓기는 직전의 공포 이런 거를 정말 잘 만들어낸 것 같고 굉장히 또 그 뭐랄까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자연의 아름다움도 멋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 어떤 분들에게 이 책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기본적으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좋아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뭔가 정형화된 캐릭터에 질린 사람들
1: 네.
0: 뻔한 캐릭터에 질린 사람들
1: 네.
0: 그런 분들이 읽으면 좋아하실 것 같고 사실 순문학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깊은데
1: 네.
0: 또 때로는 너무 진지하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진지한 순문학에 좀 지쳐서 좀 가볍게 재밌는 소설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
1: 네.
0: 그리고 미국의 자연을 맛보고 싶은 분
1: 아.
0: 네. 그리고 동시에 제 생각에는 기욤미소의 소설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더글라스 네. 케네디의 소설도 분명 좋아하실 겁니다.
1: 예, 자 오늘 주말엔 뭐 먹지가 아니라 어떤 책 보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독서 셰프에서 독서 셰프가 잠시 되신 최민석 작가의 추천하는 책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빅픽처라는 제목으로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 영화하고 불어를 사용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 영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공부해보고 최민석 작가님 통해서 들어보니 여러분 책이 났습니다.
0: 그건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책이 훨씬 나아요.
1: 지금 들은 차이만 느껴져도 와, 조금 좀 뭐랄까요 영화의 호흡보다는 훨씬 독서의 호흡이 나을 것 같습니다. 빅픽처 사진을 꿈꾸는 작가인데요. 영화에서는 차 안에 아들의 사진이 불타는 장면에서 주인공이 굉장히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우리 모두 한 장의 사진처럼 결코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는 무언가 를 찾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또 상상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우리 최민석 작가가 어떤 빅픽처를 그릴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자 오늘의 방송 내용을 온웨어만의 방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 작사 AI 작곡인데요. 더글라스 케네디의 빅픽처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삶을 사는데 행복하지가 않다고 해요. 근데 그 행복하지 않음이 사실은 아내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내도 작가의 꿈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포기하게 되고 그게 다 남편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둘의 균열 틈 사이에서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 사건은 또 다른 미래로 또 다른 알 수 없는 미래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렇게 그려지는 큰 그림 빅픽처는 과연 뭘까요? 남의 이름으로 남의 얼굴로 그토록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면서도 정말 진짜 삶 같은 삶을 가짜 삶 속에서 찾아내죠. 나를 지우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되었다. 그게 바로 안 가본 길을 가는 일일 겁니다. 하지만 그 지운 삶은 또다시 지워야 되는 운명으로 빠져드는 우리 주인공. 읽다 보면요 굉장히 이 소개되지 않은 다른 사건과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 책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로 만나보시죠.

0: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네, 오늘 방송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릴게요. 시저의 킬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함께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위군계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2: 어제 다이어트약 일주일 먹어본 썰 푼다. 배고픔이 줄어들고 하늘로 다이어트 효과가.
3: 효과 같은 소리 하네. 처방약이라고 막 먹었다가 나 큰일 날 뻔. 난 그런 알약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차단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5: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6: 남성 A씨는 그날 연인의 장례식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빈소를 지키던 자리였는데도 말이죠.
7: 아유,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며?
8: 어이구야, 저 사람인가?
6: 유족과 남자친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반발했죠. 그렇다면 이런 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던 걸까요? 논란의 출발점은 광주 소방본부의 한 문서였습니다.
7: 사망 원인, 남자친구와의 갈등.
6: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작성된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 적혀 있었는데 유족과 남자친구 측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죠.
8: 공문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니요. 아,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7: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감찰도 제대로 안 되고.
8: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이 억울한 죽음 도대체 어디에 알려야 하는 겁니까? 예?
6: 팀 회식을 했는데 열 번이나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노래방 가야 할 것 같다. 고인의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음주 강요, 조직의 사후 대응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9: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 체문책을 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직장 내 갑질, 묵살 꿈도 꿀 수 없게 하겠습니다.
6: 결국 이 사건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젊은 소방공무원의 죽음, 그 배경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6: 20대의 아주 젊은 여성 소방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시점을 보니까요. 지난해 10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지 약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10: 네, 안타깝게도 고인은 지난해 10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약혼자나 가족 같은 주변 분들에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소속 소방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정작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려버린 걸로 알려졌어요. 유족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결국 노조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까지 나서면서 8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크게 불거진 겁니다.
6: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이 없다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10: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무 문제 없다고 끝내버렸으니 유족 입장에선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유족과 노조 측 주장을 보면 고인이 잦은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다거나 상급자와 둘이 노래방에 동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거나 심지어 술, 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회식 한두 번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인 거죠.
6: 그런데 여기서 유족 측이 더 황당해했던 부분은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그러니까 서류에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10: 네, 이 부분이 유족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갈등 또는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이나 약혼자는 이걸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고충을 호소하던 사람의 죽음을 조직 내부 문제는 쏙 빼놓고 사적인 연애 갈등 탓으로 돌려놓은 셈이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두 번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6: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실제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공문에 그렇게 적었다면은 이거 단순한 뭐 행정착오라든지 실수 이렇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 가능하겠습니까?
10: 네.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단정해 적었다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적었다면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한 책임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핵심은 몰라서 잘못 적은 거냐, 알면서 그렇게 적은 거냐고요.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론 냈는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정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연애 문제로 몰아간 거라면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6: 네. 유족 측은 감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급기관을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 물을 수 있죠?
10: 네. 유족 측은 감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보도를 보면 유족이 두 차례나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소방본부가 입증 자료를 가져와라는 식으로만 회신하며 5개월 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결국 유족이 상급기관인 소방청을 직접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거죠. 만약 담당자가 마땅히 할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라면 직무유기를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6: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직무유기 인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단순히 조사가 늦어졌다, 뭐 처리가 미흡했다라는 것과 알고도 일부러 덮었다, 묵살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디테일하게 차이가 갈릴까요?
10: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법적으로 일이 좀 늦어졌다, 처리가 미흡했다 정도로는 직무유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좀 게으르게 일했다고 다 처벌하면 안 되니까요. 직무유기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작정하고 내팽개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빠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늦어진 거라면 처벌이 어렵고요. 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덮었다거나 손도 안 대고 방치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왜 5개월이나 걸렸느냐를 넘어서 알고도 일부러 미뤘느냐를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6: 의도가 있냐 없냐 이 문제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현재 여러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이미 직장 내 갑질로 내부 신고가 된 적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레드휘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10: 네, 레드휘슬은 쉽게 말해 소방 조직 내부의 익명 신고 제도입니다. 갑질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는 내부 고발 창구인 셈이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고인이 숨지기 석 달 전쯤 이미 부하 직원 갑질로 이 레드휘슬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신고당한 걸 안 직후 오히려 부하 직원들한테 신고 때문에 힘들다,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6: 이 대목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만약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조직이나 관리 책임자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특히 지금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랑 추가적인 접촉까지 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10: 네, 저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넘어갔고 그 결과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이건 가해 당사자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장에는 구성원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가해자 개인의 책임과는 별개

0: 예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조직과 책임자에게도 손해배상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책임 인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그리고 올해 초 인사이동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오히려 좋은 자리로 간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물론 소방본부 측은 정기 인사였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인사 조치도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0: 네, 인사 조치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신고 직후 외근으로 밀려났다가 6개월 만에 본부 내근 요직으로 복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조 측은 좌천됐던 사람을 다시 영전시킨 것 아니냐. 소방본부는 정기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립니다. 갑질 의혹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도 않고 좋은 자리로 보냈다면 그 인사가 정당했는지 따져볼 수 있고 의혹을 알면서 감싸준 거라면 부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시점이 공교롭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평가 근거가 객관적으로 공개돼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기도 합니다.
1: 법적으로 가장 핵심은 결국 음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있었느냐? 뭐 내용만 보면은 성희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은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되는 음주 강요, 뭐 상급자가 한잔해 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어떤 정황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 특히 이 사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건이고 지금 이제 또 피해자도 없잖아요. 어떤 자료들이 결정적 근거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 네, 결국 핵심은 음주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느냐인데요. 상급자가 회식에서 한 잔에 권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다 처벌할 순 없으니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이런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불러냈다거나 둘이서만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라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 동료들의 진술, 회식 빈도 자료 같은 게 결정적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1: 네, 당시 메시지라고 말씀을 주셔서 드린 말씀인데, 특히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10번이나 토했다, 뭐 취해도 보내주지 않는다, 남자 팀장님이랑 단둘이 노래방 가야 될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 법적으로 증거의 가치가 있습니까?
0: 네, 당연히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고인이 그 상황을 직접, 그것도 당시에 실시간으로 남긴 기록이라 한참 지난 뒤에 기억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여러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음주 강요나 괴롭힘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1: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그리고 구상청구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배상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0: 네,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방 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인데 소속기관 상급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괴롭힘을 가했고 조직이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손해배상의 구상청구까지 언급했는데요. 구상청구라는 건 일단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한 다음 실제 잘못한 가해자 개인에게 그 돈을 되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조직도 책임지고 가해자 개인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괴롭힘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0: X파일.
1: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2: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기호동행 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이 살짝 후텁지근한데 자외선은 덜합니다. 그래도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지역은 자외선 지수 높음 수준이고요. 경기 광주와 삼척, 영월 등 일부 지역에서만 매우 높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여주와 전주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녁까지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경북 중북부지역에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사고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남양주 4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구리나들목에서 남양주 나들목 구간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반월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강동대교에서 구리 암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청담대교에서 원효대교까지 밀리고 하남 쪽은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5차로에서 시설물 작업 중입니다. 원효대교부터 정체고 영동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서 공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요즘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 즐겨봐요. 운전할 땐 라디오로 듣고 대중교통 이용할 땐 영상으로 챙겨봐요.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제가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평일 오후 5시 10분 시작하니까요. 지금 라디오와 유튜브로 검색해보세요. 너무 재미나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입니다.
1: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괜찮은데 이제 뭐 김여정 부부장, 총무부장도 뭐 당장 이번 이 EU G7 움직임에 대해서 비핵화 없다. 예. 또 칼날 같은 단말을 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교황께서 예.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좀 어렵죠 지금은.
2: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춘추관을 연결하겠습니다.
3: 할 수 없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하게 됐습니다. 한번 웃어줄 만도 한데 절대 안 웃어주네요. 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취임 후 첫 유럽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 1년 전 제가 취임한 후에 첫 외교 일정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온 날도 6월 18일이었다고 합니다. 1년 전에는 G7이라는 다자 무대에서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리는 것 자체가 중요한 성과였다면 이번 유럽 방문과 G7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서는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위상과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확실히 높아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순방의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순방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국제사회의 현안 해결에 대한 책임감을 확인하는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EU와는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중동 정세, 한반도 평화, 경제 안보,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아 참석해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G7 회원국과 초청국이 참석한 두 개의 확대 세션과 업무 오찬에서는 새로운 파트너십 구축과 국제연대 재건, 글로벌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안정, 안전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인공지능 도입 보장 방안에 이르기까지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글로벌 경제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한 연대와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촉진하되 안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함께 확보해야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위기가 종식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향후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해법도 함께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아태 지역 내 에너지 수입국 간의 협력 강화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국제 협력 질서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이번 순방 역시 실용 외교로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유럽 물류의 중심지이자 혁신적 중소기업 생태계를 갖춘 벨기에를 방문했습니다. 양국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고 미래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 시장인 EU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의 새로운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디지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디지털 통상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마약, 테러 등 초국가 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승객 예약 정보 전송 협정도 타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EU 간 디지털 협력과 국민 안전을 위한 공조체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엇보다 EU를 방문한 것은 오는 7월 1일 철강 관세 할당 제도 조치 발효를 앞두고 한국산 철강에 대한 쿼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무역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을 EU 지도부에 전달하였고 FTA 체결국이자 전략적 파트너인 한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당부하였습니다.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하였고 중소기업, 첨단 과학기술, 사회연대경제, 개발협력, 그리고 문화 분야 등 다섯 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 개의 협정을

청년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내 교구에 현직 추기경이 한 분도 없다. 대한민국의 600만 천주교인들을 위해서 추기경을 국내 업무 담당하는 현직 추기경을 임명해달라라는 우리 한국 가톨릭계의 염원도 전달드렸습니다. 예상과 달리 본인이 추기경을 임명한 사람이 아직 한 명도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새로 추기경을 임명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정을 각별히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7 정상회의 계기에 미국, 캐나다, 독일, 케냐 정상들과도 양자협력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조선을 포함한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고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도 공감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역시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해 줄 수 있겠느냐 이런 의사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가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해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뭐 당연히 한미협력 또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저희도 그 점에 공감을 표명했습니다. 카니 캐나다 총리와의 양자회담을 통해 원유, LNG, 핵심 광물 등을 포함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캐나다의 방산 역량 강화 과정에 우리가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메리츠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는 방위산업 분야에서 양국이 서로의 강점을 결합한 호혜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메르츠 총리도 이에 적극 공감했고 양국 간의 협력 가능성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는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올해 10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 태평양 비즈니스 회의를 계기로 메르츠 총리의 방안을 추진하고 경제 산업 투자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동아프리카 협력 파트너인 루토 케냐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한국이 케냐의 국가 발전과 공동성장 과정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가 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의 케냐 진출과 경제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렸고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캐나다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지도자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교황청에서 열린 평화와 연대를 위한 특별 미사회에 참석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이 한반도에 남긴 화해와 협력의 정신, 평화를 향한 희망의 불씨가 여전히 살아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재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레오 14세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대회를 계기로 방한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공식 만찬을 비롯해서 여러 계기에 만나 허심탄회하고 매우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아주 오랜 시간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한미

0: 관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또 서로 이해를 깊이 하는 그런 논의가 가능했습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지역 내 평화 정착과 이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지지를 표명했고,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지속 가능한 평화 정착을 위해 역할을 해 주실 것도 다시 한번 당부드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반도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사안에 대한 긴밀한 소통 또 건설적인 기여를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동포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벨기에에서는 한국 해외 입양 동포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부터 오랜 시간 가슴에 품고 살아오신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타국에서 겪어야 했던 외로움, 또 입양에 따른 정체성에 대한 고민, 또 친생 가족을 찾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노력을 접하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입양 동포 여러분의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야 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약 20만 명에 가까운 우리의 아이들이 어려운 시기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 해외에 입양됐는데, 그 입양 과정은 물론이고 그후 해외 성장 과정 그리고 현재 해외 생활에서 많은 애환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실질적인 입양 동포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겠다는 다짐을 했고, 또그 말씀을 그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비롯한 외교부 등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부 출범 2년차를 맞는 지금은 대한민국의 대전환과 대도약을 본격적으로 이끌어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실용 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경제, 안보, 기술, 문화를 비롯한 전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놀라울 정도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높아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을 위해 더큰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폭넓게 소통하며 국익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나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순방의 성과가 우리 국민 여러분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방 기간 동안에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기대와 신뢰에 더큰 성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더욱 낮은 자세로 더큰 책임감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순방 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 먼저 받았으면 합니다. 네, 앞에 KBS 손서영 기자님.
2: 네, 안녕하세요.
0: 앉아서
2: KBS
0: 하시죠.
2: 손서영입니다. 예, 네, 그럼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많은 대화를
0: 네.
2: 틈틈이 나누셨는데, 그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시면서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 한반도 문제도 해결해달라 이런 주문을 하셨습니다. 요 중동 문제 해결이라는 부분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께서 강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하셨는데, 대통령께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주문한 게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중동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 달라가, 이게 약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문제가 있는데 관여해서 문제를 완화한다, 해결한다는 뜻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동일하지만,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겠죠. 뭐그 점은 분명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께서는 어쨌든 뭐 만찬 자리에 90분이 넘는 긴 시간에 옆자리에서 계속 대화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했습니다. 오히려 정상회담 시기보다 훨씬 더 나았던 것 같아요. 뭐그 과정에서 뭐 강한 지도자라는 뭐 표현도 여러 차례 해주시기도 하였고 아마 그게 존중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 그다음에 한미 관계 이게 뭐 가장 중요한 문제고 그 중에서 가장 뭐긴 대화를 한 것은 사실 북핵 문제죠. 앞으로 북핵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께서도 마 14일인가 뭐 며칠 전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함께 뜰을 거니던 사진을 SNS에 올렸. 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더군요. 자기가 올렸다고 본인이 올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동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처음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도 먼저 그 북한 문제 어떻게 돼가요? 이렇게 미리 물어보셔서 갑자기 좀 사진 촬영 시간에 북한과 한반도 문제를 잠깐 얘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얘기가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는데요.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니, 트럼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북한도 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아쉽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물론, 뭐그 점도 그 점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 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그 점에 대해서 본인도 동의하셨고요. 근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게 고민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이게 일률적으로 한 번에 처리가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북한은 우리의 판단으로는 뭐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실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연간 10개에서 20개 정도의 핵무기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고 또그 투발 수단 핵무기라고 하는 게그 자리에서 뭐쓸수 있는 건 아니니까 어딘가로 멀리 보내서 사용하는 건데 소위 투발 수단 옮기고 떨어뜨리는 그 투발 수단으로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뭐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이미 다 개발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거의 마지막 개발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서로 하면 이게 접근이 불가능하다. 북한은 비핵화 얘기를 안 하지 말고 핵 보유를 인정해야 대화하겠다 이러고 또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는데 이러니 대화 자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좀 목표를 나누자. 단기 목표, 장기 목표를 나눠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현재 추가의 핵물질 개발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추가 생산을 안 하는 것, 중단하는 것. 또 핵물질의 해외 반출을 하지 않는 것, 또 ICBM에 더 이상 기술 개발을 하지 않는 것, 쉽게 말해서 중단하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에는 이익이다. 방치하면 계속 상황이 악화된다. 그리고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는 이제 핵물질을 보유하게 되면 아마 해외 반출 욕구가 커지지 않겠냐. 그게 매우 실질적 위험한 상황이 아니겠냐. 뭐이 점에 대해서 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더 이상 진척되지 않도록 중단시키는 걸 단기적인 목표로 일단 하고, 그렇다고 비핵화를 포기하지 말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단 단계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로 가자. 일단 중단하고, 멈추고, 또 안정이 되면 감축을 하든지 좀 하고 그 다음 단계로는 서로 신뢰가 쌓이고 체제가 안전이 보장이 됐다고 하면 그 핵무기 유지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체제 위협이 더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을 서로 만들어서

0: 이제 비핵화를 하면 향해 가면 되지 않냐. 이게 장기 목표로 삼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약간 나눠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설명을 좀긴 시간 드렸어요. 그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해서 충분히 고민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반도의 핵 문제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전에 한반도의 핵 관련된 한반도 정책으로 제시했던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접근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충분히 말씀을 드려서 이해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네, 또 다른 기자분 여기 앞에 머니투데이 김성 기자님.
2: 예, 뭐 저 머니투데이의 김성원 기자입니다. 그 순방 고생하셨고 시차 적응을 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저도 첫 번째 G7 1박 4일 일정 갔다 오고 이번에 갔다 오니까 감회가 좀 남달랐는데 대통령이 조금 더 솔직하게 두 번째 G7 정상회의 이제 참석하시고 나니까 좀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유롭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책임감 있는 역할을 해야겠다고 하셨는데 2년차 외교 구상은 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공교롭게도 이번에 양자 회담에서 그 캐나다 총리와 그리고 독일 총리를 둘 다 만나셨는데요. 그 캐나다가 60조 잠수함 사업 최종 사업자 발표 앞두고 있는 가운데 만남이었기 때문에 저희도 관심이 컸는데 혹시 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될지 좀 그런 분위기가 감지가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우선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두 총리, 캐나다 총리와 독일 총리는 독일 총리 먼저 만나고 다음에 캐나다 총리를 만났는데 뭐 그 결과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고요. 우리의 종합적인 판단으로는 뭐 상당히 기대를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뭐 낙관하기는 그렇게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다. 좀 그런 말씀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을 잡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막 졸리는데 그 시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순방을 다니면 우리 동행하는 언론인 분들한테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힘들죠, 사실은. 열몇 시간씩 그 좁은 의자 좌석에 앉아서 쪽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 이번에 또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냈다고. 돈 없으면 해외 취재도 못 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좀 법률적 검토를 좀 지시를 해놨어요.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가 뭐 법률상 법률이나 상식상으로 민간의 취재 활동에 대해서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게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니까 그거에 안 하더라도 취재진으로부터 뭐 우리가 이 부당한 이익을 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뭔 지시를 했냐면 항공료는 여러분이 안 가시면 빈자리로 가는 거잖아요. 빈자리로 가면 그 항공료만큼 뭐 손해가 나거나 이익이 생기는 게 아니니까 더 타고 가면 혹시 비행기가 무거워져가지고 항공료가 조금 더 들 수 있나요? 뭐 그런 정도? 그러나 일반 항공료 상당의 아마 비용을 받는 것 같던데요. 그건 내가 보면 부당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자. 너무 뭐 수천만 원씩 내면서 어떻게 취재를 합니까? 이게 여러분들 영업활동이라고 보면 안 되잖아요. 이게 국가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인 측면이 있고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또 홍보를 대신해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빈자리로 가는 거 그 비용까지 일반 항공료를 받는 거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 지적을 해놨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작년에 처음 G7 회의를 갔을 때는 사실 뭐 취임한 지 며칠 되지도 않고 원래는 안 갈까 생각했었죠. 초청이지만 안 갈까 생각했다가 이게 매우 중요한 회의라서 어쩔 수 없이 갔고 또 뭐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이구나. 외국 정상들이. 뭐 여러분도 뭐 개인적으로 사람을 처음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한 것처럼 뭐 국가 정상들도 사실 처음 보고 그러면 막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래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일본

0: 국님께서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그 G7 회의는 처음이었죠. 늦게 취임하시면서. 어쨌든 그러나 이번에 이제 두 번째는 거의 뭐 다 만나봤던 긴 시간 얘기를 했던 분들이어서 더 깊이 있는 대화도 가능하고 또 정서적 교감도 훨씬 더 쉬웠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죠.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에 제가 사실 매우 고마웠던 것은 이태리 측에 그런 뭐 배려라고 할까 그런 거였죠. 우리 교민들이 여러 가지 저한테 민원을 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이탈리아 관광을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이태리에 있는 우리 재외 국민들 또는 동포들이 관광 가이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시험 봐서 뭐 자격증을 얻는데 되게 어려움이 많대요.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주말인데 밤에 관광청에서 우리 교민들 중에 그 일에 관계된 관광 가이드 회장인가 그분한테 전화가 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처리하자. 뭐가 문제냐. 뭐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낮에 월요일 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전날이니까 일요일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 각별한 배려를 해준 거죠. 멜로니 총리께서 어쨌든 특별히 배려해서 주말에 이렇게 조치를 해준 겁니다. 매우 감사한 일이죠. 그게 아마 서로 간의 신뢰와 교감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초감가 상각제도라고 하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가지고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저번 1월 달에 총리께서 방한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법률 개정까지 다 끝내가지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는 똑같은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원 의장하고 면담이 있어서 고맙다고 그랬더니 원래 이태리는 원래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고 이건 정말로 특별한 예배라 그런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상들 간의 잦은 교류 그리고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뭐 몇 년 동안 또는 십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좀 더 가급적이면 임기 전반에, 초반에 외국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 교류는 좀 최대한 많이 하려고 합니다. 힘들긴 한데 사실 임기 후반에 가면 사실 그게 뭐 그렇게 효과를 보기 어렵죠. 이미 다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하려고 하는데 육체적으로 좀 부담되고 어렵긴 한데 또 여러분들은 매우 어렵긴 하겠지만 좀 앞으로도 좀 더 자주 많이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또 많이 초청해서 많이 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 네. 통화방송 김혜원 기자님. 네.
0: 앞줄에 계신 기자분들이 공부도 잘하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런 거예요?
1: 이번에 그 특별히 또 바티칸에 갔으니까요.
2: 네. 통화방송 김혜원입니다. 저는 이번 지금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 현직 추기경 임명 요청하셨다는 사실 네. 이게 뭐 교회의 염원이긴 합니다만 정부나 한국 사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일일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0: 대한민국에 뭐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만 천주교는 참 교황청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교사들의 파견 선교를 통해서 한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게 아니고 한국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천주교를 받아들였죠. 그게 이제 로마 교황청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하고 뭐 교회 문제에 우리가 관여하는 게 조금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천주교 신자분들이 무려 600만 명을 넘고 있고 또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내년에는 세계 청년대회라고 하는 100만 명이 모이는 매우 중요한 국제 행사까지 치러지고 있습니다. 치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 교황께서도 교황이 되시기 전에 대한민국을 5차례 방문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뭐 DMZ도 방문하셨던 것 같고 또 한반도 평화 문제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계기에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 천주교계에서 실제 뭐 염원이기도 해서 그 전달해드리는 형식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정식 요청은 아니고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이 염원하는 바인데 이거 꼭 전해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교황께서도 한국의 천주교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애정이 매우 많으셨고 뭐 저한테 대해서도 매우 살갑게 표현해 주셨는데 아마 그게 한국 천주교에 대한 애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점에 대해서 부님께서 교황에 취임한 이래 단 한 명의 천주 그 주기경도 임명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이 점을 각별히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 천주교에 대한 또 천주교 조직과 신자분들에 대한 정말 각별한 애정을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한국에 대한 저한테 이거 시계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시골에 시커먼 시계를 차고 계시면서 이게 뭔지 아냐고 그래서 삼성 시계라고 그래서 또 전화기도 갤럭시 쓴다 내가 그리고 차도 현대차 탄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각별한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1: 네. 이번에 좀 저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님.
3: 예, 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그 대통령께서 방한 계기에 북한 방문을 추진해달라고 요청드렸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네. 그 유용식 추기경은 결국 북한에 달린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북한을 따로 설득하실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과의 모든 소통수단은 단절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계 세상에서 가장 적대적인 다른 나라다. 민족 공동체도 아니고 과거에는 우리는 민족 공동체라고 서로 불렀죠.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우리는 적대적인 두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휴전선에 군사분계선 따라 삼중 철책 설치하고 공사를 하고 있고 장벽 설치도 하고 교량 뭐 다리 도로 다 끊고 있어요. 공사를 지금 1년 내내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방에서 그거 쳐다보는 게 일이죠. 혹시 저 공사하다 우리 붕괴선 넘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가끔씩 그것 때문에 작은 충돌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뭐 끊임없이 노력해야죠. 왜냐하면 저는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으로 북한을 억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뭐 언제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꼭 괜히 불필요하게 자극하고 대결 정책을 취해서 적대가 강화되고 충돌의 위험을 크게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해가지고 자극을 해서 남쪽의 군사 도발을 통해 좀 물리적 충돌을 하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뭘 하려고 했던 그 이제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어요. 다행히 무슨 요새는 오물 풍선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휴전선에서 쌍방을 향한 적대적 언어 뭐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소음 피해 이런 것도 없어졌죠. 그러나 어쨌든 냉랭한 그 적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표현도 좀 많이 완화되긴 했는데 하여튼 문 일이 있기만 하면 뭐 비난 대결의 언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뭐 계속 상당 기간 계속될 수 있죠. 왜냐 우리는 끊임없이 인내심을 가지고 이런 적대 감정을 완화하고 또 평화적 공존과 공동 번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됩니다. 제가 북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찌 잘못 들어보면 비자주적인 비주체적인 표현일 수 있는 얘기를 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피스메이커이고 우리는 페이스메이커다. 원래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죠.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데 왜 미국 대통령이 그런 표현을 했느냐라는 지적을 굳이 한다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뭐 이번에도 똑같은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드렸는데 어쨌든 한반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는 평화 공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데는 우리 대한민국 스스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너무 많은 것들을 망가뜨리고 다 스스로 차단했고 공격적 태도를 통해서 모든 길을 봉쇄해버렸죠. 그러나 북한은 북한 체제 안전에 가장 관건적 역할을 하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한국은 아니죠. 우리는 서명도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전시작전권이 없었으니까 휴전 서명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휴전협정도 미국하고 맺었기 때문에 모든 한반도 안보와 체제 보존에 관한 핵심 역할은 미국이 한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뭐 현실, 일본은 현실이기도 하죠.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뭐 방송을 하면 듣겠지요, 설마? 오늘 이것도 아마 듣고 있지 않겠어요?
1: 네, 또 손 들어주시면 오늘 저쪽 뒤쪽으로 제가 잘 안 보여서 일단 보이는 쪽에 먼저 손 중앙일보 윤성민 기자님. 네.
0: 우리가 기자 간담회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아요. 손 드시는 게 너무 많은데 원래는 없어야 되는데. 네, 말씀하십시오.
4: 아, 예. 중앙일보 윤성민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핵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미 대화가 뭐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G7 만남 과정에서 그 북미 대화의 의지를 보이거나 아니면 좀 구체적인 계획을 말한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북한 관련 주제 외에도 혹시 한미 동맹 관련된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대화도 나누셨는지 소개할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일단 방위비 분담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지금도 뭐 충분히 분담하고 있는데 뭘 추가 분담하냐는 게 제 생각이고 뭐 미국 측도 대선 이후에 대선 선거 과정에서 그 얘기가 있었는데 한국군의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뭐 10배를 받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취임 이후에는 전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위비가 아니라 이제 국방비 얘기는 제가 먼저 했죠. 명확하게 우리는 얘기의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먼저 드렸습니다. 우리는 국방비 3.5%까지 증액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또 우리 스스로 주권 국가로서 한반도 방위는 우리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스로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어요. 대전제로 깔끔하게.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죠.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 스스로 책임질 건데 뭐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습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럼 당연히 우리가 정상 상태로 우리 스스로 방해할 수 있게 또 우리가 스스로 지휘할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더 이상 그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저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전시작전권 반환 얘기는 일부러 안 했어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고 그래서 국방비, 국방 관련해서는 뭐 대전제로 우리 스스로 책임진다라는 걸로 얘기는 깔끔하게 끝내고 제가 대신에 그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주한미군 4만 5천 명 그러지.

0: 네.
1: 아닙니다. 이러면 또 화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그건 맞는데 4만 5천명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2만 8,500명이다. 이거는 제가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아, 지금 그렇단 말이지. 이렇게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둘다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북미 대화를. 지금은 이제는 한북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가지고 계신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점에 대해서 답답해 하세요. 저한테 방법이 뭐냐 이렇게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죠. 결국 북핵 문제다. 체제 안전의 문제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 제재와 압박이 효과가 없다, 이제는. 그 이전에도 국제사회가 봉쇄하고 제재했지만 결국은 지금까지 이러고 오지 않았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제재에 따라서 무슨 핵무기를 포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일정 수 이상의 보통 한 5, 60기 정도라고 표현합니다만 일정 수 이상의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뭐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냐. 끊임없이 1년에 10개에서 20개 정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해 내고 있다. 다 알고 있지 않냐, 우리가. ICBM 기술도 계속 재진입 기술 정도의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 단계에서 뭔가 현실적인 조치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셨고, 그래서 이제는 늦었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러 간의 군사 협력을 하면서 매우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니면 러시아도 상황이 어려운데 뭐 북한에 그렇게 많은 도움을 줬을까요? 그러길래 북한 경제는 요만하고 러시아 경제는 이렇게 크기 때문에 러시아가 조금만 도와줘도 북한에 크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한이 작년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다. 그랬다고 합니다. 작년에 북한의 경제 성장률이 사상 최고였대요. 그래서 뭐 여러분이 쓰신 기사에도 나오던데 무슨 뭐 고급 무슨 소비재 시장을 뭐 열어주겠다. 뭐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어쨌든 그렇게 러시아와 저 국경이 완전히 열려서 이제는 국제 제재가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핵물질 추가 개발 또는 미사일 추가 개발 뭐 이런 거를 중단하는 것 가지고 협상을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보여진다. 더 확산되지 않게 하는 게 이익이다. 지금 제재가 거의 실효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점도 많이 공감을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의견도 저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우리로서는 방법이 지금은 모든 게다 차단됐기 때문에 제한도 할수 없는 상태다. 미국과 북한이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라고 보이시고, 미국이 좀 북한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안을 좀 내면 좋겠다. 그리고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의 의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이 현실성 있는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어요. 현실성 있는 무조건 비핵화 이렇게 외치면서 해봐야 아무런 진척이 없다. 수십 년 동안 안 됐다. 그러니까 뭔가 현실에 기반한 구체적 대안을 놓고 논의해야 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사실을 좀 설명을 드렸죠. 미국의 제야 군사 전문가들의 현실성 있는 현실에 기반한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우리 구체적 계획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단계로는 완전히 지금 교착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이런 교착 상태를

0: 과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문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냉엄한 현실이죠. 정치란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념 이상적이고 가치에 기반한 우아한 멋있는 주장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장하면 뭐 하겠어요? 상황이 드러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무책임한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 정치에도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무책임하게 결과에 책임도 못 지면서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상황을 점점 나쁘게 만드는 거죠. 그건 국제정치든 국내정치든 가서는 안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대통령 혹시 저희 셋이 대수본대 더 이어서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 저쪽에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네, 석간신문입니다. 문화일보. 네, 나윤석 기자님.
2: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순방 긴 일정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문화일보 나윤석입니다. 저는 유럽연합 정상회담 의제였던 철광 무관세 커터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 순방 떠나시기 전에 그 회담 조율 과정부터 우리 정부가 이 한국 기업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 얻어낼 부분을 확실하게 얻어내야 한다는 그 강력한 의지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그 정책실장께서도 이제 경쟁국 대비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 좀 회담 과정이나 회담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하신 내용 관련해서 좀 소개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뭐 정책실장께서 말씀하신 게 결론적으로는 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쨌든 제가 EU 측에 제기했던 핵심적인 논거는 이겁니다. 우리는 원래 FTA 체결 국가이다. 그러니까 원래 관세가 없는 나라다. 그런데 EU가 예를 들면 덤핑이라든지 또는 과잉 생산이라든지 미국의 뭐 수입 규제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점 인정한다. 이해한다. 그러나 그게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무역 장벽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 누군가 무역 보호를 위한 장벽을 쌓으면 다른 나라도 쌓을 것이고 이게 결국은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되돌아가게 돼, 회귀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무관세 FTA 체결 국가라는 점을 고려해달라. 이 점에 대해서 상당한 뭐 공감, 이해를 표명했어요. 그래서 기대한 것 이상, 우리가 뭐 최초로 제기한 것만큼까지 100% 될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최종적으로 며칠 안 있어서 결과가 발표될 테니까 그 사이에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추가로 요구한 건 우리의 요구를 100% 못 들어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인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 다른 쪽에서 조금 우리의 유리한 팩트를 찾아서 좀 개선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 점에 대해서도 공감했습니다.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겠다. 우리가 또 제기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직접 연관된 건 아니지만 뭐 이거를 불가피하게 이렇게 해야 되면 다른 이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걸 좀 고려해달라고 해서 협상에 제시하고 논의 중인 게 있습니다. 약간씩의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님.
3: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박상기입니다. 저 이번 순방과 관련된 당청 관계에 대해서 여쭐려고 하는데요. 이번 순방 출국 행사장에 정청래 당대표께서 안 나오셔가지고 많은 이제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중에 올리신 X에 올리신 글에 대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것 아니냐는 이제 얘기가 있었고요. 앞으로 있을 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당청 갈등 내지는 명청 갈등 얘기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님 말씀 여쭙니다.
0: 이건 다음 주제로 원래 하기로 했던 거죠? 안 나오고 할까요? 사실 저는 제가 해외 출국하거나 귀국할 때 막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하는 게 그렇게 뭐 흔쾌히 막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이번에 나갈 때는 아이 뭐 그렇게 꼭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하여튼 일부가 참석을 못하는 또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청 관계에 대해서

0: 그래서 뭐 당도 정부에 대해서 필요한 쓴소리 할수 있죠. 저는 좋은 소리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부는 당이 만든 것이죠. 그리고 정당의 본래 목적, 존재 목적은 헌법에도 써져 있지만 권력 쟁취죠. 선거를 통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경쟁을 해야 되고 경쟁의 핵심은 국민의 지지죠. 지지가 많은 쪽이 권력을 위임받는 거죠. 정당의 본래 목적인 권력을 쟁취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죠.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주기적으로 그런 선택을 국민들이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죠. 국민들 사이에는 의견이 당연히 갈리죠. 또 생각도 다르죠. 이해관계도 다르죠. 생긴 것도 또 다를 수 있어요. 뭐 다르죠. 다. 온갖 다름이 있습니다. 아마 무지개보다 더 많이 다르겠죠. 그런데 정치는 자신들의 본질적 지향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러나 그 본질적 지향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는 사람만 모아서는 전체를 대표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이론가, 운동가와 실천가, 정치인은 다르다. 정치는 현실이죠. 그리고 실천이 중요해요. 이론가, 이상가, 사상가,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뭐 동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주장하는 자체로 의미가 있죠. 물론 뭐 동조자가 많으면 더 좋죠. 그러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그래서 정치는 언제나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듣기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현실이에요. 우리의 원래 가진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아야죠. 그렇다고 그걸 남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걸 잃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이끌어내고 약간 달라도 다른 점보다는 같은 점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죠. 사실 친구간도 마찬가지예요. 쟤는 왜 저런 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다 남대요, 원수대요. 쟤는 왜 이런 게 좋아? 쟤 웃는 게 너무 좋아. 쟤는 뭘 하는 게 좋아? 쟤는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좋아? 이 좋은 점들을 찾으면 친구가 많아지죠. 정치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정부는 당이 만든 거잖아요. 정당 국가에서. 당연히 서로 협조하고 또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정부의 국정 성과는 결국 당의 귀속되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또 국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당청관계는 하나이면서도 또 남이기도 하고, 남이면서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서로에게 잘 되자고 격려할 수도 있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할 수도 있는 거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실적을 내야 되겠죠. 실적을. 실천과 행동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유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뤄내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범위에서도 양보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왜 우리 편 안 쓰고 왜 자꾸 남의 편 쓰냐, 뭐 같이 싸워온 우리 편은 너무 섭섭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렇다고 뭐 저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편 또 잘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쓰는 데서는 이거 또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 거죠. 심판을 하고 있잖아요. 다 쳐다보고 결과를 얼마나 잘 만들까?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동안 유럽연합 정상들과 평화와 번영, 연대와 협력이라는 공동 가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중동 정세와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 현장 생중계로 전해드렸습니다.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성원 에드피아.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0: 지금까지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오늘 포 미쳤다.
12: 미쳤다.
1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14: 미쳤다. 와, 와, 이게.
1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 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 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6: 살아있는 뉴스 깨어 있는 방송. YTN
1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보다 사이가 낫네. 앞으로는 더 사이가 나아지겠네라고 하는 기대가 가능한
0: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 현장 생중계로 연결돼 있습니다.
1: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개선하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당도 그게 정부의 본질이니까 정부 정권의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 그리고 이를 위한 포용과 개방 이런 데 좀 많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2: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추려볼까 합니다.
1: 그런데 아까 순방 얘기만 하고 저기
2: 맞죠.
1: 그럼 끝내면 내가 보기 비난받을 것 같은데.
2: 네, 그럼 이번에는 한번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는 거 아니면 제가 한번 아시아경제 임철원 기자님, 네. 다음엔 대통령께서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난 네. 얼굴도 모르는데 저번처럼 후회할 지목을 할까 걱정돼.
2: 네, 네, 임철영 기자님.
3: 네, 네. 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입니다. 네. 출방 선방가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벌어진 선거.

0: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1: 아, 네.
0: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라서 잠실 7동 투표소 앞 시위가 2주를 넘겨서 계속되고 네. 있는데 관련해서 참정권 침해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원래 초기 시위의 어떤 네. 목소리였는데요. 가면 갈수록 저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동시에는 네. 그 체육단체 행정 마비 사태까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경찰력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1: 사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또는 투표 기회 박탈에 대해서 이렇게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행동으로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보고 저 사실은 약간 놀라웠습니다. 우리보다 더 낫구나, 기성세대보다. 우리는 되게 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싸우는데 매우 이기적이고 또 세상의 정의와 공정, 질서에 무관심하다고 선입관을 가졌던 청년들이 오히려 우리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관심의 비중이 좀 적다고 판단되는 이 영역에 이와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 행동까지 하는 점 보고 아, 우리와는 다른 세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선관위 문제는 사실 참 황당하죠. 제 입장에서도 선관위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평소에도 근데 뭐 아무런 우리가 그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도 없어요. 뭐 스스로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뽑게 돼 있어요. 정부에서 3명,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3명. 대법원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에서 3명. 이렇게 뽑으면 그 9명이 돌아가면서 위원장을 하는데 지금까지 수십 년 관행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3명의 선관위원 중에 대법관을 1명을 포함시키는데 대법원장이 지명한 대법관인 선관위원이 당연히 선관위원장을 맡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서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예를 들어 전에 뭐 채용 비리 문제도 그렇고 뭐 최근에 나오는 뭐 좀 얘기하기 좀 그럽니다. 무슨 해외 출장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입력을 하는데도 신경 안 써가지고 막 뒤집어서 입력을 하고 더군다나 투표지가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투표지야 원래 투표할 사람 숫자만큼 만드는 게 우리 동창회장 뽑을 때도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회원 중에 안 올 사람 있긴 하죠.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했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렇다고 예산이 없었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다 예산 편성해 줬잖아요. 뭐라고 뭐 변명이 있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이런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정말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있죠.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일단 집회 시위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그 선관위의 문제는 저는 좀 이따 뭐 대수부회의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법 제도들을 좀 최대한 고쳐보고 최소한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되지 않냐. 그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냐. 또 비상임으로 해가지고

0: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근데 문제는 이게 정치권의 책임성에 관한 것인데 진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걸 이용해서 정치 공세를 하고 뒤로 빠지려고 하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치권에 좀 진지한 논의를 촉구하고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걸 봐가면서 우리 정부도 입장을 정하겠습니다. 어쨌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건 확실합니다. 이런 상태로 갈 수는 없어요. 시위에 관한 문제, 시위 자체는 참정권 확보를 위한 시위 자체를 비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오히려 보호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전혀 엉뚱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서 가짜뉴스를 남발해서 사회 혼란을 획책을 한다든지 또는 뭐 무슨 산적도 아니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검색을 한다든지 소위 주머니를 털거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산적, 원래 산적이 하는 일이죠 그게. 아무 권한도 없는데 산 고개 마루 장악하고 지나가는 사람 주머니 털어가지고 검사하고 10% 띄고 보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산적이 하는 짓이 이런 짓도 하면 안 되죠. 또는 뭐 그 숫자 많다고 출입을 막아가지고 남의 중요한 일을 못하게 막는다든지 이건 업무방해거든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중대범죄 중에 하나죠. 하여튼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제가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을 묻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까지 방치하면 안 되죠. 이런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이런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좀 눈에 잘 안 보이는 쪽 뒤쪽 한번 보겠는데요. 네, 일단
0: 저기 우리 저번에 마이크 갖고 막 많이 다니시던 우리 성함이 누구시더라?
1: 이어진 기자님.
0: 아, 이어진 기자님.
1: 네, 네.
0: 손 좀 잡아주세요.
1: 네.
0: 오신 안 하셔가 제가 조금 심심해요.
2: 인사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러세요. 그 순방 끝내고 돌아오신 만큼 이제 개각도 좀 속도를 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거를 중점에 두고 개각을 하실지 또 언제쯤 하실지 여쭙겠습니다.
0: 일단은 지금 총리 인사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어서 지금 뭐 퇴임 예정인 총리께 인사채청을 받을 수는 없고 총리로 그 새로 지명해서 지금 청문회 중인 분, 그분이 총리로 업무를 시작하면 그때 이제 절차는 가능하게 되겠죠. 일단 그때가 시간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 1년 지났고 지금부터 지금까지의 국정하고 이제 앞으로의 국정이 좀 성격이 좀 달라 보입니다. 지금까지의 국정은 좀 엉망진창인 국정을 좀 정리하는 정비하는 기간에 가까웠다고 보면 또 물론 긴급한 민생 경제 업무들도 다 많이 해봤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엉킨 걸 좀 푸는 개혁이라면 개혁이고 뭐 그런 정비하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기획된 새로운 일들을 제대로 추진하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자원들로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느 범위에서 뭐 어떤 부처를 할지는 아직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한 1년 지났고 또 새로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넘어가서 SBS 강민우 기자님.
3: 아, 예, 대통령님 안녕하세요. 그 순방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순방 가시기 전 이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검찰의 그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예외적 경우에 이제 고려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결론은 국회에 맡기겠다고 하셨는데 이제 순방 떠나셨던 사이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완전 폐지에 대한 의지가 좀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좀 변화 상황에 대해서 좀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0: 뭐 개별 국회의원들이

0: 생각을 하는지 뭐 그야 자유롭게 표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억압의 방식이어서는 안 되겠죠. 국회에 제가 맡긴다고 한 취지는 뭐 저의 뭐 판단은 있지만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보다는 이게 뭐 너무나 예민하고 또 많이 오염된 주제라는 측면도 있어요. 완전히 순수한 상태는 아니다, 이미. 이게 정치적 슬로건으로 이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끼는 거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에서 또 민주당 당내에서 충분한 수기를 거쳐서 또 국민의 의견도 수렴하고 장단점도 잘 점검해서 또 어떤 제도를 취한다면 거기에 대한 단점이 있을 텐데 문제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보완할지도 좀 논의해서 종합적으로 하라고 국회에 넘겼으니까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을 저는 뭐 그 점은 명백합니다. 사실 검찰 마음에 안 들죠. 권한이 요만한 쪼가리만 있어도 그걸 막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악용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완전히 거의 파괴하다시피 했잖아요. 법질서를 유지, 보호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라고 할수 있는 또 그것 때문에 많은 권한을 주어놨더니 그걸 악용을 해가지고 온갖 사건을 조작하고 왜곡하고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누군가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남용 또는 악용해 왔단 말이에요. 결정적이지 않습니까? 안타깝고 슬픈 일이죠. 문제는 이제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제도가 왜 필요하냐.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전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보안수사, 그건 경찰이 수사하겠으니까 경찰이 다 맞자. 또는 공수처가 하기로 했으니까 공수처가 맞자. 보안수사 이름으로 이만큼 권한을 줬더니 또 이걸 이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새로운 사건 만들다시피 하고 또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우려하는 사람들이 심정 이해해요. 그러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아주 최소한의 엄격한 조건 하에 아주 최소한만 하면 좋겠다. 악용 여지가 있어서 걱정이면 악용되지 않게 만들면 되잖아요. 모든 문제가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막으면 되잖아요.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되고 구더기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다 찾아가서 막으면 되잖아요. 뭐 얼마든지 방법이죠. 근데 도저히 못 막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장단국일 포기해도 늦지 않죠. 그래서 보안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에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게제 생각인데 그것조차도 문제가 있다. 막 그런 악용 가능성이 그 없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할수 있는 거죠. 제도라고 하는 걸 한번 만들어서 시행하다 또 필요하면 교정하면 되죠. 그래서 제 생각엔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또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 충분히 논의하시면 좋겠어요. 무조건 이게 진리야. 이렇게 하는 거라든지 뭐 이거를 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이익을 한번 챙겨봐야지 이렇게 접근하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논의해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 보안수사권을 기본적으로 폐지한다 다들 동의하잖아요. 그 아주 예외적인 상황을 가지고 막 이만큼 만들 필요는 없다. 예외적인 부분은 예외적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죠. 너무 그걸 키울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 제가 국회로 넘긴 거예요. 자, 그것조차도 정치적 논쟁 또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능성을 뭐 없애기 위해서 국회와 논의하세요. 국회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권한을 줬으니 책임도 지겠죠. 네, 그 다음.
1: 네, 이제 9개 매체 질문 받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매체 질문을 좀 받을까 싶은데요. 네, YTN 강진원 기자님, 마지막으로는 기자님 질문 받고 통신사 질문을 마지막 혹시 필요하면 받도록.
0: 30분까지 하시죠.
1: 30분까지요? 아, 대통령 이제 좀 다시 기력이 더 나신 것 같습니다.
0: 아, 지금 잠시 사 깨는 것 같아요.
1: 네, 강진원 기자님.
2: 네. 네. 네, 대통령님 순방 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당청 관계 관련해서 앞선 다른 기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추가로 좀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선거 이후에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일단 분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여당 지도부의 지방선거 전략 그리고 당청 관계와 연결지어서 보는 시선도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세, 당청 관계 그리고 여당 지도부의 선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0: 사실 저는 이제 선거를 기점으로 전후를 나눠본다면 저는 변한 게 없어요. 국정은 변한 게 없습니다. 그냥 그 똑같이 진행되고 있죠.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뭐 작은아마 성과들이 있습니다. 변한 건 없어요. 선거일 기점으로 무슨 정책이 바뀐 것도 아니고 결과가 바뀐 것도 없죠. 그런데 선거일을 기점으로 지지율이 폭락을 하고 있죠. 엄중하게 받아들여야죠. 국민들의 평가입니다. 그런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겠죠. 당에 대해서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이 늘어났겠죠. 그건 냉정한 현실이죠. 받아들여야 되고 또 결론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또 무한 책임을 져야 되겠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애써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아마 제일 큰 거는 그럴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가지고 싸우는 거야? 도대체 너네들의 그 다툼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과 뭔 상관이 있으며 우리가 맡긴 공적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닐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각자에겐 중요한 일이겠지만 우리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화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국민 여러분께도 실망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더 국민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주어진 원래의 책임을 잘할 수 있을까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저를 포함한 정부는 그래요. 이 일을 대면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어쨌든 국민들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선택을 하해 주지 않으신 거죠. 그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생기는 문제들, 논쟁도 있고 또 해석을 둘러싼 다툼도 있고 대책을 둘러싼 논쟁과 다툼도 또 있는 거죠. 그러나 그조차도 더 나은 대한민국, 민생 문제, 민생 경제 더 나은 진전, 더 나은 결과 이걸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뭐 제가 선거 얘기를 하면 일단 선거법 위반이라고 공정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그래서 선거 얘기를 못하게 돼 있다고 그러네. 여기서 답을 해도 안 된다고 누군가 민주당의 선거를 위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또 더 이상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다른 요소를 찾기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에서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 같은 입장에 있는 같은 진영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모욕하고 헐뜯고 없는 사실 만들어가지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또 억울하다고 또 이쪽이 또 걸어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합리적 경쟁을. 있는 사실의 기초에서 경쟁, 논쟁하고 경쟁해야 됩니다. 없는 거 지어내지 마세요. 허수아비 전법이라고 없는 사실을 지어낸다면 거기다 막 공격하고 그래서 다른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저기 진짜 있나 봐. 이것도 하나의 테크닉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거 나쁜 짓이죠. 다시 서로 회복할 수 없어요, 나중에. 그건 전쟁이죠. 또 모욕하지 마세요. 뭐 왜 그렇게 서로 모욕하고 폄하하고 꼭 숨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당당하게 내놓고 합리적인 논쟁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보는

0: 사람도 아 누가 이길까 재미있게 결과를 지켜봐야지. 보면 막 확 짜증나게 그냥 아우 저 막 쳐다보기도 싫게 왜 그렇게 싸웁니까? 이것도 정치 문화의 일부죠. 정치 문화도 더 잘하기 경쟁, 합리적 경쟁, 논쟁을 해야죠.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들 상대와 싸워 이겨야 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겠냐 이 말씀 자주 드리는데 하여튼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그저 지나면 다 그만이에요. 지나간 날 또 맨날 보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아 누구 말이 맞아? 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아,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패싸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여야 간에 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주가에 구청 가지고 자화자찬 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구천됐다고 자화자찬 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화자찬 했다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의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지금 통신사 손 안 들어주셔서 그냥 제가 박준영 간사님 네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데일리 한국 박준영입니다. 먼저 늘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순방 직후 직접 브리핑에 나서시는 건 이번이 처음이신데요. 앞으로도 매 순방 이후 이렇게 직접 브리핑을 하실지 궁금하고요. 또 통상 참모진이 설명해왔던 그런 순방 성과를 대통령께서 설명하기로 한 결정 과정에서 이 순방 성과가 국내 정치 이슈에 가려졌다는 판단이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0: 네. 앞으로 이거 자주 할 거냐. 저는 사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또 우리 국민 여러분 앞에서 직접 대화하는 게 저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 참모들이 자꾸 말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그 얘기를 했더니 뭐 아니 이거 말고도 무슨 뭐 국무회의도 공개하고 무슨 타운홀 미팅도 공개하고 이렇게 많이 공개하는 대통령이 없었다. 근데 기자회견까지 뭘 자꾸 또 더 하려고 그러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되게 걱정은 그런 거죠. 혹시 뭐 불필요하게 했다가 질의응답 과정에서 실수하거나 아니면 뭐 오해가 생기거나 정제되지 못한 표현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것도 저는 정치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자주 좀 하고 싶은 게 제 소망인데 제가 이 내부에 그런 반대 의견도 있지만 아 이번에는 우리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해야 되겠다고 일방 통보를 한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뭐 참모들로서는 그런 걱정하는 게 맞죠. 저는 앞으로도 좀 자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그리고 제 진지한 제 속마음도 우리 카메라 앞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얘기를 안 하니까

0: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사실 이번에 순방 성과 설명을 직접 하게 된 계기도 뭐 그런 것의 일환입니다. 국내 문제 상황이 영향을 미쳤냐? 뭐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실제로 좀 매우 아쉽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국가의 격에 관한 문제, 소위 국격에 관한 문제죠. 예를 들면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가. 사실 저도 저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습니다. 뭐 여러분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국내에서 느끼는 것보다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대한 환호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파리가 아니죠. 에비앙에서 이제 G7 회의를 하고 사전 행사로 저녁 때 이제 그 지역의 중학생들이 이제 노래를 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거기를 갔더니 이제 정상들이 한 열몇 명 이렇게 쭉 서 있잖아요. 부부가. 근데 그 앞에 한 200명 정도의 이제 중학생, 주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여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었는데, 그 합창단이 저하고 제 아내를 보더니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게 뭔 뜻인지 몰라요. 이거 전 뭐야? 이렇게. 우리는 알죠. 제가 이렇게 해줬어요. 물론 뭐 모르는 사람도 좀 있지만 대부분 매우 즐거워했어요. 그게 한국 문화죠. 이 프랑스 에비앙 지역의 중학교 여러 개를 한 다섯 개인가를 모았다는데 거기 그 학생들 사이에 대한민국 대통령과 부인을 딱 보니까 그 생각이 다 났던가 봐요. 그리고 이 정상들이 저한테 거의 예외 없이 그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아내가, 자기의 딸이, 자기 아들이, 자기 누구가 한국어 배우고 있다. 한국 뭐 저희 공연 모쭈탄에서 난리다. 한국 가는 게 꿈이다. 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이 일종의 뭐 이상향처럼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때 한국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재작년 12월 3일에는 군사 쿠데타? 뭐 이러면서 놀랬잖아요. 그다음에 또 횃불도 아니고 무슨 응원봉을 들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걸 진압해가지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회복해요. 전 세계 역사적으로 없던 일이잖아요. 그걸 보면 계속 놀라는데 요새는 거기다 문화적으로 거기다 요새 반도체 뭐 이런 걸로 그러다니 유럽 같은 데는 방위 산업이 완전히 유럽을 압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산 방공 시스템, 소위 미사일 시스템을 못 구해가지고 막 서로 막 먼저 달라고 저한테 척탁하고 그래요. 막 비행기 수송기를 띄워가지고 막 바로 실어가요. 생산되자마자. 대한민국은 정말로 뭐 산업 경제 측면, 문화 측면, 정치적 측면에서 세계의 총화가 되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국가입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많이 보여드리고 싶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예를 들면 이태리의 어떤 국빈 방문에 대한 예를 들면 의전 행사나 뭐 이런 게 사실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거든요. 자세히. 근데 잘 안 됐죠, 사실은. 딴 거 하느라고. 아쉽죠.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쉬움도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또 그 속에 살아가는 대한국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인지 우리 자부심 가져도 된다. 물론 뭐 내부적으로 보면 어려움들이 많죠. 각 부문별 어려움들이 많지만 그러나 그 점도 다른 나라들도 크게 뭐 예외는 아니고 뭐 양극화가 좀 우리가 좀 심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나 국가의 민주주의 정도나 뭐 과학 문화예술의 발전 정도나 경제적 성장 성취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로 전 세계가 이렇게 쳐다볼 만큼 대단하다. 그 말씀을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유리한 좋은 점들은 최대한 키우고 또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오늘 대통령님 브리핑 그리고 갑작스럽게 마련된 기자회견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자주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유럽 G7 순방 결과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대통령께서 먼저 이석을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이재명 대통령의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오늘 서울 성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투표관리원이 부재할 경우를 대비해 근무했던 직무대행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부는 주말인 내일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의 4배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올해 1,500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의 4.2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AI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D램, 낸드와 같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서버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56%까지 확대돼 과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카운터포인트는 서버용 메모리 수요 확대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 메모리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으며 이런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숙박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이 몰리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한국소비자원이 환불 세부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계약 관련 피해 구제 신청은 6,224건으로 그중 21%가 7월과 8월에 집중됐습니다.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해제 관련 내용이 65%로 가장 많았고 숙박 서비스 품질 불량 등 계약 불이행 관련이 22%로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숙박시설 계약을 체결할 때 환불 조항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예약 확정서 또는 예약 내역을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엄마 회사 같이 갈래?
4: 엄마.
5: 민준아.
6: 유정아.
7: 필요할 때 확장 돌봄.
8: 좀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9: 아빠. 늦게 와도 돼.
7: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10: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11: 나도 바쁘니까 끊어.
7: 주말에도 긴급 돌봄.
1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7: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 도시 인천.
13: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4: 교통안전 1분 터.
15: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미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1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잘 즐기고 계신가요? 화려한 우승 후보들의 경기를 보는 것만큼 재밌는 건 예상을 뒤엎는 짜릿한 결과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큰 화제를 모은 두 나라 카보베르데와 퀴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로 인구가 약 5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교하면 면적은 두 배 크지만 인구는 오히려 더 적은데요. 2002년부터 월드컵 예선에 도전했지만 줄곧 좌절을 맛봤던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 예선에서 카메룬을 꺾고 사상 첫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첫 상대는 우승 후보 스페인이었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0-0 무승부였습니다. 스페인이 슈팅 27개를 퍼부었지만 카보베르데는 골키퍼를 중심으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이며 끝까지 골문을 지켜냈죠. 외신들은 이 결과를 두고 승리와도 같은 무승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퀴라소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구성국으로 인구는 약 15만 명에 불과한데요.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역대 최소 인구 기록입니다. 퀴라소의 첫 상대 역시 우승 후보 독일이었습니다. 전반 6분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던 퀴라소는 전반 21분 코메넨시아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이 골은 퀴라소의 월드컵 사상 첫 골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독일에 6골을 더 내주며 7-1로 패했지만 자국민은 물론 외신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카보베르데와 퀴라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1,000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당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 10원 한 장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희 남매의 앞날만을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죠.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작은 상가와 아파트가 어머니가 남기신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핏덩이 하나를 안고 불쑥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나온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아이를 마치 저희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버젓이 올리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이는 평생 단 한 번도 한 집에서 살거나 연락조차 나눈 적이 없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처럼 살았던 그 이복 동생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 있으니 어머니가 남긴 상가와 아파트에 상속권이 있다면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네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상속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배수지 변호사 어떻게 들었나요?
2: 네, 가족의 속사정은 그 가족만 아는 것이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분들이 평생 교류한 적 없던 이복 동생의 갑작스러운 유산 주장에 얼마나 당황하셨을지요?
1: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 이복 동생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산 나눠줘야 할까요?
2: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는 이복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호적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1: 그러니까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이네요.
2: 네, 맞습니다.
1: 네.
2: 법적으로 친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핏줄이 연결된 친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1: 네.
2: 다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민법 865조 2항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2: 이 기간을 놓치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어떻게 생각하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좀 긴 것 같긴 한데 이거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이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2: 네, 보통 친자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3: 그렇죠.
2: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네. 바로 사연자님, 즉 어머니의 진짜 친자녀와 이복 동생 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3: 네.
2: 두 사람의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다면 동일 모계 어머니 쪽 핏줄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복 동생 측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나를 친자식으로 이제 호적에 올렸으니까 사실상 어머니가 나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2: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1: 네.
2: 대법원 판례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1: 네.
2: 이는 출생신고를 한 당사자와 그 아이 사이에서 입양 의사와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1: 아, 그러니까 이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거를 입양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입양으로 이제 드릴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2: 네, 그렇죠. 근데 이 사연에서는 어머니는 이복 동생의 출생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1: 그렇죠.
2: 입양 의사도 없었으므로
1: 네.
2: 어머니와 이복 동생 사이에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평생 이복 동생이랑 따로 살았기 때문에 입양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복 동생과 한 번도 동거하거나 공동생활을 한 적이 없고 양육하고 보호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1: 네.
2: 입양에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이복 동생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시면
1: 네.
2: 이복 동생의 이름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1: 그런데 만약에 이복 동생 측에서 이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DNA 검사 안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강제로 뭐 검사는 이제 피를 뽑는 건데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네,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1: 네.
2: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1: 네.
2: 3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2: 과태료와 감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1: 네.
2: 법원은 제출된 다른 정황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응하지 않는 쪽에 불리한 판단을
1: 네.
2: 내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DNA 검사 안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1: 네.
2: 오히려 친자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연자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2: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DNA 검사 외에도
1: 네.
2: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분과 이복 동생 간의 모계 유전자 비교 검사,
1: 네.
2: 이복 동생의 생모에 관한 정황 증거, 출생 당시의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따라서 상대방의 비협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며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복 동생이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랑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입증 가능하거든요. 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긴 했지만 실제 양육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입양으로도 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만약에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반영이 되고 또 사연자분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2년의 제척 기간이 있으니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차량 가격만 억대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번호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 차량에 붙는 번호판인데요. 원래는 회사 차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에 붙는 일종의 명찰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땐 법인차 등록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등록이 늘면서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과시수단이 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를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같은 엉뚱한 곳에 사적으로 쓴다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고가 법인차를 이용한 사적 사용과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차는 회사 돈으로 사는 개인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업무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더 촘촘한 감시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1: 당신은 나의 동반자.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4: YTN i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충남과 홍성,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적게는 5mm, 많게는 30mm의 비가 오고요. 우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후까지 전국에서 비가 내릴 텐데 양은 더 많아지겠습니다. 중부지방에 30에서 80mm가 내리는데 강원 산지와 동해안은 12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50에서 100mm, 남해안 지역은 120mm 이상 예상되고요. 제주는 50에서 180mm, 산지는 25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금요일이라서 정체가 더 일찍 시작됐습니다. 한강을 따라서 많이 밀리는데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잠실철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구리 방향은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 구간 양방향 밀리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향 4.05km 지점에서 출구까지 정체인데 서부간선도로 이용하시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Radio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 금요일 뉴스 시작합니다.
4: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인 멕시코에 0-1로 아쉽게 졌습니다.
5: 네, 페널티 구역 앞 혼전 상황에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부딪히며 놓친 공이 결승골로 연결됐습니다. 장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 A조 1위 자리를 놓고 만난 우리나라와 멕시코. 키플레이어 이강인이 옐로카드를 받으며 찜찜한 출발을 한 뒤 전반 내내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졌습니다. 일진 1퇴를 거듭하는 팽팽한 공방전 속에 두 팀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은 후반 5분 깨졌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높게 뜬 공을 잡으려던 골키퍼 김승규가 수비수 이기혁에게 걸려 넘어지며 공을 놓치자 그 공을 로모가 놓치지 않고 골대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오현규와 황희찬, 조규성까지 공격수를 연이어 교체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후반 42분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지만 멕시코 골키퍼 랑헬이 다리와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한 골차 패배로 경기를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A조 2위를 유지했고 2연승을 달린 멕시코는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7: 결과가 참 아쉽습니다.
8: 홍명보 축구대표팀
7: 우리
8: 감독입니다.
7: 선수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9: 그렇게 좋은 찬스가 왔는데
8: 조규성 축구대표팀 공격수입니다.
9: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6: 우리 대표팀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32강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홍명보호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패하면서 갑자기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5: 최악체로 꼽히는 남아공에 비기기만 해도 32강에는 진출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10: 체코전에서 2-1로 기분 좋게 이겼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익숙한 상황이 왔습니다. 역대 대회마다 해오던 경우의 수 따지기입니다. A조에서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했고 한국은 승점 3으로 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월드컵은 조 1, 2위와 3위 12개국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릅니다. 따라서 한국이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체코가 멕시코를 꺾고 한국이 비기면 모두 승점 4가 되는데 승자승에 따라 조 2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에 지면 위험해집니다. 한국은 승점 3이 되고 남아공은 승점 4인데 체코가 멕시코를 이길 경우 역시 승점 4가 되면서 최하위로 밀려 탈락합니다. 다만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조 3위가 될 수 있는데 각각 독일과 벨기에가 있는 조 1위와 맞붙게 됩니다.
7: 일단은 뭐 아직까지 한 경기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뭐 물론 홍명보 축구대표팀 결과가 많이 감독입니다. 아쉬울 거라 생각하지만은 고개 숙일 필요 없이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남았으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오는 25일 남아공에 패하지만 않으면 다른 경우의 수는 한순간에 모두 사라집니다. YTN 이대훈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 네, 레오 14세 교황에게도 내년 북한 방문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청와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11: 네, 청와대입니다.
4: 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11: 네, 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 이곳 청와대 춘추관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후 3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회견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프랑스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0여 분 동안 나눴던 대화를 소개했습니다. 정상들끼리 기념사진을 찍는 순서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북한은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 답답하다며 자신에게 조언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 개발은 이미 막을 수 없고 북러 협력으로 대북 제재도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는데요. 핵물질이나 미사일 추가 개발 중단을 놓고 협상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란이나 베네수엘라를 염두에 둔 듯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레오 14세 교황과의 만남에서도 내년 방한을 계기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해 북한 방문을 요청했고 교황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보겠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 네, 그리고 이 대통령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도 밝혔죠.
11: 네, 오늘 기자회견에선 이른바 당청 갈등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은 당청 관계는 하나이면서 남이기도 하다며 필요하다면 서로 지적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당이란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이어야 한다며 여당일수록 더 많은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지금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하고 이곳에서 진짜 능력이 발휘된다며 민생과 경제, 포용과 개방을 위한 정부 노력을 당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공항 환송 행사에 부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게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며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생각도 밝혔는데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선관위가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외부의 감시 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특히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점을 거론하며 필요하다면 여야 합의를 통한 원포인트 개헌도 언급했습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비난하지는 않고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가짜뉴스를 남발하거나 지나가는 사람을 검문, 검색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선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당청 불화설이

0: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에 대한 질문에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고 당내 갈등은 원수처럼 싸워선 안 된다. 경쟁이 아닌 전쟁을 해서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는 이론가가 아닌 실천가가 돼야 한다며 포용성을 강조했는데 민주당은 아직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전 공개회의에선 이 대통령을 거듭 치켜세우며 갈등설 진화에 집중했습니다. 정 대표는 코스피 9000시대 개막을 두고 대통령을 잘 뽑았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했고 순방 성과에는 또 월드클래스 표현을 쓰며 극찬했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선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콕 집어 말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예외적 보안수사권 허용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만일 정 대표가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경우 당청 갈등이 고조되는 건 시간 문제란 관측이 많은데요.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는 다음 주 거취를 밝힐 거로 보이는 가운데 김민석 총리도 이르면 이번 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나 국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역시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둔 김용민 의원도 SNS에 내란 재판을 사법 내란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공언하는 등 선명성을 드러냈습니다.
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거취 압박을 받는 건 매한 가지인데요. 지금도 병원에 있다고요?
0: 네, 장동혁 대표가 과로로 입원한 지 이틀째입니다.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불투명합니다. 내년 8월까지가 임기인 장 대표를 향한 당내 사퇴 요구는 계속되고 있는데 다만 장 대표 입원으로 즉각적인 사퇴 압박은 다소 누그러진 분위기입니다. 친한계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은 다음 주요 선거를 위해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야 한다며 선관위 국정조사가 마무리되는 가을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쇄신파 김재섭 의원 역시 장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당내 다수 의견이라면서도 병원에서 퇴원한 뒤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장 대표가 퇴원할 때까지 사퇴 요구를 잠시 접어두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제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돌연 보류한 안철수 의원은 지도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정작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는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낙선자들과 국민 목소리를 듣고 당 쇄신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당권파들은 여전히 거칠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지명한 조강한 최고위원은 사퇴는 정치적 미숙아들의 주장이자 뇌구조가 의심된다면서 가을 사퇴론 역시 자기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엉뚱한 소리라고 일축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발족한 가운데 장 대표는 특검 추진과 재선거특별법 추진으로 정면 돌파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또 퇴원 뒤 당직 개편을 검토할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사실상 버티기에 들어갔단 분석입니다. 당 내홍이 장기화할 거란 전망 속 지도부 안에서도 퇴진 요구엔 동의하나 퇴로는 열어줘야 한다는 고심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2: 네, 여야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죠.
0: 네,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등을 정하는 원구성 협상이 계속 공전 상태입니다. 핵심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인데요. 오늘 아침 공개회의에서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충돌했습니다. 주요 발언 각각 들어보시죠.
3: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4: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3: 무덤이 될 뿐입니다.
5: 민주당 지배의 무속
4: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 소속 부대표입니다.
5: 중상하의 시발점은 법사위를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0: 다음 주를 원구성 시안으로 못 박았던 민주당은 오늘도 끌려다니진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신 법사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로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데 원내에선 국토위원회와 정문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는 절대 내어줄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을 고리로 대여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최근 지지율 흐름을 고려할 때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여야 원내수석이 다시 만나 원구성 협상 타결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등 핵심 관계자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1: 네, 열흘 동안의 조사 결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총체적 부실로 요약하면서 감사원 감찰 등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추 기자.

0: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1: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진상규명위원회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1: 네, 그렇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온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당시 상황을 총체적 부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열흘간의 조사 결과 당시 관리 책임이 있는 1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에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과 강동환 사무사장 등이 포함됐고요. 또 이어 서울시 선관위에선 위원장 등 4명이 송파구 선관위는 위원장 등 3명을 각각 수사 의뢰 권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어서 규명위는 각급 선관위 실무자 6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규명위는 실무진에 대해선 책임보단 업무에 있어서 미비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징계를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그럼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어땠습니까?
1: 네, 규명위원회는 용지 부족 사태가 가장 심했던 서울 송파구 지역 대응 상황을 중심으로 당시 조사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총 발급 수량을 관리하기 위해 필수인 일련번호를 중심으로 한 혼란상을 설명했는데요. 오전 11시 40분, 일선에서 서울시 선관위에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문의했는데 5시간 넘도록 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선거 시스템을 총괄하는 중앙선관위도 오후 5시 무렵까지 상황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규명위는 서울시 선관위가 상급 선관위 보고도 없이 일부 투표소에서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을 연장한 점도 짚었고요. 당일 저녁 7시 27분에 시작한 개표 또한 여전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는 특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쇄 축소 지침을 선거 인수 하한 50% 수준으로 결정한 배경에 예산 낭비 등을 언급한 건 본말 전도에 참정권을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했다고도 질타했는데요. 이를 통해 규명위원회는 선관위의 해체에 가까운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과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 등 10가지 재발 방지책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를 옮기겠다며 경찰 등 관계부처의 협조를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0: 시위를 이끄는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협상에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물리력을 동원해 경기장에 진입하기에는 반발이 부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영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경찰 등 관계부처에 투표지 이송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요?
3: 네, 선관위는 지난 16일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에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안에 있는 투표 관련 물품들을 옮길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방선거 당시 개표소로 쓰였던 경기장은 투표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인파가 몰려 봉쇄되는데 개표를 마친 투표함과 용지, 투표록이 경기장 안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개표가 끝난 후에는 물품들을 송파구 선관위 청사 등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로 옮겨야 하는데 이미 개표가 끝난 경기장 안에 2주 넘게 있는 겁니다. 경기장 건물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한체육회는 산하 9개 체육단체가 6월 한달 동안 업무 공백으로 6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경찰은 선관위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3: 네, 경찰은 아직 선관위 요청에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앞서 대화 경찰을 투입하거나 업무 방해에 대해 경고하며 봉쇄 상황을 해제하려 했지만 명확한 시위 주체가 없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 개표소에 진입하면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최근 경기장 앞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제압되고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침입한 정황까지 파악되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정영수입니다.

0: 모뉴먼.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4: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지금까지 뉴스 오늘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하도 오른 물가에 이제는 좀 시시하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1,000원인데요. 1,000원짜리 지폐 속 인물 퇴계 이황 선생은 학문의 성취를 두고 냇물이 쉬지 않고 흘러 바다를 이루고 흙이 쉬지 않고 쌓여서 산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가치가 작아진 이 1,000원 한 장과 이황 선생의 격언을 함께 떠올려보면 참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쌓아가는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거대한 바다와 산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가계부도 결국 이 작은 돈들이 쌓이고 모여 단단한 목돈이 되는 법이겠죠. 오늘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지갑 속 1,000원짜리 한 장의 작은 가치를 거대한 자산의 바다로 만드는 방법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재현 팀장님. 아우, 오늘 처음 굿모닝 굿나이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일단은 금요일 팀에 나오게 되면은 꼭 이런 것들 해야 한다라는 걸 김수용 팀장님한테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뭐 준비 오셨나요?
2: 아, 네, 들고 왔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0: 어떤 거 기대하면 되죠?
2: 간단히 제 좌우명을 설명드리면 보험은 가입보다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고객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든든한 보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0: 아니 김수용 팀장님은 FM이 아니셔서 분명히 이런 거 준비해 갖고 가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정재현 팀장님? 편안하게 이야기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우리 윤성혁 팀장님께서는 굿모닝 굿나이프 식구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조언 정재현 팀장님한테 어떤 거 해주셨나요?
3: 글쎄요. 뭐 워낙 실력 있는 전문가님이라서 뭐 딱히 제 조언이 없어도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참고로 저희 금요일 방송을 자주 들어주시는 청취자님들은 의외로 우리 굿모닝 구조들 꽁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매주 방송이 끝나면 오늘 꽁트는 재밌었다. 뭐 좀 더 오버하는 게 좋겠다 등등의 피드백을 따로 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0: 도로 말이죠.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따 꽁트 하실 때 영혼을 좀 갈아 넣어 주시면 됩니다.
1: 그렇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서 몰입하셔서 가정 경제 문제들 구조해 주는 구조 대원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두 분과 오늘 돈 되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도 다양한 재무 보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작은 돈이 큰 돈이 돼서 나를 한박 웃음짓게 하는 방법들 뭐가 있을지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머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머니? 상담소 플러스.
0: 아, 우리 정지원 팀장님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자, 두 분과 오늘 이제 질문해 주신 청취자님들 답변 드리는 시간 첫 코너로 가져볼 텐데요. 금요일에는요.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더 풍성하게 함께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첫 번째 청취자분 질문 사연 만나보죠. 2765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달 주식시장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가입한 지 7년 된 변액보험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해 수익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요 154%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보증 변액연금을 살펴봤는데 웬걸 저는 16%였습니다. 가입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허무하네요. 제 변액보험은 왜 그런 걸까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동료는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154.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16. 이거 거의 뭐 10배 차이인데 왜 그런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변액보험은 일단 보장성 보험이 아닌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저축성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덕분에 저도 고객분들이 고맙다는 말씀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0: 또 많이 수익을 보셨나 봐요.
1: 네,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저축 상품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 안에 여러 종류의 펀드가 있고 시기에 따라 언제든지 펀드를 변경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펀드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땐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주식형으로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때로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옮겨가면서 내 돈을 불릴 수 있는 게 바로 변액보험이다. 그러니까 펀드를 잘 변경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우리 청취자님은 수익이 이렇게 안 났을까요? 16%밖에 안 되시대요. 7년 된 변액보험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2: 네, 우선 청취자님이 이 문자와 함께 보내신 이 보험 증권을 살펴보니까 이른바 보증형 변액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보증형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투자 손실에 관계없이 최저연금액을 보증해주는 상품인데요. 설사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한 당시의 연금액은 보증해주는 그런 상품이죠. 뭐 반대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만큼 연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흔히 이제 단리 5% 또는 뭐 7%를 보증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0: 그럼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굉장히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길게 건너고 있을 때는 보증형 상품이 되게 안정적인 거고 그때는 아 내가 진짜 이런 경기 불황에 앞서서 이렇게

0: 안전형을 선택한 건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더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노후 설계할 때 보면은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보증형 연금 상품이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좋은 상품일 텐데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1: 아, 네. 보증형 상품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같이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증형 병행연금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보증된 연금액을 나중에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병행연금보험처럼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채권형 같이 안전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2: 네,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1에서 2년 사이에 쓸 돈이라면 안정성이 더 중요할 거고요. 뭐 10년, 20년 뒤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투자 목표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장기로 갈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특성상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0: 흔히 우상향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서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보증형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우리 시장이 계속 뜨거울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드리고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1: 네, 대안이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어떤 목적으로 이 변액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랬더니 40대 중후반에 이사 갈때 사용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0: 이사할 때 활용할 목적 자금이었던 거군요.
1: 네, 결론적으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보증형 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액은 수익률에 관계없이 보증되지만 중도에 해지했을 때 단리 5% 또는 7% 기준이 아닌 펀드 수익률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2: 예,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청취자님 보증형 변액연금의 6년 수익률이 16% 정도였는데요. 이게 펀드 수익률이라는 것이고요. 이 수익률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해지 환급률은 107%였어요. 즉 수익은 16%가 났는데 왜 해지 환급금은 7%밖에 안 올랐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변액연금은 사업비라는 수수료를 차감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게 내 원금이 전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서 8% 정도를 떼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0: 그렇군요. 그럼 원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8천 원을 제외하고 9만 2천 원만 투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정확해요. 사업비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사업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1: 네.
0: 뭘까요?
1: 바로 변액연금보험의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추가납입의 경우 원금의 200%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0: 그러니까 내 원금이 40만 원이다. 80만 원까지 가능하다.
1: 네. 즉, 매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추가로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추가납입 제도가 왜 방법이냐면요. 추가납입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매월 30만 원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월 연금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만 원을 추가납입하면 사업비가 8%가 아니라 약 2.7%,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아요. 추가 납입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처음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 여유가 없어서 10만 원밖에 납입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소득이 늘고 여유가 생기면서 납입 여력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새로운 연금을 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0: 아, 변액연금의 추가 납입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용처럼 차감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청취자님의 고민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보증형 연금 상품 그럼 이거는 어쨌든 해지하면 손해가 크니까 일단 유지를 해라라고 권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2: 네, 청취자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안정 성향인 경우에는 채권이나 국공채, 금 관련된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영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네. 반면 공격적인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80% 이상 성을 설정을 하고 나머지 20%가량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죠. 물론 주식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0: 자, 그렇다면 두 전문가의 투자 성향이 궁금합니다. 먼저 윤성혁 팀장님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세요?
2: 예, 저는 의외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단기에는 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뭐 찐득하니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시간의 힘으로 목표한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이죠.
1: 네, 저는 공격적이지만 약간은 귀찮음이 있어 AI 공격형 펀드를 이용하곤 합니다.
0: AI 공격형 펀드요?
1: 네네네. AI 펀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식, 채권, ETF 등의 매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0: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도 본인이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람을 지속적으로 주나 봐요.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약간 계속 시장을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 정재현 팀장님처럼 귀차니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시장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는 게 좀 버겁다는 분들은 AI 공격형 펀드 또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청취자님처럼 변액보험을 가입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정리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청취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세 가지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로 내 변액보험의 성격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다면 내 보험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보증형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보증형은 안전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가 있으니까 내 가입 목적이 노후 자금인지 목돈 마련인지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상품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둘째, 추가 납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의 사업비를 확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죠. 기본 보험료에 더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관리가 어렵다면 저처럼 AI 펀드의 도움을 받으세요. 장기 투자 시 시장 상황에 따른 펀드 관리가 핵심인데요.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다면 시장 변화를 똑똑하게 감지해서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주는 AI 관리 옵션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오늘은 내 변액보험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목적에 맞지 않은 금융상품 때문에 해지도 못하고 여기에 돈이 많이 묶여 있어서 고민이다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가지고 있는 변액보험 상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내 상황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그 다음 스텝도 밟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고 해답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모닝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모닝 구조대. 오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전 보험 얘기만 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얼마 전에도 남편과 그 문제로 싸웠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나왔어. 어? 엄마, 어쩐 일이야?
1: 아유, 왔니? 아니, 이 수진 애비가 나랑 네 아버지 옷 사준다고 했고 내가 왔지.
2: 에이구, 어머니, 비밀이라니까요.
1: 아니, 너가 시집 하나는 엄청 잘 간 것 같아. 야, 너도 안 하는 효도를 우리 정서방이 다 하고 있다.
0: 아유, 엄마가 사이복이 있는 거지. 근데 아버지 편찮으시다며 병원은 좀 다녀왔고?
1: 뭘 그런 걸로 자꾸 병원을 가냐. 약 먹고 쉬니까 좀 괜찮아지시더라고.
0: 아니,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프면 좀 가라고.
1: 돈이 한두 푼이야. 병원 가면 뭐 검사해라 뭐 검사해라 아주 돈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없어. 아우, 나는 병원 가면은 그 도둑같이 느껴져가지고 가기가 싫더라고.
2: 어머니, 그런 검사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녀오세요.
0: 아, 그놈의 돈. 아프면 그게 다 돈이야.
1: 아우, 얘는 뭐 엄마 보자마자 짜증을 내고 그래. 누가 너한테 돈 달라 그랬어? 아무튼 나는 그냥 가야겠어. 정서방, 미안하고 우리 그 옷 얘기는 나중에 전화로 좀 더 자세하게 하자고.
2: 수진 엄마가 다 걱정이 돼서. 어머니.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한테 왜 그래?
0: 아, 답답해서 그래, 답답해서.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저러는 거 진짜 너무 싫어.
2: 애들 키우고 살다 보니 그러신 거지. 우리는 뭐 했나?
0: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잖아. 우리도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고.
2: 다 알아서 잘 해주니까 그런 거지.
0: 아, 남 챙겨주려다 우리가 나중에 수진이한테 짐 되겠어. 지인 중에 보험 설계사가 두 명이나 있어서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만 저 35만 원, 남편 40만 원, 아이는 태아 때 가입한 보험 7만 원, 총 82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요. 뭐가 뭔지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이러다가 부모님처럼 노후에 국민연금 85만 원만으로 겨우겨우 생활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1: 정서방은 라디오 꽁트가 처음이지? 아니, 우리 정재현 팀장님과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 사연을 만나고 왔어요. 일단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어쨌든 부모님 노후가 안 된 걸 보니 자식 입장에서 내 부모도 걱정이 되지만 나도 걱정이 되는 이런 사연입니다. 아니, 이제라도 해야 해요. 사실 노후는 반드시 다가오는, 누구나 닥쳐야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열일 제쳐두고서라도 없는 살림에도 조금씩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노후인데, 자, 돈 줄일 곳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2: 네, 40살 직장의 여성, 배우자님 있고 6살 아이가 있고 맞벌이셨는데 소득은 약 700만 원 정도였어요. 가족보험료는 소득 대비 9%에서 11%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신혼부부 기준에서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험은 모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82만 원의 보험료에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되게 와닿는 말이네요. 보험은 일단 가입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가 뭘 가입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보험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내가 알아야 내 돈 잘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거 가입시켜준 설계사만 믿고 있다가는 정작 또 도움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윤성혁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보험료만 3인 가족에 82만 원이래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또 뒤에 하신 말씀이죠.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는 걸 직접 보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퇴직금 다 쓰시고 국민연금 85만 원만으로 생활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청취자님도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죠. 보험료가 82만 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노후를 위한 저축은 1만 원도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굿모닝 구조대 두 분이 출동해서 뭘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그 솔루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2: 그렇죠. 무작정 보험료를 줄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1: 맞아요.
2: 청춘아님처럼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증권 꺼내놓고 보며 대부분 크게 세 가지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1: 어떤 문제일까요?
2: 첫째, 중복 보장이에요. 보험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암 진단비, 갱신형 여러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않죠.
0: 네, 이어서 둘째로는 보장 설계 구조가 비효율적인 경우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은 아무래도 내 상황에 꼭 맞게 설계하기가 어렵죠. 뭐 지인이니까 알아서 잘 해줬겠지라는 믿음으로 가입을 하지만 의외로 특정 상품 위주로 구성되거나 설계사 위주로 상품을 진행할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셋째로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입니다. 청취자님과 남편분이 CI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CI 보험의 특성상 이 중대한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비로소 진단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정해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큰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중복 보장 발견해서 비효율적인 보장 설계 구조를 바꾸고 보장의 범위도 넓히면서 보험료도 확 줄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솔루션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2: 네. 청춘아님 경우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실손보험 7만 원과 추가로 가입하신 CI 종신보험 21만 원, 갱신형 암보험 4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이 있었는데요. 실손보험에 암 진단금 3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골절 화상 진단비와 같은 기본적인 상해 특약이 있었는데요. CI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아 과감히 정리를 했고 갱신형 암보험 역시 미래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정리를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불필요한 상해 특약을 정리하면서 11,000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1: 아내분, 우리 청취자님의 정리안을 듣고 왔어요. 근데 CI 종신보험이라는 건 사망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직 6살이니까 이거는 사망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0: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이가 아직 6살밖에 안 됐고 두 분 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망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가장의 부재 시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시기, 즉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20년짜리 정기보험 1억 원을 보험료 3만 원에 준비를 해드렸고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2천만 원과 비급여에 대한 암치료비 그리고 수술비를 좀 더 강화를 해서 월 10만 원 정도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남편분은 어떻게 또 보험료가 바뀌었을까요?
2: 네, 남편분 역시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 8만 원, 지인께 가입하신 CI 종신보험 29만 원, 운전자보험 3만 원이 있었는데요. 아내분과 같은 맥락으로 CI 종신보험은 해지, 운전자보험에서 상해특약 일부 삭제, 정기보험 1억 5천만 원을 3만 5천 원으로 준비해 드렸고 부족한 건강보험은 13만 원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6살이라고 했잖아요.
1: 네.
2: 자녀의 보험은 잘 가입하고 있어서 태아 때 가입한 자녀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세 아이 가족의 정리된 안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0: 네, 기존 세 가족이 내고 있던 보험료는 82만 원 정도였죠. 보장 분석 후에 아내분은 35만 원에서 18만 2천 원으로, 남편분은 40만 원에서 20만 2천 원, 그리고 자녀보험 7만 원을 그대로 더해서 월 45만 4천 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월 36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 범위가 좁고 부족했던 보장들은 모두 채워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매달 36만 6천 원이라면 1년이면 한 440만 원 정도고요. 납입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8,78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

0: 있었던 것이죠. 이 아낀 금액을 꼭 필요한 노후 자금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20년이나 25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보험료 부담, 보장 점검, 노후 준비와 같은 이덱처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맞춤 재무 상담 통해 해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2: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3: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나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한 보험료 내고 있으면서 노후 준비 못하고 있는 3인 가족의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 재무점검 통해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던 매달 36만 원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또 좀 도와드려야겠죠?
0: 네. 이제 보장 분석을 통해서 줄인 이 36만 원의 금액과 여유 자금을 합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15년을 납입하고 67세까지 거치한 후에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월 190만 원 정도를 종신토록 수령할 수가 있었고요. 100세까지만 수령한다면 15년간 총 1억 8천만 원을 납입하고 8억 1천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퇴직금 300만 원에 확정연금 상품으로 190만 원을 더해서 계획하신 450만 원보다 40만 원을 더 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최저로 줄인 덕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총 연금액은 490만 원이었습니다.
1: 와, 이제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노후 걱정 없이 60대, 70대 그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생활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점검받고 계획 세워서 나도 노후 준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정재현 팀장님이 오늘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4: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딱 세 가지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 총 보험료는 월 얼마인가? 소득의 12%를 초과하고 있다면 상담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1: 네.
4: 둘째, 노후를 위한 적립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알맞은 곳에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순서를 바꿨는가? 남으면 저축이 아니라 먼저 빠지는 저축으로 변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노후는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정말 나중에 노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가 가장 폭발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3, 40대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늦었다는 판단 든다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문자창 열어놓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감사합니다.
5: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6: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5: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6: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7: 경동 나비엔.
8: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9: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8: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9: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0: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보험료가 소득의 12%를 넘고 있다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또는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나를 구해줄 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맞춤 재무상담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등 금융상품 점검해본 후 여유자금 마련해서 나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트랜스픽션의 Get Show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날은 흐렸지만 기온은 높아서 후텁지근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더 더운 지역도 있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데 비로 인해서 모레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거나 살짝 밑돌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3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30에서 12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는 25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이라 정체가 더 긴데요. 여유 시간 넉넉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탄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10km가량 정체고 부산 쪽은 독립기념관 부근에서 천안 호도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조남분기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여파로 산본나들목부터 5km 정도 밀립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군자분기점 갓길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군자요금소부터 천천히 지나고 있고 신갈분기점에서 북수원까지 1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해 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저녁 5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대북 접근법과 관련해 미국을 중심으로 대화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한국이 민족 공동체도 아니다. 적대적인 두 국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비상전화, 통신선까지 다 차단된 상태이며 그 원인을 두고는 북한을 도발해서 물리적 충돌을 이용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던 과정이 법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지고 상황이 나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G7 정상회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현실적으로 보유하기 이전 단계에서 뭔가 가능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아쉽다는 언급을 했다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를 접근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동의를 했다. 그런데 해결 방안이 마땅치 않아 고민인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레오 14세 교황에게 방북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가진 유럽 주요 7개국 G7 순방 성과 브리핑에서 교황께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대회를 계기로 방안을 요청했고 방안 계기에 비무장지대 방문을 포함해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했다고 말하며 이어 교황께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9,300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9,200선에서 출발해 장 초반 최고치인 9,300선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 상승세가 약해져 0.1% 내린 9,052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이 1조 2천억 원, 외국인이 4천억 원 순매도했고 개인은 기관과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며 1조 6천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90만 원 근처까지 올랐다가 276만 원대로 마감해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 하락해 35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4% 내린 966으로 마감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537원으로 출발해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글로벌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가 급증하면서 올해 세계 메모리 시장 규모가 지난해의 4배를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올해 1,500조 원 수준으로 지난해의 4.2배 규모로 커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AI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D램, NAND와 같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메모리 매출에서 서버용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56%까지 확대돼 과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계란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일부터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미국산 신선란 112만 개가 판매됩니다. 제주를 제외한 전국 모든 이마트와 롯데마트 40개 지점에서 미국산 신선란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가격 상승으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짐에 따라 다음 달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2,112만 개를 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까지였던 계란 가공품에 대한 할당 관세 적용 기간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에서 8,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취임 뒤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을 찾았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과 만나 원구성 협상 등 정치 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민생을 챙기고 노동 현장 목소리를 듣는 일이야말로 최우선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 나라의 경제적 번영과 안정은 노동의 가치를 얼마나 존중하는지 또 노사가 얼마나 상생하는지에 달렸다며 이를 위한 입법적,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운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며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으나 이는 본말 전도이자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중앙위원회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했고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모번호 용지를 빼면 예상 선거인수 50%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현재 남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비는 토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강원 산지에 최대 12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0: 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2: 작년 9월 1일 제가 처음 방송 진행을 맡았을 때 당시 영국 축구팀 토트넘 하스퍼의 토마스 프랭크 감독의 말을 인용했었는데요. 그 사이 토트넘 하스퍼는 감독 2명이 교체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교체되는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면서도 짧네요. 제가 시민사회에서 할 일이 좀 많이 생겨서 사실 하차를 두 달 전에 제가 결정한 일인데요. 그래도 참 아쉽습니다. 아쉬운 건 단지 제가 하차해서만이 아니라 다양성과 균형성을 갖춘 방송, 조금 더 심층적 질문을 통해 생산적 담론을 만드는 데 기여하는 방송, 그런 방송을 만드는데 저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정면승부 김준우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있습니다. 매일같이 오프닝을 제가 직접 써왔는데요. 그 부담감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홀가분한 기분입니다. 6월 19일 김준의 뉴스 정면승부 마지막 방송 시작합니다.

0: 네, 뉴스 정면 승부. 오늘 금요일 정치 맛술랭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박지훈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배종찬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대통령 순방 성과 보고가 직접 있었습니다. 직접 브리핑을 하고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을 시키지 않았는데 이걸 직접 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여론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선택 아니냐 이런 뭐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순방 성과 보고 뭐 기자들과 일문일답 뭐 한 시간 좀 전에 끝났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박지훈 변호사님
1: 스타일이죠 스타일.
0: 스타일
1: 뭐 이거 뭐 지지율 떨어지니까 지지율 회복하려고 뭐 하는 거 뭐 그런 스타일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직접 보고를 하는 걸 워낙 또 대화하는 것들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많은 얘기들 나온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순방 보고도 보고지만 이 뒤에 이제 당내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0: 뭐 선관위 사태 같은 얘기를 좀 뭐 했기 이런 때문에 많이 했습니다.
1: 막 그 부분이 네. 막 주말 지나고 또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서정욱 변호사님.
3: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공항에 정청래 뭐 영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또 이게 90도 폴린사 어쩌고 저쩌고
0: 네.
3: 이런 이제 이슈만 부각되고
0: 네.
3: 순방 성과가 전에 보도가 안 되니까 안타까우니까
0: 네.
3: 직접 나온 것 같아요.
0: 그런데
3: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0: 네.
3: 알맹이가 없어요.
0: 알맹이가
3: 옛날에
0: 없다.
3: 미국하고 협상할 때 강유정 대변인인가
0: 네.
3: 뭐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0: 네.
3: 합의가 잘 됐다 했는데 결국 그때 아무 노딜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보면 뭐 미국의 군함을 뭐 열척을 할 수 있냐. 그 군함이란 게 외국 조선소에서 하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게 미국 법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요.
0: 네.
3: 저는 밥 먹으면서 여러 정상들이 과연 그렇게 구체적으로 뭐 합의가 될 정도로 성과가 놓았을까? 좀 이게 의문이 들고요.
0: 네.
3: 대부분 보면 그냥 뭐 대충 뭐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어쩌고 이런 게 그냥 화려한 말잔치지 뭐 실속은 없는 것 같아요.
0: 실속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배종찬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대통령의 순방이라는 건 중요하죠. 뭐 정파적으로 뭐 우리 편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근데 직접적으로 했다는 한 이유는 저는 지지율 영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0: 있다.
2: 그만큼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ESC. 이 경제 그다음에 S가 외교안보 상당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0: 네.
2: 그리고 외교안보의 성과가 이번에 꽤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황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또 이탈리아 총리와는 우위를 돈독히 하면서 또 아프리카 진출에 대한 것도 협의가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0: 네.
2: 이제 이 모든 것이 당내의 내용으로 이제 다 뒤덮여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은 또 아쉬움이 클 거예요. 상당히 사실은 트랩에서 내리는 대통령의 귀국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그걸 관찰해 보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0: 하는 대통령의 이 설명의 배경에는 당내를 좀 정리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속 언제까지고 명청대전 뭐청뭐명뭐뭐 문조 틀레유 뭐 한강 세똥 대죽일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1: 네.
0: 지금 더군다나 우리 김준우 막강한 앵커의 또 막방인데 너무
1: 네.
0: 아쉬워요.
1: 아, 뭐냐, 좀 갑자기 왜.
0: 정면 승부를 영구 승부로 갔어야죠.
1: 아.
0: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조금 이게 민심을 다독거린다는 차원. 대구 최근에 또 2030들의 분노가 대폭발하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 차원도 저는 다분히 왜냐면 이렇게 해서 소통을 잘하면 ESC, C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입니다.
1: 소통 점수가 또
0: 그
1: 나오니까.
0: 부분도 저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실 순방 브리핑인데 질문이 이제 뒤쪽으로 갈수록 뭐 이제 다른 지금 정청래 대표
0: 그렇죠.
1: 뭐 관계 당청 문제 뭐 선관위 사태 이런 다른 현안 문제들 질문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뭐 순방과 관련된 문제나 북핵 문제나 이런 것좀 있었지만 근데 어떻게 뭐 매일같이 제가 물어보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뭐 봉합이 될 건지 그냥 싸움으로 쭉갈 건지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나 견해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2: 뭐 방법은 사실은 정청래 대표가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사실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겁니다. 대통령 메시지는 사실 명료해요. 몇번 냈지만 오늘까지 봐도 메시지가 명료하기 때문에 달리 해석될 여지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1: 네.
2: 뭐또 정청래 대표가 뭐 출마한다는 걸또 본인 마음을 막을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1: 네.
2: 이제 대통령은 원치 않거나 그런 스타일보다는 다른 스타일의 당대표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1: 네.
2: 메시지를 봤을 때는. 그래서 만약에까지 이제 도전을 한다고 하면 8월 17일까지 상당히 길어요. 계속적으로 좀 분란은 될것 같아요.
1: 아, 네. 누가 될지 모르지만
2: 네.
1: 진행하시는 분들 힘들 것 같다는
2: 네.
1: 생각을 하면서
2: 많이 힘들 것 같아요.
3: 저는 이제 이게 개인 정청래 문제가 아니고요.
1: 네.
3: 이미 진영 싸움이라 보거든요.
1: 진영 싸움이다.
3: 예를 들어 정청래 안 나오고
1: 네.
3: 만약에 김민석 됐다. 그러면 이게 또 다음 공천은 친명 횡재, 비명 행사
1: 네.
3: 될 수도 있잖아요.
1: 네.
3: 저번에도 그걸 당했잖아요.
1: 네.
3: 그러니까 친노 친문 진영에서 반 이재명 진영에서 정청래 대표를 계속 나가라. 이렇게 하는 진영 싸움이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뭐 본인의 대표 권력 욕구도 있겠지만 진영의 대표로서 저는 놓을 수밖에 없다. 그게 바로 이제 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서랴.
1: 네.
3: 도종환 시인의 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 흔들리는 거는 많이 있는데 꽃이 필지 안 필지는 모르겠어요. 꽃이 안 피고 그냥 바로 떨어질 수도 있죠.
1: 아, 근데 사실 저희 방송에 나왔던 진성준 의원이나 그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했던 이기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범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분들은 또 정청래 대표 안 나가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걸 뭐 친문대 뭐 이렇게 친명 이렇게 하는 건좀
2: 딱 이게
1: 과도한
2: 겹쳐져 있어요.
1: 네.
2: 같은 진영 내이기 때문에 또 친문, 친노, 뭐 친명. 요번은 뭐 친석이라는 용어도 쓰던데
1: 네.
2: 친석 이거는 뭐 누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1: 네. 네.
2: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겹쳐져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통령 뜻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차이가 좀 아닌가 싶어요. 개중에는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자신이 공천받기 유리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1: 네.
2: 정청래가 아닌 딴 사람이 됐을 때 공천받기 유리하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1: 아.
2: 그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이 원하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좀 맞을 만한 사람이 당대표가 누가 할 것이냐 그러니까 당청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조금 아니면 의사표시가 좀 달라져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0: 근데 권력이라는 건요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어요.
1: 아.
0: 태양은 하나예요.
1: 네.
0: 태양은 하나예요.
1: 네.
0: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더군다나 대통령의 임기 갓 1년을 지났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1: 네.
0: YS 기억나시잖아요.
1: 네.
0: 91년에 3당 합당했는데 박철원 세력 쪽에서 이제 반격을 가해오자
1: 월계수회였나 그때?
0: 그때 그냥 일순간에 이걸 제압합니다. 어떻게 마산에 가자. 진짜 마산을 갔어요. 마산에 가자 그러면서 마산을 행을 하면서
1: 네.
0: 여기서 확실히 종식 시킵니다 이러면서 종식을 시켜버렸어요.
1: 네.
0: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는 YS 중심으로 갑니다. 95년도에 이 DJ가 돌아와서 그때 민주당이 있었어요.
1: 네.
0: 이기택이 민주당이 있어요.
1: 네.
0: 에, 정권은 이 뒤집을 때 뒤집어버려야 되는 것이요.
1: 네.
0: 그러면서 뒤집어버려요.
1: 새정치 국민의 일을
0: 그래서
1: 만들었죠.
0: 70몇 석으로 대권을 잡습니다.
1: 네.
0: DJP 연합을 합니다.
1: 네.
0: 근데 이걸 못한 사람이 누구냐면 윤정부가 이걸 못했어요. 처음에 이준석을 쫓아낼 때에도 그냥 뭐 윤심이라는 게 압도적이지가 않잖아요.
1: 네.
0: 이 국민 공감대를 얻으면서 압도적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면,
1: 네.
0: 에? 뭐 윤핵관 뭐 있어요?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문도 그랬잖아요.
1: 네.
0: 문도 이 짝이다 저 짝이다가 어, 왜 내 이름 고들목거려요? 나 영선이 있는데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분명하게.
1: 네.
0: 그러니까 저는 뭐 일부 보도에서는 귀국할 때 수고했어요라고 정청래 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러는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제가 봤을 때 손살같이 지나갔어요.
1: 아,
0: 다 네. 김민석이든 김민재 네. 행정안전부 차관이든
1: 네.
0: 이것도 묘한 거잖아요.
1: 아.
0: 김민석 행정안전부 차관을 더 뒷자리로 가도 되는데 김민석 김민재 네. 머리에 지금 각인이 될 거예요. 김민석 네. 김민재 네. 뭐지? 축구도 아닌데 네. 김민재?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차를 바로 타버립니다. 물론 지치고 피곤한 것도 있겠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지금 보안수사권까지도 포함이 돼서 안 되겠다. 그냥 이참에 압도적 정리를 해버리자. 저는 이 생각이 뚜렷해 보여요.
1: 대통령이 예를 들면 뭐 실정을 거듭해서 지지율이 바닥이면 당내 주류가 교체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어쨌든 아무리 떨어져도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상황이면 어쨌든 이니셔티브는 청크게
2: 딜레마예요. 네. 지금 집권 2년 차입니다.
1: 네.
2: 만약에 집권 뭐 중반을 넘은 네. 그러면 뭐 레임덕 이 부분이라면 네.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데 집권 2년 차 아주 초반기에 또 말씀한 것처럼 당보다 훨씬 지지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좀 판단이라면 정청래 당대표가 아마 좀 도전하는 걸 주저할 가능성이 큰데 왜냐하면 또 여론조사 같은 것도 지금 아직 다 나오고 있진 않지만 정청래보다는 비당권파가 지금 좀 유리해 보이거든요.
1: 네.
2: 김민석, 송영길 네. 등등이. 그런데 끝까지 주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아마 대통령이 반복된 메시지를 좀 내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기자회견도 사실 그 메시지가 좀 크다고 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얘기하면서.
2: 그게 당대표 도전한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막 그 진짜 검찰개혁 이런 걸로 보이지만
1: 네.
2: 실제로는 그거라는 어떤 메시지를 넣으면서 내를 지지하는 사람은 검찰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고 이게 보안수사권 폐지하는 거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신호를 내는 거예요.
1: 네.
2: 대통령 오늘 또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거는 아직 뭐 정한 건 아니고 또 아직 고민 좀 해봐야 된다고 하는데도 계속 그 얘기 하는 거는 당대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아마 이슈로 해가지고 가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뭐 말씀하실게요.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은 여전히 약간 그 뭐랄까 여지를 두고 있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 메시지가 여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대표는 계속 단호하게 나가고 있잖아요.
3: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거 아직도 수사권에 미래는 있냐? 검찰 꿈깨라. 근데 이게 검찰을 향한 소리가 아니에요.
1: 네.
3: 이재명 대통령 보고 이 대통령 아직도 이게 꿈깨라. 아직도 이게 보안 수사권 미래는 있냐? 이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완전히 직격이다.
1: 네.
3: 이렇게 보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그 우리 범죄 대응 능력 이런 현실적 고려도 해야 되고 또 이게 나아가서는 본인의 공소 취소하고 이게 옛날에 장인수 기자가 뒷글에 의혹됐거든요.
1: 네.
3: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주고 공소 취소를 받고 이런 이제 생각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1: 네.
3: 그거는 이제 뭐 속마음이고
1: 네.
3: 실제는 이게 그 범죄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안수사가 좀 필요하거든요.
1: 네.
3: 현실적으로. 그런데
1: 네.
3: 정청래 대표 입장은 선명하게
1: 아.
3: 강성 당원들은 검찰의 악마야.
1: 아.
3: 그거기 완전히 없애. 네. 검찰 폐지하면
1: 네.
3: 당원들은 와 하고요.
1: 네.
3: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수박이야.
1: 네.
3: 이재명 대통령 수박이라 할 겁니다.
1: 아.
3: 그래서 아마 이게 전당대 전략으로는 정청래 대표가 잘 잡았는데
1: 네.
3: 이재명 대통령에서는 정말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1: 네.
3: 이렇게 계속 지금 두 번째잖아요.
1: 네.
3: 최근에
1: 네.
3: 이거는 이게 대통령 보 꿈깨라는 저는 영리를 건드는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1: 알겠습니다.
0: 근데 이게 짧게만 말씀드리면
1: 네.
0: 무슨 말씀이냐면. 보안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이걸 이제 이른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하나의 어떤 핵심으로 생각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전부 특정 수치를 인용하는 건 아닙니다. 상당히 먹힐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전면에 이제 아마 내걸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더 곤혹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실 텐데 그 경남 진주에서 있었던 시유 그 화물연대 아, 이 사망사고 아시죠? 네네네. 그때 비노조원인 이 트럭 기사가 차를 가지고 나오면서 네. 이게 화물연대 이 노조원들이 막 그쪽으로 집중해서 네, 막다가 접근을 하니까 네. 그게 그 당시 경찰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아시잖아요. 경찰에서는 이걸 이른바 무슨 과실 뭐 이렇게 해서 징역으로 구형을 했는데 검찰의 보안수사권이 이건 적용이 됐습니다. 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상해치사로 결정이 되면서 네. 집행유예로 다시 바뀌었어요. 네. 판결이. 그게 보안수사권입니다.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보안수사권 이렇게 해서 검찰을 어떤 징벌하겠다는 판단을 하면 이건 답이 안 나요. 만약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피해 보안권 유지하자는 유지하지 말자는 사람 누굽니까 물어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국민 피해 보안권 유지하지 말자는 이야기하는 민주당 의원들 손들어 보세요. 당원들 손들어 보세요 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네이밍의 차이거든요.
1: 네이밍 프레이밍의 차이다.
0: 그러니까 보안 검찰 보안 수사권 이거 검찰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다 국민 피해 보안권이라는 이 만약에 명칭을 붙여 보세요. 전혀 다른 문제. 그래서 이건 아마 이 문제 때문에라도 이재명 대통령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을 거예요.
1: 지난번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한 네. 여론조사가 국민 전체 했을 때는 보안수사권 유지가 다수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폐지가 다수고.
0: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2: 이게 참 좀 저희 법률위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뭐 서정 변호사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네. 없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저 느끼는 네. 그런데 또 그거를 말고 검찰이 이제 잘못했던 부분을 생각해 보면 또 그런 것들이 이게 전체가 아닌데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옆에서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1: 그런데 더 강경으로 알려진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냈단 말이죠. 이제 보안수사권 폐지로는 아마 정청래 후보와의 종별성이 없으니까 더 센 카드를 들고 온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2: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를 이제 지방선거를 졌어요. 네. 졌으면 그 반성이 그 왜 졌느냐를 판단해봐야 돼요. 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내란이나 뭐 이런 어떤 개혁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를 조금 더 미래를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당권이라서 그런 건 있지만 자꾸 과거라든지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김용민 의원은 또 뭐 다르지 않다고 네. 보거든요. 글쎄요. 대통령이 또 원하는 것도 저는 그래요. 지금 과거 거를 청산하는 것보다는 현재 아니면 미래를 뭐 그걸 우리가 실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1: 민생이라고 하든가
2: 민생이라고 하든가 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좀 이슈를 던져야 된다.
2: 네.
1: 이런
2: 그래
1: 상황이.
2: 가야 되고 뭐 전당대회 하는 것 필요하겠죠. 필요한데 네. 뭔가 노선이라든지 큰 어떤 주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누구를 탄핵하겠다. 네. 보안수사권을 어쩌고저쩌고 네. 이거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1: 부족하다. 예. 네. 서정욱 변호사님.
3: 저는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네. 저희대 대법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1: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탄핵 직후에 그 당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속도와 네. 절차와 관련된 문제들 제기하는 맥락이겠죠 아무래도.
3: 그거는 이제 뭐 선거법이 633이고요. 네. 아마 대법원에 오고 나서부터는 한 달 넘었을 거예요. 네. 다만 검토를 한 게 그렇다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간단하잖아요. 네. 그러기에 우리 법조인들은 알지만 소송 기록을 다 읽어봐야 됩니까? 판결문 양쪽 보고 네. 상고 이유서 보면 다 알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는 쟁점인데 네. 그걸 뭐 빨리 했다고 아 참 그 말도 안 되는 이유죠. 아. 그게 탄핵사고 됩니까?
1: 절차적인 흠결은 문제 제기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다.
3: 말도 안 되는 거죠. 해주면 우리는 고맙죠.
0: 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김영민 의원이 한강 세동 대주길의 그때 이 김용민 목사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김용민 이 법조인 의원인데 저는 제발 좀 김용민 의원이 이 여론을 좀 체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과 보안수사 총태를 메고 나선 인물이잖아요. 네. 근데 제발 좀 저는 올림픽 공원에 한번 가서 김용민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정의의 이 보안수사권이 2030 세대한테 들어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요. 제발 그 적어도 여당의 당대표로 출마할 사람 같으면 2030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올림픽 공원에 가서 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핵심 내용이 보안수사권 폐지 유지 여부인지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네. 저는 그게 우선일 것 같아요.
1: 아,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좀 있다 보니 당내 경선에서 뭔가 이 그 강한 카드를 꺼내려고 하는 후보들의 전략적 판단이 이해 못할 바는 아닌데 이게 국정 운영 방향과는 궤가 좀 다른 부분이니까.
2: 그게 정청래 대표랑 똑같거든요 지금. 네. 당심 민심.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0: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당심 민심. 뭐 이거 얘기 좀 하기 그런데 예전에 그 정봉주 최고위원 네. 도전할 때 네. 1등을 하다가 탈락한 네. 적이 그쵸. 있어요. 네.
1: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갑자기 1등을 했죠.
0: 뭐 그때 김민석이 지금하고 상황은 다르지만 네. 당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국은 당시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정당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막 저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슈를 계속 한다 해가지고 당원들이 아, 그 이슈니까 따라가겠다. 저는 그거는 좀 오판 아닌가 두 분이.
1: 알겠습니다. 민주당 생각입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법률권 소식에서 조국혁신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준영 원내대표가 좀 보폭을 좀 넓히고 있는데 지금 뭐 인터뷰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자리에서 일단 합당론 자체에는 일단 선을 긋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당대표는 퇴임하고 이제 평택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페이스북에 글도 쓰면서 조국이 평택을 해서 양보하고 사퇴했어야 하는 평가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제 사실 박지원 의원이 이제 진보 세력의 연대를 깬 건 조국이다라고 하는 책임론을 하자 거기에 좀 반박을 하는데 이런 그 약간 묘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갈등 관계 어떻게 보시는지 서정욱 변호사님.
2: 뭐 저는 이번에 지도 체제와 관계된다 봐요. 이번에 그 정청래 대표가 되면 아마 이제 그 합당이 좀 수월하게 합당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근데 김민석 이분이 당대표가 됐다. 네. 그러면 이게 합당 과정이 순탄치 않을 거다. 원래도 이게 좀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네. 원래 전에 선거 전에도.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조국당에도 이제 거의 반반일 거예요. 6대 6. 4강으로 가자. 또 이게 합당하자. 이게 거의 뭐 의견이 팽팽할 거기 때문에 조국당에서도 논의가 있을 거고 네. 특히 그 민주당에 누가 당대표가 되냐에 따라서 오히려 저는 김민석 후보가 돼버렸다. 그러면 이게 정청래 대표가 당에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오히려 이게 친노나 친문 중에서 대거 탈당해서 네. 조국당으로 합류할 이렇게 양분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 볼 수는 없고요. 앞으로 이게 그 좀 지켜봐야 되는데 둘 다 사정이 복잡해요. 조국당도 6대 6. 이쪽도 정청래 김민석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1: 네. 배정찬 선생님.
3: 이게 중요한 게 정당이라는 거는 3P가 분명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P는 뭐냐면 필라스피. 네,
1: 철학.
3: 조국혁신당이 어떤 철학으로 운영되는 정당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야 가입을 할 거 아니에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내세우는 대표적인 정책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0: 팔러시.
3: 팔러시 P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이 조국으로 시작해서 조국으로 끝나는 정당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계속해서 추상적이거나 정치적 수사만 나오는 거지 뭔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국가대표 정치인 세빙선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아라온 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극으로 가고 남극으로 가서 뭐 얼음을 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세 번째가 뭐냐면 피플인데 정확하게 전문성을 발휘하면 되거든요. 그럼 네. 2030을 대변하는 건지 정확하게 전북과 호남을 대변하는 건지 영남을 대변하는 건지 아니면 수도권 정당인 건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친문이냐 친명으로 이해되거나 또는 합당이냐 아니면 합당하게 되면 정청래 대표의 세력과 합쳐져서 문당이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게 뭐 김준영 원내대표가 어떤 외교 전문가시잖아요. 네.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조국 혁신당이 무슨 당이냐. 조국을 빼야 돼요. 그럼 뭐냐면 미래 혁신당이라든지 뭐
1: 사회 혁신당이라든지
3: 미혁신이 그렇죠. 이게 네.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죠. 정체성과 전문성이 좀 더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민주 진영 내에서도 합당합시다. 그런 게 명분이 서요. 총선을 앞두고 뭔가 경쟁해서 단일화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구상합시다. 그런데 그것 없이는 계속 이 쳇바퀴 돌듯이 할 거라서 저는 이 점을 유념해야 된다.
1: 박지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뭐 전당대회 이후에.
0: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1: 계속.
0: 그 평택 선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흡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는 당대당 합당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가 되기도 어렵다고 보지만 된다고 하더라도 당원들이나 어떤 상체기가 치유가 안 된 상황에서 네. 그리고 조국혁신당 오늘 뭐 김종인 원내대표 말씀은 많이 하시지만 12석인데 1%예요. 비정상적이잖아요. 네. 기형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1% 정당인 거예요. 의석은 많지만 네. 그거를 이제 당원들은 다 알고 있죠.
1: 1% 사실. 1% 또 찾아야 돼요.

0: 2%인가요? 아 죄송해요. 1, 2, 3, 4% 서진우
1: PD님께 PD님이 광고 듣는 동안 죄송해요. 찾을 것 같고요. 2부에서 여론조사 소개와 함께 국민의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2: 서진우 화이팅.
1: 잠시만요.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영종입니다. 도시의 품격은 예술의 깊이로 완성됩니다. 6000년 서울의 시간엔 2000년 역사도시의 숨결과 600년 수도 서울의 이야기가 흐릅니다. 장인의 숨결이 겹겹이 쌓여 오늘의 서울을 이루고 시민의 일상까지 이어지는 힘을 지닌 도시. 서울은 그 자체로 예술이고 이것이 서울다움입니다. 예술가가 창작 영토를 넓혀갈 수 있도록 글로벌 문화도시 서울의 새로운 길을 열겠습니다.
6: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7: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네, 뉴스 정면 승부 박지훈 서정욱 변호사 배종찬 소장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율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박지훈 변호사 해주셨는데 1%는 선거 전께 좀 있고 최근 걸 하나 찾으니까 6월 8일부터 10일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전화 면접 조사고요.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개사의 이제 자체 조사인데요. 조국 혁신당 2%로
0: 2%입니다. 네, 수정하겠습니다. 2%인데 12석입니다. 네,
1: 자세한 네,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20몇 프로를 받아서 12석이 나온 당인데
0: 그러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선거 구도에 맞춰서 된 네. 아주 일시적인 정당이라고 보고 좀 전에 말했던 배종 소장님이 네. 뭔가 팔러시라든지 네. 뭐 그걸 못 만들어낸 거죠.
1: 사회권 선진 국가를 외치고 있지만 네. 그 부분의 구체성이 좀 떨어진 것 같다라는 분석이고요.
8: 박 변호사 네. 말씀대로 2028년 총선에는 위성 정당 제도 없어질 수도 있어요.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오히려 더 폭을 넓혀서 오히려 더 소수 정당에게 더 기회를 많이 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그만큼 비례 의석을 얻기 힘들어요.
1: 앞으로 또 2년 후에 어떨지 네. 궁금하긴 합니다. 봉쇄 조항도 없어졌기 때문에 3% 안 돼도 또 의석을 가질 가능성이
0: 한석 가져갈
1: 네,
0: 수 있습니다.
1: 있기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많이 아프신가 봅니다. 이제 과로와 단식 후유증을 입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틸 분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예전에 막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또 병원 입원하면 또 이게 위장 입원이다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이나 보수 측에서 막 공격했던 것 같은데 장도혁 대표도 과로겠죠? 전 늘 과로기 때문에 입원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실핏줄도 터지고 많이 힘들었다고 하네요. 눈에. 그래서 네. 아마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어차피 힘든 거보다는 이제 정치적 의미니까 본인 입장에서 이런 데 가 있을 때가 가장 좋죠. 다른 어떤 뭐 질문이라든지 저는 장도혁 대표 이렇게 행보를 좀 보면 네. 조금 정치인하고 다른 정치인하고 좀 다른 게 네. 본인이 워낙 필리버스터 1등 해버리고요. 단식도 좀 맥락에 안 맞게 뭐 제가 느끼기에 네. 본인은 이제 아주 뜻이 있었겠지만 이것까지 그렇거든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자기 갈 길을 가는 그런 정치인 같아요.
1: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요 며칠 사이에 국민의힘 분위기에 대해서 그 뭐 의총도 있었고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세요. 그냥 그 보수 패널 분들도. 그냥 장도혁 체제 내년까지 굳건하다. 근데 우리 서 변호사님 엊그저께도 그냥 그러지 말고 대타협을 해서 몇 달 좀 임기를 단축하고 잔여 임기가 아닌 2년짜리 새 당대표를 좀 뽑자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또 이렇게 뭐 오며 가며 얘기 새로운 소식이 좀 있나요? 어떻습니까?
9: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신동욱
2: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네.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지금은

0: 이제 그 당대표 사태에 대해서 총의가 모이 이게 수렴된 게 아니다. 이런 데 이야기를 하거든요.
1: 네.
0: 지금 언론에서는 이게 제가 공중파 넣어보면 사태 이론이 많은데
1: 네.
0: 또 이게 저는 뭐 유튜브나 이게 당원들 있잖아요.
1: 네.
0: 이런 여론 보면 이게 그 압도적으로 장동익 체제가 유지돼야 된다.
1: 네.
0: 이게 또 압도적이에요. 좀 일반 여론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저는 뭐 장동혁 대표나 그다음에 신동욱, 김재원 이분이 당분간은 사퇴 안할 걸로 이래 보이고요.
1: 네.
0: 사퇴하더라도 이게 그 장동혁 대표의 결단에 의해서 임기를 몇달 줄이고 뭐 다시 진검승부로 전당대회를 하든지 이렇게 돼야지 뭐 쫓겨나는 밀려나는 모양새로는 안할 겁니다. 그러면 정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1: 그러면 예를 들면 그서 변호사님의 추측이나 견해와 분석과 달리 신동욱 그리고 김재섭 두 명의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면 예를 들면 한 두세 달 안에 사퇴를 하면 어쨌든 원래대로면 보궐이나 어쨌든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비대위 책임은 플랜 B로 생각하고 그러면 자의에 의한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무조건 다시 당권 도전해서 진검승부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0: 그리고 지금 이게 정청래 대표도 지금 물러나라고 하는 이유가
1: 네.
0: 어차피 물러날 텐데 다음 주에.
1: 네.
0: 이 근데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말은 놓지 마란 말이잖아요.
1: 네.
0: 이번에 장동희 대표 사퇴라는 말은 다음에 놓지 마란 뜻이거든요.
1: 그렇긴 하죠.
0: 대부분은
1: 네.
0: 우재주는 다르게 말하지만
1: 네.
0: 의원이.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이게 당은 당규상은 6개월이에요.
1: 네.
0: 6개월 이상 남아 있으면 바로 이게 그 잔연기만 되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내년에 8월 달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저는 2월 달 정도 지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그 결단하는 모양새로
1: 네.
0: 이렇게 단축해서 명분은 이제 총선 준비를 하자.
1: 네.
0: 이래서 이게 본인이 사퇴한 다음에 다시 전당대회 노는 거예요. 본인이. 이게 가장 맞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고 아마 신동욱, 김재원도 그래 갈 거예요. 당장 올해 안에 사퇴할 일은 없다. 이렇게
1: 네.
0: 보고 있습니다.
2: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장동혁 대표가 69년생입니다. 뭐 저하고도 한두 살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이 연령대에 당대표를 제1야당의 당대표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잖아요.
1: 하지만 더
2: 그러면
1: 젊은 한동훈, 이준석이 그 전에
2: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 네.
2: 기회를 또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지금 버텨서 장동혁 대표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천년만년 버틸 수 있나요? 영구히 버틸 수 있나요? 2028년 공천권까지 약속을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비울 때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것들, 이걸 생각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그 정도의 지혜, 그 정도의 상식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시점과 방식이 문제인 거죠. 방금 전에 서정우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올해든 내년이든. 결과적으로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입니다. 우리 오늘 시작할 때는 뭐 저는 10년을 했으면 싶었던 정면승부도 오늘이 마지막
1: 아니, 정면승부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김주두가 마지막이
2: 그게 그거예요.
1: 네, 1년도
2: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1: 네.
2: 저는 버티기 어렵다.
1: 버티기
2: 그렇다면
1: 어렵다.
2: 당장은 아니지만
1: 네.
2: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그냥 그럼 장동혁 대표가 떠나면 국민의힘이 온전한가요? 그렇지 않아도 아까 우리 조국혁신당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누가 와도 제대로 서 있기 힘들어요. 그게
1: 그래도
2: 누가,
1: 지지율은 이번 주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 그 이야기하려면 2시간 걸리니까 다음에
1: 네.
2: 알 거고.
1: 다음에 없습니까? 지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2: 그러니까 다다음 주에 제가 또 진행하니까 저 하면 되죠.
1: 아, 이게 또 핵심을. 네.
2: 그럼요.
1: 그래서 저희가
2: 지금,
1: 2주간 대타 진행으로 가는데요. 차주에는 우리
2: 네.
1: 배종차 소장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실
2: 예,
1: 겁니다.
2: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1: 네.
2: 매일. 네. 그래서 저는 대안과 방안이 부재하다. 더 중요한 건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이 과연 대안이 있느냐 또 앞으로 이 경쟁력 있는 정당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지금 잠깐 지지율이 오른 게 문제가 아니라
1: 네.
2: 저는 그게 더 핵심이라는 말씀드립니다.
3: 제가 좀 전에 이제 독특하다 다른
1: 네.
3: 정치인하고 다르다
1: 네.
3: 그 얘기를 계속 한 이유가 그겁니다. 원래 같으면 정치적 책임을 지거나 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정치인이고요.
1: 네.
3: 책임을 지는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1: 네.
3: 장동혁 대표는 잘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동혁 대표 본인이 나간다고 그만 책임지겠다
1: 네.
3: 하거나 아니면 이준석이 그때 될 때 최고위가 무너졌잖아요.
1: 네.
3: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 보이거든요.
1: 네.
3: 그럼 저는 끝까지 갈 것 같아요.
1: 끝까지 간다.
3: 뭐 안 갈 이유가 없잖아요.
1: 안 갈 이유가 없다.
3: 그래서 자꾸 그냥 바람들을 이제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1: 네.
3: 그 바람은 평가를 하는데 그 바람하고 같이 움직이질 않는데 어떻게.
1: 그러니까
3: 있을까요?
1: 저도 장동혁 대표 본인이 물러날 건에 비중을 두는 게 아니라
3: 네.
1: 당내 다수파의 분위기가 바뀌면 신동욱 의원이나 김재원 최고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 있는 키가 그 두 분에게 있는.

0: 있는
1: 그렇죠. 왜냐면
0: 거잖아요.
1: 네 명인데
0: 예.
1: 김민수하고 누구죠?
0: 아니 김민수 형만이죠.
1: 그분 안 바뀔
0: 예,
1: 거고요.
0: 안 바뀔 거니까.
1: 그러면 결국은 김재원,
0: 예.
1: 뭐
0: 신동욱 두 분인데.
1: 두 분인데.
0: 근데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그래서 그럼 지금 대안이 누구냐? 오세훈 시장은 원외라서 안 되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안 되고 그러면 다수파가 누구로 그럼 다음 사령탑을 찍을 거야에 관한 합의가 없어서 다수 침묵하는 다수가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
2: 뭐 그런 데는 사람은 있어요. 뭐 나경원 의원이다. 심지어는 뭐 이준석 대표가 얘기를 했네요. 이진숙 이름이 비슷해서 근데 이진숙 의원을 또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진숙 의원이 이 공교롭게도 의원총회 비공개 여부 관련해서 막 상당히 고생이 오고 갔잖아요. 그때 또 상당히 또 힘을 실어줍니다.
0: 장도혁 대표.
2: 그런데 지금 시점에 대해서는 안철수 의원이 또 제시를 했어요.
0: 네.
2: 국조 종료 전까지 국정조사 이게 아마 투표용지 국정조사
0: 45일까지.
2: 선관위 국정조사 4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료 전까지 세신한 마련 못하면 결자 해지해야. 이게 김진태 이 강원지사가 이야기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한을 45일 시한을 부과한 것 같아요.
0: 네.
2: 그러니까 굳이 안철수 의원을 당권파로 분류한다면
0: 네.
2: 그러니까 지금 일단 장동혁 대표에게는 45일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0: 비대위 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혹시 누가 될까요? 서정욱 변호사님 보시기에 정점식 의원을 찍었던 분들이 원내에서의 다수파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뭔가 당의 어떤 사령탑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다고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데 대안이 없어서 지금 일단 유보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3: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전부 당권에 관심 있는 분들이
0: 네.
3: 당의 공천권에 관심이 있거든요.
0: 그렇죠.
3: 어, 네. 공천권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0: 그런데
3: 네. 아까도 말했지만 당은 바꾸는 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0: 네.
3: 6개월 이상 임기 남으면 곧 잔여 임기밖에 못 하거든요.
0: 그건 알겠어요. 네.
3: 그래서 저는 이게 그 나경원 의원도 서두르진 않아요. 당권에 놓지만 내년에 정상적인 전당대회 놓겠다.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이진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제가 보기에 급하게 신동욱 의원도 당권에 욕심이 있다.
0: 아.
3: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0: 네.
3: 그러니까 본인도 지금 당장 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내년 초 정도가 2월 달이 디데이다.
0: 네.
3: 그러면 이게 6개월이 되잖아요.
0: 네.
3: 그때쯤 이게 아마 신동욱, 김재원 최고도 그때쯤 움직이지 않을까.
0: 그때쯤.
3: 뭔가 이게 당권에 대안이 섰을 때
0: 네.
3: 누가 됐을 때 그때 여론도 좀 보고 그래서 지금은 아무 실익이 없어요. 그 지금 이게 갑자기 비대위로 가도
0: 네.
3: 아니 비상 상황도 아니고 지지율도 나쁜 거 아니고
0: 네.
3: 비대위로 이게 갈 이유도 없을 뿐더러
0: 아.
3: 또 이게 비대위원장이 정점식 원내대표가 모셔오잖아요.
0: 네.
3: 이게 정당성이 있나요? 당원과 국민이 뽑은 것보다 원내대표가 모셔온 게 정당성도 없고 요즘 이게 누가 있습니까? 맨날 옛날에 뭐 하던 사람들 김문수가 하겠습니까? 뭐 김종인이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도 없어요.
1: 근데 다 이거는
0: 서정욱 있죠. 서정욱. 서정욱 비대위원장.
1: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공이 똑같아요. 이 공천을 할 수 있는 총선에
0: 네.
1: 당대표가 가장 인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이거는 누구라도 하고 싶은
0: 그렇죠.
1: 거니까
0: 네.
1: 지금 상황에서는 왜 다 침묵하고 있거냐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쭉 해주고 그 필요한 시점 이렇게 6개월 말씀하셨는데 그때까지 바뀌는 것보다는 장동혁 대표가 해주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목소리 안 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 목표는 전 하나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천 받을 수 있나 없나?
0: 그렇죠.
1: 지금 장동혁이 나한테 유리하나? 장동혁이 바뀌면 어떻게 되냐? 따져보면 그냥 지금 현재로 가는 게 영남 지역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0: 네.
1: 영남 지역 되기 쉬우니까
0: 네.
1: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0: 네.
1: 저는 그렇게 해석하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다 자기 공천.
4: 장동혁입니다. 오늘따라 병원에 아 너무 힘듭니다.
0: 네.
4: 근데 우리 박지훈 변호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습니까? 장동혁이 잘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재선거 이렇게 결집시킨 사람 누굽니까? 당 지지율 이렇게 끌어올린 사람 누굽니까? 제발 서정우 변호사님, 우리 신동욱 의원,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 흔들지 마십시오. 굳건합니다.
0: 선관위 얘기가 나왔으니까.
4: 제가 매일매일 민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 조현욱 그 변호사가 아마 위원장이었던 것 같은데 공식 결과 발표가 왔습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까지 했습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위철한 현재 상임위원이자 권한대행, 직무대행이자까지 있는데 지금 결국 이제 50% 제대로 이제 인쇄도 안 했다 뭐 이런 건데요. 다만 서울시장 재선거까지는 권고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 마무리됐는데 이 이상의 결과가 국정조사에서 나올까라고 하는 의문도 있고 뭐 전반적인 이런 결과 값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저는 국정조사는 이거 말고요. 아주 근무 혜택 같은 것들 위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0: 이상 이거는 이제 본질적인 부분인데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말고 아니면 더 발전된 어떤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독립기구로 하면서 잘못했던 부분들이 근무 해태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1: 그렇군요.
2: 그런데 저는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노태학과 위철안 특히 이제 위철안이 부각되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원이. 네. 그러니까 지금 50% 투표용지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의사결정에 노태학은 보고받지 않았다. 보고받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위철안 상임위원은 보고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대통령하고 또 사법연수원 동기고 간부입니다.
1: 네.
2: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서 물론 이제 향후에 국정조사단을 통해서 윤상현 의원이 맡았죠. 구체적인 이 선관위의 개선책이 매우 꼼꼼하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1: 네.
2: 이런 자료들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하고 공감대가 필요하고 끝으로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이게 2030의 분노가 이 투표용지에 대한 분노뿐만이 아닙니다.
1: 네.
2: 그동안 이른바 이 공정을 부르짖었던 기성 정치인들에 대한 이 분노가 뭐 올다르크니 온갖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정치권은 정말 이것도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된다.
1: 네.
2: 2030의 그 박탈감을 어떻게 위로해 주고 제대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1: 지금 진상규명의 조사에 따르면 투표용지 부족이 예상돼서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받은 게 전국 14,288개 투표소 중에 140개. 근데 실제 추가된 투표용지를 사용한 건 91개고 잠시라도 투표 중단이 발생한 투표소는 26개라고 합니다.
3: 그런데 저는 뭐 이거야 이거대로 조사하면 되는데 더 심각한 거는요.
1: 네.
3: 그 선거의 명부에 그 사인 투표 사인하잖아요.
1: 네.
3: 요 숫자하고요.
1: 네.
3: 그다음에 투표지 개표한 숫자 있죠.
1: 네.
3: 요 숫자하고요. 그다음에 최종 전산 입력대가 발표하잖아요.
1: 네.
3: 이 숫자가 조작됐다. 이걸 이렇게 검증하는 게 핵심이라고 저는 봐요.
1: 네.
3: 그걸 부정선거 의혹을 이렇게 파헤치는데 네. 제가 왜 이 의혹을 제기하느냐.
1: 네.
3: 투표함이 있잖아요.
1: 네.
3: 4년 전에 투표함에 개표도 안 한 투표지가 들어있는데
1: 네.
3: 이걸 쏟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1: 네.
3: 그럼 이게 투표지가 개표도 안 된 게 들어있잖아.
1: 네.
3: 그러면 실제 투표한 숫자하고 투표지하고 이게 틀리대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전산을 저 마음대로 조작해서 마찬한 의혹이 논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은행에도 이게 10원이라도 안 맞으면 돈을 퇴근도 못하고 맞추잖아요. 그런데
1: 네.
3: 이 사람들은 뭐 몇십 표 이거 당락에 막 관계없으면 우리 마음대로 입력하고 해도 이게 뭐 안 맞으면 그냥 선관위 직원이 너가 인터뷰를 봤더니
1: 네.
3: 현직 직원이야.
1: 네.
3: 그걸 그대로 하더라고. 다 숫자를 국회에서 요구한 데 안 맞으면 마음대로 이게 전산을 조작해서 맞추는 거예요. 이거부터 검증해야 돼요. 어떻게 투표지를 까지도 않은 투표지가 몇 개는 네 개는 넣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대로 전산하고 다 이게 투표한 수가 맞아 떨어지느냐.
1: 네,
3: 이거부터 검증해봐야 돼.
1: 저도 그게 궁금한 부분이 네, 있는데.
3: 궁금하잖아요.
1: 왜냐하면 우리가 개표가 너무 짧아요. 그런데
3: 네.
1: 남들처럼 중간에 개표 쉬고 그 다음날 다시 개표하면 또 난리가 날 텐데.
3: 아, 그러니까 제가 틀린 대로 오히려 발표를 해야 되는데
1: 네.
3: 이걸 깨아마 추불인다.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1: 그러니까 제도 개선이 재발 방지가 되려면
3: 네.
1: 딴 나라는 몇 달 동안 재검표를 하는데 우리가 참. 그러면 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0: 우리
1: 빨리빨리 문화가.
0: 빨리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1: 네.
0: 참 문제. 뭐 또 근데 그렇기 때문에 또 부정선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1: 그렇죠.
0: 무능한데 뭘 부정을 해요.
1: 결과를 뭐 바꾸려고
0: 하는 바꿀 능력도 안 돼요. 뭐 하지도 않고 열심히 하는
1: 거지.
0: 완전 부실한 거죠.
3: 완전을 덮으려고 조작하는 게 문제죠.
1: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뭐 부정선거론은 저도 뭐 동의는 잘 안 되는데 국민적 의혹이 완전히 좀 소명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형사처벌은 뭐가 있을까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0: 해봤자 두 개 정도밖에 네. 안 돼요. 그럼 다른 범죄가 되긴 어렵거든요.
3: 아니요. 선거자유방해죄라고 10년이 있거든요. 선거자유를 투표권을 뺏어갔잖아요. 그 죄가 저는 제일 크다.
1: 그 고의가 있었다?
3: 선거자유방해를.
0: 고의 범죄
3: 미필적 고의는 있다.
0: 고의 범죄 아닙니까?
3: 왜 자기들은 73% 투표한다고
1: 그 선관위
3: 내부도 했잖아요.
1: 그 선관위 직원을 서정욱 변호사님 변호하셔도 무죄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 세 분과 오늘 저희 아쉬우니까 오늘 회식을 따로 열어주신다 그래가지고 따로 식사는 하겠습니다만 혹시 한 20초라도 짧게 저한테 마지막 해주실 말씀 있으시다면
3: 저는 이제 처음에 이미지는 워낙 정의당에 뭐 당대표까지 했잖아요.
1: 네.
3: 그래서 저는 상당히 그 강성 좌파인가 싶었더니 앵커로서는 정말 이렇게 공정하게 네. 중립적으로 네. 잘 해주고 제가 그동안 이렇게 뭐 제 할 말 다 하고 아. 너무 이렇게 저는 뜻깊고 공정했다. 아. 참 이게 훌륭한 앵커라고 생각합니다.
1: 아, 네. 감사드립니다.
0: 좀 더 하셨으면 좋은데. 네.

0: 일찍 그만하셔가지고 좀 아쉽고 또 후임자가 좀잘 받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1: 더 좋은 후임자들이 오실 거고 또그 중간에 또 가교를 하실 배종찬
2: 그렇습니다.
1: 선생님.
2: 저는 삼행시 짧게 김 네. 김이 모랑모랑 준 준수한 수 수입니다.
1: 오, 전 운데.
0: 뭡니까 막판에 운데 뭘
1: 수미양가 전 운가 봅니다. 예. 그 우도 좋은
3: 성적이니까요.
2: 김준수 저기 우리 가수잖아요. 가수
1: 시아준수
2: 시아준수
1: 네, 여기까지 하고 정신없이 이렇게 맞출라는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6: 나비엔.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7: 여름에는 부채 판정매.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에드피아.
8: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안전.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김준의 뉴스 정면 승부는요. 최희 아나운서가 전하는 뉴스 듣고 6시 10분에 돌아옵니다.
6: 쉼 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7: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8: 7월 2026 산업안전 보건의 달이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9: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8: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9: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1: YTNSFM 기후동행카드, 모두의 카드로 교통비 부담 줄이기. 모바일 팀원이와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충청 이남 지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 5에서 30mm가량 내리는데 내일은 양이 더 많겠습니다. 주말 내내 강한 비가 예상되는데요. 호남과 남해안, 강원 산지와 동해안, 제주 산지는 100mm 이상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전남 해안과 경남 남해안, 제주는 바람도 강해지겠습니다. 용산과 여의도에서 발생한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방화대교부터 밀리고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가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 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마포대교부터 정체고요. 영동대교까지 막히고 있습니다. 공항 쪽은 청담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방향 내서 4터 터널 내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의성휴게소 부근 2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방향 고덕터널 1차로에서 사고 수습 중입니다. 충청권을 중심으로 긴 정체 보이는데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옥산분기점에서 독립기념관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저녁 6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연 브리핑에서 선관위 문제는 참 황당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런 통제, 감시, 견제, 권한이 없다며 하다못해 선관위원장에 대한 형식적 임명권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대법관이 맡아 가장 공정하게 잘하지 않을까 기대했잖느냐며 그런데 결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 대해 답답해했다며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대화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뚜렷한 수가 있으면 북미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는 추가 핵물질을 개발하지 않고 해외에 반출하지 않는 것과 ICBM 개발을 더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국제사회엔 이익이라고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2023년 선관위의 재외선거 시스템 점검 출장에 민주당 직원이 동행했다는 황당한 외유성 결탁 프레임을 들고 나왔는데 이는 사실관계를 교묘하게 왜곡한 흑색 선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 문제를 제기하던 상황에서 선관위가 양당 모두에게 공문을 보내 참여를 요청한 자리 아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선관위의 방만한 출장 운영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지적해왔다며 국민의힘에 사실을 비틀어 국민을 현혹하는 표리부동한 정치 선동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한 것과 관련해 정부 여당을 향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기쁨보다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올해 들어 사이드카만 26차례 발동될 만큼 시장 상황도 불안정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심각한 건 개인 투자자 B2 증가와 뉴노멀이 된 고환율이라며 코스피에 도취할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노동 등 정책 기조부터 전면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축구 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개최국 멕시코에 1-0으로 아쉽게 졌습니다. 이로써 홍명보호는 1승 1패 A조 2위를 유지했고 남아공과의 3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32강 진출 여부가 가려지게 됐습니다. 멕시코가 2승으로 A조 1위를 확정한 가운데 우리가 남아공전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조 2위로 32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이행을 위해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다자 간 후속 협상이 공식적으로 연기됐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성명을 내고 당초 미국과 이란, 카타르, 파키스탄 등이 참여해 열릴 예정이던 대면 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24.8도, 습도는 77%입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이어서 김준우의 뉴스 정면 승부 3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3: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4: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교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원한 왕비호, 국민요정 정경민 남편, 개그맨 파이터 윤영빈입니다. 교차로 빨간불인데 정지선 안 지키고 쓱 지나가는 분들, 도대체 누구? 도로 위 하얀 정지선은요,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약속입니다. 빨간불이 켜졌다? 그럼 우회전 차량도 정지선 앞에서 일단 멈춰야겠죠? 속도만 슬쩍 줄이고 휙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 진짜 위험해요.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은 갑자기 오는 차를 피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빨간불엔 정지선 무조건 준수. 오늘도 무사고 실천하세요. 국민요정 정경미 포에버. 안전운전도 포에버.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6월 19일 김준호의 뉴스 정면 승부 3, 4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는요. 미국, 이란 종전의 의미를 서아시아 전문가 알파고 신하 씨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4부는 오랜만에 최영진 아나운서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튀르키예 출신 언론인이자 서아시아 전문가인 알파고 시라 씨와 미국이란 종전 양해각서 서명 이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시라 씨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오늘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월 말에 시작된 그 미국 이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일단은 한 마침표를 찍었는데요. 아직도 뭐 가야 될 길은 첩첩산중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번 MOU 체결 양상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4: 일단은 예상보다 겉으로 봤을 때 이란이 더 많이 가지고 가는 느낌으로 보이긴 하지만,
3: 네.
4: 근데 계산기를 두드리고 보면 이제 이란이 역풍세에 당하면서 이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무역으로부터 받았던 손실이라든가,
3: 네.
4: 아니면 이제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15,000발로 공격을 했잖아요.
3: 네.
4: 이제 거기로부터 이제 공장들이라든가 군사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예 기본 인프라 뭐 탈이라든가 도로라든가,
3: 네.
4: 등등등 그것들 다 합칠 때는 뭐 어떻게 보면 피카피카일 거예요. 이란 입장에서.
3: 네. 일단
4: 그래도 네. 미국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제 원래 병사라면 미국이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거였는데,
3: 네.
4: 근데 이제 중간 선거가 다가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3: 사실은 이제 전쟁을 일으킨 미국 네. 입장에서는 뭐 인명 피해는 이란에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네. 뭔가 사태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뭐 휴전이랄까요? 이런 네.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방금 힌트를 주신 것처럼 결국은 중간 선거 과정에서 전쟁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압박감에 못 이겨서 미국이 이런 그 종전 양해각서 협상장으로 나온 거다 이렇게 좀 본다는 거죠?
4: 예,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부통령이 이제 지도자로 아니면 좀 상징이 됐던 이 자본주의 세력이 이대로 세계가 흘러가면 이 미국 중심으로 달러 중심으로 돼 있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으니 좀 약간 포기하는 모습이 좀 약간 봐주는 모습이 비춰도
3: 네.
4: 일단은 시스템을 지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가자.
3: 아 이게 전쟁이 길어져도 사실 오히려 좋을 게 없으니 패권 네. 국가의 자존심을 약간 양보해서라도 이 이니셔티브나 헤게모니를 유지하는 게 차라리 이거다 이런 판단을 네.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는 뭐 당연히 그 시나치 씨도 그렇겠지만 이 전쟁 휴전에서 MOU라는 거는 이제 생전 처음 들어보는 초식입니다. 그죠?
4: 네.
3: 그래서 이제
4: 그동안 얼마나 서로 신뢰가 없길래.
3: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후속 협상을 이제 요구한다, 필요로 한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4: 네.
3: 네. 그래서 뭐 14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협상 과정에서 뭐 추가적인 변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요대로 그냥 쭉 진척이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4: 이제 잘 모르죠. 이거는 뭐라 해야 되네. 지금 여기서 제일 큰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3: 아, 역시. 네.
4: 이제 이스라엘이 이걸 완전히 받아들이고, 뭐 이대로 가자고 하면 그 문제가 없을 텐데,
3: 네.
4: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장관들의 말씀들을 보시면,
3: 네.
4: 너무 그 격분된 상황, 뭐 제일 좀 약간 순화해서 말씀드리자면,
3: 네.
4: 뭐 좀 약간 특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라고 못하니까
3: 네.
4: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범으로 보이기도 하니까 누구를 때리냐면 이제 부통령 네. 벤스를 향한 엄청난 아주 강력한 비난들이 지금 이스라엘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3: 네 그렇군요. 그 지금 사실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어떤 돌발 행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완화된 표현이죠. 왜냐하면

0: 어떤 행동을 하면 또 인명 피해가 있고, 그러니까 민간인 피해까지 좀 발생하니까 계속 지금 레바논 남쪽 지역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것들을 간헐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자기네는 어차피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우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란인 계속 그냥 레바논 문제다라고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더 이상 피해를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1: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봤었죠. 지난주에도 이란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먼저 때렸잖아요. 너는 왜 가서 자꾸 레바논을 때리냐? 때리지 말라고 얘기했지. 근데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니네들 알아서 이거 니네들 알아서 해야 되는 문제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너무 살짝 오늘 아침에 보란 듯이 이스라엘이 때렸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때리기가 시작되면 이란이 딱 봐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군사적인 작전을 할것 같아요. 미사일하고 드론으로.
0: 근데 어쨌든 그 합의문 자체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이 이제 종식된다라고 이제 적혀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또 이스라엘 내부의 정치적 동학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군사적 행동을 하고, 외교적으로도 아까 얘기했지 뭐 벤스프 통령을 뭐 비판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나갈 텐데,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게 되면 결국은 미국이 다시 그러면 이란 너희 약속 어겼어라고 하면서 다시 깰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은
1: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하면 이란이 약속을 깨는 거 아니고 이미 쓰여져 있는 약속을 이스라엘로부터 깨웠기 때문에 이란이 거기에다가 반박을 하는데 예전에 미국이 2년 전에 똑같은 그림이 생겼거든요. 후티 반군으로는 미국이 싸웠어요. 연합군을 꾸려가지고 프랑스하고 영국이랑. 근데 아무리 싸우려고 해도 좀 감당이 안 되니까 미국이 그냥 후티 반군이라는 합의라고 빠졌어요. 니네들이 이스라엘 때려도 나 아무 말 되지 앞으로 안 하겠다. 그 이후로는 후티 반군은 또 이스라엘 배들을 거기서 공격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2년 전에 기사들 보시면 그이 어느 날의 그림이 있는데 이제 같은 일이 이번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죠.
0: 그렇군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란은 이제 버텨냈습니다. 뭐 예전에 뭐 아프가니스탄이든 뭐더 올라간 베트남이든 사실 미국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군사적 행동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한 사례에 하나 더 추가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사실 내부 균열을 기대했던 게 애초에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이제 태도였는데, 이란의 현재 정치 체제, 특히 이제 혁명 수비대를 정점으로 한이 체제 자체는 그대로 굳건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1: 이거 모르죠. 이거는 왜냐면 일단 지도자가 바뀌었고요.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어르신들 다 죽었잖아요. 지금 세대 교체가 됐어요. 웬만한 급 차원에서. 이 새로운 이란에서 이 체제를 어떻게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 방법론이 크게 안 변하면 이란이 갖고 있었던 체제 위험성은 외부적으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적인 요인이 있는 한 이란이 뭐 제재를 유지할 거라는 거를 보장할 수가 없죠. 예전에는 반정부 시위의 간격이 더 길었지만 최근에 와서 그 간격이 거의 1, 2년으로 줄였어요. 물론 이번 계기로 이란이 반정부 세력들에 대한 화해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자기 체포 현장이 있는데도 반정부 세력들이 조국을 지키겠다고 이란에 왔는데 이란이 그 중에서 래퍼 한 명만 체포를 했거든요. 나머지를 막 같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란이 이번 계기로 이 반정부 세력들이랑 어느 정도의 좀 약간 합의를 해서 다시 좀잘 지내보자 우리 같은 이란이다 그런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면 제재 안에서 개방을 하면서 그러면 뭐 중국 공산당처럼 계속이 유지될 텐데 그걸 못하면 그러면 또 언젠가 반정부 시위 터지겠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랑 상관없이.
0: 사실 이제 미국은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 동결된 해외 이란 자산을 해지하기로 하고, 수출도 좀 풀어주면 경제가 조금 더뭐 돈이 돌고 할 테니까 반정부 시위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완화되지 않을까, 이란 내부에서. 이런 관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1: 그거는 이제 모든 반정부 시위는 경제적으로 터지진 않아요. 뭐 물론 최근에 와서 이렇게 간격을 줄이는 거에다가 경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가 있지만, 근데 예전에 경제적으로 좋을 때도 90년대도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들 터졌어요. 이좀 왜냐하면 이란에 있는 제재가 중국에 있는 공산당처럼 비부로 느껴지지 않는 체제 아니고 비부로 느끼는 체제예요.
0: 네.
1: 그래서 중국에 있는 공산당이 가서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에다가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해가지고 권대질 하진 않아요. 그냥 인터넷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감시해가지고 네. 그걸로 이제 중국 시민들이 공산당 체제를 느끼는데 이란은 종교 정권이다 보니까 일상 생활에서도 피부로 느껴져요.
0: 네, 그렇군요. 이 변화들이 있고 또 이제 3천억 달러 규모의 재건 네. 재발 계획 수립이라고 하는 게 양의 그 문서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네.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미국은 요거를 마련한다, 수립한다, 네.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60일 내에 이제 그 계획을 제출한다라고 돼 있는 건데 미국이 자기 돈 쓸 리는 없고, 그죠?
1: 지역 여기 다 관리지 국가들한테 넘기려는 작전이죠.
0: 그렇죠. 그러면 지역 파트너 국가니까 일단 대한민국에는 청구서는 날라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튀르키예나 뭐 이라크나 사우디나
1: 튀르키 이라크보다는 네. GCC 국가들이요.
0: 어떤 국가들이요?
1: GCC 국가들, 그 골프 지역에 있었던 산유국들이요.
0: 아, 예. 오만이나 카타르.
1: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정확합니다. 그쪽 나라들이 돈이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생길 수가 있는데
0: 네.
1: 그분들 입장에서 야 그러면 우리도 전쟁을 당했어요. 이란이 우리를 때렸는데 그럼 우리도 좀 전쟁 배상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할 수가 있어요.
0: 그럼 이건 뭐 그냥 아무도 동의 안 하고 그냥 대충 이렇게 넣어놓은 그런 거군요.
1: 이제 그건 하나의 큰 물음표이긴 한데요.
0: 네.
1: 핵심적인 거 뭐냐면 이란이 지금 합법적으로 주변 나라들이랑 무역을 하지 못해요. 은행들이 송금이 안 되고
0: 네.
1: 거기 안에 들어가서 장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벌었던 돈은 밖에 못 빼요.
0: 그렇죠.
1: 여러 가지로 그 좀 약간 이란이 막힌 상황인데
0: 네.
1: 일단은 3천억 달러 정도가 불렸다는 의미죠.
0: 네, 그렇군요.
1: 거기 잘 보시면 양측의 합의하에서
0: 네.
1: 이란의 재건축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위한 이 정도로 돈을 마련하겠대.
0: 네.
1: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우는 과정에서
0: 네.
1: 필요한 돈을 이제 그 펀드로부터 대주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그 돈이 나갈 때마다
0: 네.
1: 이란이 얘기해줘야 돼. 우린 이 정도 돈을 여기에다가 쓰겠다. 여기에다가 승인이 떨어져야지 거기로부터 돈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0: 네. 이란 같은 경우 이번에 어쨌든 핵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뭐 그전에도 뭐 그래서 뭐 별 차이도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초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인명피해나 인프라 피해는 있었지만 뭐 미국은 딱히 얻은 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결국은 이 외교나 그러니까 무력을 사용한 외교 작전의 실패라고 생각하시 평가해도 저희가 괜찮을까요?
1: 아 이거는 사실은 여파를 봐야 돼요. 단장 지금 뭐지 결과 내기로는 아 잘못 전쟁에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는 채 들어갔던 전쟁인데.
0: 네.
1: 뭐 당연히 결과가 안 나왔다는 식으로 사람들은 냉정하게 분석하고 있거든요.
0: 네.
1: 예를 들면 미국이 이라크 전처럼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고 들어왔었다면 이라크 전처럼 결과가 나왔을 텐데
0: 네.
1: 이번에 그냥 아 복격하면 그리고 그 복격으로 인해 하만이 죽으면
0: 끝날 줄 알고
1: 무조건 예, 무조건 소수민족들을 들고 일어날 거고 반정부 시위들 들고 일어날 거고
0: 네.
1: 그래서 정권이 교체될 거다.
0: 네.
1: 오로지 이 작전에다가 올인을 하고 들어간 전쟁이잖아요.
0: 네.
1: 이거 실패하면 그럼 B, C 플랜이 뭐냐? 그거 없었어요.
0: 네. 아, 그렇죠.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연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0: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은 이스라엘한테 쏘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스라엘에
1: 쏘갔다는 것보다는
0: 네.
1: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가 있을 거란 거 몰랐죠. 이스라엘도 왠지 진짜 그 하만이 죽으면 이렇게 많이 때리면 15,000발이잖아요.
0: 네.
1: 15,000발.
0: 네.
1: 이 정도 때리고 하만이 죽으면 아 그러면 정권이 해체할 거라는 거를 이스라엘도 확신이 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스라엘한테 속았다는 말보다는
0: 네.
1: 그냥 뭐
0: 이란이 대단했다.
1: 계획이 안 먹힌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어떤 돌발 행동이 향후 없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빨리 종전이 되는 게 뭐 우리 경제에도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끝으로 이 상황과 관련해서 뭔가 저희가 좀 더 봐야 될 인사이트가 있다면 말씀 주실 게 있을까요?
1: 인사이트 그거예요. 뭐 10월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주제가 수면 위에 올라갈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그때 또 다른 제재나 다른 방식으로 다시 헤게모니 구축을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미국이 일단 그때까지는.
1: 에이, 그 선거 결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심리 상태에다가 어떤 세력이 어떤 작전을 할 건지가 핵심이죠.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지금까지 서아시아 전문가 알파고 신하 씨였습니다.
2: 엄마 회사 같이 갈래?
3: 엄마
4: 민준아 유정아
5: 필요할 때 확장 돌봄
6: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7: 아빠 늦게 와도 돼
5: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8: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7: 나도 바쁘니까 끊어
5: 주말에도 긴급 돌봄
7: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우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5: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0: 네, 2026 북중미 월드컵 오늘 조별리그 두 번째 경기 멕시코와의 아쉬운 일전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 오랜만에 방송인 최영진 씨 그리고 축구 해설위원 권영현 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아, 안녕하세요. 네,
0: 예. 오랜만입니다.
2: 정말 오랜만에 불러주셨네요. 네. 네, 월드컵 기간이어서 네. 저를 이제 불러주시겠거니 했었는데 네. 소식이 없어갖고 굉장히 서운해하고 있었던 찰나였습니다.
0: 전 아무 힘이 없는 거.
3: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2: 네. 예, 오늘 함께 나온 저 분은 네. K리그 이제 199경기에 빛나는 예, 선수 출신 네. 해설위원입니다.
0: 오늘 제가 오전에도 저기 다른 방송에서 김호성 해설위원이랑도 방송을 같이 잠깐 했었는데 예. 축구 방송을. 네. K1, K2 리그 다 합쳐서 199경기인가요? 제가 요거
3: 예, 약간... 맞습니다. 제가 K1, 네. K2 합쳐서 199경기입니다.
0: 이건 또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보도 채널이기 때문에.
2: 그렇습니다. 네. 중요하죠. 네. 한 경기만 더 채우지 그랬어요.
3: 아직 노리고 있습니다.
0: 제가 보니까 24년까지 선수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3: 예, 네, 맞습니다.
0: 아직 몸이 괜찮으실 것 같은데요.
3: 아직까지 몸과 마음은 현역입니다. 네. 네, 찾아주는 그럼, 팀이 없어서 그렇죠.
0: 그럼 한 게임 정도는 원래 이제 제일 그래도 제일 애정 있는 팀이 수원?
3: 아, 예, 전 수원 FC입니다.
0: 아, 수원 FC 지금 강등 이번에 됐던가요?
3: 아, 작년에? 그렇죠. 그 현장에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예.
0: 그러면 승격을 위해 한 게임 해야 되겠네요.
3: 제가 아마 한 번 더 승격하면 네. 대한민국의 유례 없는 네. 유일무이한 승격 네 번의 선수가 됩니다.
2: 그렇군요.
0: 승격과 강등 전문가 권영현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 오늘 네. 1-0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사실 너무 걱정을 많이 해서 저는 이 정도면 그래도 마음 상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보수적으로 했습니다만 최영진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어요?
2: 지금 우리 김준우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멕시코가 워낙 강하다라고 네. 하니까 막상 뚜껑 열어서 이 정도 경기면은 이제 다행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네. 것 같은데 저는 좀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1차전 멕시코가 남아공을 상대로 보였던 경기력이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가 해볼 만하다였고 네. 그래서 오늘 경기 사실 저는 체코보다는 좀 더 오히려 쉬울 거다라는 판단했거든요. 왜냐하면 체코는 높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도 못 막는 경우가 있지만
0: 그렇죠.
2: 멕시코는
0: 달라서.
2: 그래도 우리랑 비슷한 축구를 하기 때문에
0: 그렇죠.
2: 우리가 좋은 선수들이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서 실점을 해서 0-1로 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경기를 잡고 마지막 경기 남아공을 조금 로테이션 돌리면서 32강에 회복하면서 가는 그림을 좀 꿈꿨는데 그 정반대 결과 나와서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사실 그 멕시코 대표팀 감독 네. 이가레 감독.
3: 네, 맞습니다.
0: 이가레인가?
2: 아기레입니다.
0: 아기레.
3: 저도 같이 헷갈리네요.
0: 예. 죄송합니다.
2: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이루크 시절의 감독이잖아요. 예.
0: 그래서 사실 그 전 인터뷰를 봤는데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막 이렇게 막 인터뷰한 거 저도 봤는데 진짜 그대로 해서 수비 조직력이 단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팀의 그 말하자면 못 뚫어내는 것도 맞는데 이 감독이 멕시코 감독이 좀 전술을 잘 짰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3: 예, 제가 생각해도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전술을 정말 잘 짰어요. 특히 이강인 선수가 찔러주는 패스 길이 있는데 네. 그게 오른쪽에 있으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루트가. 근데 그 길을 막더라고요. 이강인 선수를 직접 막는 게 아니라 네. 이강인 선수가 패스가 들어가야 될 길을 막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그런 작업이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0: 네. 네. 아기레 감독이 너무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 딱 그런 건가? 아, 그래 어쨌든 실점 장면 자체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2: 아, 이게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 축구 팬으로서 이제 보는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이혁 선수하고 김승규 선수가 네. 엉키면서 이제 그 장면에 실점이 나왔는데 네. 그 혹시 너무 그 소리가 크다 보면 이게 콜 못 듣는 경우가 있나요?
3: 아, 이게 저도 처음에 그 생각을 했는데 네. 이기혁 선수가 목을 이렇게 딱 수그리잖아요. 그건 콜을 들은 거예요.
0: 그렇죠.
2: 예. 예. 예.
3: 콜을 들었는데 그 콜과 이 볼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타이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0: 네. 진짜 아쉬워요. 사실 근데 게임 내용의 유효 시팅이나 이런 걸 보면
2: 예.
0: 다른 장면에서 예를 들면 라울 히메네스가 넣는 골이나 김승규 선수가 슈퍼 세이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장면 안 넣고 딴 장면에서 한 골 넣어줬으면 사실 아 그래 뭐 이때
2: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0: 근데 정작 어려운 거 다 맞고 쉬운 거 하나 틀려가지고 이랬으니까
2: 뭐 이게 또 축구란 게 그렇습니다.
3: 그럼요. 네. 축구는 원래 미스의 스포츠이기 때문에 네. 네. 네.
0: 근데 왜 저쪽 골키퍼는 그런 실수를 안 하냐고. 그때 조규성 선수가 딱 그 마지막에 그 뭐죠? 헤딩하고 다시 한번 2차로 넣었을 때 그게 손에 걸려가지고.
3: 그건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2: 이게 왜냐면 사실은 이게 진짜 승부패를 예측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비슷했어요.
0: 네.
2: 그래서 실수 하나에 승부가 좌우되겠거니 했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제 예측을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에게 나온 거예요. 예, 굉장히 아쉽습니다.
0: 너무 아쉬워서. 예. 근데 마지막에는 조금 몰아쳤습니다. 빠른 선수들을 집어넣으면서 공격적으로 가져갔는데
3: 네.
0: 전 축구 잘 모르니까. 근데 못다 보면 가운데서 오밀조밀 패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판 되면 약간 뻥 차가지고 일단 조규성 선수 근처에 대는 약간 그럼 이게 킥앤 러시로 이제 회귀한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뭐 이건 불가피한 거였다라고 봐야 될지.
3: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교체도 뭐 후반 10분에 뭐 손흥민 선수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이타적인 플레이를 만든 선수들이 먼저 빠져나온 게 맞긴 해요. 그러면서 뭔가 선굴군 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 같은데 네. 오히려 근데 이타적인 플레이 선수들이 빠지고 네. 성공을 축구하겠다고 그냥 했는데 네. 그냥 킥을 붙였던 네. 게 오히려 조규성 선수 머리에 닿으면서 네. 위협적인 상황을 만든 게 사실이긴 합니다.
0: 오히려 그러니까 신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네. 체코전과 달리 이게 뚫리면 뚫리는
3: 네. 게
2: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니까 멕시코는 한 골을 넣고 후반으로 갈수록 걸어 잠그는 축구를 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만들기가 당연히 공간이 안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높이를 이용해서 이제 붙이는 축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다만 지금 이제 홍명보 감독의 이제 교체와 관련해서 얘기가 많은데 네. 지금 계속 스트라이커를 바꿔보고 뭐 조규성 오연규를 넣으면서 이제 어떻게든 골문을 좀 뚫으려고 했는데 저는 그게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공격으로 그러니까 스트라이커로 가는 과정이 안 됐는데 스트라이커만 바꾼다고 해서 축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3: 네.
2: 그러니까 맨 측면을 먼저 좀 바꿔보고 그다음에 스트라이커 바꾸는 움직임을 가져갔어야 네. 되는데 스트라이커 바꾸면 될 것처럼 공이 스트라이커에 가지를 않는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가 좀 패착인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나중에 서령 선수나 그쪽 나중에 바꿨죠?
2: 나중에 바꿨죠.
0: 엄지성, 양현주 선수는 나중에 바꾼 거고 예. 먼저는 이재성, 손흥민 선수를 뺐던 거예요.
2: 그렇죠. 네. 그렇죠. 황희찬과 네. 이제 그
0: 오연규를 넣으면서.
2: 예. 네.
0: 근데 제가 아까 방송 전에도 어디 최영진 아나운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공영현 해설위원한테 그거 물어봤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최영진 그러니까 이제 용병술은 늘 도맙니다. 저는 지금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근데 저는 이게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윙포워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2: 네.
0: 게다가 오영규 선수가 지난번에는 뭐 열이 올라왔는데 이게 아니면 오영규 선수를 차라리 가운데 넣고 이렇게 윙포워드로 쓰고 그 아니면 이강인 선수를 가운데 넣거나 이게 손흥민 선수를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재성 선수는 좀 이선으로 내려와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거 감독의 판단이겠지만
3: 네.
0: 권현영 해설위원이 감독이라면 나는 이렇게 한번 써봤으면 좋겠다라는 있을까요? 어차피 남아공전이 있으니까.
3: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솔직히 포메이션을 3-4-3을 쓰기보다는 포메이션을 3-5-2로 바꿔주고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그럼 오영규 선수가 투터 쓰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투터.
3: 예. 대신 가운데 섀도우 10번 자리에 예. 이강인 선수가 들어와서
0: 그래야죠.
3: 좀 공간을 많이 쓸 수 있게
2: 네, 네.
3: 예. 그렇게 좀 더 혹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나왔던 그 포메이션과 이제 라인업 자체가
0: 네.
2: 1차전 체코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네. 큰 변화를 가져가긴 어려웠을 거예요.
0: 네.
2: 왜냐하면 잘했으니까 여기서 큰 변화 가져갔다가 또 경기가 그르칠 수 있으니까 아마 이제 그대로 가져왔고 그러면 이제 3차전 남아공 때는 또 큰 폭으로 변화할 수 있겠느냐? 이번 2차전을 패하면서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원래는 2차전 정도의 좋은 결과 만들어 놨으면 3차전도 로테 돌리고 지금 얘기하셨던 뭐 손흥민을 윙포워드 넣는다거나 이런 게 좀 가능했을 텐데 혹은 뭐 쉬게 해주거나. 저는 이게 큰 폭으로 변화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0: 어쨌든 무 이상을 좀 해줘야 되니까.
2: 해줘야 되니까.
0: 어렵네요.
2: 쉽지 않죠.
0: 네. 네. 수비 라인 자체는 어떻습니까? 아까 지금 공격 중심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3: 네.
0: 사실 홍명보 이 수비에 대해서 막 허물어지고 그때 코트디부아르랑도 경기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걱정했는데
2: 예.
0: 의외로 전반적인 실점 폭은 크진 않습니다. 어떻게 네. 평가하세요 이번에 수비 라인은?
3: 일단 이기혁 선수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 첫 발탁 돼갖고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많은 팬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기혁 선수가 빌드업에 대한 장점이 확실하게 있다 보니까
0: 네.
3: 확실히 왼쪽에서 뭔가를 풀어갈 때 센터백이 풀어간다는 게 선수들 마음에서 되게 좀 안정적이거든요. 근데 그게 수비적인 위치에 왔을 때도 같이 이렇게 동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한 마음이 돼서 약간 수비를 하는 느낌이 그러니까 처음에 그 불안감이 지금 이제 안정감으로 바뀌어서 오히려 이 1, 2차전이 네. 오히려 실점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0: 그러니까 3백, 4백 논쟁도 막 있었잖아요.
2: 논쟁이 있었죠.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3차전이 남았고 그 총 결과로 이제 평가를 받겠습니다만 지금 1, 2차전을 통해 본 3백은 그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4: 네, 네. 의외로
2: 선수가 또 중심 잡아주고 네. 그리고 지금 이한범 선수가 워낙 잘해주면서 네. 지금 프리미어리그와 분데스리가에서도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4: 네.
2: 저는 오히려 3백이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이게 오늘 스타트가 지난번이랑 다른 게 이태석 선수가 지난번에는 선발이었고 오늘 아니었던 그쵸. 건가요?
3: 네, 네 맞습니다. 네.
0: 그렇죠. 뭐 그런 변화는 왜 있는 건지 전 잘 몰라가지고.
3: 만약에 이 전 경기랑 이번 경기를 비교하면 아마 네. 멕시코의 공격 라인들이 조금 더 힘이 있고 스피드가 있다 보니까
0: 네.
3: 아마 이 서령우 선수와 김문환 선수 약간 수비를 조금 치중할 수 있는 선수들을 먼저 선발을 한 것 같아요.
0: 아.
3: 예, 체코는 아무래도 이태석 선수가 네. 이제 뭐 크로스를 맞이하는 상황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3: 뭐 좀 더 타이트하게 붙었다면 이번에는 네. 밀고 들어오는 멕시코 선수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서령우 선수와 김문환 선수를 약간 수비적으로 넣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0: 아, 네. 그렇군요. 뭐 아쉬운 거 있었어요?
2: 아쉬운 거 물론 있죠.
0: 그러니까
2: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점을 하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서령우 선수가 또 지금 약간 왜 서령우 선수를 기용을 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옌스 카스트로프가 발탁이 돼서
0: 그쵸.
2: 지금 메넨글라드바흐라고 하는 분데스리가 네. 팀에서 뛰고 있는 그쵸.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때 네. 카스트로프를 한번 기용해봤으면 어땠을까라고 그쵸. 하는 지금 아쉬움이 굉장히 있어요.
0: 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었는데
2: 네. 아니 지금 아니 잘하고 있어. 네. 그리고 분데스리가에서도
0: 네.
2: 아니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열심히 잘 뛰는 선수를 네.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0: 아, 서령우 선수도 외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2: 아, 잘하고,
3: 아, 그럼요. 잘하고, 잘하고 있는데, 있지만
0: 잘하고 있지만
2: 그러니까 네. 좀 그런 좀 기용이 아쉬운 거죠. 사실.
0: 아 기용이
2: 네, 기용이 아쉽죠.
0: 아, 그렇죠. 네. 황인범 선수는 뭐 제 몫을 해준 것 같고
3: 아 그럼요.
0: 예. 이재성 선수 아 저는 아직 계속 좀 그래요. 이재성 선수를 좀 내리고 왼쪽을 조커로 말고 그냥 차라리 예, 그 뭐, 손흥민 왼쪽으로 돌리고 아유 요 오른쪽으로 하여튼 다 이렇게 좀 바꾸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2: 예.
0: 모르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제일 주목하는 이제 선수는 누굽니까? 지금 폼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오늘 보니까 약간 황희찬 선수보다 오히려 엄지성 선수가 약간 폼이 좋은 느낌적인
2: 좀
0: 느낌이었는데
3: 네. 네. 그리고 일단 엄지성 선수가 롱스로인이 된다라는 게 큰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0: 아. 네.
3: 만약에 조규성 선수가 들어갔을 때
0: 네.
3: 크로스로 만약에 공격 작업을 하는 것도 많은데 롱스로잉이라는 무기가 장착되면 그게 또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거든요.
0: 네.
3: 오늘 뭐 말씀하신 것처럼 엄지성 선수 오늘 폼 봤다고 하시면은
0: 네.
3: 이 다음 경기 단연코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네.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단연코 우리 대한민국 최고의 중심이고 폼 좋은 선수 이강인 선수로 좀 꼽고 싶어요.
3: 아, 그렇죠.
2: 같은 경우는.
3: 그렇죠. 네.
2: 그러니까 오늘도 아기레 감독이 이제 이강인 선수의 길목을 차단하는
3: 네.
2: 이강인 선수를 좀 집중 마크하는 뭐 그런 플랜을 들고 나왔는데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조금 묶이면 우리나라가 어렵다.
0: 아.
2: 네. 그렇게 되면은 이강인 선수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이강인 선수는 그 다 좋은데 이렇게 킥이 좋긴 한데
3: 네.
0: 프리킥을 할 때도 그렇고 좀 막힌다거나 뭐 중거리에서 쏠 때는 좀 약간 그 부드는 패스가 더 좋을 거 킥과 관련해서 약간 뭐라고 슛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선택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괜찮았나요 전반적으로?
3: 아 오늘 이강인 선수는 그러니까 네. 이 전 경기랑 이 경기랑 또 달랐던 게 네. 이강인 선수가 오늘은 철저하게 본인이 뭔가 만들어주기 위한 패스를 많이 하려 했었어요.
0: 아.
3: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약간 파이널 서드까지 갈 수 있는 상황들이
0: 아.
3: 현저히 적었어요.
2: 네,
3: 많이 밀려 나오기도 했고
0: 네.
3: 멕시코 선수들이 약간 어떻게 보면 정말 준비 잘했습니다.
0: 간단하게 한 거예요.
3: 네, 간단하게 네, 정말 준비 잘했어요. 네.
0: 그래요. 그래도 마지막에 킹앤러시가 먹혔다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은데.
2: 조규성 선수.
0: 이것 좀 궁금한 건 있어요. 혹시 그 친한 선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국가대표 최영진 아나운서 방송하시면서 혹시 있어요? 이번
2: 아,
0: 라인업에
2: 지금 국가대표
0: 없습니까? 아 혹시
2: 많이 친했다면 제가 더 많은 방송을 축구.
0: 권영현 선수 혹시 같이 선수생활했던
2: 네, 선수 때
3: 아, 저는 지금 게임 뛰는 친구는 없고
0: 네.
3: 에, 지금 이제 대표팀에 소집은 되지만 진규라고 김진규.
0: 네, 김진규
3: 아, 미드필더 선수.
0: 네. 네. 네,
3: 그 친구랑 이제 부산 하이파크 때 같은 이제
0: 아.
3: 한솥밥을 먹었었는데
0: 아.
3: 뭐 최근까지 연락을 하는데
0: 네.
3: 지금 월드컵 가서는 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월드컵 가면
3: 네.
0: 이제 야, 뭐 이렇게 딴 선수들 옆에서 보내나요? 아니면 지금 보내는 나까지 보내는 건 민폐다라고 싶어서 이제 연락을 안 하나요?
3: 그러니까 그런 관계인 친구가 있고
0: 네. 네,
3: 연락을 해도 되는 친구가 있는데
0: 아.
3: 진규는 다행히

0: 그렇게 연락을 해도 되는 친구라 뭐 한 천 명한테 받았겠죠.
1: 아, 그래요?
0: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
1: 전북에 뛰는 지금.
0: 예, 지금 전북에 뛰고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 부산 아이파크 이번에는 승격할 것 같은데 오랜만에.
0: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제발 네. 좀 명간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결국은 또 1승 1패이기 때문에 그놈의 경우의 수를 좀 따져야 되는.
2: 아, 아. 속상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오늘 경기 좀 잘 치러가지고 경우의 수를 좀 따지지 않네. 1차전 너무 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일단 비기기만 해도 올라갑니다. 32강은.
0: 그렇죠. 네.
2: 근데 지면은 네. 몰라요. 이거.
1: 모르죠.
2: 네, 지면은 네. 지금 오히려 다른 경기 봐서 지금 4등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아...
2: 그래서 이거 뭐 무조건 남아공 잡고 가야 되고
1: 네.
2: 지금 뭐 1위 하는 게 좋냐 2위 하는 게 좋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다른 조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1: 그쵸.
2: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이게
1: 다른 조도 요즘 또 무승부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원래 맞아요. 예상한 거랑 좀 다르게 네. 흘러가잖아요.
2: 네. 그래야 지금.
1: 아, 알 수가 없는 확실히 그렇긴 한데 제일 좋은 건 이기는 거다.
2: 야. 이겨야죠. 아, 이겨야 됩니다.
0: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1: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0: 무조건 그냥 네. 뭐 비기고 이런 거 없어. 그냥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2: 그래도 남아공은 좀 뭐 쉽지 않아요?
0: 네, 이번에 거기다가 남아공이 주축 선수 두 명이 결장합니다.
1: 네.
0: 네, 징계로.
1: 네. 네. 네
0: 그렇기 그렇고. 때문에 이번엔 또.
1: 멕시코는 2승이잖아요.
0: 네.
1: 그럼 진출이 확정됐으니.
2: 확정됐습니다.
1: 다음 경기에 하기 위해서 롯데를 돌릴까요?
2: 돌리죠.
1: 아마 홈이라서 돌리죠. 약간 그럴 수 없을까요?
2: 돌려요, 돌려요.
0: 아, 돌립니다.
1: 돌립니까?
0: 네. 아, 근데 돌려도 돌려요. 잘할 거예요.
1: 돌려도
0: 네.
1: 잘한다.
0: 네.
1: 그럼 어차피 멕시코가 우리한테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2승 1패가 되더라도 조 1위는 멕시코니까
2: 네, 승자승이 이제 먼저
0: 그렇죠.
1: 승자승이니까 네, 멕시코는 그냥 롯데를 돌리고
0: 네.
1: 이제 32강전 거기서부터 이제 토너먼트죠.
0: 네.
1: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정리될 거다라고 보는 거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체코한테는 호기인 거고.
0: 그렇죠.
1: 그러면 체코가 1승 1무 1패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가 1승 1무 1패면 우리가 체코한테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간다.
2: 네, 그렇죠. 그렇게 그러면. 되는 거죠.
1: 근데 우리가 지면 1승 2패고 체코는 1승 1무 1패니까
2: 그리고 남아공도 1승 1무 1패니까
1: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2: 저희 떨어집니다.
0: 네,
2: 떨어집니다. 그냥.
1: 떨어지면 끝나는 거네요.
0: 네. 네.
1: 이게 다 멕시코가 롯데를 돌릴 가능성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멕시코가 롯데를 돌리지 말고 끝까지 아, 최선을 다해라라고 해야 되나?
2: 그 먼저는 우리가 멕시코한테 진 게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다.
1: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난주에 김웅국 선수가 김웅국 해설 아니, 김웅국 가수
0: 예. 김웅국
1: 축구인 김웅국 씨가 아, 나오셔
2: 김웅국 씨
1: 나오셔가지고. 예. 아 선수와 해설진의 안전을 위해 비겨야 된다 멕시코와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일리 있다. 저는 멕시코 이긴 지가 20년 됐더라고요.
2: 2006년 네. 네, 진짜 없어요.
1: 그래서 네. 이제 저는 비기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2: 네.
1: 좀 아쉽긴 합니다만.
2: 그러니까 이제 멕시코한테 약한 부분 월드컵에서 또 멕시코한테 두 번 졌고
1: 네.
2: 예 그리고 월드컵에서 2차전 경기를 계속 못 이겼거든요.
1: 그렇죠.
2: 그 징크스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1: 아, 예 그때. 아 토고도 아니구나. 아, 다 비기거나.
2: 네, 그렇죠. 2002년 네, 월드컵 맞아요. 때도 2차전이 미국이었는데 그때 비겼죠.
0: 1대1로 비겼죠.
2: 그 징크스가 계속 되뇌고 아, 있네요.
1: 그죠. 제일 네. 슬픈 게 94년에 그 볼리비아랑 비겨가지고.
2: 볼리비아 그거 네. 그거 좀 아쉽죠.
1: 그거 때 이겼어야 되는데 네. 어쨌든
2: 부산 때 좋았는데.
1: 그렇습니다. 2차전 네. 더 나쁜 기억도 있죠. 뭐 네덜란드한테 크게
2: 0대5.
1: 남아공은 우리 이제 롯데는 못 돌리니까 열심히 해야 될 거고
0: 네.
1: 남아공은 이제 뭐 이번이 두 번째 출전이고 자력으로는 첫 번째고 조금 어쨌든 상대적 약팀이니까.
0: 네.
1: 그래도 조금 덜 마음 졸이면서 보면 되겠죠?
0: 아니요. 마음은 졸이실 겁니다. 아마 마음은요. 많이 졸이실 거예요.
1: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긴다고 본다?
0: 예, 저는 승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1: 승은 예상하고 있다.
0: 네.
1: 그래서 아무래도 체코 이겼기 때문에 체코랑 비겼어도 이겨야 된다 이럴 때는 체코 이기고 나니까 왠지 좀 그래도 해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은
2: 예,
1: 있습니다.
2: 그리고 남아공이 확실히 현저히 조금 뭐 오늘 남아공도 체코랑 뭐 페널티킥 얻어서 이제 1대1 무승부를 거두긴 했습니다만
1: 네.
2: 전체적인 전력이 우리가 윈 것 같아요. 예, 남아공은 확실히 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1: 네.
2: 아까 이제 얘기했지만 두 명의 선수가
0: 네.
2: 퇴장을 당해서 이제 우리 경기 때 못 네. 나와요. 한 명이 이제 세 경기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0: 그렇죠.
2: 그래서 우리에게 좀 유리할 겁니다.
1: 지금 2위로 올라가면 3위로 올라가면 이게 너무 복잡해진 3위로 올라가면 보통 1위 팀이랑 붙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2: 3위로 올라가면요. 그 지금 브라질이 속한 조에 그러니까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아마
1: 근데 어쨌든 자 어차피 지면 못 올라가고
0: 네.
1: 비기면 2위입니다. 그죠?
0: 네.
2: 비기면 2위.
1: 그러니까 2위인 걸 가정하고 그냥 따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맞붙을 팀은 보통은
0: 지금 스위스 얘기 나오죠.
2: 보스니아, 아, 네. 캐나다 고조인데
1: 네.
2: 카타르 고조인데
1: 네.
2: 그래서 우리가 2위가 유리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아.

0: 오히려.
1: 왜냐하면 보세요. 캐나다, 보스니아, 그리고 스위스, 카타르인데 네.
0: 뭔가 약팀만 모여있는 것 같아 보이네. 꿀조네.
2: 꿀조만큼 꿀조군요.
1: 진짜 좀 지루한
0: 그들만의 죽음의 조자.
1: 그들만의 죽음의 조자.
0: 그들만의 죽음의
2: 서로 다 해볼만해서.
0: 네, 그렇죠. 네.
2: 오히려 떨어진 놈만 이상하게 되는.
0: 그렇죠, 그렇죠.
2: 부담이 있잖아. 이제 오랜만에 또 월드컵 추천했는데 스페인이랑 붙었어. 아, 그럼 이제 자국에서 뭐라 안 하는데. 네. 야, 요 대진인데 못 올라가냐? 이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렇죠. 감독들한테 네. 좀.
1: 근데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가 이제 보스니아 상대로 4-1 뭔가 이제 피지컬과 점유율과. 좀 그런 걸 가져가면서 이제 완승을 거뒀거든요.
2: 네. 스위스 좀 무섭잖아. 저 옛날 기억도 있고.
1: 옛날에
2: 독일 월드컵 때.
1: 2006년 월드컵 때.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스위스한테 패하면서 이제 16강 진출을 못했는데.
0: 네.
1: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봐야 돼요. 만만한 팀은 없습니다.
0: 네. 아.
1: 좀 비교적 그래도 낫다는 거지. 보세요. 우리 멕시코한테 오늘 0-1로 패했는데 무기력했습니다. 이 경기가 이렇게 끝나면서 어떤 공포가 생기냐면 네. 남아공은 잡을 수 있겠다. 그래도.
0: 그렇죠.
1: 근데 이게 32강 올라가면 이게 맞붙어서 우리가 좋은 축구를 할까? 이 두려움을 오늘 보여준 거예요. 자, 왜냐하면 체코전 때는 야, 우리나라 뚜껑 열어보니까 잘하네 이런 생각을 모두 축구 팬들이 가졌습니다.
0: 네.
1: 근데 멕시코 딱 보니까 이봐 이봐 조금 잘하는 팀 만나면 여전히 옛날 축구 그 우리가 봤던 또 답답한 축구 하네 이걸 오늘 보여줬다는 거예요.
0: 네.
1: 그럼 32강 누구 어떤 팀 만나도 우리가 잘하는 축구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공포를 오늘 경기에서 줬다고 봅니다.
2: 지금 캐나다와 스위스가 모두 1승 1무인데
0: 네.
2: 캐나다 스위스가 그 조의 최종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0: 네.
2: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32강 대상이 바뀔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0: 네.
2: 캐나다도 그 뭐죠? 제인 마신가? 아니 뭐지? 감독이 좀 유명한 분 아니 좋은 분 아니에요?
1: 캐나다가 이제 마시 감독.
2: 아, 마시 감독.
1: 예, 제시 마시인가요? 예, 예. 제시 마시 감독은
2: 제시 마시.
1: 우리 대표팀에도 좀 거론이 됐던
2: 박주호 선수가 그 저기 뭐 이 사람 추천했었다고.
1: 예, 맞아요. 네. 그 감독, 그 감독이기 때문에 예. 뭐 무시할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여기도.
2: 예. 그래도 그리고 홈이잖아요. 예, 어차피.
0: 홈이점이 워낙 크죠.
1: 그렇죠.
0: 예. 예.
1: 오늘 보시면 이제 멕시코 홈 관중.
0: 예.
1: 이거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2: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1: 예. 캐나다도 뭐 만나게 네. 되면 쉽지 않은 상대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2: 아시아 전반적으로 이제 출전권이 늘었고 물론 이제 중국을 위한 거였습니다만 중국이 이제 그 배려를 무시하면서
1: 그 배려를 무시했죠.
2: 네. 자극만의 1-1로를 가겠다.
1: 예, 예.
2: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1: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0: 아, 뭐, 배려를 무시했군요.
2: 햇발 네. 배려를.
1: 아, 표현 좋은데.
2: 잘로 차버렸는데 어쨌든 초반에 기세는 괜찮았습니다.
0: 네.
2: 축구.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카타르는 좀 크게 깨지긴 했지만
0: 네.
2: 특히 일본 아무래도 진짜 우승까지 얘기 나올 정도로
0: 네.
2: 잘하죠.
0: 근데 진짜 일본은요 조직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진 팀이더라고요. 에이. 저도 경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뭐 수비적일 때는 수비적인거나 공격으로 나갈 때 공격적인 것들이 약간 약속된 플레이들이 정말
2: 그쵸?
0: 많아요.
2: 에이.
0: 예, 그 순간순간 그 1초 안에 결정해야 되는 그 플랜들이 있는데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 있으면은 그 플랜들이 뭔가 약속처럼 일어나요.
2: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유소년부터 쭉 있는 체계를
0: 네.
2: 일본은 단일 전술로 전국에 네. 뿌리는 건데 네.
0: 맞아요.
2: 나쁘게 보면 전체주의고
0: 네.
2: 좋게 보면 시스템인데
0: 네.
2: 이런 나라가 있나?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나요?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면 선수들이나 해설위원들 얘기 들어보면 선수 개개인 능력은 그냥 그런데 공간 찾아가는 능력이나 약속 관련된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0: 네.
2: 유기적으로 팀플레이가 녹아든 건데 이걸 우리가 이식할 수 있는 건지
1: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MIK 그런 걸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냐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유소년 때 내가 하던 축구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럼 이제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조금씩 올라가요.
0: 네.
1: 성인을 가더라도 내가 하던 역할이 그대로 이식이 됩니다.
2: 그러니까
1: 연령별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성인 대표팀까지 내 역할 내가 잘하던 걸 할 수가 있는 체계인데 네. 우리는 그게 다 달라요.
2: 그렇죠.
1: 그리고 연령별 감독의 추구하는 축구 네. 지금 홍명보 감독 성인 A대표팀이 추구하는 네. 축구가 다 다르다 보니까 내가 성장해도 이 올라가면 그쵸. 다른 축구를 해야 돼요.
2: 감독발에 의해서 선수 운명이 달라지는 약간
1: 그렇습니다.
2: 그런 것들도 좀 네. 있는 거죠.
1: 그래서 우리도 그 일어나는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MIK를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죠.
2: 참 어렵은 문제인데 그 얘기를 또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저도 오늘 하차고
1: 네. 오늘이 마지막 방송
2: 네. 두 분과의 시간도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돼서
1: 그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 코너가 이건가요?
2: 그렇습니다.
0: 저는 또 마지막 방송의 마지막 코너에 잠깐 들렸다가
1: 네, 그냥 이분은 오늘 처음 오셨네요.
2: 하여튼 두 분과 즐거운 얘기 나왔고요. 다음 주에도
1: 많으셨습니다.
2: 대한민국 예. 축구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3: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5: 잠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천?
6: 썩어서 간다. 잠까지 간다.
5: 천 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우리 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전화.
1: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2: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3: 바삭해.
4: 맛있는 60개 치킨.
3: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4: 맛있는 60개 치킨.
3: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4: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3: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8: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7: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8: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8: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내가 꿈꾸던
1: 길이었지만 아쉬움도 많아. 6월 19일 김주대 뉴스 정면승부 진짜 마칠 시간입니다. 엔딩곡 고민 한 달 넘게 했는데요. 전람회 1집에 세상의 문 앞에서를 골라봤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도파민 생성 능력이 부족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이은지 팀장님 그리고 서지훈 PD님, 늘 든든했던 홍기 작가님과 최승혜 작가님 너무 고맙고요. 제가 이름을 다 알진 못하지만 늘 앞에서 사인 주시면 알아같이 편집해 주시는 저희 기술 사이드의 스태프분들 너무 다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시민사회로 돌아가서 나름의 역할을 해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요.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0: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 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0: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3: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그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배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난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4: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3: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5: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3: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인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6: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퇴근길 서울을 비롯한 인천, 강원 북부, 남부 일부 지역에는 비구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차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해안가 제주도에는 최대 1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내륙 지역에도 30에서 최대 10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6도가 예상이 됩니다. 퇴근길 전체적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게다가 돌발 상황도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도 한강대교 목간 지점 4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가양대교 부근부터 양화대교, 다시 서강대교에서 청담대교를 지나 구리시계 부근까지 차량이 밀립니다. 강건도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1차로도 청담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쭉 밀리는데요. 방화대교로 못 간 지점 1차로에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차로 변경에는 주의하셔야겠고요.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은 남산 1, 2, 3호 터널이 모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 내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3: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2: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2: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3: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3: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2: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1: 코스피가 9,000선을 뚫으며 신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을 잘 뽑은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가 언급에 조심스럽다면서 자신은 자화자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4: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5: 코스피 9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4: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했고 월드클래스, 대한민국 국격이란 말로 외교 성과도 거듭 추켜세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자 대통령을 띄우며 몸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코스피 9천 돌파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6: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7: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6: 남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4: 5시간 뒤 이 대통령은 자화자찬 한 적 없다, 없는 얘기 만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3: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 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4: 주식시장 변동성이 자칫 정권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경고한 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권의 핵심 의제, 보안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도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3: 악용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4: 또 취임 2년 차 개각을 묻는 말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 단행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8: 네,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아쉽게 졌습니다. 이 페널티 구역 앞 혼전 상황에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부딪히며 놓친 공이 결승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9: A조 1위 자리를 놓고 만난 우리나라와 멕시코. 키플레이어 이강인이 옐로 카드를 받으며 찜찜한 출발을 한 뒤 전반 내내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졌습니다. 일진 1퇴를 거듭하는 팽팽한 공방전 속에 두 팀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은 후반 5분 깨졌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높게 뜬 공을 잡으려던 골키퍼 김승규가 수비수 이기혁에게 걸려 넘어지며 공을 놓치자 그 공을 로모가 놓치지 않고 골대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오현규와 황희찬, 조규성까지 공격수를 연이어 교체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후반 42분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지만 멕시코 골키퍼 랑헬이 다리와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한 골차 패배로 경기를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A조 2위를 유지했고 2연승을 달린 멕시코는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10: 결과가 참 아쉽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11: 그렇게 또 좋은 찬스가 왔는데 또 제가 꼭 넣었었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9: 우리 대표팀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32강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8: 네, 홍명보 호의 다음 상대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체코와 1-1로 비겨 두 팀 모두 32강행 희망을 남겼습니다. 우리와 32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 캐나다는 6골을 넣고 카타르를 대파하며 월드컵 본선 사상 첫 승리를 올렸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12: A조 예선 첫 경기에서 패배를 떠안은 남아공과 체코는 비장한 각오로 2차전에 나섰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체코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페널티 아크에서 소이카가 연결한 볼을 사딜레크가 왼발로 마무리하며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후반 들어 만회골을 노리며 파상 공세를 펼친 남아공은 후반 38분 결실을 봤습니다. 슐츠의 핸드볼 반칙으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모코에나가 침착하게 차 넣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일진 1퇴의 공방전을 벌인 두 팀은 추가골을 넣지 못하고 1-1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남아공은 핵심 미드필더 모코에나가 경고 누적으로 우리나라와의 예선 3차전에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1무 1패로 탈락 위기에 놓인 휴고 브로스 남아공 감독은 쏟아지는 비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3: 사람들이 비난을 퍼붓든 사퇴하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감독을 40년 가까이 맡았습니다. 그런 비방 정도는 물방울처럼 다 흘러내려갈 겁니다. 휴고 브로스 남아공 대표팀 감독입니다.
12: B조에서는 골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공동 개최국인 캐나다는 두 명이 퇴장당한 카타르를 상대로 무려 6골을 터뜨리며 역사상 첫 월드컵 승전골을 올렸습니다. 우리가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한다면 32강에서 캐나다를 만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0: 국가대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시민들은 335 응원전에 참여하며 월드컵 분위기를 더합니다.
1: 예,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더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We love
2: it. Yeah, it's so much fun to see everyone wearing like red. 입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응원하고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미국 교포입니다. 대한민국!
0: 같은 공간 멕시코 관광객들도 멕시코를 외치며 자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응원하는 팀은 달랐지만 월드컵을 즐기는 열기만큼은 같았습니다. 이번 월드컵은 이렇게 백화점 앞이나 일상 공간에서 응원이 이루어지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간대가 바뀌면서 응원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여의도 금융가도 응원 무대로 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광장에는 직장인과 시민들이 모여 대형 화면으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는 모습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HS 효성은 직원들이 함께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사내 강당에 응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3: 저번 경기는 약간 몰래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훨씬 당당하게 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습니다.
0: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쉽게 패배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4: 사실 0-0인데 거의 그래서 다음 경기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백화점 앞과 회사 등 생활 공간이 응원 무대가 된 이번 월드컵. 시민들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5: 네, 미국 뉴욕과 뉴저지, 중국 베이징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교민들은 월드컵 개최국이자 강팀인 이 멕시코에 맞붙은 태극전사들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교민들은 잘 싸워준 대표팀 선수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남아공전에서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6: 인구 절반이 한인인 미국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파크 대강당에 교민 500여 명이 모여 열띤 응원전을 펼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태극기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외치며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7: 함께하니 흥분되고 한국의 월드컵 경기를 봐서 기쁩니다.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데 대표팀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미국 뉴저지 교민입니다.
6: 중국 황금 연휴 첫날을 맞은 베이징 한인 밀집 지역인 왕징에서도 교민 300여 명이 모여 대표팀의 멋진 플레이에 환호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나올 때마다 탄성과 아쉬움이 교차했지만 응원 소리는 경기 내내 끊이지 않았습니다.
8: 많은 교민들이 오셔서
7: 노재헌 주중
8: 선전을 염원하고 있고요. 우리 이 기운이 한국팀에게 전달돼서 승승장구할 것 같습니다.
6: 경기 결과는 아쉬웠지만 교민들은 월드컵 개최국이자 강호인 멕시코를 상대로 최선을 다해 싸운 태극전사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9: 오늘 경기 너무 잘하셨고 계속 힘내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10: 구호 한번 해주세요. 한번 더.
9: 대한민국!
6: 어느 곳에 있든 교민들은 대한민국이란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대표팀을 응원하며 승리를 향한 염원을 공유했습니다.
11: 뉴욕 뉴저지 교민들은 대표팀의 남아공전 승리를 기원하며 단체 응원을 힘차게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뉴저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2: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3: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14: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3: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15: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
7: 병원 직원입니다.
15: 다운받은 USB.

0: 일을 횟수를 가져와라 횟수를 했고요. 그럼 직원들한테 입 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 조심을 함부로 시켜라.
1: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 씨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2: 신고 접수가 되어서 CCTV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 누락 등
3: 오복경 충남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입니다.
1: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4: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다리가 한 요양병원이 의료 폐기물로 처분하려다 자원봉사자의 실수로 재활용 쓰레기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오늘 브리핑을 열고 송도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발견된 다리와 한 요양병원에서 다리 절단 수술을 받은 80대 여성 환자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60대 자원봉사자가 의료 폐기물 용기에 담긴 다리를 깁스용 석고로 착각해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 담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가 신호 위반을 해 사상사고를 낸 혐의로 20대 사설 구급차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서구 청라동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달리다가 SUV와 부딪혀 이송 중이던 90대 여성 환자를 숨지게 하고 환자 보호자와 SUV 탑승자 등 모두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긴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광등을 켜고 경보음을 울리며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고 A씨도 최근 경찰 조사에서 이 같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전북 진안군 성수면 하수도 정비 현장에서 노동자 4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새로 만든 4m 깊이 맨홀을 점검하다가 동료가 쓰러지자 구조하기 위해 차례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선 16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5: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관장 평가에서 국가철도공단과 SR, 한국석유공사 등 7곳이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이 해임 건의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6: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리더십, 경영계약, 이행공공기관 기관장 평가단장입니다. 그 책임 직접 묻는 책임 경영 체계를 복원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기관 평가에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립공원공단 등 3곳이 아주 미흡 등급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15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AI를 활용한 혁신 노력 등이 반영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7: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3: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7: 기관 본연의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등급이 높았습니다.
5: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형별, 등급별로 성과

0: 사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반면 미흡 이하인 기관은 정부의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후속 실무협상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교전이 격화되면서 향후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수현 특파 나오시죠.
2: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예정됐던 스위스 뷰리겐슈토크 리조트 앞에 와 있습니다.
1: 네. 자,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이 결국 불발됐는데 이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네, 회담은 불발됐지만 제 뒤로 보시다시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관계자와 현지 주민 외에는 진입을 막고 있어서 전 세계 취재진이 모여있는 리조트 입구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과 이란, 그리고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이 오늘 참여할 예정이었던 대면 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 연기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에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합의로 설정된 60일간의 협상 기한, 즉 오는 8월 16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는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 협상이 이렇게 첫걸음부터 멈춰선 진짜 배경은 뭡니까? 이란 측 반응도 궁금한데요.
2: 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준비 부족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로 향할 준비를 마쳤으나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밤사이 이스라엘군의 공습에 레바논 남부에서 18명이 숨지고 또 헤즈볼라의 공격에는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는 등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어서요.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측 협상대표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과도한 요구를 한다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서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협상은 삐걱거리지만 다행히도 호르무즈협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 네, 맞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백길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동안 석 달 넘게 발이 묶여있던 유조선 등 대형 상선 7척이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해협 내 대기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 신청을 거쳐 조만간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선박들은 기뢰 위험이 있는 중앙 항로 대신 안전한 이란 측 대체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에너지 업계도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선 기뢰 제거 작업과 또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뷰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시현입니다.
1: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협 기뢰 제거와 재건 작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4: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상세하게 확실히 설명을 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3: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5: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4: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본은 전쟁 중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조금 관여해볼 생각이 있느냐고 말이죠. 강하게 압박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아니요, 우리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3: 이란 트럼프 대통령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켜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의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4: 자위대 파견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 시점에서 무언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정세를 자세히 지켜보며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입니다.
3: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6: 네,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8,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네,
1: 증시 호황에 B2가 고개를 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7: 네, 안녕하십니까.
6: 네, 네. 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장중 9,300을 돌파했다가 이후 이제 9,00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보면 뭐 급등, 급락이 좀 이어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유 그렇습니다. 때문일까요?
7: 뭐 오늘만 상황으로 좀 압축돼서 말씀드리면은요.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이 AI 반도체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뭐 우리와 연관이 깊은 마이크론뿐만이 아니라 인텔이 특히 좋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 뭐 장비 모두 좋아서 오늘 출발도 아주 산뜻했죠. 말씀하신 대로 9,000도 훌쩍 넘어서 9,300까지. 뭐 이대로 만 가는 거 아니야? 다음 주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네. 이후에 급작스러운 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어느 정도 회복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장중에 급작스러운 조정이 나왔는가? 이유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앞서도 우리 뉴스 클립을 보셨겠지만 이란, 미이란 협상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벤스 부통령이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어요. 네. 원래 이제 이번 주말 스위스에서 벤스 부통령과 갈리마프 의장이 실무회담, 이제 MOU는 끝났고 종전협상이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첫 선부터 좀 삐그러졌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유가도 반등이 나왔었고 공교롭게도 또 비슷한 시간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했다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이 매크로 지표가 일단 한번 충격을 줬고요.
6: 네.
7: 특히 9,000포인트 관련해서는 뭐 딱히 국민연금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국내에는 국민연금 외에도 연금, 기금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들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과 함께 리밸런싱을 하는 포인트로 9,000포인트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수급 주체들을 놓고 보면 기관 투자자 중에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서 매도가 굉장히 컸거든요. 아마도 이런 연기금의 이 차익 실현성 물량들이 한꺼번에 출현되면서 8,000이 깨졌다가 이후에 다시 개인과 이거 사야지 해서 또 3전 특히 하이닉스로도 다시 몰려들면서 예. 주가가 9,000 넘는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가 나왔습니다.
1: 일단은 뭐 3전 닉스를 필두로 분위기는 좋아 보이는데 네. 일단은 1만 포인트 코스피 지수가 1만 포인트를 곧 넘을 것이다 이런 예측들이 많거든요. 근데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7: 그렇죠. 긍정론과 부정론을 함께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시장을 끌고 오는 것이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관련이 있는 주식들이죠. 가령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전자 주식분을 많이 들고 있다는 삼성생명, 삼성물산이 오르면서 시장을 가고 있고요. 특히 SK하이닉스 쪽에서는 SK하이닉스가

0: 있고 여기 SK 하이닉스의 중간 지주회사인 SK 스퀘어, 그리고 지주회사인 SK, 여기에 MLCC라고 하는 삼성전기. 크게 보면 한 5가지, 6개 종목만 매일 급등, 폭등을 하면서 9천을 끌고 온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5만 올라가면 나머지 종목이 뭐 폭락 아니라 급락 정도만 해도 뭐 9,500, 9,700, 만 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삼전익스만 우리 시총에서 비율이 50%가 넘고요. 아까 말한 이제 팀 삼성전자, 팀 하이닉스만 꼽게 되면 이들이 70%를 시총을 차지하니까 이들만 올라가면은 이제 그냥 많은 가거든요. 그러니까 긍정론 쪽은 이들의 5개에서 어떤 성장성이라든가 실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많은 충분히 간다라는 건데, 조금 우려되는 상황은 이런 매크로 지표들입니다. 오늘도 이란이 터졌지만 이 이란 관련해서 조금만이라도 불협화음이 나온다거나 그래서 호르무즈에서 또 어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가 튀어오르고 이게 또 한번 시장 투심을 좀 억누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상이 이제 하루 만에 쑥 들어갔죠. 주가가 다시 급등해서. 그러나 이제 시장에 대한 이 금리 부분도 함께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매크로 지표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만을 못 가게 누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재료들이 함께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1: 네. 지금 뭐 국내 증시가 활기를 이렇게 띠고 있는데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이 비트코인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0: 네.
1: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가상자산 시장이 좀 소외되고 있다 이런 모습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0: 네, 지금 표에 잘 나왔는데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고 SK하이닉스도 오늘 2,000조를 한번 찍고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두 기업이 2,000조입니다. 저렇게 한 나라 국가에서 2,000조짜리 기업이 두 개나 있는 곳은 글쎄요, 우리하고 미국 정도일 겁니다. 대만도 뭐 TSMC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제 그런 두 기업만 놓고 보면 되는데 비트코인 저게 시가총액이 나와 있죠. 전왜 저런 상황이 나와 있냐면 이제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도 이제 앞으로 올라간다고 하고 전반적인 돈들이 주식시장, 그중에서도 AI 반도체 또 스페이스X 이런 데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하려면, 그쪽으로 돈을 가려면 다른 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만만한 게 뭐냐? 코인 시장이에요. 코인이 될듯될듯잘안 되고 있고, 이런 비트코인이라든가 알트코인 외에 스테이블 코인도 크리에이티브 어반도 생각만큼 빠르게 진행이 안 되니까, 야, 여기가 더 좋은 떡이니까 일단 팔자. 그래서 코인 팔아서 다른 쪽을 메우고 그런 형국에서 지금 코인 시장이 철저히 소외받고 있고요. 지금도 오히려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꽤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시가 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2: 예. 자, 일단은 뭐 삼전익스 이두 가지 주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는 사실 국민주로 불릴 만큼 굉장히 좀 상징성 있잖아요. 뭐 부동의 1위 시총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시총이 아까 이제 저희 표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한 100조 원 정도로 지금 좁혀졌습니다.
0: 그렇죠.
2: 이게 지금 역전이 될 건지도 궁금하고 SK하이닉스가 또 8월에 보면은 이제 미국의 ADR 뭐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제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0: 현재 상황으로 보면 역전의 가능성은 뭐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요, 뭐 가전이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또 파운드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하루 삼성전자가 잠깐 쉬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7%, 8%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 둘이 거의 비슷하게, 뭐, 역전도 가능하게 되니까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SK 하이닉스의 시총 역전을 보는 쪽에서는 말씀하신 ADR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 이제 SK 주식이 뭐, 거기에 상장한다는 게 아니라 ADR로 이제 상장을 시키는 그런 건데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지금 미국에서는 SK,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주식을 못 사서 안달이 나고 있거든요. 특히 삼전 뭐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보통 미국에 상장된 ADR 주가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안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비싼 걸 팔고 싼거 사는 이런 이제 아비트레이지 차익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거의 연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DR 상장이라는 것은 SK 하이닉스의 굉장한 호재다. 지금 그룹 측에서는 빠르면 7월, 늦어도 8월 내에는 ADR 상장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마도 국내 뭐 회사 측은 부인은 하고 있지만은 100조 주주환원이 한번 이제 정보지에 돌았습니다. 근데 아니다라고 했는데 100조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주주환원 정책이 어느 정도 또 나올 것도 같습니다. 규모는 좀 작아지겠지만 이런 호재들이 좀 뒷받침되고 있어서 앞서 말한 삼전과 하이닉스의 그런 시총 역전도 영원히

0: 하이니스가 일이 이런 거는 아니라 예. 한 뭐 한 번에서 며칠 정도에 대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뭐 이렇게 코스피가 9,000 넘어서고 화랑을 띄고 있는 가운데 또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도 과열되는 조짐을 보인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굉장히 과열됐고요. 뭐 여러분들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웬만한 식당 뭐 어디를 가나 다 주식 얘기만 하고 있고 네. 더 이번 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 주식하는 분들의 연령대라든가 뭐 직업이라든가 이런 게 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대학생부터 70대 이상의 어르신들 전 국민이 다 주식 투자를 하는 스펙트럼이 이제 너무나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좀 뜨거워지게 되니까 보면 이렇게 보통 이렇게 되면 레버리지를 좀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좀 과한 정도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신용융자 잔고라고 하는 증권업계 자체에서 집계하는 빚 투자가 37조, 38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역대 최고 기록을 지금 계속해서 뚫었다가 줄었다가 뚫었다가 줄었다가 하고 있고요. 지금 저 표에 나오고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요즘에 너무 증권업계에서 돈을 많이 빌리니까 너무 위험하잖아요. 우량주들도 이제 신용융자를 막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되니까 더 돈 빌리고 싶은 분들이 우선 보험을 대거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권으로 가서 적금 예금을 해약하고 급기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좀 쓰고 있는데요.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의 미사용 한도 잔고가 88조까지 지금 쌓아 있는 역대급입니다. 이 정도. 근데 네. 물론 이제 요즘 경기도 어렵고 생활이 어려워서 마통 썼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 너무 늘었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인 추론이 왜 저 마통 썼을까? 주식 투자하려고 썼다라는 게 거의 뭐 팩트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아 이게 자기 돈으로 하는 주식 투자는 모르겠지만 주식 담보 대출 받아서 빌려 보험 해약해서 주식 투자해 또 마이너스 통장까지 쓰면서 해 아 이런 빚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가 커지는 게 사실인데 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앞서 제가 우리나라 지금 주식이 딱 다섯 개가 가면 오르고 그러니까 다섯 개만 오르면 나머지는 다 그냥 급락해도 그날은 오르거든요. 특히 지금 빚 투자가 코스닥에도 많지만 코스닥은 지금 다 아웃됐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우량주의 빚 투자가 많아요.
2: 예.
0: 그러니까 죄책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빚 투자라는 게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나는 지금 삼성전자를 빚 투자했는데 나는 SK 하이닉스 빚 투자했는데 하는 이제 이런 마음 때문에 좀 그런 경계감이라든가 이런 좀 것들이 상쇄되는 듯한 그래서 더 이렇게 맘 놓고 빚을 내서 투자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간다라는 전제가 훨씬
3: 코스피가 9,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8,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변동성과 B2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어디까지 가시나요?
8: 살아서 장까지요
7: 혹시 닥터 캡슐 전?
9: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8: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0: 우리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힘껏 안아드릴게요. 우리금융그룹 포용금융 프로젝트. 언제나 우리 모두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

0: 식감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1: 맛있는 60개 치킨.
0: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1: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0: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지금까지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5: 나른함이 팡팡. 멍 때리는 재미. 스트레스? 긴장감? 젤리로 확 날려버려.
6: 젤리 같은 소리 하네. 내 중독의 시작은 이거였어. 난 그런 젤리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상담한다.
5: 24시 마약류 전화 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7: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남성 A씨는 그날 연인의 장례식장에서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듣고야 말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운 사람을 잃고 빈소를 지키던 자리였는데도 말이죠.
9: 아유,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며?
10: 아이고, 저 사람인가?
8: 유족과 남자친구는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이 아니다, 반발했죠. 그렇다면 이런 말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됐던 걸까요? 논란의 출발점은 광주 소방본부의 한 문서였습니다.
9: 사망 원인, 남자친구와의 갈등.
8: 지난해 10월 광주에서 20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작성된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고인의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 적혀 있었는데, 유족과 남자친구 측은 뒤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하죠.
10: 공문에 문제가 있어요. 남자친구와의 갈등이라니요. 아,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될 것 같아요.
9: 지금 몇 달이 지나도록 감찰도 제대로 안 되고.
10: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고요. 이 억울한 죽음 도대체 어디에 알려야 하는 겁니까? 예?
8: 팀 회식을 했는데 10번이나 토했다. 취해도 보내주질 않는다. 남자 팀장님이랑 둘이 노래방 가야 할 것 같다. 고인의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들입니다.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음주 강요, 조직의 사후 대응까지 함께 따져봐야 하는 상황인 거죠.
11: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에 민사 손해배상 후 구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문책을 해 다시는 이 나라에서 직장 내 갑질, 묵살 꿈도 꿀 수 없게 하겠습니다.
8: 결국 이 사건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조사에 나서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경찰 역시 관련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젊은 소방공무원의 죽음, 그 배경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이윤정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이윤정 변호사입니다.
8: 20대의 아주 젊은 여성 소방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시점을 보니까요 지난해 10월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망한 지 약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그 이유부터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12: 네, 안타깝게도 고인은 지난해 10월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약혼자나 가족 같은 주변 분들에게 직장 생활의 고충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족이 소속 소방서에 조사를 요청했는데 정작 일주일 만에 특이사항 없음으로 결론 내려버린 걸로 알려졌어요. 유족 입장에선 도저히 납득이 안 됐던 거죠. 결국 노조와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

0: 사무실까지 나서면서 8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크게 불거진 겁니다.
1: 일주일 만에 특이 사항이 없다 결론을 내렸다는 건데 유족 측에서는 이 부분에 강하게 반발을 했던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무 문제 없다고 끝내버렸으니 유족 입장에서 황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유족과 노조 측 주장을 보면 고인이 잦은 술자리 참석을 강요받았다거나 상급자와 둘이 노래방에 동석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거나 심지어 술, 커피, 심부름까지 시켰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단순히 회식 한두 번 있었던 수준이 아니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상급자가 반복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했다는 게 유족 측 주장인 거죠.
1: 그런데 여기서 유족 측이 더 황당해했던 부분은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그러니까 서류에 사망 원인이 남자친구와의 갈등으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도 나중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고,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0: 네, 이 부분이 유족이 가장 분통을 터뜨린 대목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고인의 사망 면직 관련 문서에 사망 원인을 남자친구와의 갈등 또는 약혼자와의 관계 문제라고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족이나 약혼자는 이걸 한참 뒤에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직장에서의 고충을 호소하던 사람의 죽음을 조직 내부 문제는 쏙 빼놓고 사적인 연애 갈등 탓으로 돌려놓은 셈이니까 유족 입장에서는 두번 상처받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1: 남자친구 입장에선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특히 보도에 따르면 장례식장에서조차 남자친구 때문에 죽었다더라 이런 말까지 들었다고 하니까 만약에 실제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함에도 공문에 그렇게 적었다면은 이거 단순한 뭐 행정착오라든지 실수 이렇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누가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적었는지도 중요할 것 같고요. 법적으로 어떤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까?
0: 네, 남자친구와의 갈등이 사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부족한데도 그렇게 단정히 적었다면 단순 실수로 넘기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 적었다면 이른바 허위 공문서 작성한 책임을 따져볼 수 있거든요. 핵심은 몰라서 잘못 적은 거냐, 알면서 그렇게 적은 거냐고요. 누가 어떤 근거로 그렇게 결론 냈는지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다른 정황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연애 문제로 몰아간 거라면 책임이 상당히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1: 네, 유족 측은 감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급 기관을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내용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 물을 수 있죠?
0: 네, 유족 측은 감찰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보도를 보면 유족이 두 차례나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소방본부가 입증 자료를 가져와라는 식으로만 회신하며 5개월 넘게 미온적으로 대처했고 결국 유족이 상급기관인 소방청을 직접 찾아간 뒤에야 감찰이 시작됐다는 거죠. 만약 담당자가 마땅히 할 조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방치한 거라면 직무유기를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1: 그런데 실제 법적으로는 직무유기 인정이 까다로운 부분이 있잖아요. 단순히 조사가 늦어졌다, 뭐 처리가 미흡했다라는 것과 알고도 일부러 덮었다, 묵살했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 것 같은데 어디서 좀 디테일하게 차이가 갈릴까요?
0: 네, 바로 그 지점이 핵심인데요. 법적으로 일이 좀 늦어졌다, 처리가 미흡했다 정도로는 직무유기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좀 게으르게 일했다고 다 처벌하면 안 되니까요. 직무유기가 되려면 해야 할 일을 의식적으로 작정하고 내팽개쳤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바빠서 또는 판단을 잘못해서 늦어진 거라면 처벌이 어렵고요. 반대로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일부러 덮었다거나 손도 안 대고 방치했다는 게 드러나면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이번 사건도 왜 5개월이나 걸렸느냐를 넘어서 알고도 일부러 미뤘느냐를 밝히는 게 관건입니다.
1: 의도가 있냐 없냐 이 문제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자, 해당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현재 여러 의혹들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중 하나가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이미 직장 내 갑질로 내부 신고가 된 적이 있었다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레드휘슬이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0: 네, 레드휘슬은 쉽게 말해 소방 조직 내부의 익명 신고 제도입니다. 갑질이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신고하는 내부 고발 창구인 셈이죠.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가해자로 지목된 상급자가 고인이 숨지기 석달 전쯤 이미 부하 직원 갑질로 이 레드휘슬에 신고당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신고당한 걸안 직후 오히려 부하 직원들한테 신고 때문에 힘들다,

0: 만나자는 식으로 연락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와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비판이 큰 상황입니다.
1: 이 대목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만약 과거에도 비슷한 신고가 있었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고 이후 더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조직이나 관리 책임자의 책임도 물어야 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특히 지금 피해자가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해자랑 추가적인 접촉까지 당할 수 있었다는 그런 상황이 드러난 거잖아요. 어떻습니까?
0: 네, 저도 이 부분이 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비슷한 신고가 들어왔는데 조직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조치하지 않고 넘어갔고 그 결과 더큰 피해로 이어졌다면 이건 가해 당사자의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직장에는 구성원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셈이니까요. 그래서 가해자 개인의 책임과는 별개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조직과 책임자에게도 손해배상 같은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리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이 예견할 수 있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책임 인정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1: 그리고 올해 초 인사이동 문제도 논란이 많습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인물이 오히려 좋은 자리로 간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물론 소방본부 측은 정기 인사였다는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런 인사 조치도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이 있나요?
0: 네, 인사 조치도 충분히 조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보도를 보면 가해 의혹을 받는 상급자가 신고 직후 외근으로 밀려났다가 6개월 만에 본부 내근 요직으로 복귀했다고 해요. 그래서 노조 측은 좌천됐던 사람을 다시 영전시킨 것 아니냐. 소방본부는 정기 인사일 뿐이다. 이렇게 입장이 엇갈립니다. 갑질 의혹이 있는 사람을 제대로 가려내지도 않고 좋은 자리로 보냈다면 그 인사가 정당했는지 따져볼 수 있고 의혹을 알면서 감싸준 거라면 부적절한 대응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사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 시점이 공교롭다는 것만으로 위법하다 단정하기는 어렵고 평가 근거가 객관적으로 공개돼야 검증이 가능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기도 합니다.
1: 법적으로 가장 핵심은 결국 음주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실제 있었느냐? 뭐 내용만 보면은 성희롱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것 같은데, 회식 자리에서 술을 권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되는 음주 강요, 뭐 상급자가 한잔해 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어떤 정황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지, 특히 이 사건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사건이고 지금 이제 또 피해자도 없잖아요. 어떤 자료들이 결정적 근거가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0: 네, 결국 핵심은 음주 강요나 직장 내 괴롭힘이 실제로 있었느냐인데요. 상급자가 회식에서 한 잔에 권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술 권하는 문화를 다 처벌할 순 없으니까요. 거절하기 어려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본인 의사에 반하는데도 반복적으로 강요했다. 이런 정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불러냈다거나 둘이서만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거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켰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시간이 좀 지난 사건이라 당시 메시지나 통화 기록, 동료들의 진술, 회식 빈도 자료 같은 게 결정적 근거가 될수 있습니다.
1: 네, 당시 메시지라고 말씀을 주셔서 드린 말씀인데, 특히 남자친구가 공개한 메시지 내용을 보면 10번이나 토했다, 뭐 취해도 보내주지 않는다, 남자 팀장님이랑 단둘이 노래방 가야 될것 같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메시지들 법적으로 증거의 가치가 있습니까?
0: 네, 당연히 증거 가치가 있습니다. 고인이 그 상황을 직접, 그것도 당시에 실시간으로 남긴 기록이라 한참 지난 뒤의 기억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게 평가됩니다. 여러 정황이 맞아떨어지면 음주 강요나 괴롭힘을 입증하는 유력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1: 대통령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 민사손해배상, 그리고 구상청구까지 언급을 했는데요. 국가배상 가능한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0: 네,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소방 공무원은 국가나 지자체 소속인데 소속기관 상급자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괴롭힘을 가했고 조직이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한 잘못이 인정되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손해배상의 구상청구까지 언급했는데요. 구상청구라는 건 일단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한 다음 실제 잘못한 가해자 개인에게 그 돈을 되받아내겠다는 뜻입니다. 조직도 책임지고 가해자 개인도 끝까지 책임진다는 메시지인 셈이죠. 다만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려면 앞서 말씀드린 괴롭힘의 존재와 인과관계가 분명히 확인돼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사라 맥락클란의 블랙버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3: YTN
2: is
3: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와 남부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는 전국 곳곳에서 시간당 2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비가 내리는 동안엔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잠시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22도, 한낮 기온은 25도가 예상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금요일 퇴근길 정체가 꾸준히 이어집니다. 현재 분당 수서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가는데 탄천 일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반대편으로 수서에서 탄천 일교까지도 차량이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상계교 부근 1차로에서 현재 고장차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인데 뒤쪽으로 성동교 부근부터 상계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 반대편 성수동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정체가 대부분 풀리면서 소통이 원활합니다. 고속도로 가운데서도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판교에서 청계터널, 평촌에서 수리터널, 안현에서 중동 사이로 17km 구간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살아있는 녀석!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유럽 순방 하루 전에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연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1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만찬 뒷얘기를 소개했습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게는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4: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 같이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그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3: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4: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둘 다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3: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4: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5: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중단이 시급하다며 동결 입구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비핵화는 이제 현실과 목표 중 더 중요한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비핵화 구호를 외쳐서 될 것 같으면 매일 외치겠다며 이 대통령이 제시한 현실적 인식과 단계적 해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2: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6: PTXS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7: 많은 동맹국이 안 된다거나 쓸데없이 복잡한 법률 논쟁을 하거나 참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피트 에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6: 에그세스 장관은 이어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7: 미국의 유럽 내 전력 배치와 기지 운용 태세를 검토할 국방부의 6개월 검토를 발표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입니다.
6: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7: 우리는 나토 내 유럽 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레데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입니다.
6: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아쉽게 졌습니다.
2: 페널티 구역 앞 혼전 상황에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부딪히면서 놓친 공이 결승골로 연결됐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8: A조 1위 자리를 놓고 만난 우리나라와 멕시코. 키플레이어 이강인이 옐로카드를 받으며 찜찜한 출발을 한 뒤 전반 내내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졌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팽팽한 공방전 속에 두 팀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하고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은 후반 5분 깨졌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높게 뜬 공을 잡으려던 골키퍼 김승규가 수비수 이기혁에게 걸려 넘어지며 공을 놓치자 그 공을 로모가 놓치지 않고 골대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오현규와 황희찬, 도규성까지 공격수를 연이어 교체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후반 42분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지만 멕시코 골키퍼 랑헬이 다리와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한 골차 패배로 경기를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A조 2위를 유지했고 2연승을 달린 멕시코는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9: 결과가 참 아쉽습니다.
7: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9: 우리 선수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10: 그렇게 또 좋은 찬스가 왔는데 또 제가
7: 조규성 선수
10: 넣었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8: 우리 대표팀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32강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경기가 우리 시간으로 평일 오전에 열리면서 응원 문화도 진화하는 모습입니다.
2: 광장 대신 백화점 앞이나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는 새로운 응원 풍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11: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대형 전광판 앞에 모인 시민들이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를 함께 지켜봅니다.
12: 대한민국!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11: 국가대표 유니폼을 맞춰 입은 시민들은 335 응원전에 참여하며 월드컵 분위기를 더합니다.
13: 예,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더 신나고 좋은 것 같아요.
14: We love it.
15: 붉은 옷을 입고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응원하고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 좋습니다. 미국 교포입니다.
16: 대한민국!
11: 같은 공간 멕시코 관광객들도 멕시코를 외치며 자국 대표팀을 응원했습니다. 응원하는 팀은 달랐지만 월드컵을 즐기는 열기만큼은 같았습니다.
17: 이번 월드컵은 이렇게 백화점 앞이나 일상 공간에서 응원이 이루어지는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간대가 바뀌면서 응원 문화 자체도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11: 여의도 금융가도 응원 무대로 변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본사 앞 광장에는 직장인과 시민들이 모여 대형 화면으로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경기를 즐기는 모습도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HSU 효성은 직원들이 함께 국가대표팀을 응원할 수 있도록 사내 강당에 응원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18: 저번 경기는 약간 몰래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훨씬 당당하게 볼 수 있어서 재밌고 좋습니다.
11: 뜨거운 응원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아쉽게 패배로 끝났지만 시민들은 다음 경기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습니다.
19: 사실 0-0인데 거의 그래서 다음 경기는 그래도 이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1: 백화점 앞과 회사 등 생활 공간이 응원 무대가 된 이번 월드컵. 시민들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대하며 태극전사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YTN 오동권입니다.
2: 홍명보 호의 조별리그 세 번째 상대인 남아공이 체코를 상대로 간신히 승점 2를 따냈습니다. 남아공은

0: 넘어서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빈 기자.
1: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0: 네, 이제 남은 절차 어떻게 됩니까?
1: 네, 모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배심원의 평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고, 판결이 나오면 이를 참고한 재판부의 선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국회 증언의 핵심은 검찰의 회유 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술반입 여부나 정확한 날짜는 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례에 불과한데 검찰이 해당 부분만 문제 삼아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을 통해 이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0: 네, 이전 부지사의 혐의도 정리해 주실까요?
1: 네, 이전 부지사는 재작년 국회 청문회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당시 검찰이 검사실에서 술과 음식을 제공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하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지난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대북 묘목 밀가루 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범죄 혐의들을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인데, 검찰은 수사 인력 한계에 더해 피고인이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해 분리기소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0: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유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의 요원별 성명과 임관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연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4: 서울중앙지법
3: 동력 중 하나가
4: 형사합의 2심
3: 되었고,
4: 재판장입니다.
3: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김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5: 군사 비밀로 지정도
4: 유승수,
5: 등재도
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5: 관리도 하지 않은
4: 변호인입니다.
5: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2: 김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춘수입니다.
0: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종합특검이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전 총장에게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전 총장은 앞서 특검의 서면 조사에 응했다며 출석 요청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접했다는 입장입니다.
6: 수도권의 경찰관이 새로 부임한 과장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해당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숨진 경찰관이 생전에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면서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표종호 기자입니다.
7: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 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0: 사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의 부당한 짓이나 언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경찰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과장과 분리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A씨가 생전에도 과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과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힘들어했다며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고 말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과장이 1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이게 왜 안 되느냐고 질책하며 거듭 다시 쓰게 해 종일 수정에만 매달린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부인과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숨지기 직전인 지난 주말엔 부인에게 사무실 공사를 해야 해 내려가지 못한다고 연락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갑질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 익명 게시판엔 고인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협의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1: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3: 국민의힘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2: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4: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5: 김성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4: 그런 바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2: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6: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5: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7: 친민주당 인사들이
5: 주진우
7: 사회이사로
5: 의원입니다.
7: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다음 주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1: 합성 목재 예스팀바
10: 경동산업 주식회사
1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9: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6: 안녕하세요. 개그맨 남희석입니다. 혹시 천명 지킴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싣기 위해 정부가 올 한 해 소중한 생명을 1,000명 이상 더 지키겠다 나선 겁니다. 저도 생명대사라는 이름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살의 주 원인 중 하나는 혼자라는 고립감이라고 합니다. 저는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면서 대한민국 방방 곳곳을 다니며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함께 눈 맞추고 웃고 울어주는 노래자랑 무대처럼 여러분도 뜨거운 생명의 박수로 천명 지킴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7: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8: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9: 듀엣토의 더 클래식.
20: 6월 19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21: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DNA, 안드레아 부첼리, 데이비드 게타, 이제 맥언디 스텔리언이 함께 부릅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듀에이트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이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DNA.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드 게타, 이제, 맥언디 스텔리언이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K-POP 데몬 헌터스의 가수 이제가 이 곡의 중간 부분을 한국어로 가사로 부른 걸로 엄청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0: 안드레아 보첼리는 열렬한 축구 팬으로 유명합니다.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유는 12살 때 축구공에 머리를 맞은 충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경기장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1: 원망할 만도 한데.
0: 아, 그렇죠.
1: 사실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월드컵 행사에서 단골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이번 월드컵 주제가도 그렇고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 조 추첨 행사에서는 투란도트의 네순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를 불렀고요.
0: 이 노래는 월드컵을 상징하는 오페라 아리아처럼 자리 잡았죠. 뒷부분에 나오는 빈체로 승리하겠다 이런 가사 때문인 것 같은데 스포츠 경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이 보첼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린 곡인 Time to Say Goodbye도 축구와 자주 연결되는 노래입니다. 2016년 레스터 FC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축하 행사에서 보첼리가 경기장 한가운데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0: 네, 뭐 축구를 좋아하는 성악가로는 또 조수민 씨도 있을 텐데 조수민 씨는 2002년 월드컵 홍보대사를 맡았죠. 이 SNS에 축구 관련 이야기를 자주 쓰는 편이라고 하는데 AS 로마의 프란체스코 또띠의 열렬 팬이라고 유로 2012 이탈리아 스페인전 때는 트위터에 내가 프란델리 감독이라면 후반에 발로텔리를 빼고 디 나탈레를 넣겠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란델리 감독은 후반에 발로텔리를 빼고 그 대신 디 나탈레를 투입했고 그가 득점하면서 조수미의 말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1: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0: 아,
1: 하셨고
0: 그럼요.
1: 이탈리아가 축구에 대해서 엄청난
0: 엄청난
1: 열정을
0: 나라죠.
1: 갖고 있고 근데 이 AS 로마의 토티가 엄청 약간 사자처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축구도 잘하는데 또 의리까지 있어서 계속 로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멋진 남자거든. 멋진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Time to say goodbye의 이탈리아 버전 Conte Partiro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이어서 챔피언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0: Time to Say Goodbye 이탈리아 버전 콘테 파르티로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챔피언 주수미의 노래였습니다.
1: 클래식 음악과 축구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0: 199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주제곡도 띠띠띠띠띠 뭐 그거 다 같이 합창해갖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네. 클릭을 챔피언스 리그를 딱 클릭하면 그 노래가
1: 음악이에요?
0: 맨날 나와요.
1: 아~
0: 합창처럼. 클래식 곡을 편곡한 건데 헨델의 대관식 찬가 제사장 사독을 편곡한 것입니다.
1: 아, 이 노래는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를 수 없다고 하네요. 챔피언스 리그 중계를 보다 보면 이 곡이 계속 나오고
0: 맞아요.
1: 심지어 축구 게임에서도 이 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0: 맞아요. 오. 이게
1: 쭉 찰 때 그런 거죠?
0: 맞아.
1: 아, 네, 맞네요.
0: 이 곡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혹시 축구 선수 메시가 피아노도 친다고 합니다.
1: 처음 들었습니다.
0: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이 몇 년 전에 엄청난 화제를 모은 영상이 있었는데 메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모습을 누군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라고 해요.
1: 야.
0: 악보 없이 자유롭게 이 곡을 연주할 수 있고.
1: 야,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구와 클래식 음악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의 원곡 준비했습니다. 헨델의 대관식 찬가 제사장 사독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와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요즘 한낮에 길을 걷다 보면 정수리에 닿는 햇살이 제법 따갑습니다. 이럴 때 그늘 아래 잠시 서 있으면 시원해지죠. 세상살이에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문득 땀을 닦아내고 숨을 고를 수 있는 마음의 그늘막이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다면 잠시 이곳에 짐을 내려놓고 쉬어가시는 건 어떨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배수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평범한 60대 주부입니다. 얼마 전 친정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평생 억척스럽게 일만 하며 사셨습니다. 당신 몸 아픈 줄도 모르고 자신을 위해서는 돈 10원 한 장 쓰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저희 남매의 앞날만을 바라보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셨죠. 그렇게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작은 상가와 아파트가 어머니가 남기신 전부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삶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응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밖에서 핏덩이 하나를 안고 불쑥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나온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넋을 잃고 주저앉으셨습니다. 가부장적이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그 아이를 마치 저희 어머니가 낳은 친자식인 것처럼 호적에 버젓이 올리신 겁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버지의 본가로 보내져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어머니와 그 아이는 평생 단 한 번도 한 집에서 살거나 연락조차 나눈 적이 없는 완전한 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

0: 하시자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생 남처럼 살았던 그 이복 동생이 불쑥 나타난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어머니 호적에 자식으로 올라가 있으니 어머니가 남긴 상가와 아파트에 상속권이 있다면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네요. 어머니는 생전에 그 아이를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먹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호적에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머니의 유산을 나눠줘야 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낳아온 자식을 본처의 자식으로 호적에 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이제 상속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배수지 변호사 어떻게 들었나요?
1: 네, 가족의 속사정은 그 가족만 아는 것이겠지만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자녀분들이 평생 교류한 적 없던 이복 동생의 갑작스러운 유산 주장에 얼마나 당황하셨을지요?
0: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금 서류상으로는 그 이복 동생 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유산 나눠줘야 할까요?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산을 나눠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연자님께서는 이복 동생을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셔서 호적을 바로잡으시면 됩니다.
0: 그러니까 친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 소송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친어머니와 이복 동생은 핏줄이 연결된 친자 관계가 아님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만 어머니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민법 865조 2항에 따라 어머니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이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 기간을 놓치면 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지금 즉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신속히 대응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0: 네, 어떻게 생각하면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좀 긴 것 같긴 한데 이거 순식간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이미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복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이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1: 네, 보통 친자관계를 다툴 때는 유전자 DNA 검사가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0: 그렇죠.
1: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네. 바로 사연자님, 즉 어머니의 진짜 친자녀와 이복 동생 간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두 사람의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가 다르다면 동일 모계 어머니 쪽 핏줄인지 확인하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0: 네, 그렇네요. 근데 사실 이복 동생 측에서는 아버지가 이제 나를 친자식으로 이제 호적에 올렸으니까 사실상 어머니가 나를 입양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1: 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는 허위 출생신고가 입양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지만 네. 이는 출생신고를 한 당사자와 그 아이 사이에서 입양 의사와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경우에도 이거를 입양으로 보고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실제로 입양으로 이제 드릴 의사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근데 이 사연에서는 어머니는 이복 동생의 출생신고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그렇죠. 입양 의사도 없었으므로 네. 어머니와 이복 동생 사이에는 입양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사연자분의 어머니는 평생 이복 동생이랑 따로 살았기 때문에 입양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복 동생과 한 번도 동거하거나 공동생활을 한 적이 없고 양육하고 보호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네. 따라서 이복 동생에 대한 허위 출생신고는 입양으로서의 효력도 갖지 못합니다. 법원을 통해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으시면 네. 이복 동생의 이름은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말소되고 어머니의 법적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0: 그런데 만약에 이복 동생 측에서 이제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DNA 검사 안 받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뭐 이제 강제로 뭐 검사는 이제 피를 뽑는 건데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네, 매우 현실적인 우려입니다. 네. 법원의 유전자 검사 수검 명령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네.

0: 10일 이내에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과태료와 감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검사를 거부할 경우 네. 법원은 제출된 다른 정황 증거와 변론을 종합하여 응하지 않는 쪽에 불리한 판단을 네. 내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DNA 검사 안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복 동생이 DNA 검사를 거부한다면 네. 오히려 친자관계가 아님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연자분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0: 또한 법원은 직권으로 유전자 검사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DNA 검사 외에도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연자분과 이복 동생 간의 모계 유전자 비교 검사, 네. 이복 동생의 생모에 관한 정황 증거, 출생 당시의 기록 등 다양한 간접 증거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친생자 관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따라서 상대방의 비협조를 지나치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며 확보 가능한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이복 동생이 서류상으로는 어머니의 자녀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니라면 상속권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 등록부를 바로잡는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유전자 검사랑 각종 정황 증거를 통해서 친자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 입증 가능하거든요. 또 아버지가 출생신고를 하긴 했지만 실제 양육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입양으로도 되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만약에 상대방이 유전자 검사를 거부할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 자체가 법원의 판단에 반영이 되고 또 사연자분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2년의 제척기간이 있으니 빨리 진행하셔야 된다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배수지 변호사와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 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차량 가격만 억대에 이르는 고급 외제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달린 모습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이 번호판은 일정 금액 이상의 법인 차량에 붙는 번호판인데요. 원래는 회사 차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오히려 부의 상징처럼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연두색 번호판은 취득가액 8천만 원 이상인 법인 승용차에 붙는 일종의 명찰입니다.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땐 법인차 등록이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등록이 늘면서 이제는 규제가 아니라 과시수단이 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금 혜택을 받는 법인차를 골프장이나 유흥업소 같은 엉뚱한 곳에 사적으로 쓴다는 점입니다. 국세청도 고가 법인차를 이용한 사적 사용과 탈세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차는 회사 돈으로 사는 개인차가 아니라 말 그대로 업무용 차량이어야 합니다.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지 않도록 더 촘촘한 감시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장범준의 당신과는 천천히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경기, 강원을 비롯해서 영남과 전남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최대 15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3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여름 들어서 가장 더웠는데요.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 선에 그칠 전망입니다. 전체적으로 교통량이 꾸준히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남아있고요. 올림픽대로도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서강대교가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또 다른 사고 이어지지 않도록 차로 변경에 주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요. 분당 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나들목 부근부터 현재 탄천 일교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났는데 대략 22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AI 데이터 잡기 DJ 에어입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며 더 알아가고 싶어요. 평일 오후 1시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YTN 라디오에서 AI가 온에어 됩니다. YTN 라디오 온에어.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11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당청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집권 여당은 포용적 또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2: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서는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1: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3: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1: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1: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3: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3: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1: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하기 전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검찰개혁이 지연되면 정치검찰 부활을 노리는 수구 세력에게 반대 명분만 줄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는 검찰이 있다면 꿈깨라고 말했습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의 보안 수사권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보안 수사를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의 판단을 관철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다며 국회가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환 상임위원, 허철원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오늘 활동을 종료하며 예산 낭비, 보관 장소 협소, 폐기 비용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는데 이는 본말 전도이자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중앙이 논의나 의결 없이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했고 용지 부족이 가장 심각했던 송파구는 무번호 용지를 빼면 예상 선거 인수 50%에도 못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2: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4: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 회장 뽑을 때도 회원 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3: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했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4: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의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3: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4: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3: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4: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2: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우리 축구대표팀이 개최국 멕시코를 상대로 선전했지만 아쉽게 패배했습니다.
2: 대표팀은 확실한 게임 플랜을 갖고 맞섰습니다. 대부분이 맞아떨어졌는데 수비에서 한 번의 실수, 또 슛의 한 끗 차이가 아쉬웠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7: 멕시코에 맞선 대표팀의 맞춤형 게임 플랜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중요한 위치, 우리 수비 지역에서는 공을 뺏기지 말 것. 전반 20분까지는 절대 실점하지 말 것. 그리고 후반 오현규와 조규성 등의 투입을 통한 전술 변화. 전체적으로는 거의 계획대로 풀린 경기였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엔 우리에게 주도권이 찾아왔고 답답한 쪽은 멕시코였습니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때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는 그래서 더 뼈아팠습니다.
8: 누구든 서로 조금
9: 홍명보 축구 대표팀
8: 믿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장면에서 좀 실수가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0: 절반의 가능성만 확인했습니다.
1: 상대가 조금 강하게 선수입니다.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맞섰어야 되는데 스트라이커로서는 그게 아쉬운 것 같고.
0: 무승부여도 만족이 아니라 꼭 승리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면 초반부터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2: 홍명보 호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패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3: 최약체로 꼽히는 남아공에 비기기만 해도 32강에는 진출합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4: 체코전에서 2대1로 기분 좋게 이겼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익숙한 상황이 왔습니다. 역대 대회마다 해오던 경우의 수 따지기입니다. A조에서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했고 한국은 승점 3으로 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월드컵은 조 1, 2위와 3위 12개국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릅니다. 따라서 한국이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체코가 멕시코를 꺾고 한국이 비기면 모두 승점 4가 되는데 승자승에 따라 조 2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에 지면 위험해집니다. 한국은 승점 3이 되고 남아공은 승점 4인데 체코가 멕시코를 이길 경우 역시 승점 4가 되면서 최하위로 밀려 탈락합니다. 다만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조 3위가 될 수 있는데 각각 독일과 벨기에가 있는 조 1위와 맞붙게 됩니다.
5: 일단은 뭐 아직까지 한 경기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뭐 오늘 결과가 많이 아쉬울 거라 생각하지만은 고개 숙일 필요 없이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남았으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오는 25일 남아공에 패하지만 않으면 다른 경우의 수는 한순간에 모두 사라집니다. YTN 이동입니다.
2: 이번 조별리그 2차전 멕시코와의 경기도 우리 시간으로 평일 오전에 진행됐지만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3: 시민들은 도심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한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했는데요. 응원전이 펼쳐진 광화문 광장에 조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광화문 응원전은 1차전 때보다 무더워진 날씨만큼 더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7: 너무 덥지만 이제 이 더움을 열기로써 더 열심히 응원하고 좋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6: 아이들과 응원하며 추억을 쌓기 위해 휴가도 내고.
8: 원래 오늘은 진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 추억도 쌓고 응원차 한번 좋은 추억 남기려고 나왔습니다.
6: 길거리 응원전을 보여주려고 현장 체험 학습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9: 꼭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응원하는 것도 다 경험으로 되니까.
10: 제가 평소에 스케줄이 많은데 학교까지. 근데 오늘 광화문 오니까 스케줄이 한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6: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잡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응원가와 북소리, 대한민국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후반전 아쉽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자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지만 동점골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분위기는 금세 다시 고조됐습니다. 응원하는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뭉친 붉은 물결에 외국인들도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11: 우리 들어갈 것 같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친구입니다. 멕시코
6: 서울시
11: 팀입니다.
6: 실시간 데이터에는 광화문 광장에 한때 최대 18,000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기동대 44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를 앞둔 가운데 광장에는 32강 진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붉은 함성이 또 한 번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12: 최선을 다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3: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6: YTN 조경원입니다.
2: 미국과 종전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 사찰단을 초청해 핵 검증을 받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은폐와 기만으로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의

0: 선처를 밟을 수 있다는 일명 말뿐인 비핵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잠정 합의에 따라 이란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백악관 중동특사가 미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이 핵시설 사찰과 농축 우라늄 위치 확인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을 초청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직접적인 이면 합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란과 IAEA 간의 사찰단 초청을 위한 부속 서한이 작성됐습니다. 이 서한을 근거로 향후 미국 사찰관들도 테헤란에 들어가 검증 작업에 동참할 수 있게 됐습니다.
2: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가 미국 그리고 이란 측 관계자들과 함께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겁니다. 그런 다음 앞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구체적인 조치들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입니다.
1: 이번 종전 양해각서 체결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60일간 후속 협상을 진행합니다. 합의문에 따라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국제적 감독 아래 희석돼야 합니다. 또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이어집니다. 양해각서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주요 성과로 내세웁니다.
2: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이란도 이에 동의했고 합의문에 그 내용이 명확히 담겨 있습니다.
1: 하지만 이란이 북한처럼 몰래 핵 개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지적에 이번 합의로 막을 수 있다고만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0년 핵확산 금지 조약 가입 당시부터 이미 핵 개발 포기를 약속했습니다. 결국 합의의 성패는 서면 약속이 아닌 철저한 사찰과 투명한 검증에 달렸다는 지적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힘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굿모닝 굿라이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하도 오른 물가에 이제는 좀 시시하게 느껴지지만 그렇다고 해도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은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1,000원인데요. 1,000원짜리 지폐 속 인물 퇴계 이황 선생은 학문의 성취를 두고 냇물이 쉬지 않고 흘러 바다를 이루고 흙이 쉬지 않고 쌓여서 산을 이루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부쩍 가치가 작아진 이 1,000원 한 장과 이황 선생의 격언을 함께 떠올려보면 참 묘하게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멈추지 않고 쌓아가는 그 노력들이 결국에는 거대한 바다와 산을 만들어내듯이 우리의 가계부도 결국 이 작은 돈들이 쌓이고 모여 단단한 목돈이 되는 법이겠죠.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지갑 속 1,000원짜리 한 장의 작은 가치를 거대한 자산의 바다로 만들

0: 하는 방법 익혀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시겠습니다.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재현 팀장님. 아우, 오늘 처음 굿모닝 굿나이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일단은 금요일 팀에 나오게 되면은 꼭 이런 것들 해야 한다라는 걸 김수용 팀장님한테 듣고 오셨을 것 같아요. 뭐 준비 오셨나요?
2: 아, 네, 들고 왔죠. 기대하셔도 됩니다.
0: 어떤 거 기대하면 되죠?
2: 간단히 제 좌우명을 설명드리면 보험은 가입보다 이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하고 네. 고객의 입장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든든한 보험 길잡이가 되겠습니다.
0: 아니 김수용 팀장님은 FM이 아니셔서 분명히 이런 거 준비해갖고 가라고 얘기를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긴장하신 거 아니에요? 정재현 팀장님? 편안하게 이야기 네.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 하면 우리 윤성혁 팀장님께서는 굿모닝 굿나이프 식구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 뭐 이런 조언 정재현 팀장님한테 어떤 거 해주셨나요?
3: 글쎄요. 뭐 워낙 실력 있는 전문가님이라서 뭐 딱히 제 조언이 없어도 잘 하실 거라고 믿는데요. 참고로 저희 금요일 방송을 자주 들어주시는 청취자님들은 의외로 우리 굿모닝 굿나잇의 꽁트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3: 그래서 매주 방송이 끝나면 오늘 꽁트는 재밌었다. 뭐 좀 더 오버하는 게 좋겠다 등등의 피드백을 따로 주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말이죠.
0: 그렇군요.
3: 그래서 이따 꽁트 하실 때 영혼을 좀 갈아 넣어주시면 됩니다.
0: 그렇죠.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셔서 몰입하셔서 가정경제 문제들 구조해주는 구조대원의 역할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두 분과 오늘 돈 되는 이야기 함께하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오늘도 다양한 재무, 보험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작은 돈이 큰 돈이 돼서 나를 한박 웃음 짓게 하는 방법들 뭐가 있을지 오늘도 집중해 주시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상담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입니다. 샵 0945번에 상담 문자창 열어놓고 이제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굿모닝 굿나이프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코너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바로 시작할게요.

0: 보험, 재무, 노후, 도대체 이게 머니? 머니에 대한 청취자들의 궁금증 풀어드립니다.
1: 이게 머니? 상담소 플러스.
0: 아, 우리 정지현 팀장님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자, 두 분과 오늘 이제 질문해 주신 청취자님들 답변 드리는 시간 첫 코너로 가져볼 텐데요. 금요일에는요. 한 주간 다 답해드리지 못한 답까지 더하고 더해 더 풍성하게 함께합니다.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 첫 번째 청취자분 질문 사연 만나보죠. 2765번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몇 달 주식시장이 정말 좋았었잖아요. 그래서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 가입한 지 7년 된 변액보험이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올랐을까 궁금해 수익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수익률이요 154%라고 찍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 보증 변액연금을 살펴봤는데 웬걸 저는 16%였습니다. 가입한 지 6년 정도 됐는데 허무하네요. 제 변액보험은 왜 그런 걸까요? 아, 그러니까 보니까 동료는 변액보험의 수익률이 154. 근데 우리 청취자님은 16. 거의 뭐 10배 차이인데 왜 그런 거죠?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변액보험은 일단 보장성 보험이 아닌 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축성 보험인데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저축성 보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덕분에 저도 고객분들이 고맙다는 말씀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0: 또 많이 수익을 보셨나 봐요.
1: 네, 변액보험은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저축 상품입니다. 회사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상품 안에 여러 종류의 펀드가 있고 시기에 따라 언제든지 펀드를 변경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저축성 상품입니다.

0: 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같이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주식형 펀드로, 주식시장이 좋지 않을 땐 채권이나 금 같은 안전자산에 넣어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주식형으로 좀더 공격적으로 가는 거죠. 때로는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옮겨가면서 내 돈을 불릴 수 있는 게 바로 변액보험이다. 펀드를 잘 변경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다면 이 또한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왜 우리 청취자님은 수익이 이렇게 안 났을까요? 16%밖에 안 되시대요. 7년 된 변액보험인데 이거 왜 그럴까요?
2: 네, 우선 청취자님이 이 문자와 함께 보내신 이 보험 증권을 살펴보니까 이른바 보증형 변액연금 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 걸로 보여집니다. 예, 보증형 변액연금은 말 그대로 투자 손실에 관계없이 최저 연금액을 보증해주는 상품인데요. 설사 마이너스 50%의 손실이 나더라도 가입한 당시의 연금액은 보증해주는 그런 상품이죠. 뭐 반대로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난 만큼 연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도 있고요. 흔히 이제 단리 5% 또는 뭐 7%를 보증해주는 이런 상품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1: 그럼 이렇게 시장이 분위기가 좋지 않고 굉장히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길게 건너고 있을 때는 보증형 상품이 되게 안정적인 거고, 그때는 아, 내가 진짜 이런 경기 불황에 앞서서 이렇게 안전형을 선택한 건 너무 잘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 더 억울하신 것 같아요. 근데 노후 설계할 때 보면은 재무설계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시는 게 바로 이 보증형 연금 상품이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좋은 상품일 텐데 어떤 차이들이 좀 있을까요?
0: 아, 네. 보증형 상품이 나쁘다 좋다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같이 시장 상황이 좋을 때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느껴질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보증형 변액연금 보험은 보험회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보증된 연금액을 나중에 지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변액연금 보험처럼 펀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채권형 같이 안전한 펀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럼 이거는 개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는 거다라고 판단을 해봐도 좋겠습니다.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2: 네,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죠. 1에서 2년 사이에 쓸 돈이라면 안정성이 더 중요할 거고요. 뭐 10년, 20년 뒤에 사용할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겠죠. 이처럼 투자 목표에 따라서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정하게 되는데요. 저는 장기로 갈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식 시장의 특성상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우상향하면서 상승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죠.
1: 흔히 우상향한다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앞서 우리 청취자님 같은 경우에는 보증형 변액연금을 가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우리 시장이 계속 뜨거울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해드리고 보여드리면 좋을까요?
0: 네, 대안은 당연히 있습니다. 먼저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어떤 목적으로 이 변액보험을 가입하셨어요? 그랬더니 40대 중후반에 이사 갈때 사용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1: 이사할 때 활용할 목적 자금이었던 거군요.
0: 네, 결론적으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보험을 가입하신 거예요. 지금부터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보증형 연금 보험의 경우 가입 당시 정해진 연금액은 수익률에 관계없이 보증되지만 중도에 해지했을 때 단리 5% 또는 7% 기준이 아닌 펀드 수익률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내가 알고 있던 금액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2: 예,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청취자님 보증형 변액연금의 6년 수익률이 16% 정도였는데요. 이게 펀드 수익률이라는 것이고요. 이 수익률에 따라서 해지 환급금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해지 환급률은 107%였어요. 즉 수익은 16%가 났는데 왜 해지한 원금은 7%밖에 안 올랐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변액연금은 사업비라는 수수료를 차감하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은행의 예적금과는 다르게 내 원금이 전부 투자되는 것이 아니라 원금에서 8% 정도를 떼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1: 그렇군요.

0: 그럼 원금이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8천 원을 제외하고 9만 2천 원만 투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네요.
1: 네, 정확해요. 사업비가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0: 사업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1: 네.
0: 뭘까요?
1: 바로 변액연금보험에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건데요. 추가납입의 경우 원금의 200%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0: 그러니까 내 원금이 40만 원이다가 80만 원까지 가능하다.
1: 네. 네. 즉 매달 내는 보험료가 10만 원이라면 추가로 2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거죠.
0: 네.
1: 근데 추가납입 제도가 왜 방법이냐면요. 추가납입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매월 30만 원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은 월 연금 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설정하고 20만 원을 추가 납입하면 사업비가 8%가 아니라 약 2.7%,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 모르시는 분들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정말 유용한 제도인 것 같아요. 추가 납입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처음 변액연금을 가입할 때 여유가 없어서 10만 원밖에 납입할 수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 소득이 늘고 여유가 생기면서 납입 여력이 더 생길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때 새로운 연금을 또 가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연금 상품에 추가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0: 변액연금에 추가 납입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비용처럼 차감해야 하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청취자님의 고민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보증형 연금 상품 그럼 이거는 어쨌든 해지하면 손해가 크니까 일단 유지를 해라라고 권해드리는 게 맞을까요?
2: 네, 청취자님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안정 성향인 경우에는 채권이나 국공채, 금 관련된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영하시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0: 네.
2: 반면 공격적인 경우에는 주식 비중을 80% 이상 설정을 하고 나머지 20%가량은 안정적인 자산으로 운영하는 게 좋겠죠. 물론 주식 비중을 높이면 높일수록 리스크도 함께 커진다는 사실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0: 자, 그렇다면 두 전문가의 투자 성향이 궁금합니다. 먼저 윤석혁 팀장님은 어떤 투자 성향을 갖고 계세요?
2: 예, 저는 의외로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입니다. 단기에는 좀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지만 뭐 찐득하니 기다리다 보면은 결국 시간의 힘으로 목표한 수익률이 달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이죠.
1: 네, 저는 공격적이지만 약간은 귀찮음이 있어 AI 공격형 펀드를 이용하곤 합니다.
0: AI 공격형 펀드요?
1: 네네네. AI 펀드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공지능이 방대한 시장 데이터를 분석하고 주식, 채권, ETF 등의 매수 시점을 예측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0: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한 분도 본인이 직접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알람을 지속적으로 주나 봐요. 매수 매도의 타이밍을. 약간 계속 시장을 살피는 데 있어서 우리 정재현 팀장님처럼 귀차니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시장 흐름을 빠르게 따라가는 게 좀 버겁다는 분들은 AI 공격형 펀드 또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요. 우리 청취자님처럼 변액보험을 가입하신다면 꼭 알아야 할 것들 정리해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2: 네, 청취자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 세 가지만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째로, 내 변액보험의 성격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수익률이 생각보다 낮다면 내 보험이 원금을 보장해주는 보증형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고요. 보증형은 안전하지만 수익을 극대화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가 있으니까 내 가입 목적이 노후자금인지 목돈 마련인지에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상품 성격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네, 둘째, 추가 납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험의 사업비를 확 낮추고 수익률을 올리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죠. 기본 보험료에 더해 추가 납입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효율적인 자산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셋째, 관리가 어렵다면 저처럼 AI 펀드의 도움을 받으세요. 장기 투자 시 시장 상황에 따른 펀드 관리가 핵심인데요. 일일이 신경 쓰기 어렵다면 시장 변화를 똑똑하게 감지해서 알아서 비중을 조절해주는 AI 관리 옵션 활용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네, 오늘은 내 변액보험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듣고 계신 청취자님들 중에서도 나는 이렇게 목적

있는 변액보험 상품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불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찌됐든 내 상황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은 뭔지 정확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그 다음 스텝도 밟을 수 있는 거니까요.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보고 해답 찾아보고 싶으시다면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이게 뭐니 상담소 플러스였습니다.

0: 돈 때문에 각종 사건 사고 때문에 굿라이프를 위협받는 분들 저희가 구해드립니다.
1: 굿머니
2: 구조대.
0: 돈 고민으로부터 구해드리는 굿머니 구조대. 오늘 출동 사연은요. 사연자의 실제 상담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된 꽁트로 먼저 전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전 보험 얘기만 하면 머리가 좀 아파요. 얼마 전에도 남편과 그 문제로 싸웠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나왔어. 어? 엄마, 어쩐 일이야?
3: 아유, 왔니? 아니, 이 수진 애비가 나랑 네 아버지 옷 사준다고 했고 내가 왔지.
4: 에이구 어머니, 비밀이라니까요.
3: 아니, 너가 시집 하나는 엄청 잘 간 것 같아. 야, 너도 안 하는 효도를 우리 정서방이 다 하고 있다.
2: 아유, 엄마가 사이복이 있는 거지. 근데 아버지 편찮으시다며 병원은 좀 다녀왔고?
3: 뭘 그런 걸로 자꾸 병원을 가냐. 약 먹고 쉬니까 좀 괜찮아지시더라고.
2: 아니, 병원 가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프면 좀 가라고.
3: 돈이 한두 푼이야. 병원 가면 뭐 검사해라 뭐 검사해라 아주 돈 잡아먹는 귀신이 따로 없어. 아우, 나는 병원 가면 그 도둑같이 느껴져가지고 가기가 싫더라고.
4: 어머니, 그런 검사 비용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녀오세요.
2: 아, 그놈의 돈. 아프면 그게 다 돈이야.
3: 아우, 얘는 뭐 엄마 보자마자 짜증을 내고 그래. 누가 너한테 돈 달라 그랬어? 아무튼 나는 그냥 가야겠어. 정서방 미안하고 우리 그 옷 얘기는 나중에 전화로 좀 더 자세하게 하자고.
4: 수진 엄마가 다 걱정이 돼서. 어머니 당신은 어머니한테 왜 그래?
2: 아, 답답해서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저러는 거 진짜 너무 싫어.
4: 애들 키우고 살다 보니 그러신 거지. 우리는 뭐 했나?
2: 그래서 내가 맨날 말하잖아. 우리도 이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고. 우리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것 같다고.
4: 다 알아서 잘 해주니까 그런 거지.
2: 아, 남 챙겨주려다 우리가 나중에 수진이한테 짐 되겠어.
5: 지인 중에 보험 설계사가 두 명이나 있어서 하나씩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만 저 35만 원, 남편 40만 원, 아이는 태아 때 가입한 보험 7만 원, 총 82만 원이나 내고 있는데요. 뭐가 뭔지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노후 준비는 하나도 안 됐는데 이러다가 부모님처럼 노후에 국민연금 85만 원만으로 겨우겨우 생활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걱정됩니다.
3: 아우, 정서방은 라디오 꽁트가 처음이지? 아니, 우리 정재현 팀장님과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 사연을 만나고 왔어요. 일단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정리를 좀 다시 해보면 어쨌든 부모님 노후가 안 된 걸 보니 자식 입장에서 내 부모도 걱정이 되지만 나도 걱정이 되는 이런 사연입니다. 아니, 이제라도 해야 해요. 사실 노후는 반드시 다가오는 누구나 닥쳐야 하는 미래이기 때문에 열일 제쳐두고서라도 없는 살림에도 조금씩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노후인데, 자, 돈 줄일 곳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와드리면 될까요?
4: 네, 40살 직장의 여성, 배우자님 있고 여섯

0: 딸 아이가 있고 맞벌이셨는데 소득은 약 700만 원 정도였어요. 가족보험료는 소득 대비 9%에서 11% 정도가 적당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신혼부부 기준에서는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내용이에요. 뭐가 뭔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보험은 모르면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82만 원의 보험료에 허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되게 와닿는 말이네요. 보험은 일단 가입을 하는 것까진 좋은데 내가 뭘 가입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보험금을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내가 알아야 내돈잘 받을 수 있는 거지. 그냥 이거 가입시켜준 설계사만 믿고 있다가는 정작 또 도움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윤성혁 팀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보험료만 3인 가족에 82만 원이래요. 꽤 많은 것 같은데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또 뒤에 하신 말씀이죠.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안돼 있는 걸 직접 보셨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퇴직금 다 쓰시고 국민연금 85만 원만으로 생활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청취자님도 부모님과 같은 길을 걷고 있죠. 보험료가 82만 원이나 나가고 있는데 노후를 위한 저축은 1만 원도 없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1: 그렇군요. 자,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굿모닝 구조대 두 분이 출동해서 뭘 어떻게 변형시켰는지 그 솔루션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0: 그렇죠. 무작정 보험료를 줄이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지금 보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1: 맞아요.
0: 청춘아님처럼 뭐가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험증권 꺼내놓고 보면 대부분 크게 세 가지로 문제가 발견이 됩니다.
1: 어떤 문제일까요?
0: 첫째, 중복 보장이에요. 보험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암 진단비, 갱신형 여러 보험에 중복적으로 가입되어 있거나 불필요한 사망보험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현실적으로 적당하지 않죠.
2: 네, 이어서 둘째로는 보장 설계 구조가 비효율적인 경우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가입한 보험은 아무래도 내 상황에 꼭 맞게 설계하기가 어렵죠. 뭐 지인이니까 알아서 잘 해줬겠지라는 믿음으로 가입을 하지만 의외로 특정 상품 위주로 구성되거나 설계사 위주로 상품을 진행할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이죠. 셋째로 보장 범위가 좁은 경우입니다. 청취자님과 남편분이 CI 종신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CI 보험의 특성상 이 중대한이라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을 해야 비로소 진단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어요. 실제로 보험사에서 정해둔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큰 질병에 걸려도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적지 않습니다.
1: 그렇군요. 중복 보장 발견해서 비효율적인 보장 설계 구조를 바꾸고 보장의 범위도 넓히면서 보험료도 확 줄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솔루션 나왔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0: 네, 청춘아님 경우 부모님이 가입해 주신 실손보험 7만 원과 추가로 가입하신 CI 종신보험 21만 원, 갱신형 암보험 4만 원, 운전자 보험 3만 원이 있었는데요. 실손보험에 암 진단금 3천만 원, 질병 수술비 300만 원, 상해 수술비 100만 원, 골절, 화상 진단비와 같은 기본적인 상해 특약이 있었는데요. CI 종신보험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 범위가 좁아 과감히 정리를 했고 갱신형 암보험 역시 미래에 보험료가 크게 올라갈 수 있어 정리를 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불필요한 상해 특약을 정리하면서 11,000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1: 아내분, 우리 청취자님의 정리안을 듣고 왔어요. 근데 CI 종신보험이라는 건 이게 사망 대비를 하는 거잖아요. 아이가 아직 6살이니까 이거는 사망보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2: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아이가 아직 6살밖에 안 됐고 두분다 맞벌이를 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사망보장이 필요한 상황이 맞습니다. 가장의 부재 시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큰 시기, 즉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시기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저 20년짜리 정기보험 1억 원을 보험료 3만 원에 준비를 해드렸고요. 암 진단비 5천만 원,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2천만 원과 비급여에 대한 암치료비 그리고 수술비를 좀더 강화를 해서 월 10만 원 정도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은 남편분은 어떻게 또 보험료가 바뀌었을까요?
0: 네, 남편분 역시 기존에 있던 실손보험 8만 원, 지인께 가입하신 CI중심보험 29만 원, 운전자보험 3만 원이 있었는데요. 아내분과 같은 맥락으로 CI중심보험은 해지, 운전자보험에서 상해특약 일부 삭제, 정기보험 1억 5천만 원을 3만 5천 원으로 준비해 드렸고 부족한 건강보험은 13만 원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6살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녀의 보험은 잘 가입하고 있어서 태아 때 가입한 자녀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세아의 가족의 정리된 안을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2: 네, 기존 세 가족이 내고 있던 보험료는 82만 원 정도였죠. 보장 분석 후에 아내분은 35만 원에서 18만 2천 원으로, 남편분은 40만 원에서 20만 2천 원, 그리고 자녀보험 7만 원을 그대로 더해서 월 45만 4천 원으로 종전에 비해서 월 36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를 줄이면서도 보장 범위가 좁고 부족했던 보장들은 모두 채워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매달 36만 6천 원이라면 1년이면 한 440만 원 정도고요. 납입기간인 20년으로 계산하면 무려 8,784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아낀 금액을 꼭 필요한 노후 자금으로 저축을 하게 되면 20년이나 25년 뒤에는 훨씬 더 큰 금액을 노후 은퇴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보험료 부담, 보장 점검, 노후 준비와 같은 이댁처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의 맞춤 재무 상담 통해 해법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통해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전문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3: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4: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굿머니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한 보험료 내고 있으면서 노후 준비 못하고 있는 3인 가족의 상담 사연 만나봤습니다. 보험 재무점검 통해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던 매달 36만 원 줄일 수 있었거든요. 이제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또 좀 도와드려야겠죠?
2: 네. 이제 보장 분석을 통해서 줄인 이 36만 원의 금액과 여유 자금을 합해서 월 100만 원 정도를 노후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 15년을 납입하고 67세까지 거치한 후에 연금 수령을 하게 되면 월 190만 원 정도를 종신토록 수령할 수가 있었고요. 100세까지만 수령한다면 15년간 총 1억 8천만 원을 납입하고 8억 1천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연금과 퇴직금 300만 원에 확정연금 상품으로 190만 원을 더해서 계획하신 450만 원보다 40만 원을 더 연금을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사업비를 최저로 줄인 덕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총 연금액은 490만 원이었습니다.
1: 와, 이제 이 정도 금액이라면은 노후 걱정 없이 60대, 70대 그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생활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점검받고 계획 세워서 나도 노후 준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는데 우리 정재현 팀장님이 오늘 방송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0: 네, 오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딱 세 가지만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첫째, 내가 지금 가입한 보험, 총 보험료는 월 얼마인가? 소득의 12%를 초과하고 있다면 상담을 고려해야 할 대상입니다.
1: 네.
0: 둘째, 노후를 위한 적립을 하고 있는가? 하고 있다면 알맞은 곳에 잘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셋째, 돈이 들어오는 순서를 바꿨는가? 남으면 저축이 아니라 먼저 빠지는 저축으로 변경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정말 노후는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정말 나중에 노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리가 가장 폭발적으로 작동하는 구간이 3, 40대니까 지금 당장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늦었다는 판단 든다면 전문가와 함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에 문자창 열어놓고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구조대원 재무설계 전문가 정재현 팀장님, 윤성혁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보험료가 소득의 12%를 넘고 있다면,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또는 아예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나를 구해줄 전문가의 상담이 절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와 함께 맞춤 재무상담 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등 금융상품 점검해본 후 여유자금 마련해서 나도 미래를 위한 투자와 저축 시작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상담 두 글자만 써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이프 끝곡은 트랜스픽션의 Get Show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이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4: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비 내리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내일 저녁에 서쪽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최대 100mm 이상,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80에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한풀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22도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광주 26도, 대구 29도 예상이 됩니다. 이 빗길에 사고 소식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환관휴게소 부근 2,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뒤쪽으로 차량 정체가 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목포 쪽으로 서서울요금소 7차로와 8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반대편 서울 쪽으로도 매송휴게소 부근 1차로에서 사고가 있었는데 조금 전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는 됐지만 매송휴게소 부근부터 용담터널 일직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는 남아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돌발 상황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양대교 목간 지점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한남대교 부근부터 속도 떨어집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5: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6: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7: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6: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 YTN 뉴스 나이트 시작합니다.
9: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면서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보도에 정인용 기자입니다.
11: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2: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나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11: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둘 다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북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12: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11: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윤용입니다.
9: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정청 내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10: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개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13: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12: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13: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2: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13: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2: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13: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12: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13: 친명계는 대통령이 개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9: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 등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0: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1: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2: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1: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0: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1: 비상근으로 주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0: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의 감시,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 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3: 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이 열흘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이 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 선고는 배심원단 평의를 거쳐 자정 전후에 나올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수빈 기자.
5: 네, 수원지방법원입니다.
3: 예, 평의가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선고는 언제 나오는 겁니까?
5: 네,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재판 절차가 종결된 날 선고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배심원단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선고하게 됩니다. 재판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하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은 검찰의 회유와 압박 등 위법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게 핵심이었는데도 검찰이 술반입 여부와 날짜 같은 일부 진술만 떼어내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 전

0: 검찰은 해당 증언이 허위라며 위증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과거 지방선거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쪼개기 후원을 지시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경기도 대북지원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 재판의 또 다른 주요 쟁점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 여부입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수년간 6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를 악의적으로 쪼개 기소하면서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검찰은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었고 이 전 부지사가 수십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에 분리기소된 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이수빈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이 종전합의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오늘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던 첫 후속 실무 협상이 전격 연기됐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시작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수연 특파원.
2: 네, 스위스 브리겐 슈토크에 와 있습니다.
1: 네, 미국과 이란의 대면 회담이 결국 불발됐는데 향후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입니까?
2: 네, 그렇습니다. 스위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오늘로 예정됐던 미국과 이란 대표단의 첫 실무 회담이 연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회담에는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었습니다. 스위스 당국은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회담 연기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JD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 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 나왔는데요.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번 합의로 설정된 60일간의 협상 기한, 즉 오는 8월 16일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는 시작부터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1: 네, 협상이 이렇게 첫걸음부터 멈춰선 배경이 궁금한데요. 이란 측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2: 네, 표면적으로는 미국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갈리바프 이란 의회의장이 이끄는 대표단도 스위스로 향할 준비를 마쳤으나 일정을 전격 보류했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계속된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면서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밤사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 거점 80여 곳을 공습해 수십 명을 사살하고 헤즈볼라 공격에 이스라엘군 4명이 숨지는 등 교전이 격화하고 있어서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갈리바프 의회의장은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도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해 갈등의 불씨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1: 네, 협상은 삐걱거리고 있는데 다행히 호르무즈협 통항은 정상화 수순을 밟고 있다고요?
2: 그렇습니다.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백길은 빠르게 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가 풀리자마자 그동안 석 달 넘게 발이 묶여있던 유조선 등 대형 상선 7척이 해협을 통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당국도 해협 내 대기 선박들을 대상으로 통항 신청 접수를 시작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협 안쪽에 갇혀있는 한국 선박 24척도 개별 신청을 거쳐 조만간 해협을 빠져나올 전망입니다. 선박들은 기뢰 위험이 있는 중앙 항로 대신 안전한 이란 측 대체 우회 항로를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동 에너지 업계도 유전 재가동과 수출 정상화 준비에 착수했지만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선 기뢰 제거 작업과 후속 조치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위스 브리겐슈토크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1: 북중미 월드컵 A조 2차전에서 우리나라가 개최국 멕시코에 0-1로 아쉽게 졌습니다. 페널티 구역 앞 혼전 상황에서 골키퍼와 수비수가 부딪히며 놓친 공이 결승골로 연결됐습니다. 보도에 장하영 기자입니다.
3: A조 1위 자리를 놓고 만난 우리나라와 멕시코. 키플레이어 이강인이 옐로 카드를 받으며 찜찜한 출발을 한 뒤 전반 내내 치열한 탐색전이 이어졌습니다.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팽팽한 공방전 속에 두 팀은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잡지 못하고

0: 전반을 마무리했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은 후반 5분 깨졌습니다. 페널티 지역에서 높게 뜬 공을 잡으려던 골키퍼 김승규가 수비수 이기혁에게 걸려 넘어지며 공을 놓치자 그 공을 로모가 놓치지 않고 골대 안으로 차 넣었습니다. 이후 홍명보 감독은 오현규와 황희찬, 도규성까지 공격수를 연이어 교체하며 공세에 나섰지만 상대 골문을 여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후반 42분 엄지성의 크로스를 조규성이 강력한 헤더로 연결했지만 멕시코 골키퍼 랑헬이 다리와 팔을 뻗어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결국 한 골차 패배로 경기를 마치면서 우리나라는 A조 2위를 유지했고 2연승을 달린 멕시코는 조 1위를 확정했습니다.
1: 결과가 참
2: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입니다.
1: 우리 선수들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점 장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3: 그렇게 또 좋은 찬스가 왔는데 선수입니다. 또 제가 꼭 넣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0: 우리 대표팀은 오는 25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대로 32강 토너먼트 진출 여부를 결정짓는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4: 네, 이렇게 홍명보가 멕시코와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패하면서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최악체로 꼽히는 남아공의 비기기만 해도 32강에는 진출합니다. 보도에 이대건 기자입니다.
5: 체코전에서 2대1로 기분 좋게 이겼을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익숙한 상황이 왔습니다. 역대 대회마다 해오던 경우의 수 따지기입니다. A조에서 공동 개최국 멕시코가 조 1위를 확정했고 한국은 승점 3으로 조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은 여전히 큽니다. 역대 대회 가운데 가장 많은 48개국이 참가한 이번 월드컵은 조 1, 2위와 3위 12개국 가운데 상위 8개 팀이 32강 토너먼트에 오릅니다. 따라서 한국이 남아공과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이기거나 비기면 자력으로 32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체코가 멕시코를 꺾고 한국이 비기면 모두 승점 4가 되는데 승자승에 따라 조 2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남아공에 지면 위험해집니다. 한국은 승점 3이 되고 남아공은 승점 4인데 체코가 멕시코를 이길 경우 역시 승점 4가 되면서 최하위로 밀려 탈락합니다. 다만 체코가 멕시코를 이기지 못하면 조 3위가 될 수 있는데 각각 독일과 벨기에가 있는 조 1위와 맞붙게 됩니다.
1: 일단은 뭐 아직까지 한 경기 남아 있으니까요. 지금 뭐 물론 오늘 결과가 많이 아쉬울 거라 감독입니다. 생각하지만은 고개 숙일 필요 없이 다음 경기 마지막 경기 남았으니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오는 25일 남아공에 패하지만 않으면 다른 경우의 수는 한순간에 모두 사라집니다. YTN 이동입니다.
4: 네, 이번 멕시코와의 경기도 평일 오전에 진행이 됐지만 응원 열기는 더욱 뜨거웠습니다. 시민들은 도심을 붉은색으로 물들이며 한마음으로 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했습니다. 응원전이 펼쳐진 광화문 광장을 조경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6: 광화문 응원전은 1차전 때보다 무더워진 날씨만큼 더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7: 너무 덥지만 이제 이 더움을 열기로써 더 열심히 응원하고 좋은 결과를 보고 싶습니다.
6: 아이들과 응원하며 추억을 쌓기 위해 휴가도 내고
8: 원래 오늘은 진짜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애들 추억도 쌓고 응원차 한번 좋은 추억 남기려고 나왔습니다.
6: 길거리 응원전을 보여주려고 현장 체험학습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9: 꼭 학교에 가지 않고 이렇게 나와서 응원하는 것도 다 경험으로 되니까
10: 제가 평소에 스케줄이에 맞는데 학교까지 근데 오늘 광화문 오니까 스케줄이 한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6: 선수들이 공격 기회를 잡을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응원가와 북소리 대한민국 구호가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후반전 아쉽게 선제 실점을 허용하자 분위기가 잠시 가라앉았지만 동점골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함성으로 분위기는 금세 다시 고조됐습니다. 응원하는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한마음으로 뭉친 붉은 물결에 외국인들도 함께 축제를 즐겼습니다.
11: 골이 들어갈 것 같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0: 우리는 모두 친구입니다. 멕시코
1: 서울시
0: 팬입니다.
1: 실시간 데이터에는 광화문 광장에 한때 최대 18,000명이 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도 기동대 440여 명을 투입해 현장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 조별리그 3차전 남아공과의 경기를 앞둔 가운데 광장에는 32강 진출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붉은 함성이 또 한 번 울려 퍼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최선을 다한 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좌절하지 마시고 남은 경기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뛰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 대한민국!
4: 화이팅!
1: YTN 조경원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유럽 순방 성과를 설명하는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1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당청 갈등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1: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정부는 정당이 지원 지지하기를 기대하죠. 민주당과 지금 현재 정부는 저는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잘 돼야 되겠죠.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에 대해서도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마십시오.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0: 네, 당청이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예, 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2: 당청 갈등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0: 예.
2: 엄청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밖에서 보지만 잘 되기 위한 과정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당과 청와대 사이에 어느 정도의 긴장과 갈등이 있는 게 아예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예 없다는 거는 그냥 그 청와대 하명에 따라서 대통령 함에 따라서 당이 기능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삼권분립의 원리에 떨어더라도
3: 박원석 전 의원입니다.
2: 입법부는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존재로서 입법부 역할을 수행하는 게 맞습니다. 뭐 오늘 대통령도 그런 인식의 일단을 드러냈고 당이 꼭 대통령이나 청와대하고 모든 인식을 같이 할 필요는 없고 당에서 다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다. 저는 그게 정상적인 당청 관계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뒤에 하신 말씀은 전당대회 앞두고서 그 당내에 당연히 당권 주자들 간에 갈등도 있고 또 경쟁이 과열되기도 하는데 이게 조금 이제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갈등을 잘 생산적으로 이 생산적 경쟁으로 승화시키면 전당대회 이후에 오히려 당의 체질이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지금 그 민주당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감정적이고 소모적인 이제 그런 갈등으로 일관하게 되면 그게 이제 여당인데 야당도 아니고 여당으로서 이후에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여당이 갖고 있는데 여당다운 역할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한 우려와 지적을 오늘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예. 당청 관계는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당권 경쟁은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 대통령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 네.
0: 네.
4: 근데 저는 그 몇 번을 생각해봐도 이런 일련의 상황은 대통령의 기자와의 그 질의응답에서
3: 정호김 전 의원입니다.
4: 여당의 그릇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다음에 총리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른 역할이 있을 거라는 그런 암시가 있었고
0: 지난 1년 기자회견 때
4: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대통령 출국에서 당 지도부는 나오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해석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대통령이 시그널을 줬다.
0: 네.
4: 그랬는데 실제로 그 대통령

0: 대통령의 시그널은 저가 생각할 때도 당대표가 선거에 책임을 지고 내려놓아라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나요? 근데 당대표가 그럴 뜻이 없다라는 거를 대통령 순방 중에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러자 대통령이 일단 멈춤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내의 갈등도 그렇고 당청 관계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더 나갔다가는 대통령 지지도 당 지지도도 계속 추락할 뿐만 아니라 지금 데드크로스 뭐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당권 경쟁이 어떤 방향으로 치달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가예측적인 상황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은 민주당 내의 경쟁과 갈등이 경쟁이 되어야지 전쟁이 되어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왜 우리 그런 얘기하냐 워우워우 하면서 일단 이렇게 일단 멈춤을
1: 가라앉히려고.
0: 시켰지만 잠복되어 있는 상태 아닐까요? 그렇게 보여져요.
1: 그러니까 당청 갈등이나 당권 경쟁이나 지금 워워하는 상태다. 좀 일단 멈춤을 시도한 대통령이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정청래 대표의 출국장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줄 서서 하는 게 흔쾌히 기분 좋은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그러면 정 대표를 그 출국장에서 뺀게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2: 뭐 그런 말씀이죠. 뭐 그것도 역시나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출국장에 나오지 않은 걸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있었고 또 그런 해석이 뭐 전혀 근거가 없다, 일리가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전후 맥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대통령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선거 책임에 관한 거론도 했고 그리고 선거를 이긴 게 아니다. 성공한 게 아니다라는 대통령의 인식도 드러났잖아요. 그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건데 그 뒤에 대통령 이제 해외 순방 출국에 그동안에 늘 참석하던 당대표는 참석을 하지 않고 그동안에 참석하지 않았던 총리가 참석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던 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귀국 그 길에 과연 이제 영접을 나올 거냐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대통령실로서는 지금 갈등 수위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전례와 다름없이 당대표도 총리도 다 부른 것 같고 저게 이제 의전이잖아요. 사실은 뭐 전화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다른 방법도 있는데 하나의 이제 의전이고 관례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의전일 뿐이다 이 얘기인 것 같고 청와대에서 당시 입장을 밝히기로는 국내외적인 여러 현안이 있기 때문에. 과도한 의전을 좀 피해서 참석 규모를 최소화했다. 뭐 이런 설명을 했었는데, 뭐그 설명의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과한 해석을 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당청 사이의 갈등의 수위를 낮추려는 발언과 또 행동이었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자, 정청래 대표의 이 귀국장, 대통령 귀국장에서의 90도 인사를 놓고는 이제 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데, 친명 의원이죠. 이건태 의원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정치 기술이다. 이 대통령은 이런 의전을 정색하고 싫어한다고 이야기했는데, 90도 인사,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0: 근데 참 공교롭게도요, 이제 권력 순위가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 간의 일련의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권력 순위가 낮은 사람이 90도로 인사한 사례가 몇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굳이 뭐 정치적 의도다, 대통령이 싫어하는데 일부러 했다,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그 민주당 내에 또 정치인들이 있더라고요. 그 속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90도로 인사하는 거는 서구에서는 정치적 갈등, 권력 투쟁이 있다 그래서 90도로 인사하는 건안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적 특성인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아무튼 그 90도 인사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가 나름 이제 입국장에 나오라고 했고 그래서 본인은 최대한 이제 그 관계를 좀 완화시키기 위한 본인스러운 내지는 정청래다운 하나의 그 인사였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이 장면을 놓고 한동훈 전 대표의 90도 인사가 떠올랐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속으로는 복수를 할 생각으로 가득했을 거라면서 이 정청래 대표는 민

0: 민주당의 한동훈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1: 쓸데없는 얘기죠.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예. 그냥 한동훈 전 대표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지금 민주당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극단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그런 차원의 논평인데 아니 본인이 당사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잘 알아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저는 민주당 내에서 정청래 대표의 90도 인사를 두고서 그런 식의 논평을 하는 것도 부적절할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90도 인사하는 건 괜찮고 정청래 대표가 90도 인사하는 거는 무슨 정치 기술입니까? 아니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야 지금 당연히 이 당청 간의 갈등이 자꾸 거론되고 그리고 본인이 대통령의 심중에 없다 근데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출마 압박도 있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그 태도가 나온 거고 저게 뭐 일부러 대통령을 권위주의적으로 보이게 하고 본인을 억압받는 그런 피해자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된 연출이다. 아니 그렇게 베베 꼬인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같은 당 사람들끼리. 저 장해찬 씨보다 더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0: 네.
1: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에 지금 당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건 맞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쌓이는 것도 맞는데 아니 대통령이 얘기하듯이 이게 한 당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쟁이지 무슨 서로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선의는 선의로 그냥 봐야지 사람의 선의마저도 그렇게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0: 네.
1: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좋은 경쟁이 아닙니다.
0: 예. 자 그러면 이 장면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정청래 대표가 오늘도 이제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한껏 띄웠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2: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이다를 몸소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2: 이재명 대통령께 경의를 표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검찰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는 민주당의 불가역적 당론입니다. 또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자 국정 목표입니다.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십시오.
0: 네. 보안수사권 얘기였는데 이 부분은 좀 당청이 계속 엇박자를 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오늘도 이 대통령이 한마디 했거든요.
4: 네. 예. 대통령의 그 입장과 생각은 정책, 국정을 운영하는 입장으로서 이 보안수사권이 단순히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책 갈등의 소재이기 전에 이것이 그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국민의 생명 안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보안수사권은 남겨두자는 것이지만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끝까지 이거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수사권의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 그랬는데
0: 네.
4: 뭐 지금 검찰이 무슨 미련이 있겠어요? 청도 없어지고 검찰이라는 자체가 지금 형해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말입니다. 지금 국민 입장에서도 검찰 존재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런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느냐? 예,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 부분을 상당히 교조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또 자신이 당권을 다시 한번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인식을 가지는 강경한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소구할 수 있고 또 소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0: 예.
4: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대통령이 정청래 대표가 다시 당권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보를 한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이 문제 즉 보안 수사권과 관련한 문제라고 한다면은 정청래 대표는 책임 있는 여당 대표로서 상당히 그 우려한

0: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갈등 상황에서 상대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녹록치 않은 상대라는 생각을 속으로 하지 않을까.
1: 네.
0: 그러니까는 무슨 뭐 그 90도 인사는 말할 것도 없고 월드 클래스 지도자다. 나야말로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꾸지 않는 생각 중에 이것이 어떤 그 국민, 민생의 어떤 그 치안이라든지 이것과 직결되는 보안수사권이 이 쟁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려하고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의 어떤 그런 그 상당히 그 강경한 그런 어떤 교조주의적 노선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도 있으리라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연임 도전을 염두에 둔 정청래 대표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지금 보안사건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오늘 그 호남을 갔어요. 비공개 일정으로 호남을 갔는데 이건 역시 전북 지역 이제 당선인들과 만났는데 이것도 이제 당권 행보로 읽히기도 하고요.
2: 뭐 그렇게 읽히죠.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작년 전당대회 때 정청래 대표가 압도적인 권리당원들의 지지를 받았던 지역인데 최근에 이제 지방선거 공천 등등의 여러 가지 그 파행을 거치면서 권리당원들의 당심이 많이 돌아섰다 이런 평가가 있거든요. 그 정청래 대표로서는 충분히 위기의식을 느낄만하고 때문에 선거 이후로도 지금 몇 차례 호남을 찾아가지고 아마 조직 점검을 하는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 정청래 대표가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도 좀 강경한 입장 쪽에 서왔던 건 사실이고 그리고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 검찰개혁인 것도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근데 제도적 수준에서 검찰개혁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개정안만 남아있고 그중에 이제 최대 쟁점 중에 하나가 보안수사권 존치 여부인데 민주당 그 안팎에서 그리고 이게 꼭 검찰만이 아니라 뭐 전문가 그룹이나 혹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검찰 보안수사권의 필요성을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닌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보안수사권은 남겨야 된다. 근데 이런 그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대통령도 그게 악용되지 않도록 다만 그런 필요성을 감안해서 국회가 네. 결정해달라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어쨌든 보안수사권은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표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당정 간의 긴밀한 그 협의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보안수사권 존치의 필요성을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 대신에 저렇게 보안수사권 폐지를 거듭 강조하는 건 결국 그 민주당 강성 지지층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개혁의 상징으로 검찰개혁 그리고 지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있는 보안수사권 폐지 이걸 강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입니다. 근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건 국회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걸 어떤 정치적 슬로건으로
1: 예.
2: 활용하거나 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인식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인식하고는 조금 이제 정치, 예. 대통령의 인식이 다른 거고요. 물론 입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그 한번 어떻게 보면은 잘못 만들어지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고 돌이키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예. 여전히 이 문제는 심도 있게 여당 안팎에 그런 여러 의견을 들어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지 이걸 전당대회 결집용으로 이렇게 쓸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이슈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금요일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보안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강조를 했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제 다음 주 초 월요일에 정청래 대표의 또 발언 입장 또 궁금해지는군요. 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이틀째 병원에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당내 사퇴 압박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분위기인데 그 당무 복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죠?
0: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 그 아마 어떤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입원했겠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지금 아마 정신적으로나 또 심신이 굉장히 피폐해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 말을 들어보면은
1: 예.
0: 단식 후유증이 아직도 있다, 꽤 있다. 그때 제대로 이제 그 단식

0: 후에 예. 어떤 그 의료적인 처치라든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일각에서는 그 퇴원할 때까지는 사퇴를 거론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퇴를 주장하는 목소리 톤은 상당히 좀 낮아졌는데 사실상 현 지도부 체제는 수명을 다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또 다수 나왔습니다. 김재석 의원의 말을 한번 듣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2: 장동욱 대표 리더십은 이번 의원총회를 통해서
3: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그 입지를 상실한 것 같아요. 장동욱 대표 그럼에도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다 그러면 당연히 신동욱 최고위원께서도 그 맞게 결정을 하시지 않을까 그냥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일단 비대위원회가 뜨겠죠.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우리가 뭐 개혁형 비대위, 혁신형 비대위 이런 식으로 또 당내 정비 작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어떤 완충을 두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이다.
1: 예, 김재섭 의원, 이 신동욱 최고위원이 사퇴할 가능성과 함께 이후에 이제 비대위 구성 전망까지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4: 글쎄요, 장동욱 대표가 리더십을 잃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 문제지. 장동욱 대표 체제가 내년 그 9월로 지금 정해져 있는 임기를 다 채우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장동욱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었던 힘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과거의 친윤 세력인데 그 사이에서조차도 장동욱 대표 체제로 계속 가기는 어렵다 이런 인식이 인식의 공감대가 커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의원총회를 통해서 공개적인 당대표 사퇴 발언을 했던 의원들의 면면을 보더라도 뭐 선수 지역 뭐 이런 게 좀 두루두루 골고루 갖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처럼 뭐 친한계나 혹은 대안과 미래와 같은 당내 쇄신파 일부의 의견이 아닌 당내 광범위한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달리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면 당원당규에 따라서 최고위원 선출직 5명 중에 4명이 사퇴해야 저 지도부 체제가 무너지는 건데 현재 두 사람의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최고위원, 뭐 김민수 최고위원이야 장동욱 대표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고 보고 신동욱, 김재원 의원 의 입장을 당에서도 주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1: 네.
4: 신동욱 김재원 의원의 김재원 그 최고위원의 입장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당내에 큰 틀에 어떤 합의가 있다면 뭐 거기에 따르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겠으나 시간 문제인 거고 그러나 김재섭 의원도 앞서 그 언급을 했듯 이게 너무 늦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효성이 없고 그 사이에 장동혁 대표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뭐 부정선거 외치는 사람들하고 손잡고 부정선거 외친다든지 그러면 이제 당의 이미지나 모처럼 당이 지금 견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을 맞았는데 그런 기회를 놓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이런 공감대가 또 한편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선가 어떤 결단과 결정과 뭐 행동과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동안에 이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결자해지 못하면 아니 스스로 쇄신한 못하면 쇄신한 마련 못하면 결자해지해야 된다라는 것도 그렇고 유영하 의원 저 화면에 나오는 저분도 이제 TK잖아요.
1: 예.
4: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친윤에 가까운 이제 그런 그 스펙트럼에 서 있던 의원인데 적절한 시점에 현명하게 처신해라라는 거는 적절한 시점에 퇴진해라. 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마냥 이걸 거부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1: 그러니까요. 그동안 이제 적극적이지 않았던 의원들이 이런 사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의총을 기점으로 해서 좀 이게 당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보통 이제 의총을 하면 각자 자기 의견을 개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찬반으로 치면 찬성의 그 취지로 발언한 사람, 반대의 취지로 발언한 사람의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많은가에 대해서 이제 비공개 의총을 하면 나중에 나와가지고 의원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은 언론인들이 그걸 가지고 대충 찬성이 많았다, 적었다 이렇게 이제 그 기사를 쓰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장동혁 대표의 퇴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기자들이 볼 때도 이 사람들이 장동혁 체제가 끝나게 되면은 당대표라든지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런 의견이다 이렇게 내는 것 같거든요.
1: 네.
0: 벌써 거기까지 얘기가 간다라는.

0: 거는 장동혁 대표가 원하지 않아도 일단 그 흐름이 지금 그리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예. 시간의 문제이고 지금 이 당의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장동혁 대표도 그렇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초선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장동혁 대표 스스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이 심리적인 압박은 큰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에 유익한지에 대한 고민만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런데 어떻게 들으면 그러니까 빨리 장 대표 사퇴해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당내에서 이런 이야기도 나온다고 그럽니다. 장 대표의 사퇴 시점을 두고 이제 그 내년 2월 이후에 퇴진하면 새 대표가 이제 임기 2년을 다 채우고 다음 총선에서도 총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내년 2월 이후에 이제 퇴임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2: 그러니까 약간 이제 기술적인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임기가 6개월 이상 남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보궐선거는 내년 8월까지 남은 임기만을 수행하는 당대표를 그렇죠. 선출하게 되는 거고 네. 6개월 이내로 남게 되면 보궐이 아닌 이제 새로운 선거를 하는 거여서 이제 총선 때까지 공천을 담당하는 지도부가 이제 출범을 하는 거죠. 때문에 이제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잔여 임기만 보궐로 하고 싶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퇴를 하더라도 그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 사퇴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아까 이제 김재섭 의원도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일종의 조금 길게 가는 혁신형 비대위 같은 걸 만들어서 예. 이제 당의 어쨌든 방향이라든지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지 예. 그리고 뭐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이후에 전당대회로 가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 꼭 이게 그 1년짜리 보궐 임기만 하는 그런 임시 지도부와 같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안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이에서 이제 의원들의 공감대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에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 시점하고 어떻게 보면 연관돼 있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계속 이렇게 버티고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스스로 쇄신의 계획을 밝히거나 지금까지 본인의 리더십의 문제점을 인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엉뚱한 이제 그런 그 언행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저분이 그냥 물러서는 게 아니고 전당대회가 본인이 물러나고 다시 열리더라도 다시 도전하겠다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때문에 가급적 저 체제를 일찍 끝내면 끌려도록 저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때문에 설령 잔여 임기를 담당하는 과도적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거기서 이제 당의 쇄신과 체질 개선과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비판받았던 이제 그런 점들을 좀 바꾸고 그리고 총선을 담당하는 그런 임기 2년짜리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도 예. 2단계로 가는 거죠. 그것도 방법일 수 있지 않겠나. 단지 그 고민 때문에 뭐 내년 2월까지 가야 된다는 거는 글쎄 제가 보기엔 너무 좀 안이한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1: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사퇴 요 목소리가 높은 줄 알았더니 어제 우재준 최고위원도 가을 전 사퇴라 해서 가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요것도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건가요?
0: 그러니까 각자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파벌 계파의 이해를 계산하면서 이제 말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지금 일단 병원에 입원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측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내년 8월까지 지금 할 기세인 것 같습니다. 측근들이 그거를 주장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측근 중에서 김민수 최고위원이나 조강한 최고 외에 신동욱 최고위원을 측근으로 봐야 될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 시스템으로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경우는 최고위의 변화가 생길 경우거든요. 근데 두 사람은 이미 자기 입장을 밝혔고 결국 신동욱 최고와 김재원 최고가 어떤 결심을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이 사람들이 당장 결심을 내린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2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이제 2월 달에 당대표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위 공천도 할 수 있고 2년 임기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2월에 하기까지 지금 장동혁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것이냐 네. 아니면 여기 비대위 체제를 만들 네. 것이냐 해서 뭐 개혁적인 비대위 얘기를 하는데요.

0: 비대위원장으로 그러면 누가 영입이 될 것인가? 비대위원장들도 뭐 거기 비대위가 한두 번 있었습니까? 근데 비대위가 선거가 들어있는 그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을 하면 자기가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비대위원장의 그런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권한이 굉장히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선거가 안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구성원들이 비대위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적이거나 순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올 가을이라고 하는 그 우재준 최고의 경우에는 아마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그 입당 시기와 나름 그 조율하면서 하는 얘기인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근데 그런 계산을 하면서 한다 그래서 세상 일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물러나 주는 것이 당의 재건을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나중에라도 할 말이 있어요. 근데 계속 끝까지 버티다가 하면은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굉장히 불확실해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지 좀 궁금한 지경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는 최고위죠.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금 뭐, 단식도 하고, 24시간 필리버스터도 하고, 자기는 모든 걸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는 그래서 몸이 많이 아파서 들어갔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과거의 그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도 그거의 한 수순이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1: 그 장동혁 지도부의 사퇴,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것도 이제 상당히 관심인데, 오늘 상당히 눈에 띄었던 것은, 국민의힘이 사전투표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 한동훈 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2: 뭐 본인도 소신이라고 입장을 표명을 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법안 발의라는 게그 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어쨌든 동료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는데 그걸 이제 지원해 준다 자기 이름을 걸어서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부마시처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 한동훈 의원으로서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그동안에 꼭 정치적 입장이 달라서일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어떤 소원함, 정서적인 거리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제 원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접촉면이 이전보다 넓어지고 관계 개선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물론 이제 복당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그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한 아마 한동훈 의원 복당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이라도 적극적인 저런 스킨십이나 관계 개선 노력을 통해서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거리감을 좁히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이제 본인에게 좋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그런 노력의 일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어쨌든 당 내든 밖이든 지금 이제 한동훈 의원의 복당 시기 그리고 지금 지도부의 사퇴 시기 이걸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분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호김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면서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 회장 뽑을 때도 회원 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4: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3: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에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4: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3: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4: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해 당장 시급한 것은 개헌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선관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헌법조항을 고치는 졸속 누더기 개헌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 수사를 통해 문제를 파헤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 대통령이 사태 해결을 위한 진정성을 보이려 한다면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부터 수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오늘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투표관리원이 부재할 경우를 대비해 근무했던 직무대행 신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합수본은 주말인 내일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5: 인천 송도에서 발견된 사람의 다리가 요양병원에서 잘못 배출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괴사가 심해 절단수술한 환자의 다리를 깁스로 착각해 잘못 버렸다는 건데 경찰은 자문을 거쳐 수술의 위법성 여부 등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인천 송도에 있는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신체 일부가 발견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9일 만에 풀렸는데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은 환자의 다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7: 국과수로부터 발견된 신체 일부와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유전자를
8: 일치한다는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6: 병원 측은 지난 8일 80대 여성 환자의 다리 부위를 절단하는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저하돼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다리 괴사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병원 측은 가족의 요청으로 수술을 진행했고 마취가 필요 없을 만큼 신경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절단된 다리는 붕대에 쌓인 상태로 의료 폐기물 용기에 버려졌는데 청소 업무를 맡은 60대 남성 자원봉사자가 깁스용 석고로 착각하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옮겨서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 붕대가 이미 똘똘 감겨 있었기 때문에
8: 이현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과장입니다.
6: 이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본 병원 관계자가 신체 부위가 잘못 배출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경찰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술은 병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수술 과정에 위법성이 있는지 보건복지부나 의료계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절단 수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폐기물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5: 수도권의 경찰관이 새로 부임한 과장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숨진 경찰관이 생전에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며 힘들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표정호 기자입니다.
9: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의 부당한 지시나 언행 등이 있었는지

0: 조사하는 경찰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과장과 분리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A씨가 생전에도 과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달 전쯤 과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힘들어했다며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고 말했다고 유족은 전했습니다. 과장이 1시간 간격으로 찾아와 업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올릴 때마다 이게 왜안 되느냐고 질책하며 거듭 다시 쓰게 해 종일 수정에만 매달린다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는 부인과 주말 부부로 지냈는데 숨지기 직전인 지난 주말엔 부인에게 사무실 공사를 해야 해 내려가지 못한다고 연락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갑질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 내부 익명 게시판엔 고인을 애도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경찰 직장 협의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 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호입니다.
1: 오늘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에서 사람이 맨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 의식을 잃은 노동자 2명을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청소를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가 유독가스를 마시고 쓰러진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자와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2: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돼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3: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연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4: 조순표
3: 하는
4: 서울중앙지법
3: 중 하나 되었고
4: 형사합의 21부
3: 가장
4: 재판장입니다.
3: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2: 김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5: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4: 유승수,
5: 것을
4: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5: 비밀이라고 해서
4: 변호인입니다.
5: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2: 김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당시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종합특검은 이전 총장에게 오는 23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하라는 소환 통지서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이전 총장은 앞서 특검의 서면 조사 요청에 응했다면서 참고인 출석 요청 사실은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접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부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태인 기자입니다.
6: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7: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6: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과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8: 우리는 향후 법원에 회생 자리 차가 대신되는

0: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2: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
3: 공동락 대신증권연구원입니다.
2: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1: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4: 9,300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9,000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세우 기자입니다.
1: 9,000피시대 이틀째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9,3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9,000선을 내줬습니다.
5: 9,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주식 운용 세력이 한 오전부터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9,000포인트를 잠깐 하회했던 걸로 보입니다.
1: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 총액도 한때 8,000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7,000조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회복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9,051로 마감하며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6: JD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가서
3: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6: 서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전쟁이 지속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확산되면서
1: 외국인이 3,500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의 사자세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는 2.94% 상승한 276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34% 하락한 3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개장했지만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며 3.43% 내린 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1,540원에 육박했다가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4: 코스피가 9,000선을 뚫으며 신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잘 뽑은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언급에 조심스럽다며 자신은 자화자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7: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8: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3: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8: 대통령
3: 대표입니다.
8: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7: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했고 월드클래스, 대한민국 국격이란 말로 외교 성과도 거듭 추켜 세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자 대통령을 띄우며 몸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코스피 9000 돌파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9: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남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

0: 면서도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1: 악용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0: 또 취임 2년차 개각을 묻는 말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 단행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4: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3: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 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5: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6: 것을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 운영수석 부대표입니다.
5: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3: 선관위 국정조사 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7: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6: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7: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3: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하는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 이후 국정 지지율 하락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는 사람이 늘어난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민은 먹고 살기 힘든데 뭘 가지고 싸우는 것이냐고 생각해서 화날 만하다며 최대한 빨리 이 상황을 정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 미국과 이란이 합의한 양해각서를 두고 미국이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내부 비판이 거세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아닌 이란이 절박해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9일 SNS에 올린 글에서 우리가 절박해서 만난 것이 아니다. 절박했던 것은 이란이라며 이란은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60일 기간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은 돈을 한 푼도 10센트도 받지 못한다고 적었습니다. 미국 유력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상황 악화에 겁먹어 서둘러 종전에 합의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와 하락하는 주식시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은 별다른 성과도 없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에도 레바논에서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후속 협상을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헤즈볼라 공격으로 적지 않은 사상자가 나오자 이스라엘은 통제 불능의 전면전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0: 밤하늘을 뚫고 떨어지는 섬광들. 조명탄이 어둠을 밝히고 포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반복적인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스라엘 잘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서 양해각서를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0: 이스라엘이 명백하게 휴전을 위반했습니다. 미국과 합의문에 레바논 주권과 영토 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즈타바 유세피, 이란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1: 공세에 고삐를 죄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이던 이스라엘군 전차를 타격해 중령을 비롯한 4명이 숨졌고 자폭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적지 않은 피해에 극우 성향인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지옥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가안보장관은 미국에는 송구하지만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0: 미국이 서명한 협정이 어떻든 간에 우리 군인들의 피와 북부 주민들의 목숨을 무방비로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이스라엘 방송입니다.
1: 이란 협상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적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해 종전 합의가 본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2: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주둔 미군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하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재편을 본격화했습니다. 유럽이 스스로 방위를 주도하라며 미국의 나토 분담금 축소도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3: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의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란 전쟁 당시 일부 유럽 동맹국들이 미군의 기지 사용과 영공 통과를 허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4: But too many of our allies said no.
0: 많은 동맹국이 안 된다거나 쓸데없이 복잡한 법률 논쟁을 했습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3: 유럽 내 미군 배치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재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유럽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실질적 필요성과 효과를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0: 미국의 유럽 내 전력 배치와 기지 운용 태세를 검토할 국방부의 6개월 검토를 발표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입니다.
3: 헤그세스 장관은 나토가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체제에서 벗어나 유럽이 스스로의 방위를 책임지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동맹국들이 국방비 증액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한다면 미국의 나토 분담금 일부를 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다발적 분쟁에 대비하겠다며 유럽 군사자산 감축에 나섰는데 나토 사무총장은 위기 대응 전력에 대한 미국의 기여 축소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이미 국방비를 늘리며 군사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미국의 압박이 현실을 과도하게 왜곡하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0: 우리는 나토 내 유럽 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입니다.
3: 미국은 나토 억지력의 핵심인 유럽 배치 핵무기를 뺄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했지만 유럽은 안보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5: 지난해 말 충남 보령의 공공병원에서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됐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학대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고 병원 위탁 운영을 맡은 의료재단 대표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6: 남색 옷을 입은 간호조무사가 병상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주먹으로 때립니다. 갑자기 얼굴 위로 이불을 덮더니 손으로 세게 짓누르기도 합니다. 지난해 말 충남 보령에 있는 공공병원에서 50대 간호조무사가 70대 노인을 학대하는 장면입니다. 병원 측은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내용을 외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7: 보령시로부터 민간 위탁을 받아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 대표가 범행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6: 노인복지법상 학대를 인지하면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대표가 직원들의 입단속을 시키려 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8: 영상을 누가 봤느냐, 누가 아느냐.
0: 병원 직원입니다.
8: 그 다운받은 USB를 회수를 가져와라 회수를 했고요. 그럼 직원들한테 입 조심하고 직원들한테 말 조심을 함부로 시켜라.
6: 곧바로 신고하지 않으면 직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대표를 설득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보호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명해 신고가 지연된 것이라며 해당 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업무 배제와 면담, 퇴사 처리 등 신속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올해 4월 사건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뒤늦게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상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는 보호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즉시 신고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보령시는 병원 측의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고 노인보호기관은 추가 범행이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9: 신고 접수가 되어서 CCTV 영상을 취득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신고 의무자 누락 등
0: 오복경 충남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입니다.
6: 경찰은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해당 간호조무사를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5: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오늘 말다툼을 하다가 아버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아버지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경기 양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살해하겠다는 협박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온라인에 한 의원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작성자의 IP를 추적해 3시간 반 만에 인천 고잔동 길거리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이 정부의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 해임 건의됐습니다. 공공기관 평가에선 16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0: 정부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2025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기관장 평가에서 국가철도공단과 SR, 한국석유공사 등 7곳이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이 해임 건의됐습니다. 나머지 5명은 재임 기간이 아니어서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1: 기관장 개개인의 재임 중
0: 이승철
11: 리더십,
0: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단장입니다.
11: 평가하고 그 책임을 직접 묻는 책임 경영 체계의 체계를 복원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 기관 평가에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국립공원공단 등 3곳이 아주 미흡 등급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3곳이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와 국민연금공단 등 15곳은 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국정과제 수행과 안전, 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AI를 활용한 혁신 노력 등이 반영됐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12: 주요 사업을 충실히 추진하거나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적극 이행하는
0: 고현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입니다.
12: 업무 성과가 우수한 기관의 등급이 높았습니다.
10: 평가 등급이 보통 이상인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유형별, 등급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반면 미흡 이하인 기관은 정부의 경영 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5: 제주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형 상어 출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수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바다의 생태계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고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 푸른 바다 속에서 거대한 몸집의 상어 한 마리가 유유히 헤엄칩니다. 몸집과 형태 등을 고려하면 무태상어 계열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종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4: 사람 몸체만한 상어랑 그 상어 주변에 이제 조그만 상어들 떼져가지고 이제 저희 사람 주변에 원형으로 빙빙 돌다가 이제 유유히 이제 떠나갔는데 상어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랬고.
13: 최근 3년간 해경이 공식 확인한 제주 해상의 상어 출몰 사례는 모두 14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몸길이 2에서 3m에 이르는 대형 상어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0: 수온 상승으로 우리 바다의 어종 분포가 달라지면서 대형 상어의 출현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다랑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동해안에서는 대형 상어의 혼액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1: 먹잇감이 되는 어종들이
2: 윤상훈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전문위원입니다.
1: 이 상어들도 같이 올라오고 기후위기에 초래한 해양 고수온으로 상어들이 빠지지 않고 한반도에 사시사철 머물러 있는
0: 기후위기로 바다 환경이 변하면서 한반도 해역의 생태계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상어의 잦은 출현은 우리 바다의 온난화 가속화를 보여주는 뚜렷한 신호입니다. 환경의 변화 속도가 더 빨라지는 만큼 더 과학적이고 철저한 해양 관찰 시스템을 서둘러 갖춰야 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네, 끈끈한 조직력의 멕시코를 상대로 우리 축구 대표팀은 확실한 게임 플랜을 갖고 맞섰습니다.
1: 대부분이 맞아떨어졌는데 수비에서 한 번의 실수와 슛의 한 끗 차이가 아쉬웠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2: 멕시코에 맞선 대표팀의 맞춤형 게임 플랜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중요한 위치, 우리 수비 지역에서는 공을 뺏기지 말 것, 전반 20분까지는 절대 실점하지 말 것, 그리고 후반 오현규와 조규성 등의 투입을 통한 전술 변화. 전체적으로는 거의 계획대로 풀린 경기였습니다. 전반 중반 이후엔 우리에게 주도권이 찾아왔고 답답한 쪽은 멕시코였습니다. 좋은 흐름이 이어질 때 수비에서 단 한 번의 실수는 그래서 더 뼈아팠습니다.
3: 누구든 서로 조금
4: 홍명보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3: 믿는 장면들이 있었으니까 뭐 그런 장면에서 좀 실수가 나오지 않았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오늘 멕시코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선수들이 잘 대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 한국은 단단하고 강했습니다. 전술적으로 서로를 무력화 했죠. 실책이 중요했는데 불행하게 한국 골키퍼가 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레 멕시코 축구 대표팀 감독입니다.
2: 비록 옵사이드였지만 후반 오현규의 거친 수비도와 큰 키를 앞세운 조규성의 잇따른 슛은 한 끗이 모자랐습니다. 결정력이 약간 부족했고 상대 골키퍼의 선방이 아쉬웠습니다. 수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한 공격이 필요한 시점에 두 명의 스트라이커를 함께 투입하는 전술은 절반의 가능성만 확인했습니다.
5: 상대가 조금 강하게 선수입니다. 나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맞섰어야 되는데 스트라이커로서는 그게 아쉬운 것 같고.
2: 무승부여도 만족이 아니라 꼭 승리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면 초반부터 좀 더 공격적인 전술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0: 멕시코가 월드컵 32강을 조기에 확정하면서 과달라하라 경기장은 이내 축제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1: 멕시코 관중들은 승리 기쁨에 취해 한동안 경기장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양시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한국에 한 골차 승리를 거둔 멕시코 관중들이 경기장을 빠져나오면서 멕시코를 연호합니다.
7: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멕시코!
6: 경기장 주변은 이미 광란의 밤이 펼쳐졌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은 관중들도 축구 대표팀 유니폼을 입은 관중들도 응원 구호에 하나가 됩니다. 보이는 사람마다 어깨를 걸고 방방 뛰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인터뷰하다가도 구호만 나오면 함께 뛰어야 하고.
8: 한국에는 손흥민 같은 좋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6: 멕시코가 운이 좋았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8: 이번 경기는 멕시코가 운이 좋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도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
6: 압도적인 규모의 멕시코 관중 속에서도 붉은 유니폼을 입고 열심히 응원한 한국 팬들도 있습니다.
9: 한 골만 하면서 계속 봤거든요. 저희 주변에 다 멕시코 분들이어가지고 아무리 소리를 쳐도 들리지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도 뭐 응원 열심히 했어요.
6: 조별리그 2연승.

0: 으로 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32강과 16강전을 치르는 유리한 대진 일정도 덤으로 챙겼습니다. 축구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가득한 멕시코 시민들은 한국을 이기고 조 1위를 확정한 멕시코 대표팀이 역대 최고 성적인 월드컵 8강을 이번에 뛰어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YTN 양시창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4: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잘 즐기고 계신가요? 화려한 우승 후보들의 경기를 보는 것만큼 재밌는 건 예상을 뒤엎는 짜릿한 결과입니다.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 큰 화제를 모은 두 나라 카보베르데와 퀴라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서양에 있는 섬나라로 인구가 약 52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와 비교하면 면적은 두 배 크지만 인구는 오히려 더 적은데요. 2002년부터 월드컵 예선에 도전했지만 줄곧 좌절을 맛봤던 카보베르데는 이번 대회 예선에서 카메룬을 꺾고 사상 첫 본선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첫 상대는 우승 후보 스페인이었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0-0 무승부였습니다. 스페인이 슈팅 27개를 퍼부었지만 카보베르데는 골키퍼를 중심으로 단단한 수비 조직력을 선보이며 끝까지 골문을 지켜냈죠. 외신들은 이 결과를 두고 승리와도 같은 무승부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퀴라소입니다. 카리브해에 있는 네덜란드령 구성국으로 인구는 약 15만 명에 불과한데요. 월드컵 본선 진출국 가운데 역대 최소 인구 기록입니다. 퀴라소의 첫 상대 역시 우승 후보 독일이었습니다. 전반 6분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가던 퀴라소는 전반 21분 코메넨시아의 골로 동점을 만들었는데요. 이 골은 퀴라소의 월드컵 사상 첫 골로 기록됐습니다. 이후 독일에 6골을 더 내주며 7-1로 패했지만 자국민은 물론 외신들도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오늘은 카보베르데와 퀴라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5: 듀엣토의 더 클래식.
6: 6월 19일 금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7: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DNA 안드레아 부첼리, 데이비드 게타, 이제 맥언디 스텔리언이 함께 부릅니다.

0: 6월 19일 금요일 듀엣 웨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터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월드컵 공식 주제가입니다. DNA. 안드레아 보첼리, 데이비드 게타, 이제, 맥언디 스텔리언이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K-POP 데몬 헌터스의 가수 이제가 이 곡의 중간 부분을 한국어로 가사로 부른 걸로 엄청난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0: 안드레아 보첼리는 열렬한 축구 팬으로 유명합니다.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유는 12살 때 축구공에 머리를 맞은 충격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로 성공한 이후에도 시간이 날 때마다 경기장을 자주 찾는다고 합니다.
1: 원망할 만도 한데.
0: 아, 그렇죠. 아이.
1: 사실 이 안드레아 보첼리는 월드컵 행사에서 단골로 노래를 부르는 가수입니다. 이번 월드컵 주제가도 그렇고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 조 추첨 행사에서는 투란도트의 네순도르마, 공주는 잠못 이루고를 불렀고요.
0: 이 노래는 월드컵을 상징하는 오페라 아리아처럼 자리 잡았죠. 뒷부분에 나오는 빈체로 승리하겠다 이런 가사 때문인 것 같은데 스포츠 경기에 굉장히 잘 어울리죠.
1: 이 보첼리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린 곡인 Time to Say Goodbye도 축구와 자주 연결되는 노래입니다. 2016년 레스터 FC의 프리미어리그 우승 축하 행사에서 보첼리가 경기장 한가운데서 이 곡을 불렀습니다.
0: 네, 뭐 축구를 좋아하는 성악가로는 또 조수민 씨도 있을 텐데 조수민 씨는 2002년 월드컵 홍보대사를 맡았죠. 이 SNS에 축구 관련 이야기를 자주 쓰는 편이라고 하는데 AS 로마의 프란체스코 또띠의 열렬 팬이라고 유로 2012 이탈리아 스페인전 때는 트위터에 내가 프란델리 감독이라면 후반에 발로텔리를 빼고 디 나탈레를 넣겠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프란델리 감독은 후반에 발로텔리를 빼고 그 대신 디 나탈레를 투입했고 그가 득점하면서 조수미의 말이 화제가 됐다고 하네요.
1: 아무래도 이탈리아에서 유학을
0: 아,
1: 하셨고
0: 그럼요.
1: 이탈리아가 축구에 대해서 엄청난
0: 엄청난
1: 열정을
0: 나라죠.
1: 갖고 있고 근데 이 AS 로마의 토티가 엄청 약간 사자처럼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축구도 잘하는데 또 의리까지 있어서 계속 로마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정말 멋진 남자거든. 멋진 남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음악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0: Time to say goodbye의 이탈리아 버전 Conte Partiro 안드레아 보첼리가 부릅니다. 이어서 챔피언 조수미의 노래입니다.

0: Time to Say Goodbye 이탈리아 버전 콘테 파르티로 안드레아 보첼리의 노래 챔피언 주수미의 노래였습니다.
1: 클래식 음악과 축구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0: 1992년부터 사용되고 있는 UEFA 챔피언스 리그의 주제곡도 띠띠띠띠띠 뭐 그 다 같이 합창해갖고 막 유튜브 같은 거 보다가 네. 클릭을 챔피언스 리그를 딱 클릭하면 그 노래가
1: 음악이에요?
0: 맨날 나와요. 합창처럼. 오. 클래식 곡을 편곡한 건데 헨델의 대관식 찬가 제사장 사독을 편곡한 것입니다.
1: 아, 이 노래는 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를 수 없다고 하네요. 챔피언스 리그 중계를 보다 보면 이 곡이 계속 나오고
0: 맞아요.
1: 심지어 축구 게임에서도 이 곡이 나온다고 합니다.
0: 맞아요. 오. 이게
1: 쭉 찰 때 그런 거죠?
0: 맞아.
1: 아, 네, 맞네요.
0: 이 곡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일이 있는데 혹시 축구 선수 메시가 피아노도 친다고 합니다.
1: 처음 들었습니다.
0: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엄청난 화제를 모은 영상이 있었는데 메시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이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을 피아노로 연주하는 모습을 누군가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린 거라고 해요.
1: 야.
0: 악보 없이 자유롭게 이 곡을 연주할 수 있고.
1: 야, 정말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음악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축구와 클래식 음악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0: 챔피언스 리그 주제곡의 원곡 준비했습니다. 헨델의 대관식 찬가, 제사장 사독, 존 엘리엇 가디너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바로크 솔로이스트와 몬테베르디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1: 저희 내일 토요일 슬기데이,
0: 일요일 인테데이로 돌아올게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민생과 경제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2: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3: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2: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 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4: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2: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5: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2: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6: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0: 선관위의 비밀 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 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9,300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9,200선에서 출발해 장 초반 최고치인 9,300선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 상승세가 약해져 0.1% 내린 9,0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4% 내린 966으로 마감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뚫으며 신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잘 뽑은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언급에 조심스럽다면서 자신은 자화자찬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4: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3: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했고 월드클래스, 대한민국 국격이란 말로 외교 성과도 거듭 추켜 세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자 대통령을 띄우며 몸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코스피 9000 돌파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5: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3: 5시간 뒤 이 대통령은 자화자찬 한 적 없다, 없는 얘기 만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6: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3: 주식시장 변동성이 자칫 정권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경고한 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권의 핵심 의제 보안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도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6: 악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3: 또 취임 2년차 개각을 묻는 말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 단행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부도가 나면서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7: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8: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7: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9: 우리는 향후 법원에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7: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해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10: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환불을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7: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 해임을 건의했습니다. 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2025년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상정해 심의했습니다. 기관장 평가에서는 7개 기관이 최하위인 아주 미흡 등급을 받았는데 이 중 재임 중인 2명에 대해 해임이 건의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모두의 창업 플랫폼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과 프로젝트 참여자에게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 김지현 대변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사고 수습,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프로젝트를 책임감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 주재로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11: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12: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13: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엄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12: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14: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12: 김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로 대법원 유죄가 확정된 노 전 사령관 사건과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리가 다르다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11: 수도권의 경찰관이 새로 부임한 과장 때문에 힘들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갑질 의혹이 제기된 과장을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숨진 경찰관이 생전 과장이 숨도 못 쉬게 한다며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15: 수도권 지역의 경찰관 A씨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난 사건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한 경찰이 갑질 의혹이 불거진 부서장 B씨를 대기 발령 조치했습니다. A씨가 속한 부서의 과장인 B씨는 고인의 유서에도 언급됐는데 A씨는 유서에서 동료 직원들이 자신의 일로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며 자신은 과장님 때문에 힘든 것밖에 없다고 적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장의 부당한 짓이나 언행 등이 있었는지 조사하는 경찰이 동료 직원들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과장과 분리 조치에 나선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취재진과 만난 유족은 A씨가 생전에도 과장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한 달 전쯤 과장이 새로 부임한 이후로 힘들어했다며 과장이 숨도 못 쉬고

0: 경찰 직장 협의회도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하고 비위가 확인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1: 이른바 연어 술파티 주장을 했다가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결과가 밤사이 나올 예정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열흘 동안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 사건 결심 공판을 끝낸 뒤 배심원단 평의 결과를 참고해 선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고, 이 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경남 양산시 물금읍의 물류센터에서 컨테이너 운반 차량 타이어 교체 작업 중 타이어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남성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또 함께 작업하던 60대 남성도 얼굴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8시 20분쯤 경기 수원시 천천동에 있는 삼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전신주가 쓰러지면서 인근 950여 세대에 2시간 20여 분 동안 전력 공급이 중단됐다가 복구됐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운전석을 비운 사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지 않아 차가 뒤로 밀리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마철에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면 미끄러짐 현상으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 무게와 높은 출력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3: 일단은 코너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동에서는 우선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4: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셔서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2: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0: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헷갈리고
1: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0: 만남과 이별을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과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6: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5: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어제 활동을 종료하며 예산 낭비, 보관장소 협소, 폐기비용 등을 이유로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으나 이는 본말전도이자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위원장은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통제를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의 감시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 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8: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7: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8: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7: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8: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8: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7: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5: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 엄격한 조건 아래 아주 최소한만 허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보완수사를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필요하면 교정하면 된다며 보완수사권 악용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안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9,300선을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쓴 코스피가 롤러코스터를 타며 급등락을 거듭한 끝에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9,000시대를 열었지만 여전히 극심한 변동에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9: 9,000피 시대 이틀째 코스피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개장 직후 코스피는 9,300선을 넘어서며 장중 최고치를 잇따라 갈아치웠습니다. 하지만 이후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9,000선을 내줬습니다.
10: 9,000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차익 실현 욕구들이 좀 맞물리면서 매도 세력이 한 오전부터 좀 급하게 나와가지고 9,000포인트를 잠깐 하회했던 걸로 보입니다.
9: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도 한때 8천조 원을 넘었지만 이후 7천조 원대로 후퇴했습니다. 막판에 상승세를 회복한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9,051로 마감하며 간신히 9,000선을 지켰습니다. 미이란 간 종전 합의 이행 불확실성도 코스피가 장중 급락한 주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11: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 가서 이제 종전 서명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좀 석연찮은 이유로 연기됐다. 이제 악재가 나왔죠. 그래서 이게 또 다시 전쟁이 지속되는 건가. 이 불안감이 또 확산되면서.
9: 외국인이 3,500억 원, 기관이 1조 2천억 원 팔자에 나선 반면 개인이 1조 6천억 원의 사자세로 지수를 떠받쳤습니다. 코스피를 대표하는 SK하이닉스는 2.94% 상승한 276만 4천 원으로 최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전자는 2.34% 하락한 35만 4천 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상승세로 개장했지만 6거래일 만에 1,000선을 내주며 3.43% 내린 96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내외 여러 요인에 따른 극심한 변동성은 코스피의 추가 상승 동력에 여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강세 1,540원에 육박했다가 당국 개입 추정 물량이 나오며 1,527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5: 한국거래소가 오는 9월 14일로 예정됐던 정규장 이전, 오전 7시부터 7시 50분까지 열리는 프리마켓 개장을 내년 말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충분한 시스템 개발 기간 확보를 위해 개장 시점을 올해 6월에서 9월로 이미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으나 추진 과정에서 업계 부담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증권사 사장단 간담회를 통해 시행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에도 격렬한 무력 충돌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제볼라가 휴전을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 오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과 헤제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을 합의해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과 회담에 중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헤제볼라가 가까스로 휴전에 합의하긴 했지만 레바논에서의 무력 충돌 여파로 미국과 이란 간의 후속 협상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양측의 공세에 사상자가 속출해 협상 상황은 여전히 살얼음판입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1: 밤하늘을 뚫고 떨어지는 섬광들. 조명탄이 어둠을 밝히고 포성이 끊이지 않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지면서 사상자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반복적인 휴전 위반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지만 이란은 이스라엘 잘못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종전 합의에도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서 양해각서를 무력화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공세의 고삐를 취했습니다. 레바논 남부에 주둔 중이던 이스라엘군 전차를 타격해 중령을 비롯한 4명이 숨졌고 자폭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적지 않은 피해에 극우 성향인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지옥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가안보장관은 미국에는 송구하지만 레바논 전체가 불타야 한다며 전면전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적들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기겠다고 말해 종전 합의가 본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파행 위기를 맞았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0: 이란 정부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열기로 했던 미국과의 최종 협상이 연기됐으며 며칠 내에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됐던 스위스 회담이 연기됐다며 향후 며칠 내에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자재를 통해 협의 중이며 협상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정보를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각종 경제적 실리를 챙겼을 뿐 아니라 중동 패권국으로 입지를 굳힐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이스라엘과 주변 걸프 국가들에는 이번 합의

0: 나는 미국의 협상 당사자로 중동에서 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외교적 성과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또 다른 전쟁 상대국 이스라엘은 가장 큰 패배자가 됐습니다. 무너뜨리려던 이란 정권은 오히려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됐고, 헤즈볼라 등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제재나 핵시설 해체에 대한 명확한 로드맵 등그 어떤 핵심 요구도 관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안보 불안에 내몰리게 된 걸프 지역 국가들 역시 패자가 됐습니다. 제재 완화와 동결 자산 해제에 전쟁 보상금까지 이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지역 안정을 해칠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또 이번 협상에서 이란의 미사일 문제를 논외로 둔데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만 탄도미사일을 못 갖는 건좀 불공평하다고까지 말했습니다.
1: No, I'm saying that if other countries have them, it's a little bit unfair for them not to have some.
0: 이에 대해 로이터는 결국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의 안보 우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중동 국가들은 이제 대립보다는 타협으로 전략적 사고를 전환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최대 승자로 만든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이스라엘과 걸프국엔 세기의 저주가 될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끝모를 전쟁으로 치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2: 미국 유력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상황 악화에 겁먹어 서둘러 종전에 합의했다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치솟는 유가와 하락하는 주식 시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미국은 별다른 성과도 없이 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이란 정권은 살아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도 사설을 통해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제 공황을 막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이란과의 종전 합의를 체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매체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계속 폭격했다면 해협은 폐쇄되고 석유 공급이 끊겨 세계 경제가 붕괴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이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 석유 고갈과 경제 충격 우려 탓에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내의 일본 총리에게 이란 군사 작전에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재건 작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3: 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4: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3: 평화헌법을 방패 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5: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during the war. I asked her, I said, you want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I did put the heavy cell on, but they said, no, we don't want to get involved.
3: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4: 自衛隊の派遣については具体的に現時点で何ら決まったものはございません。米イラン間の合意と、それに伴う実際の情勢というものをしっかりと見極め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ております。
3: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0: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야시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발효로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린 첫날 선박 25척이 해협을 통과했다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둔 해운 데이터 전문 기업 AXX 마린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된 지난 18일 하루 총 25척의 상선이 해협을 통과한 걸로 나타났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2: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종전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회담이 실무적 이유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협상 일정이 시작부터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5: 스위스 외무부가 알프스 휴양지 비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회담이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불발됐지만 현장에선 엄격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6: For us Swiss newspapers, it's an important thing here that this happened, and we are sad that this not happened.
5: 스위스 정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츠 부통령이 스위스 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며 최대한 빨리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 방문 준비를 마친 끝에 일정을 전격 보류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7: 더 با کوچکترین اشاره فرمانده شجاع و حکیم شکست تاریخی بسیار بزرگتری را به آنان تحمیل کنند.
5: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회담이 연기되면서 60일 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위스 비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4: 이란 정부가 현지 시간 19일 스위스에서 열기로 했던 미국과의 최종 협상이 연기됐으며 며칠 내 다시 열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로 예정됐던 스위스 회담이 연기됐다며 향후 며칠 내에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재자들을 통해 협의 중이며 협상 개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정보를 공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에도 격렬한 무력 충돌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해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과 회담해 중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 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자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0: 박희재 기자입니다.
1: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2: 본말이 선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1: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2: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1: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0: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앞서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2명은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장 지하 무단 침입 사건은 피의자 3명의 신원을 모두 특정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잠실 개표소 관할경찰서에 무기고를 탈취하자는 댓글을 작성한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서울중랑경찰서는 어제 오전 2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자신이 무기고를 털자는 댓글을 달았다며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댓글 작성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부담을 느껴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3: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 뽑을 때도 회원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4: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3: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에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4: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3: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4: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뭐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3: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의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내

0: 경쟁에 대해 원수 싸우듯이 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브리핑에서 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같은 진영 내에서는 다른 요소보다는 같은 요소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한 것을 두고 신명계 의원들은 깊이 공감한다며 더 유능하게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어제 SNS에 정치는 더 잘하기 위한 경쟁이어야지 패싸움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대통령 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준 의원도 SNS에 이 대통령이 유럽 순방에서 만든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여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며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2: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한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1: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3: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1: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4: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1: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5: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 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0: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명단이 군사기밀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6: 12.3 비상계엄을 준비하며 제2수사단을 꾸리기 위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요원 명단을 유출한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말 추가 기소됐습니다. 약 반년 동안의 심리 끝에 1심 법원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정보사 요원 명단이 비록 정식으로 군사기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고 상당한 이익이 있는 정보인 만큼 군사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명단에 요원별 성명과 임관연도, 특기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에게 요원 명단이 전달되도록 했다며 지휘체계 안에서 순차적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7: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개연이 선포 단계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6: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8: 군사비밀로 지정도 등재도 관리도 하지 않은 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정권의 입맛대로 처벌할

0: 계획입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고, 이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9,300선까지 올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 매도세에 밀려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9,200선에서 출발해 장 초반 최고치인 9,300선까지 올랐지만 장 후반 상승세가 약해져 0.1% 내린 9,052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3.4% 내린 966으로 마감해 이틀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9,000선을 뚫으며 신기록을 세우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을 잘 뽑은 덕분이라고 추켜 세웠지만 국민의힘은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가 언급에 조심스럽다며 자신은 자화자찬을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1: 코스피가 9,000선을 돌파하고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자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들뜬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2: 코스피 9000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1: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으로 코스피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했다고 했고, 월드클래스, 대한민국 국격이란 말로 외교 성과도 거듭 추켜 세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명청대전이 노골적으로 표출되자 대통령을 띄우며 몸을 낮추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비슷한 시각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코스피 9000 돌파에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라고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에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정책 전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3: 코스피 지수가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안겨주는 숫자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겸허히 귀 기울여야 합니다.
1: 5시간 뒤이 대통령은 자화자찬 한적 없다, 없는 얘기 만들지 말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4: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 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1: 주식시장 변동성이 자칫 정권의 비수를 꽂을 수 있는 만큼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읽히는데 야당은 물론 여당에도 경고한 거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여권의 핵심 의제, 보안수사권 문제는 국회에 공을 넘기면서도 예외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4: 악용 가능성이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할수 있는 거죠.
1: 또 취임 2년 차 개각을 묻는 말은 한성숙 총리 후보자 인준 이후 단행할 거라고 귀띔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JTBC가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자신들의 원금 보장을 우선 전제로 삼으라고 요구했는데 중앙일보 또한 보도가 나며 사태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5: 경영진 사태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일렬로 서 있는 사람들. JTBC가 차입금 206억 원을 만기에도 갚지 못하고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자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모인 개인 채권 투자자들입니다.
6: 원금을 즉각 보장하라!
7: 보장하라!
5: 개인 채권자들은 JTBC의 상환 실패 가능성을 충분히 알기 어려웠다며 투자자 원금 보상을 우선순위로 두고 오너일가 사재 출연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8: 우리는 향후 법원의 회생 절차가 개시되든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협상이 진행되든 이 과정이 거대 기업의 빚 탕감이나 꼬리 자르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5: 중앙그룹의 차입금 가운데 은행권 대출은 상당 부분 담보가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보가 없는 시장성 조달은 개인 투자자와 일반 법인의 투자 수요가 금융사 리테일 창구를 통해 대부분 판매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뿐만 아니라 중앙그룹 주요 계열사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여파가 그룹 전반으로 퍼지는 가운데 중앙일보는 220억 원 규모의 기업어음을 만기 예정보다 먼저 갚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지만 예금이 부족

0: 않게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끝내 부도 처리됐습니다. JTBC의 디폴트로 비우량 회사채 시장 투심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이어 중앙일보 보도로 시장 긴장감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1: 실제로 건전한데도 불구하고 뭐 등급이 비슷하다든지 지명도가 비슷한 회사들이 넘어가는 경우가 시장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채권 함부로 사면 안 되겠네 할 거고.
0: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을 상대로 JTBC가 채권을 발행했을 때 문제 소지가 없었는지 점검하고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해서도 전반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3: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4: 동반자.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안녕하세요. 이세돌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YTN 라디오. 저도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청취해 주세요.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소주도 한잔 할래? 안주가 끝내주잖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1: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3: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어제 활동을 종료하며 이같이 권고하고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통제를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 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4: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5: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4: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5: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4: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5: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척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5: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4: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던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6: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일단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6: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5: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6: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역사적인 종전 합의가 무색하게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습을 강행하며 양국의 첫 후속 실무 협상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이번 실무 협상을 이끌 예정이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세부적인 조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위스 출국 일정을 전격 연기했습니다. 이란 역시 대표단의 스위스 방문을 전면 보류했으며 타스님 뉴스 등 이란 현지 매체들도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며 회담 불발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연기된 가운데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해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과 회담에 중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1: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7: 요즘 퇴근길에 라디오 시사 방송 들어요. 뉴스 정면 승부라는 프로그램인데 며칠 전엔 집중해서 듣다 버스까지 놓쳤다니까요. 계속 듣게 되는 시사 프로그램. 오늘도 재밌게 들을 생각하니 벌써 신나요. 평일 오후 5시 10분 YTN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어요. 너무 재미나요.
8: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9: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방금 뉴스 나왔습니다.
10: 네, 감사합니다.
11: 언제 어디서나 내 품 안의 뉴스. 취향은 달라도 뉴스는 YTN.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조경준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0: That one's not gonna make it. Most of these aren't gonna make.
1: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2: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퀘어 내신 뉴스 시작합니다. 종전 합의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회담이 실무적 이유로 전격 연기됐습니다. 협상 일정이 시작부터 불투명해진 가운데 이란은 미국이 레드라인을 넘으면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경고하며 긴장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조수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 스위스 외무부가 알프스 휴양지 뷰르겐슈토크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회담이 취소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실무 준비 작업은 계속 진행 중이라면서도 향후 구체적인 재개 일정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회담은 불발됐지만 현장에선 엄격한 통제가 이어졌습니다.
2: For us Swiss newspapers, it's an important thing here that this happened, and we are sad that this not happened.
1: 스위스 정부의 발표는 미국 측 협상 대표인 벤스 부통령이 스위스 행을 전격 보류한 직후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실무적 조율을 이유로 들며 최대한 빨리 대화가 시작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대표단도 스위스 방문 준비를 마친 끝에 일정을 전격 보류했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친헤즈볼라 성향 매체들은 이란이 이스라엘의 레바논 남부 공습을 명백한 합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대표단 파견을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레바논 문제가 향후 협상 지속 여부를 가를 핵심 기준이 될 것이라며 미국 측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적들이 패배했다고 주장하면서 과도한 요구를 하면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3: 더 با کوچکترین اشاره فرمانده شجاع و حکیم شکست تاریخی بسیار بزرگتری را به آنان تحمیل کنند.
1: 이란 측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도 적들이 이란이 정한 선을 넘으려 한다면 주저 없이 방아쇠를 당길 준비가 돼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한 미국과 이란의 첫 실무 회담이 연기되면서 60일 내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스위스 뷰르겐슈토크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0: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연어 술파티 위증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었는데요. 수원지방법원은 열흘간의 국민참여 재판 끝에 이화영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위증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했다고 말했는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에도 격렬한 무력 충돌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관계자는 현지 시간 19일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 휴전에 합의해 현지 시간 오후 4시를 기해 공식 발효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카타르가 각각 이스라엘, 이란과 회담에 중재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NBC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때로 그냥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것인지 이스라엘의 다른 인사와 통화한 것인지는 언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재건 작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4: 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5: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4: 평화헌법을 방패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0: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1: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during the war. I asked her, I said, "You want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I did put the heavy cell on, but they said, "No, we don't want to get involved."
0: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군사 작전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의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2: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0: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5: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 저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저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4: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5: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일단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4: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5: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4: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3: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 내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6: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연

0: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1: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0: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1: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0: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1: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1: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응?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0: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2: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며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3: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까지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4: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3: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5: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3: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6: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3: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7: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선관위의 비밀 주의는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영민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이어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비바람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호우와 강풍, 풍랑특보가 확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서울 등 수도권에도 최대 80mm의 호우가 예고됐다고요?
2: 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서울에도 최고 80mm가량의 많은 비가 예고됐습니다. 현재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대부분 지방에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시간당 강수량도

0: 50에서 30mm 정도로 오전까지는 다소 강하게 내리는 곳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제주도 지역입니다. 산간적으로 호우경보가 발령 중이고 이 지역은 시간당 30mm 안팎의 비가 내리면서 밤사이 이미 100mm 이상의 비가 집중됐습니다. 특보구역은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으로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겠고 이 지역은 시간당 최고 30mm 안팎까지 강한 비가 예고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또 서해 남부 해상과 제주도 부근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조금 전 새벽 4시를 기해서 부산과 울산 또 창원 지역에 강풍특보가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더 내릴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미 제주도 산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오늘 밤 늦게까지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남해안과 일부 내륙으로는 최고 80mm 안팎의 비가 더 내릴 전망입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해안가 주변이나 하천변 산책을 자제해 주시고 지하 차도 출입도 유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남해안과 제주도, 동해안에서는 강한 호우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호우 피해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1: 네, 이번 주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지더니 지금은 또 전국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우 긴급 재난문자 발송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2: 휴대전화에서 삐 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서는 지체하지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3: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4: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네.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3: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 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 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1: 이른바 검사실 연어술 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을, 기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받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세영 기자,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이 드디어 마무리됐는데 선고 결과 자세히 정리해 주시죠.
5: 네, 수원지방법원은 조금 전인 새벽 3시 반부터 선고 공판을 열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른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선 이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역대 최장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했습니다.

0: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며 당시 해당 장소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됐던 반면 이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앞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쪼개기 기소를 했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펴왔는데요. 배심원들 대부분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이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범죄 증명이 완전히 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전 부지사의 위증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이전 부지사는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1: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2: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1: 네, 잠실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김다연 기자입니다.
3: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천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

0: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함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존중을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0: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부는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에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5: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극히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4: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5: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념성이 부족한 바
4: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3: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선관위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강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 뽑을 때도 회원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7: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6: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에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7: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6: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0: 한 의사 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준원입니다.
1: 당청 갈등성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면서 정청래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2: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3: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2: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2: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3: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울타리한 사람들끼리 원수 싸우듯 하지 마라. 친명과 친청 모두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3: 진짜 죽일 듯이 싸우고 진짜 죽이면 어떡해요. 적도 아니고. 경쟁이 전쟁이 되지 않으면 좋겠다.
2: 친명계는 대통령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졌다고 호평했습니다. 친청계는 말을 아낀 가운데 정청래 대표가 민심의 척도라고 주장한 딴지일보 사이트에는 아무리 실용이 좋아도 근본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성토가 잇따랐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5: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6: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016년 6월 20일 토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딥 리버 카네 메이슨 가족의 연주였습니다. 카네 메이슨 가족은 일곱 남매가 모두 음악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카디아 투 카네 메이슨이 어머니고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출신인데 시에라리온 내전 때문에 조국을 떠나 영국에 왔다고 합니다. 6월 20일 오늘은 세계 난민의 날입니다. 분쟁, 전쟁, 박해로 인해 강제로 고향을 떠나야 했던 난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클래식 음악 분야에서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낯선 곳으로 이주한 음악가들이 있습니다. 라흐마니노프, 바르톡, 스트라빈스키, 쉔베르크 같은 작곡가들은 모두 러시아 혁명이나 나치를 피해 미국으로 이주해 활동했습니다. 쿠르트 바일의 유칼리, 도달할 수 없는 이상향을 노래한 곡입니다.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엘렌 메르시의 피아노 연주로 듣겠습니다. 이어서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 중에서 1번, 2번, 6번,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취리히 실내악단의 연주입니다.

쿠르트 바일의 유칼리, 다니엘 로자코비치의 바이올린, 엘렌 메르시의 피아노 연주, 바르톡의 루마니아 민속 무곡 중에서 1번, 2번, 6번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 취리 실내 악단의 연주였습니다. 듀엣회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실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2524님입니다. 실디, 저는 경기 친환경 자전거 페스티벌에 참가하기 위해 지금 뉴더클 들으며 집을 나섭니다. 평소 제 체력보다 더 긴 코스라 살짝 긴장되지만 완주 하나만을 목표로 사고 없이 즐기며 잘 타고 올게요 하셨네요. 지난주 주말이었으니까 지난주 주말에 약간 비가 올 듯이 그런 날씨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후덥지근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잘 완주하셨으리라 사고 없이. 요즘 갑자기 날씨가 정말 무척 더워졌죠. 네, 뜨겁더라고요. 뜨겁고 습할 때 습하고 아주 그냥 에어컨 없이는 힘드실 텐데 자전거 페스티벌이니까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뭔가 대회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코스를 보면서 친환경 잘 마무리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4007님입니다. 실기님, 완벽하게 달콤했던 자유의 시간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파미를 트레킹 마치고 돌아온 남편은 녹초가 되어 그렇게 생고생을 할 줄 알았으면 안 갔을 거래요. 이제 저는 무엇으로 자유를 찾아야 할까요? 남편과 바통 터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 슬퍼요 하셨는데 이것은 바통 터치할 게 아니라 이 남편을 북돋아 주셔가지고 칭찬해 칭찬을 여보 그 어렵다는 파미르 트레킹을 하고 왔단 말이야? 잠깐만 당신의 이 체력과 건강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아 이거 아직 살아있구만 하면서 이제 술래길을 다시 저기 보내셔가지고 이제 생고생했지만 이제 이럴 수 있죠. 여보 어땠어? 그 파미르 트레킹이 가니까 어때? 고생했어? 뭐 고생했지만 그래도 얻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얻은 게 있어. 그러면 당신도 좀 이런 거 한번 떠나봐. 이렇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남편분을 집에 두고 4007님께서 파미리 트레킹 간다고 하면서 다른 데로 네 우리나라 국토대장정 편안하게 전국 투어를 하시면서 좀 쉬고 오시는 게 어떨지. 근데 아마 일하시거나 이러면 또 어디 못 가잖아요. 아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남편분이 떠나는 게 더 편하신 그런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남편분을 복돋아서 다시 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키시는 게 4007님을 위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듀에토르님이 저도 파미를 고온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 중 하나예요. 좋은 연극 실디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셨네요. 네, 4007님의 남편분께서 파미를 트레킹은 생고생이라고 하십니다. 네, 듀에토르님 이거 생고생인 걸 잘 알아보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체력도 체력이지만 아마 뭐 어떤 쉬는 이런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편한 게 좋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호텔이나 이 숙박시설이 얼마나 훌륭한지 깨닫게 되잖아요. 네. 넓고 쾌적하고 뭐 이런 거. 이런 정도의 시설은 어느 나라 가서 잘 없는 것 같긴 해요. 뭐 제가 뭐 전 세계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게 뭐 비싸다고 해서 막 5성급이라고 해서 막 뭐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정말 그 값에 맞는 편안한 시설이랄까요?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2055님, 새벽 듀더크를 정원 일하면서 듣고 해 뜨고 나서 1시간가량 더 일했더니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여름이 해마다 가혹해지네요. 백합이라면 보통 흰 꽃을 연상하는데 실제로는 종류가 엄청 다양합니다. 백합답지 않고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양성이란 세상의 모든 종을 존속시켜온 힘이며 음악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듀에토의 일몬도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하나는 핑크색 사진이고 하나는 우리가 아는 백합인 것 같아요. 백합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둘 다 백합이겠죠. 그러니까 백합의 종류가 다양한데 진짜 이 핑크색 백합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약간 색감은 무궁화보다는 연하고
코스모스보다도 연하고 근데 피어있는 꽃 모양은 아주 백합처럼 화려하게 피어있습니다. 다양성. 아, 이 다양성이라는 게 참 쉽지 않죠. 예. 뭐랄까요? 이 기존의 틀에서 벗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욕을 하는 법이니까.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인정이 되는 순간 예전에 욕을 먹었던 사람이 갑자기 다시

부각이 되곤 하죠. 새롭게. 근데 이 다양성이라는 말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다 보니까 모든 곳에 참 쉽지 않은 것 같고, 이것을 잘 이뤄냈을 때는 또 새로운 어떠한 발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인정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도 너랑 나랑 달라, 안 맞아, 보지 말자, 이런 것도 너무 많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게 맞다고 생각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렵죠. 이거를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게. 네. 결국 그냥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잘 살아서 베풀 수 있으면 마치 어떤 다른 다양성도 인정되는 것처럼, 이런 꽃이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이뻐하고 오 멋있다 해주면 또 그게 인정되는 그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룬님, 오른손 엄지를 다쳐서 오타 장렬입니다. 요 며칠 여기저기 다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주 다치는 것도 오랜만인데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이런 시기가 있는 걸까요? 소바 맛집 소개 좀요. 쓸디라고 하셨는데 다치셨군요. 이게 작게 작게 다치는 것도 사실 되게 많이 다치면 힘들거든요. 잔병이라고 하잖아요. 잔병처럼 이게 조금 조금씩 다쳐도 안 되는데, 요즘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그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발가락이나 손가락을 너무 많이 부딪혀요. 책상에, 그리고 의자 밑에. 아, 모르겠어요. 이게 나는 분명히 피했는데 얘가 안 피한 건지. 이거 진짜 원래 이렇게 부딪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요즘 따라 막 잘 부딪히는 것 같아요. 몸이 둔해졌나? 아, 집중력이 떨어진 건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다치고 있는데, 뭐 크게 다친 게 아니라 자꾸 부딪히니까 멍이 사라질 날이 없어요. 이 정강이랑 이쪽에 의자랑 막 책상에 부딪혀가지고, 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고 있어요. 아, 소바 맛집이라. 아, 소바 맛집. 근데 이게 소바라는 게 완전한 일본식 소바가 있고 우리나라식 소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냉모밀이죠. 그리고 이제 소바라고 파는 데가 있고. 이야, 소바 맛집은 일본에 있습니다. 네, 일본에. 냉모밀 맛집은 줄을 서 있으면 거기가 맛집입니다. 네. 퓨어보이스님, 슬디. 슬디는 월드컵 첫 경기 보셨나요? 저는 일하는 시간이라 못 봤어요. 이번 월드컵은 경기 시간이 계속 일하는 시간이라서 계속 못 보게 생겼어요. 축구를 그다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국가대항전 월드컵은 꼭 보는 1인이었는데 이번엔 쉽지 않네요.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 중입니다. 슬리는 축구 보셨을 것 같은데 후기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정말 월드컵이 시작한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경기 결과를 보고 친선 경기인가? 하고 있다가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 제가 요즘 약간 어떤 정보와 이 뉴스에 멀리 살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월드컵이 시작했으면 또, 아, 근데 월드컵, 아, 보면은 이기면 너무 좋은데 지거나 이러면 너무 막 가슴 아프고 막, 너무 힘들잖아요. 아무튼 여러분, 월드컵 많이 응원해 주시고, 우리 선수들 고생하니까, 나라를 위해 싸우는 선수들이니까 실수하거나 잘못하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시고 항상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부띠부띠님, 오늘도 결혼식이 있어서 바쁘네요. 내일은 오전에 교회에서 일하다가 결혼식장에 다녀와서 또 해야 해요. 솔직히 분주하게 바쁜 걸 겁나게 싫어하는 1인이라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해피하게 해야 하는 일들이니 스마일로 보내는 하루가 되어야겠어요. 분주할 때 즐길 수 있는 거는 맛있는 소바집을 가서 소바를 먹는다. 네. 맛있는 걸 먹는 게 정말 그 순간의 힐링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먹는 행복이란. KSY님, 이경주 대리님 소개로 5월 19일 부천필에 보헤미안 공연 관람했는데 특히 드보르자 교향곡 8번 연주 너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 부천 아트센터 좋은 공연이 많네요. 부천시청 뒤에 넓은 광장이 있어서 야외 공연하기도 하나 봐요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매거진으로 매주 다른 공연장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렇게 공연을 보고 오신 분들의 사연을 볼 때마다 아 뿌듯하죠. 토요 매거진에서 공연장마다 좋은 공연 소식을 이제 약간

경쟁하듯이 우리 공연이 더 좋다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시죠. 들으면서 저도 가보고 싶은 공연들도 너무 많고 궁금한 공연도 너무 많은데 아주 좋은 현상이지 않을까. 뒤더클이 빨리 전국 방송이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공연도 보러 가시면 좋겠네요. 리얼님, 실디, 살은 왜 많이 빠진 건가요? 직접 보셨습니까? 네. 말만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는데 직접 보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샘프레님, 앞으로 계속 더울 텐데 올여름 걱정되네요. 은성이는 잘 있나요? 더위에 식욕이 없어지는 때지만 실디 단백질 잘 챙겨 드세요. 근데 실디, 이사랑 통역 되나요? 보셨나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촬영한 오데온 시네마 가보고 싶어요 하셨네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적으셨습니다. 은성이는 잘 있는지, 제가 단백질을 잘 먹었는지. 은성이는 잘 있습니다. 네. 단백질은 잘 챙겨 먹고 있고요. 한국 드라마를 못본지꽤 됐어요. 한국 드라마를 못본지꽤 됐고, 이탈리아 피렌체는 저도 이탈리아에서 피렌체 못 가봤거든요. 밀라노랑 로마만 가보고. 네, 이탈리아 좋죠. 이탈리아 진짜 더운데. 아니지, 또 추운데 춥죠. 이탈리아 좋습니다, 정말. 듀에토의 더 클래식, 우물정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일몬도 이어서 오랜만에 시리우스의 데어 투 립 듣겠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체코에서 열린 프라하의 봄 국제 음악 콩쿠르에서 18살의 젊은 피아니스트 손세혁이 우승했습니다. 차이콥스키의 둠카, 손세혁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 해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웃음 주는 방송인 박송입니다. 요즘 웃을 일 잘 없으시다고요?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란 말도 있잖아요. 저 박송이랑 같이 YTN 라디오를 보고 또 들으면서 힘나는 세상살이 소식과 웃음도 되찾아보시죠. 유튜브에도 YTN 라디오 구독, 좋아요 아시죠? 저 박송과 함께라면 또 YTN 라디오와 함께라면 세상 이야기가 잘 보입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더 잘 들립니다. 들리시죠?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네, 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먼저 비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밤 사이 제주도 산간에 많은 비가 내렸다면 앞으로 폭우가 우려되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내일 오전까지 최고 200mm 이상이 예고됐습니다.
3: 서울 등 내륙으로도 최고 80mm의 제법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연 기자, 지금 비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지금 비는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고요. 가장 강한 곳은 경북 동해안과 경남 해안 지역입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고된 지역인데요. 비구름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 지역으로 향하신다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도 어젯밤부터 비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와 동작구 등으로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서해상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남해상에 정체전선을 끌어올려서 전국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형 효과가 더해진 제주도 산간에는 밤사이 150mm 가량의 비가 내렸고 이 남해안으로도 8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지금은 비구름이 북쪽으로 조금 더 치우치면서 제주도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경북 상주와 영덕, 울진, 속초, 고성, 양양 등 강원 동해안에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또 조금 전 5시 반부터는 충남 공주와 또 청양 지역으로도 호우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호남 서해안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강풍특보가, 남해 서부해상과 서해중부, 제주도 부근해상에는 현재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강원 북부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내륙과 지리산 부근, 강원도 내륙으로는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제주도에는 앞으로 5에서 40mm가량의 비만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비가 온 지역에서는 해안가 주변 그리고 하천 주변 산책을 자제해 주시고 지하차도 출입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남해안과 동해안 지역은 강한 호우로 인해서 산사태와 토사 유출, 시설물 붕괴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2: 타이어가 많이 닳았다면 미끄러짐 현상으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는데요.
3: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 무게와 높은 출력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 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6: 일단은 코너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동에서는 우선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5: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7: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셔서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5: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0: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이 첫 대면 일정부터 연기되면서 삐걱거리는 모습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봅니다. 신윤정 특파원.
1: 네, 워싱턴입니다.
0: 네, 미국과 이란 간 첫 후속 협상 개최와 관련해서 진척이 좀 있습니까?
1: 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 직후에도 레바논 공습을 벌이면서 종전 후속 협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이 앞으로 며칠 안에 협상을 열기 위한 준비에 나섰다고 밝히면서 실무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시작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회담 연기를 알리면서 향후 며칠 안에 협상을 개최하기 위한 계획이 현재 수립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장을 관할하는 스위스 주 정부는 양국 대표단이 19일에서 21일 사이 MOU 이행을 위해 협상할 예정이라면서 당초 20일까지였던 주변 지역 통행 제한을 최장 22일 오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다만 아직 미국 측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등 협상단의 움직임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이란과의 첫 기술 실무 협상을 주말로 예상하면서도 이란의 준비가 언제 완료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2: It's not an easy country, Iran, to get out of, and so we're trying to figure out exactly when that's going to happen. I suspect this weekend, but I'm not sure.
0: 네,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휴전 중재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도 적극 중재에 나선 상황이죠.
1: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휴전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NBC 기자는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때로 그냥 진정하고 머리를 써야 한다고 이스라엘 측에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통화 대상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미국과 카타르 협상단이 이란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휴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는데요. 휴전 발효 시점 이후에도 공습이 당분간 이어졌지만 추가 공습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통화도 이스라엘의 비협조로 MOU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막으려는 네타냐후 총리에게 이란 전쟁 기간 여러 번 전화해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이스라엘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갈등 확산을 막으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3: Obviously, we fought very well with Israel, and we've had a great relationship with Israel. We were very formidable. And Bibi Netanyahu is a warrior prime minister.
1: 마크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셉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통화하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레바논과 이스라엘 간 후속 회담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후속 회담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후속 협상 진척에 도움이 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미국과 이란 간 후속 협상이 미뤄지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런던 IC 선물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80.57로 전장보다 0.9% 올랐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는 미국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영향으로 유가가 10%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에게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종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기뢰 제거와 재건 작업에 대한 참여 압박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도쿄에서 이승배 특파원입니다.
4: 지난 3월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군함 파견 청구서를 받은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동맹국들은 트럼프 압박이 있었는지가 가장 궁금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5: 日本の法律の範囲内でできることとできないことがございますので、これについては詳細にきっちりと説明をいたしました。
4: 평화헌법을 방패삼아 거절했다, 투자 선물 보따리 전략이 먹혔다 등 이런저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G7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당시 상황으로 추정되는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했습니다.
6: I mean, I'll be honest. Japan was not willing to get involved during the war. I asked her. I said, "You want to get involved a little bit?" I did put the heavy sell on, but they said, "No, we don't want to get involved."
4: 다카이치 총리에게 이란 군사 작전에 개입할지를 물었는데 거절당했다는 것으로 읽힙니다. 정확히 언제 물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그녀는 나의 열렬한 팬이며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추켜세웠습니다. 다 끝난 일을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다시 언급한 것은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종전 이후 본격화될 호르무즈 해협의 기류의 제거와 재건 사업에 참여해달라는 압박이라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위대 파견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지만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5: 자위대의 파견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미 이란 간의 합의와 그에 따른 실제 상황을 확실히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그러면서 종전 합의 직후 영국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이 낸 공동 성명에 일본도

0: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엔 호르무즈 항행 안전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지만 다카이시 총리의 최근 발언과 행동을 보면 국제사회와 발맞춰 일정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결과를 직접 설명하며 화제가 됐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뒷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고 교황에겐 방북을 요청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이후 11일 만에 유럽 순방 성과를 알리기 위해 다시 회견장에 섰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때 옆자리에 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풀었는데 좌석 배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3: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일부러 만찬 자리에 트럼프 대통령과처 이렇게 자리를 붙여주셨다고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일부러 그랬다고 나한테 생색도 내셨는데
2: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북한 문제를 먼저 꺼냈다며 핵무기 보유 이전에 조치를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다른 나라를 대하는 방식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전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3: 북미 대화에 관해서는 답답해 하셨어요. 둘 다 수가 있으면 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는 김정은과의 대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2: 이 대통령은 핵물질 추가 생산과 해외 반출을 막고 ICBM 기술 고도화 중단만 해도 국제사회의 이익이라며 단계적 북핵 해법을 제시했다고 언급했고 고민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G7 방문 전 찾았던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과 면담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이 요청한 이야기도 소개했습니다.
3: 그리고 방한의 계기에 DMZ 방문을 포함해서 가급적이면 북한 방문도 추진해 주시도록 요청드렸습니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추진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 이 대통령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며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4: 유럽 순방을 설명하는 자리였지만 국내 현안 질문도 받으며 회견은 1시간 반 동안 진행됐는데 적극적 국정 홍보로 지지율 반등에 나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1: 당청 갈등설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여당은 포용적, 실용적이어야 한다는 정치 철학을 또 한 번 강조하며 정청 내 지도부에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차기 당권을 놓고 치열해진 계파 갈등에 대해선 경쟁은 해도 전쟁은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강민경 기자입니다.
5: 유럽 순방 성과 브리핑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청 관계 질문을 기다린 눈치였습니다. 출국길 정청래 대표 패싱 논란과 귀국장 90도 폴더 인사를 염두에 둔 듯 사실 과도한 의전이 썩 기분 좋진 않다고 운을 뗐습니다.
3: 그냥 통상적인 업무 중에 일부인데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5: 10분 동안 집권 여당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특히 정치는 현실이다. 즉 생각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공감을 끌어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지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3: 이론과 이상과 사상과 운동가는 주장만 잘하면 돼요. 그러나 정치는 동조자, 공감하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게 마지막 결론이죠.
5: 최근 부쩍 민주당 정신을 앞세워 선명성을 강화하는 정청래 대표를 겨냥한 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당청 갈등설을 딱 잘라 부정하진 않으면서도 더 잘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3: 당청 관계는 그래서 사실은 동일체이기도 하고 다른 존재이기도 하죠. 잘 돼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5: 다만 선거 직후 지지율이 폭락하고 있다면서 국정은 변한 게 없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며 에둘러 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차기 당권 싸움이 과열될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3: 합성목재 예스팀바
2: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0: 빈틈없이 맞추다. 카메트는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 DMB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에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듀엣토의 더 클래식, 오늘은 슬기대입니다.

0: 실기대 2부 첫 곡은 정지용 작시, 김희갑 작곡, 향수, 이동원과 박인수의 노래였습니다. 시인 정지용은 1902년 6월 20일생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을 때 서울에 남아있다가 납북되던 중 사망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런 이유로 그의 작품은 오랫동안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그의 시를 가사로 한 곡들도 이름이 지워진 채 불렸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트센터 인천 아센인의 공연 기획팀 박지연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야, 예. 한 달 만에 뵀는데 한 달이 빠르죠?
1: 네, 진짜 그 뒤더클에 한 달에 제가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제가 실감하게 되는데요. 예. 오늘이 벌써 세 번째 출연이더라고요.
0: 아, 제일 많이 출연하셨네요.
1: 아, 그런가요? 예. 네, 그 사이에 계절도 바뀌고 저희도 공연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0: 아, 공연이 많고 계절 바뀌면 또 이렇게 힘드실 텐데 준비하실 때.
1: 네, 근데 뒤더클 청취자분들 포함해서 많은 네. 분들이 저희 아트센터 인천 공연에 관심 가져주시고 찾아주셔서 저희도 공연장이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새로운 관객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0: 보니까 지금 한 달 만에 오셨는데 가르마도 바뀌신 건가요?
1: 아, 머리를 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0: 오, 네, 역시 팀장님의 헤어스타일도 변화가 있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자, 어쨌든 우리 아센이는 정말 지금까지도 너무 감사하게 이 항상 이렇게 우리 청취자분들께 선물도 보내드리고 그 선물을 또 받으신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다 가서 공연이 좋았다고 하는 공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공연이 많고 아름다운 공연장이니까 오늘도 공연 소개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난번에 소개해 주신 공연은 어떻게 잘 진행되셨나요?
1: 네, 여기서 이제 홍보해 주신 덕분에 저희 조조 클래식과 엘렌 메르스의 다니엘 로자코비치 듀오 리사이틀 모두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0: 오, 관객분들이 좋아하셨나요?
1: 네, 많이

0: 부하시고 연주자분들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습니다.
1: 야, 그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엘렌 메르시의 다니엘 로자코비치 공연은 우리 아세닌에서 초대권을 주셔서 당첨된 분들이 공연을 많이 보고 오셨습니다. 그 사연들은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보내실 것 같고요. 근데 한 분이 일요일 저녁에 이런 사연을 남기셨더라고요. 샘프레님께서 아세닌에서 공연 보고 인썸니아 카페에서 카페 라임 로마노 마셨는데 오늘 밤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센 건가? 약간
0: 네, 그 인썸니아 카페가 또 굉장히 유명한 데고 저도 좋아하는 곳인데,
1: 아세인에서요?
0: 예, 에스프레소예요. 거기
1: 아.
0: 시그니처인데 너무너무 맛있는 그런 커피예요.
1: 카페 라임 로마노가 시그니처다?
0: 맞아요, 맞아요.
1: 커피인데 라임이 섞인 건가요?
0: 라임을 이렇게,
1: 살짝.
0: 예, 맞아요.
1: 거기다가 로마노인 거 보니까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로마노예요. 그거 진짜 진하다는 소리잖아요, 이게.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셨군요.
0: 근데 청취자분이 공연 당일에
1: 네네.
0: 보시고 이런 또 후기를 남겨주신 거는 이게 당일에 이렇게 후기 남기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도 감동스럽네요.
1: 아, 그럼요. 저희는 바로바로 또 가서 이게 오후 5시 공연이니까 공연 보시고 아마 끝나고 뒤덕크를 들으시면서 사연을 남기신 것 같아요. 저희 재방송이 오후 6시라 그래서 남기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 덕분에 우리 듀더클 청취자를 듀더지라고 부르거든요. 듀더지.
0: 아, 그래요?
1: 듀에트의 더 클래식 지킴이라고 해서 듀더지예요. 듀더지 분들이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계속 이렇게 나와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세닌의 단골이 되지 않을까. 송도 단골. 그런 느낌인데 마음에 드시죠? 계속
0: 그럼요.
1: 언제든지.
0: 저희도 예, 듀더지의 단골분들이 점점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1: 제가 바라는 건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가서 우리 박지영 팀장님 알아보고 팀장님 아니신가요? 할 때까지 제가
0: 아, 네.
1: 설명드릴 겁니다.
0: 아, 그럼 제가 커피라도 한잔꼭
1: 아니,
0: 사드리겠습니다.
1: 이거 써주십시오.
0: 아,
1: 박지영
0: 네. 네,
1: 네, 오드리 좋더라고. 제가 3주째 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클래식 공연은 좀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죠. 또 보통 주말이다 보니까 퇴근길에 부담 없이 공연을 보고 싶어도 못 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세닌에서는 직장인들이 볼수 있는 평일 공연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어요.
0: 네, 제가 이 질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바로 아트센터 인천의 옥탑 재즈라는 시리즈입니다.
1: 옥탑 재즈요?
0: 네, 이름이 좀 특이하죠?
1: 네.
0: 그 아트센터 인천의 최상층에 위치한 7층 다목적 홀. 말 그대로 옥탑에서 진행되는 공연인데요. 꼭대기 공간을 의미하는 옥탑과 음악에서 음정, 음역대를 뜻하는 영어의 옥타브 있잖아요. 네,
1: 네네.
0: 이 의미를 좀 중의적으로 표현한 제목입니다.
1: 아, 옥탑.
0: 네. 그래서 재즈 음악이 지닌 어떤 자유분방한 음악적 활보를 함축적으로 담아내고자 저희가 이런 타이틀을 좀 만들었고요.
1: 네.
0: 네, 그래서 퇴근 후에 직장인분들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 한 주를 좀 느긋하게 마무리하면서 아, 이번 주도 내가 수고가 많았다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즐기시기에 좋은 공연입니다.
1: 오, 재즈 공연이군요.
0: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총 5회차에 걸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1: 네.
0: 지난 1회차에는 스텔라 콜 콰르텟이 연주를 했고, 2회차에는 박종상 콰르텟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1: 오.
0: 네, 그리고 오는 7월 10일에는 옥탑 재즈 세 번째 공연으로 스카 재즈 유닛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트센터 인천 7층 다목적 홀에서 진행되고요. 7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네. 한 8명의 멤버가 함께 하는 팀인데요. 재즈에 이제 스카 리듬까지 더해져서 여름밤 분위기를 제대로 즐기실 수 있을 것
1: 아,
0: 같습니다.
1: 스카 재즈 유닛.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옥탑 재즈 하반기에도 계속 되는데요. 9월 4일에는 SM 재즈 트리오, 그리고 11월 6일에는 루카 마이너 공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티켓 모두 예매 가능하니까요.
1: 네.
0: 금요일 저녁 도심 속 재즈를 즐기시고 싶으실 때 저희 아트센터 인천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 아트센터 인천의 다목적 홀. 그러니까 공연장인 거네요. 어쨌든
0: 맞아요,
1: 꼭대기에
0: 맞아요.
1: 있는.
0: 네.
1: 저는 옥탑이라서 약간 옥상에서 하는 느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전혀 아니군요.
0: 네,
1: 어쨌든
0: 옥상은 아니지만, 네,
1: 실내.
0: 실내지만 가장 꼭대기 층에서, 7층에서 하는 공연입니다.
1: 몇석 정도 되나요, 다목적 홀은?
0: 320석 정도
1: 오.
0: 되고요. 매 회차별 거의 매진되는 인기 공연입니다.
1: 오. 아, 이게 7층까지 있어요, 아세닌이?
0: 네, 그러니까 5층까지가 이제 콘서트
1: 공연장이고,
0: 홀이고,
1: 예.
0: 네, 7층에 또 이렇게 다목적으로 활용되는
1: 오.
0: 공연장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1: 아, 뭐 교육도 하고 뭐 강의도
0: 맞아요,
1: 듣고 하는 거.
0: 맞아요. 네.
1: 궁금해요. 옥탑 재즈의 옥탑, 옥타브 누가 낸 아이디어예요?

0: 옥탑을
1: 제가 만들었어요.
0: 팀장님께서?
1: 네.
0: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1: 네. 아. 저희 팀에서 이 새로운 좀 재즈 시리즈 타이틀을 뭘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조합으로 만들어 보다가 옥탑 재즈 옥탑이라는 네, 요 단어를 쓰면 좋겠다. 그래서 영어의 옥타브와
0: 그렇죠.
1: 네, 국어의 이제 옥탑이라는 네. 그런 단어를 좀 조합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0: 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옥탑 재즈라고 하면 사람들이 아니 뭐 재즈 공연이 이렇게 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다 옥타브가 들어가니까 중의적 표현이 들어가면서 품격 있어지는 그런 느낌의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아, 역시 팀장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이 팀장님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다 능력으로 올라오신 분입니다.
1: 야. 아, 감사합니다.
0: 자, 저희 청취자들은 아무래도 듀더클이다 보니까 클래식을 주로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이 재즈 음악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특히 퇴근하고 재즈 한 곡이면 아주 뭔가 하루가 아주 근사하게 마무리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세닌의 특별 공연인 거죠?
1: 네. 저희가 또 내세울 수 있는 저희 시그니처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특별히 이제 이 아트센터 인천 공연 끝나면 네. 근데 한 9시 정도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센트럴파크 야경이 아주 아름다워요. 그래서 공연 관람 후에 저희 센트럴파크 인근 야경까지 즐기실 수 있어서
0: 네.
1: 근처에 회사분들이
0: 네, 많이
1: 주말에 예, 단체 관람도 많이 오시고 또 학생분들도 많이 오십니다.
0: 7시 공연인가요?
1: 7시 30분 공연.
0: 7시 반.
1: 네, 맞습니다.
0: 다목적 홀.
1: 네,
0: 여러분 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행 겸 야경 보러 갈 겸 많이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아세니는 또 시리즈 공연이 있죠. 지난번에 소개해 주셨던 M&M 시리즈. 네, M&M 초콜릿 아니고요. 이 아주 의미 있는 뜻이죠. 청취자분들 반응 꽤 좋았는데 이 시리즈는 또 계속 이어지나요?
1: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그 듀더클 PD님이 보내주셔서 그 이벤트 당첨되신 분들이 공연 후기부터 화장실 노을뷰까지 이렇게 다양한 소감들을 저도 볼 수 있었는데요.
0: 네,
1: 사실 네, 이런 후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렇게 남기는 게 또 쉽지 않은데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셔서 제가 굉장히 좀 감사함을 느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어서 저희 M&M 시리즈 두 번째 공연을 오늘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아, 어떤 공연인가요?
1: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M&M 시리즈 두 번째 군호의 장엄미사입니다.
0: 군호의 장엄미사.
1: 네. 지휘는 지중배 지휘자께서 하시고요. 연주는 KBS 교향악단 그리고 솔리스트로 군의 최고의 또 솔리스트 분들이신데요. 소프라노 손지혜, 테너 김재형, 바리톤 양준모 세 분이 참여하시고요.
0: 네.
1: 그리고 노이 오페라 코러스가 또 합창을 함께 합니다.
0: 아, 이거 아주 멋있겠네요. 군호의 장엄미사. 혹시 이 저희가 후기 남길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세닌 홈페이지에 남기면 좀 더 좋은가요?
1: 네, 그렇게 주셔도 좋고 저희 또 SNS에 예, 인스타그램에 또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왜냐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초대권을 통해서 또 가서 보신 분들은 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얼마나 또 좋습니까?
1: 맞아요.
0: 저희한테 사연만 보내지 마시고 아세닌 관련 SNS와 홈페이지에도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군호의 장엄미사 뭐 제목만 들으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이 공연 하게 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그 군호의 장엄미사가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총 4번에 걸쳐서 이 마스터스 앤 메이커스 M&M 시리즈를 저희가 시리즈 공연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기획안을 잡아갈 때 초반에 이제 지휘자분과 또 회차별 프로그램 구성이나 협연자들을 이제 수차례에 걸쳐서 저와 또 지휘자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합니다.
0: 네.
1: 그래서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작품과 또 인지도는 좀 떨어지지만 꼭 소개하고 싶은 작품 그런 부분 사이에서 이제 고민도 하고 의견을 좀 달리하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합의점을 찾는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요. 이 군호의 장엄미사는 지중배 지휘자께서 꼭 한 번은 좀 해봅시다라고 제안을 주신 공연이기도 하고요.
0: 네.
1: 특히 이런 연속성 있는 시리즈 공연을 계획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휘자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0: 네.
1: 그 부분을 좀 존중을 하고 거기에 좀 맞춰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번 회차의 군호의 장엄미사는 그 어느 곳에서도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보기 드문 좀 프로그램이라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0: 보니까 그렇네요. 군호의 장엄미사. 저도 거의 공연장에서 잘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네. 세실리아의 장엄미사는 흔하게 연주하는 그런

0: 곡들은 아니더라고요.
1: 그죠?
0: 합창 음악 중에서도.
1: 네. 그러니까 또 이런 거 처음 보고 좋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7월 마스터 앤 메이커스 프로그램에서는 어떤 점이 또 주목할 만한 점이 있을까요?
0: 네, 이번 공연 프로그램북에 게재한 지휘자의 노트에 이 부분이 좀잘 나와 있는데요.
1: 네.
0: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이 문구는 이제 다들 아시는 어린 왕자에 나오는 문장이죠.
1: 네네네.
0: 지중배 지휘자의 글을 잠시 인용해 말씀드리자면, 군호는 평생 세속적인 성공과 종교적 신념 사이에서 계속 고민했던 작곡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그램은 그런 극적인 대비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인데요. 일부에서는 인간의 욕망과 파멸을 다룬 오페라, 파우스트의 일부 아리아들을 발췌해서 연주를 하고요. 2부에서는 평안과 구원을 담은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과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어떤 깊은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군호의 장엄미사 공연의 1부는 오페라 아리아를 보여주고
0: 맞습니다. 네, 2부는 이제 그 세실리아의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이렇게
1: 재밌네요.
0: 네,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야, 군호에 대한 어떤 해석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또 워낙 이 성악가분들이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라 아주 또 공연이 잘 되겠네요. 대극장에서 하는 건가요?
0: 맞습니다. 저희 콘서트홀에서 예,
1: 콘서트홀에서
0: 합니다.
1: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 군호가 재밌는 게 저의 대학교 첫 오페라가 이 파우스트거든요.
0: 아,
1: 그래서 이제
0: 그러세요?
1: 군호에 대한 파우스트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군호가 철학적이고 파우스트 작품 자체가 독특한데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좀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0: 네, 뭔가를 좀 얻어 가신다면 저희가 아주 성공적인 기획으로 평가받을 것
1: 그렇죠.
0: 같습니다.
1: 공연 보고 뭘 얻어가면 대단한 거니까.
0: 그럼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번 연주는 아무튼 그 어떤 종교를 떠나서 사람이 인간이 결국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이런 질문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공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야, 이거 진짜 음악을 듣고 인간이 무엇을 잡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까지 생각할 수 있는 공연이면 정말 훌륭한 공연입니다.
0: 네, 최근 한 드라마 모자무사에 이어서
1: 네.
0: 그 드라마처럼 이 작품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어갈 수 있다면 네,
1: 네.
0: 저희가 굉장히 기쁠 것 같습니다.
1: 모자무사라고 부르시는군요, 그거를.
0: 모자무사라고 많이 네,
1: 보셨나요?
0: 굉장히 감동적으로 드라마를 봤습니다.
1: 어떤 걸 느끼셨나요, 혹시? 우리 팀장님은.
0: 예기치 못한 질문이신데요.
1: 예.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0: 아, 그 당시에 저 자신 또한
1: 네.
0: 저의 어떤 무가치함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그런 시기에
1: 네.
0: 그 드라마를 보고는 아, 모두 같은 이런 어떤 고민을 하고
1: 다
0: 있구나.
1: 똑같구나.
0: 네. 그리고 많은 위로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1: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팀장님께서 보시고 어떤 감동을 받거나 느낀 게 있어서 이런 느낌을 공연으로 어떻게 풀지? 라는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그럼요. 늘 뭔가를 이렇게 볼 때마다
1: 네네네.
0: 연극이든 아니면 뭐 음악회든 아니면 드라마든
1: 네.
0: 아, 이런 제목으로 뭔가를 타이틀을 만들면 좋겠다라든지 아, 뭐 드라마와 이렇게 매칭까지는 아니지만
1: 네네.
0: 아,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걸 하나의 시리즈의 좀 컨셉으로 담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를 연결고리들을 늘 생각하는 것 같긴 합니다.
1: 그러면은 이제 공연을 담당하신 팀장님은 이런 공연 이외에 매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관심 있게 보시겠네요. 드라마, 뭐 영화.
0: 네, 드라마, 영화, 뭐 연극, 무용. 예, 저는 좀 공연 관람 자체를 좋아해서 장르를 가리지 않고 많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시도 제가 자주는 못 가지만,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분야의 예술
1: 오늘
0: 장르들을 좀
1: 보시려고.
0: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야, 그냥 이런 건좀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 팀장님이 추천하는 인생 영화, 인생 드라마 아니면 공연 있다면요?
0: 네. 인생 드라마는 최근에 보면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1: 그만큼 인생 드라마군요.
0: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이건 아마 최근에 또 다시 재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 네.
0: 타인의 삶이라는 연극 작품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근데 이 타인의 삶은 원래 영화거든요.
1: 네.
0: 근데 그 영화가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이 영화를 국내에서 이제 연극으로 창작으로 해서 다시 이제 연극으로 올린 작품인데
1: 네.
0: 꼭 보시길 추천합니다.
2: 타인의 삶.
0: 타인의 삶.
2: 아, 여러분 타인의 삶.
0: 개인적인.
2: 아니, 개인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추천하신 거니까 약간 비슷하네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랑 싸우고 있다. 타인의 삶. 많이 외로우신가요?
0: 아, 거기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2: 농담이었습니다.
0: 네, 네. 타인의 삶은 영화와 연극을 모두 다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되게 철학적이신 분이시네요.
0: 네. 저 좀 의미를 찾는 것 같긴
2: 그러니까요.
0: 했습니다.
2: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군호의 장엄미사나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 군호 장엄미사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아센이 준비한 게 있다고 합니다.
0: 아, 네. 저희가 이 공연을 위해서는 공연 당일 관객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북과는 별개로 네. 오페라 파우스트와 장엄미사 가사집을 또 별책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저희 아트센터 인천이 이 프로그램북엔 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력 있는 외부 필진들의 글과 가사집 같은 양질의 정보들을 제공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 모든 프로그램북들을 저희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해자롭다라고들 하십니다.
2: 해자롭다.
0: 해자롭다
2: 좋다.
0: 아시나요? 은혜로울 정도로.
2: 은혜롭다.
0: 너무
2: 최고다 이거죠.
0: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야, 그러면 이제 외국어를 들을 때 이제 가사집 보면서 공연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장엄미사는 그 라틴어 가사라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2: 네.
0: 한글 번역과 함께 보시다 보면 의미를 되새기며 어려움 없이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이걸 또 만드신 분 있을 거 아닙니까?
0: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그 인천 가톨릭대학교 김용 미카엘 신부님의 프로그램 노트도 같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2: 네, 네.
0: 괴테 파우스트부터 인간의 욕망과 고뇌 그리고 결국 구원과 성찰로 이어지는 흐름까지 굉장히 흥미롭게 예, 텍스트로 풀어주셨습니다.
2: 네.
0: 그래서 공연 보시기 전에 너무 뭐 공부를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음악을 들으시면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음악으로 연주하는구나 이렇게 좀 편하게 들으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 야, 이것도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 고생할 텐데 보니까 지금 함께 오신 우리 주무관님께서 이 또 프로그램북을
0: 맞아요. 굉장히
2: 작업을 하시는 건가요?
0: 네, 네. 다 이렇게 텍스트 받아서
2: 네, 정리하고
0: 레이아웃도 해주시고.
2: 야, 그거 보통 이게 디자인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그런 거 아닌가요? 프로그램북?
0: 이제 물론 외부 그 디자인 업체에 이제 저희가
2: 하지만
0: 저희가 내용 정리나
2: 준비를.
0: 맞아요. 그런 건 또 저희 팀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2: 세심한 분 아니면 안 되는데
0: 맞아요.
2: 저분이 오실 때마다 항상 커피를 사오시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0: 꼼꼼하고 섬세하고
2: 팀장님의 오른팔? 왼팔?
0: 왼팔.
2: 아, 왼손잡이신가요?
0: 네. 양손잡인데 왼팔.
2: 주먹언님 왼팔이시랍니다. 오른팔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빨리 오른팔로 가십시오. 농담입니다. 아무튼 이 정말 이렇게 관객들을 위한 또 프로그램까지 준비하는 우리 아센인 대단합니다. 자, M&M 시리즈 2 군호의 장엄미사 7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공연.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티켓 사야겠죠?
0: 당연히 사야겠지만
2: 네.
0: 저희가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M&M 시리즈 두 번째 군호의 장엄미사 알석 티켓을 5분께 1인 2매씩 총 10장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잠깐만요. 이게 지금 PD님 이거 이게 아세님만 저희가 뭐 협박하거나 그런 거 아니죠? 아니, 아세님에서 이렇게 선물을 항상 주시는데 이게 저희 그냥 다른 공연장 안 하고 여기만 할까요? 아니 진짜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사실.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게 티켓이라는 게 남아 돌아서 주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장을 이건 내가 사연 보내서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0: 네, 듀더클 이렇게 나올 때마다 어떤 선물들을 좀 드리면 좋아하실까 정말
2: 네.
0: 고민을 많이 하고 매번 좀 좋은 공연들로 저희가 적극 추천해드리는 공연들을 좀 엄선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본인의 월급에서 선물을 까시는 건 아니죠? 티켓을 본인 사서?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 점점 헬스케지신 이유가 그거였군요. 티켓을 주시면서 밥을 굶고 계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연 보내주시고 아니 당첨 안 돼도 꼭 보러 가주십시오. 네, 이 좋은 공연을 여러분 그냥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건 아까우니까 꼭 많이 보러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선물 주는 아세닌 멋있습니다. 우물전 공고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티켓 신청이라고 하시면서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자, 듀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아센인 아트센터 인천과 벌써 3회차인데 저희가 이제 3회차에서 새롭게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센인에서 항상 제일 먼저 이 질문을 받고 계세요. 맛집 그리고 포토존, 인생 포토존. 세 번째 질문은

0: 공연장마다 명당 자리, 가성비 좋은 자리가 또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무대가 잘 보이거나 음향이 좋거나 팀장님께서 공연장에 와서 이게 어떤 리허설이나 이걸 봤을 때 아, 이곳이 아세인의 명당 좌석이다 하는 곳이 계시다면
1: 저희가 정말 명당 좌석들이 곳곳에 좀 숨어 있긴 한데요.
0: 네.
1: 일단 가장 추천하는 좌석은 1층 중앙에 위치한 B블록 좌석입니다.
0: 네. 네,
1: 무대를 이제 한눈에 담을 수도 있고 또 음향과 시야 밸런스가 좋은 자리거든요.
0: 어허.
1: 근데 여기서 중요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아트센터 인천 콘서트홀이 음향 끝판왕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0: 네.
1: 3층에서 관람하셔도 소리가 정말 명료하게 들립니다.
0: 아하.
1: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트센터 인천 유튜브에도 나와 있거든요.
0: 네네.
1: 그 연세대학교 피아노과 교수이신 안종도 피아니스트께서도 3층에서 연주를 들어보시고는 아주 극찬을 하셨습니다.
0: 3층이면 진짜 먼 건데 거기 잘 들린다는 거는 진짜 좋은
1: 맞아요.
0: 건데요.
1: 맞아요. 네.
0: 이게 뭐 그러면 너무 굳이 앞자리만 보지 말아도 될 것 같고 뭐 다양하네요.
1: 네, 이건 이제 본인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네.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가까이에서 즐기시는 게 좋겠다 하시면 1층 중앙 B블러. 근데 이제 가성비와 전체 사운드를 함께 즐기고자 하시는 분들은 2층, 3층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0: 아, 재밌네요. 이게 저는 성악가 출신이라 그 성악 공연할 때 일부러 3층에서 보는 사람들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저 사람 소리가 3층까지 워낙 보지 않아서 기대를 하면서. 근데 잘 울리는 공연자이면 뭐 3층에서 봐도 너무나 잘
1: 맞습니다.
0: 울릴 것 같습니다.
1: 네, 근데 이제 연주 타입에 따라서 또 선호 좌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좋아하는 피아노 연주자가 리사이트를 한다.
0: 네네.
1: 그래서 그 공연을 보시겠다 하시면 무대를 바라봤을 때 중앙보다는 약간 좌측을 더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피아니스트의 손과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0: 중요하죠.
1: 그쪽을 선호하셔서 그쪽이 또 빨리 이렇게 빠지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0: 이야, 그거 중요하죠. 자, 게다가 보니까 아세닌 유튜브에 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세닌 유튜브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벌써 토요 매거진 마칠 시간인데
1: 저 한 가지,
0: 네.
1: 저희 유튜브에 최근에
0: 네.
1: 굉장히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콘텐츠가 하나 올라갔어요.
0: 네.
1: 꼭 보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고 또 댓글도 이렇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러분 직접 가서 보시고 그게 어떤 콘텐츠인지 저희한테 사연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듀더클 청취자분들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잘 돌보시고 저희 아트센터 인천 자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공연 티켓을 수신 우리 박지환 팀장님 꼭 알아보시고 가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트센터 인천 공연기획팀 박지환 팀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공연 소식과 꿀팁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는 7월 4일 아세닌에서 연주될 작품 준비했습니다. 구노의 성 세실리아를 위한 장엄미사 중에서 마지막 곡 도미네 살붐 구원의 주님 마리스 얀손스가 지휘하는 바이에른 라디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듀에토 더 클래식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1819년 6월 20일은 프랑스 작곡가 자크 오펜바흐가 태어난 날입니다. 그의 음악 중 우리에게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진 오페레타가 있죠. 지옥의 오르페, 그 서곡 준비했습니다. 헤르베르트 폰 카렌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입니다. 저는 듀에토 유슬기였고요. 인테시와 함께 월요일 뿌띠 주저클로 돌아올게요.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 7월 2026 산업안전보건의 달이

0: 시작됩니다. 안전한 일터를 위한 이번 행사는 안전보건 세미나를 통해 정책과 기술을 공유하고 산업 현장 우수 사례 발표로 현장의 경험을 나누며 AI 안전보건 박람회를 통해 안전한 일터는 현실이 됩니다.
1: 7월 6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10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에서 중앙행사가 진행됩니다. 이후 한 달간 전국에서 지역 특성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0: 7월은 산업안전보건의 달과 함께하세요.
1: 내 일터 안전하게, 내일 더 행복하게.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밤사이 비구름이 전국을 지나면서 꽤 세차게 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제주 진달래밭에는 벌써 130mm에 넘는 비가 내렸고요. 서울도 24mm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은 오전까지 강하게 비가 집중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은 밤까지 특히 오전 시간대 최대 50mm까지 쏟아질 수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알겠습니다. 한편 주말이라 나들이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곡동을 근처를 지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곳 있습니다. 마곡나루역 일대에서 축제가 열리는데요. 오늘부터 월요일 새벽 5시 사이 마곡나루역 3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 마곡중앙로 220m 구간이 차량 통행이 완전히 제한됩니다. 축제 열기만큼 주말 교통 혼잡도 예상되는 만큼 마곡동 주변 도로 이용하실 때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여유 있게 통과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 자체는 적습니다. 하지만 빗길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원효대교 부근 승용차 전도 사고 발생해서 혼잡합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3: 오늘 출연자 조합이 짱이네요. 정규 편성 가자. 월드컵 조추첨 특집이에요, 오늘이.
4: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여정, 저희와 함께하시죠.
5: 한 달에 한 번 최고의 스포츠 분석, YTN 라디오. 저 고작철도 함께 듣습니다.
4: YTN 라디오 월드컵 킥오프.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7: All about news. YTN News FM.
6: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8: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8: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에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9: 한편 오늘 새벽 먼 남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는데요. 진로와 강도는 유동적이지만 여름 장마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8: 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밤사이 제주도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앞으로는 동해안에 폭우가 내린다고요?
10: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앞으로 가장 주의가 필요한 곳은 동해안입니다. 현재 산발적으로 강한 비구름이 머무는 곳은 중부와 동해안 지역이고요. 울진 등 경북 동해안에는 현재 시간당 3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일시적으로 북상한 정체전선의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비구름이 더 강해지고 있는 건데요. 비구름은 현재 북쪽으로 더 치우치면서 제주도 지역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동해안 과 경북, 충청 지역으로 호우특보가 더 확대한 모습입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해상으로는 강풍과 풍랑특보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는 산간을 중심으로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더 쏟아지겠고 서울 등 내륙과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산사태와 토사 유출, 해안가 안전사고 등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지만 장마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했는데 새벽에 발생한 태풍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10: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정체 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해서 전국에 비를 뿌리고는 있지만 오래 머물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남할 가능성을 더 크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후 상황은 무척 유동적인데요. 현재 한반도 북쪽으로 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영향을 주는 데다 이 남쪽 해상에서는 태풍이 발생해서 많은 수증기를 불어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7호 태풍 메칼라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강도 1의 약한 태풍으로 앞으로 점차 발달해서 다음 주 후반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초 중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서 후반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정체 전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고 또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느 정도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정체 전선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철로 접어드는 시점에서 북쪽의 찬 공기와 또 태풍의 북상이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면서 올해 여름 장마의 시작이 다소 유동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8: 올해부터는 폭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발송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9: 휴대전화에서 삐하고 경보음이 울린다면 물가나 지하에선 지체 말고 대피해야 합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11: 하늘에 구멍이 난 듯 거센 폭우가 쏟아집니다. 불우는 순식간에 거대한 강으로 변하고 차들은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집중되는 극한 폭우의 현장입니다. 지난 2023년 수도권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한 기상청 호우 긴급 재난 문자.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발송 기준이 한층 더 촘촘해졌습니다. 기존에는 1시간에 50mm이면서 3시간에 90mm 이상 비가 내릴 때 혹은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질 때 발송됐는데 이제는 1시간에 85mm 이상이면서 15분 동안 25mm 이상 기습폭우가 쏟아지거나 혹은 1시간에 100mm 넘는 엄청난 폭우라면 즉시 재난성 호우 긴급문자가 추가 발송되는 겁니다. 찰나의 순간, 생명을 구하는 골든타임을 앞당기자는 취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재난문자가 단순한 안내가 아닌 생존을 위한 명령이라고 설명합니다.
12: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런 극한 호우는 더 이상 이례적인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기후위기가 이제 일상이 됐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3: 한국기후변화학회장입니다.
12: 기상청에서 직접 보내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기상정보 차원으로 이야기보다는 네. 지금 당장 대피하라는 우리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네. 위해서 대피하라는 강력한 행동 신호로 받아들인 게 맞습니다.
11: 집중호우가 시작되면 무엇보다 위험지역에서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가나 산사태 위험지역, 침수 우려가 높은 반지하주택과 지하주차장에서는 빨리 빠져나와 안전한 고지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8: 이른바 검사실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가, 직권남용 등 기타 혐의에는 공소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서현 기자, 이화영 전 부지사 국민참여재판 결과 자세히 전해주시죠.
14: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이화영 전 부지사의 국회 위증 혐의에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전 부지사 주장과 달리 1심에선 지난 2023년 수원지검 연어 술파티의 실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사상 최장인 열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배심원단 7명이 오늘 새벽까지 평의를 이어갔는데요. 7명 가운데 4명이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이전 부지사가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며 당시 검사실에 함께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된 반면 이전 부지사 진술엔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는 판단도 덧붙였습니다. 배심원단은 이 사건 기소 자체가 부당하다는 이전 부지사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또한 존중한다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경기도 대북지원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검찰의 기소 자체가 부당했다고 보고 직권으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본 겁니다. 또 배심원단은 이 전 부지사가 과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통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위한 쪼개기 후원을 교사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범죄가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위증 혐의 유죄를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다는 40분 증언 가운데 술이 반입됐다는 언급은 고작 1분이었다며 실체적 진실과 맞지 않는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는 어제 최후 진술에서도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 억울하게 기소됐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유서연입니다.
8: 잠시 개표소 시위가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찰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강제 해산과 현상 유지 사이에서 경찰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13: 잠실 시위가 3주째 이어지면서 체육단체 업무 차질과 폭행 사건 등 각종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행패, 서울경찰청장은 패가망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엄정 대응을 강조하지만 현장에선 경찰 대처가 소극적이란 비판도 제기됩니다. 올해 대규모 집회 행사에 동원된 경력을 비교해봤습니다. 3.1절이나 현충일, 퀴어 축제엔 2천 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고 BTS 공연 땐 6,500여 명이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잠실 개표소의 경우 주간엔 300에서 400명, 야간엔 200명 안팎이었습니다. 경찰은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역량은 충분하지만 잠실은 일반 집회와 달리 강제 해산의 명분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적인 집회는 주체가 명확하지만 잠실은 특정 단체가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형태라서 누구를 상대로 해산을 요구할지부터 쉽지 않다는 겁니다. 또 현장엔 불법 행위 가담자뿐 아니라 선관위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참가자도 있는 만큼 일률적인 물리력 행사는 무리라는 판단입니다. 지난 5일 투표한 반출 과정에서 경찰의 강제 이동 조처를 두고 일각에서 과잉 진압 논란이 제기된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단 시위 현장에서의 업무 방해와 폭행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자발적 질서 유지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15: 시민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는
16: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입니다.
15: 그 과정에서 개별적인 그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13: 강제 해산에 따른 충돌 우려와 공권력 개입 요구 사이에서 경찰의 신중 대응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8: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체증 자료를 분석해 앞서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경기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9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며 2명은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서 지난 7일 발생한 경기장 지하 무단 침입 사건은 피의자 3명을 신원을 모두 특정해 곧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유소년 핸드볼 대표팀의 소지품을 수색해 수사를 받게 된 5명 중 3명을 특정해 1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취재기자 폭행 사건의 피의자 3명은 전원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정교유착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수사 개시 5개월여 만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는 신천지 전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통일교 의혹을 대부분 불기소로 마친 가운데 향후 합수본의 수사력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17: 지난 1월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검경합동수사본부.
18: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자고 면함 없이 오직 증거 가리키는 방향대로
19: 김태훈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장입니다.
17: 합수본 출범에 불을 지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은 지난 4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을 불기소하면서 싱겁게 마무리됐습니다. 빈손으로 문을 닫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합수본이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 전 간부들을 구속했습니다. 출범 5달여 만에 첫 피의자 신병 확보에 성공한 겁니다. 한때 신천지 2인자로 불렸던 고동환 전 총회 총무를 비롯해 요한지파, 심원지파 전 총무 등 3명은 국민의힘 대선 총선 경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부는 교단에서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입당 독려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의힘 선거 업무에 지장이 생겼다고 보고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합수부는 이 같은 집단 행동이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하에 이루어졌다고 보고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최종 배후로 꼽히는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등 향후 수사에도 속도가 날 거로 전망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8: 여야 대표가 나란히 거취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다음 주가 정치 행보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당청 갈등 논란 속에 연임 도전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입원 중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또다시 사퇴 요구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이 대통령 순방 귀국 행사에서 90도 허리를 굽혀 폴더 인사를 건넨 민주당 정청래 대표. 그러나 국회에 돌아와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21: 아, 흔들리면서 젖으면서 가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22: 정청래 민주당 대표입니다.
20: 친문계 인사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해 심경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건데 당청 갈등 논란 속 복잡한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갈등이 소강 국면에 접어든 듯하지만 정 대표가 처한 상황은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대표직 사퇴와 불출마 요구가 공개적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
23: 적을 만드는 정치가 아닌 포용의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22: 강대구 민주당 최고위원입니다.
23: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24: 나의 출마 여부가 뭐 당원에 딸려있다, 국민에 달려있다 이런
22: 민주당
24: 얘기는 좀 한가한 얘기인 것 같아요.
20: 정작 정 대표는 선명성만 드러낼 뿐 연임 도전 여부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어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꾸려지기에 앞서 다음 주 중 연임 도전을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되면 당청 갈등은 물론 계파 간의 정면 충돌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사퇴 압박에 고난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취 문제 등을 놓고 당에서는 난상 토론이 벌어졌지만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5: 우리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비 지도부로 불립니다.
22: 양향자 국민의힘
25: 최고위원입니다. 우리가 길을 비켜줘야 한다고.
26: 어려울 때 허수아비 세웠다가 자기들
22: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26: 지도부 내쫓고 공천권 줄 사람 세우기 위해서 늘 밖으로 싸움하는 정당인가라고 우리.
20: 건강 악화로 입원하면서 당내에서 분출한 사퇴 공방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지만 친한계와 소장파, 오세훈 서울시장 측이 지도부 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27: 장동혁 지도부는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22: 오세훈
27: 이번 재선거 주장이 다분히 본인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인 구호다.
20: 장 대표는 조만간 당직 교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실상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여서 갈등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쪽은 당청 갈등 논란 속 연임 도전을, 또 다른 한쪽은 당대표직 유지 여부를 두고 중대 기로에 섰습니다. 비슷한 듯 다른 처지에 놓인 여야 대표의 선택이 앞으로의 전국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28: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0: 하면 훌라하게 될걸. 하림 훌라면.
1: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교통안전 1분 턱. 치솟는 기름값에 지갑 열기 무서운 요즘. 오늘도 버스와 지하철로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 만큼 대중교통 내 혼잡도는 높아지고 자칫 방심하는 순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혼잡한 시간대를 조금만 피해도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고는 줄고 안전은 커집니다. 무리한 승차는 피하고 손잡이는 꼭 잡고 걷는 중 스마트폰

0: 필요할 때 확장 돌봄.
1: 어, 미안해. 아빠가 좀 늦을 것 같아.
2: 아빠 늦게 와도 돼.
0: 밤 늦게까지 야간 돌봄.
3: 주말 약속 또 못 지켰네.
2: 나도 바쁘니까 끊어.
0: 주말에도 긴급 돌봄.
2: 걱정하는 엄마 아빠보다 살짝 웃는 엄마 아빠가 좋아요.
0: 언제든 기댈 수 있는 길러드림이 있으니까. 함께 키우는 돌봄도시 인천.
4: 협력업체 직원이 원청의 설비 점검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비 수리 시 전원 차단이 생명을 살립니다.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점검해 주세요. 원청과 협력업체가 함께 안전보건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필요한 비용을 함께 지원합니다. 원하청 위험 격차를 줄이는 안전한 현장. 상생협력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는 토요일 오전 시간, 오늘 비로 인해서 큰 더위는 피해갑니다. 낮 기온 서울이 24도에 그치는 등 더위는 한풀 꺾이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 위로는 사고 구간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외곽 가는 길 남사 진이 부근에서 안성분기점까지 교통량이 모아지면서 속도가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방향으로는 판교 부근에 고장난 화물차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따라 인천 쪽으로 신월 부근에 사고가 나서 갓길로 옮겨져와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제 1순환고속도로 여러 건의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부분 처리가 됐고 아직 사고 처리 중인 구간은 구리 휴게소 부근입니다. 구리 휴게소 지나는데 판교 방향으로 4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광교터널과 마성터널 부근에 각각 고장차가 있고요. 양지를 지날 때 차가 많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분기점 부근으로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전면 차단되고 있습니다. 김천분기점 부근으로는 경부고속도로 쪽으로 우회를 하셔야겠고요. 창원 쪽으로는 북상주 부근에 고장차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영주 부근 1차로에 사고가 나서 현재 처리가 한창이고요. 곳곳으로 빗길이기 때문에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주말 아침을 깨우는 요란한 빗소리로 맞이한 토요일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죠. 빗길 안전운전 꼭 기억하시고요. 다양한 음악 그리고 주말을 채워주는 정보와 뉴스 함께 하시죠.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입니다. 글렌 마데로스 그리고 엘사의 Brand New Give Me a Reason.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목재 예스팀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4: 6월 20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의 양만 보면요, 당장 장마가 시작된 것 같기도 한데, 정체전선이 일시적으로 북상한 거라 아직 올여름의 장마의 본격 시작은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 밤까지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진다고 하니까요. 주말 하루 보내시면서 날씨 상황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니까 좀 꿀꿀하지만 그래도 뉴스앤뮤직 들으면서 활력을 더해보겠다 찾아주신 청취자분들 계세요. 반갑습니다. 이른 아침 7시 뉴스앤뮤직 잊지 않고 찾아주셨는데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빗소리 뭐 이렇게 음악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또는 빗소리 배경음악 같은 것들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 안 틀어놔도 자연의 이 소리 자체만으로도 힐링이 되겠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맞습니다. 비 오는 날 함께 듣기 좋은 노래들 선곡해놨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뉴스앤뮤직 청취자 여러분들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 통해 참여해 주세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 발생하고요. 무료 채팅창은 YTN 라디오 앱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앱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무료로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이야기 남겨주세요. 로렌 크리스트의 The Color of the Night, Take That의 Back for Good 노래 두 곡 더 만나볼게요.

로렌 크리스티 그리고 테이크 댓의 노래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시간 19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소개하는 연설을 통해 60일 사이에 이란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하면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아직 빨리 흘러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2월 말 전쟁 개전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재 시간으로 19일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거액을 쏟아부었고 우리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되길 희망한다면서도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2015년 도출된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며 이후 일기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에서 탈퇴했고 그로 인해 이란은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북 고령군 다산면에 있는 2층짜리 마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 건물 내부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전 7시 40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에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 가요로 준비했습니다. 신형원의 커피향 가득한 거리, 조갑경의 저 깊고 푸른 밤에.

7시 뉴스의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 살펴봅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간전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화성시 귀래리에 있는 실리콘 음극재 제조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직원 한 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소방은 무인 소방 로봇 등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습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차세대 2차 전지 소재로 소방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유열의 처음 사랑 전해드리고요. 저는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상임위원회 회장 유월상입니다.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자 부상을 입은 군인을 상위군이라고 부릅니다. 전 세계 상위군인들이 불멸의 정신으로 도전하는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습니다. 바로 영국 헨리 왕자가 2014년에 창설한 인빅터스 게임입니다. 올 7월 영국에서 2029년도 인빅터스 게임 최종 개최지가 발표됩니다. 우리 회는 국가보훈부 대전광역시와 함께 대회 유치를 위해 힘차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2: 2029년 인빅터스 게임 대한민국 유치기원. 이 캠페인은 국가보훈부, 대한민국 상위군경회와 함께합니다.
3: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관리하며 AI 혁신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도시 안양시입니다.
4: 오늘 많이 힘들었지? 이거 마셔봐. 금방 집중력 좋아질 거야. 한 모금만 마셔봐.
5: 한 모금 같은 소리 하네. 집중력은 내가 올려. 난 그런 음료 필요 없어. 일상을 파고든 마약류, 용기 있게 거절한다.
4: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용기 한 걸음, 함께 한 걸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6: 압록강을 겨울에 건넜다 그러더라고요. 걸어서 평북의 할머니처럼 위장하고 혼자서 세브란스 수간호사로서 외부에서 이제 전달된 독립선언서를 비밀리에 숨겨두셨다고 합니다. 거리로 나가는 학생들과 주변에 대포하면서 3.1 운동 이후에 경찰에 이제 쫓기는 몸이 되었고 만주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7: 간호로 지킨 나라, 우리가 지킬 이름. 제10편 신흥무관학교 간호장 이해시.
6: 사랑했자, 베풀시자, 애시. 저는 이해시 선생 조카 손주 이경민이라고 합니다. 신흥무관학교 이범석 장군이 은인의 도움으로 살아났는데 이해시가 첫 번째 은인이었다고 합니다.
8: 모든 일이 무의로 끝남에 나는 완전한 허탈감에 빠져버렸다. 주위에서 몸을 돌보라는 권고로 합리하로부터 삼원포 군정서 병원으로 옮겼다. 그 병원의 조수 겸 간호원으로 있는 이해시 씨는 만세운동에 가담했다가 망명한 노처녀로
6: 신흥무관학교의 의무처의 간호장으로서 일본 공항과의 전투에서 다친 독립군들을 치료하고 간호하신 거고 죽음에 이르는 이범석 장군을 옆에서 살려내셨다. 굉장히 그 기술이 좋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독립투사들을 지원하면서 간호사로서 일선에서 함께하신 독립운동가시지 않으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일생을 사신 분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기억에 남는 모습이 몸이 크셨어요. 여 대장부와 같은 기계가 있으신 분. 만약에 천국에 가서 뵙는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고마웠습니다.
3: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부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주말 아침 세찬 비바람 소리가 유독 강하게 들리는 곳은 강원 영동과 충남 경북 곳곳인데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원 산지에 200mm 이상, 강원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큰 비가 더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도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 비는 대부분 오늘 밤에 그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더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더위 걱정 없으시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은 24도 선에 머뭅니다. 고속도로는 빗길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 시간대부터 돌발 구간이 좀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비가 오지만 곳곳으로 강원권으로 가는 차들도 많습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가는 길 이미 화도에서 서종까지는 속도가 좀 많이 처져 있고요. 동홍천 부근에는 고장차도 한 대 서게 됐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목포 쪽으로 순산터널 부근으로 주춤거리고요. 서울 쪽으로는 대체로 여유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수원 부근 주춤하고 강변북로 일산 들어가는 길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 전도사고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오늘 폼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각별히 주의 운전해야겠는데요. 타이어가 많이 달아있다면 미끄러짐 현상으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집니다.
2: 특히 최근 보급이 늘어난 전기차는 차량 무게와 높은 출력 때문에 타이어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3: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상황을 가정한 실험입니다.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검은색 전기차는 순식간에 통제력을 잃고 회전하더니 간신히 멈춰섭니다. 반면 새 타이어를 낀 하얀색 전기차는 곧바로 자세를 회복하며 정상 주행을 이어갑니다. 제동거리 실험에서도 차이는 뚜렷했습니다. 시속 80km로 달리던 차가 급제동했을 때 정상 타이어 차는 36m를 간 뒤 멈춰섰지만 타이어가 마모된 차는 58m를 미끄러진 뒤에야 정지했습니다. 마모로 타이어 홈 깊이가 얕아져 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접지력이 떨어지는 수막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젖은 곡선 구간을 지날 때도 마모된 타이어를 장착한 차는 새 타이어 차보다 크게 미끄러져 차로를 벗어났습니다.
4: 일단은 코너를 잘 못 쫓아가는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동에서는 우선 마모된 타이어는 쉽게 제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거기에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있었으면은 아마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최근 이용자가 늘어난 전기차는 타이어 관리를 더 꼼꼼히 해야 합니다. 배터리 때문에 일반 차보다 200에서 300kg 정도 무겁고 순간 가속력도 강해 타이어에 가해지는 부담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5: 내연기관 차량 대비 마모도가 좀 더 빨리 올라가고요.
0: 타이어 업체 책임 연구원
5: 가까운 타이어 전문점에 가셔서 그 마모도를 한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3: 전문가들은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빗길에서는 규정 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이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경기장 진입을 막은 집회 참가자 9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진행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6: 한 여성이 경기장 출입문을 두 손으로 굳게 잡은 채 뒤돌아 서 있습니다. 지난 16일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저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출입문을 막은 여성을 포함해 9명에 대해 수사 중인데 이 가운데 2명의 신원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누군가 경기장 지하로 통하는 출입문 잠금 장치를 훼손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내부 영상을 찍어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경기장 관리업체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 혐의로 3명을 입건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밝힌 만큼 관련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취재진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3명을 특정해 출석을 요구했고 유소년 핸드볼 선수단 소지품 수색 사건은 가담자 5명 가운데 3명의 신원을 확인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경찰이 현재까지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 불법 행위로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람은 20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1명의 신원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경찰관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 9건과 시민들 사이 폭력 행위 18건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당일 투표소에서 근무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합수본은 어제 서울 청담동 투표소에서 투표관리원으로 근무했던 지자체 공무원 2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합수본은 주말인 오늘도 투표관리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현직 선관위 최고위층을 수사 의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감사원 감찰 범위에 선관위를 포함하거나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를 도입하는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7: 열흘 동안 투표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진상규명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당일 혼란상의 원인을 총체적 부실로 규정했습니다. 용지 부족이 가장 극심했던 서울 송파구를 집중 조명했는데 일선에서 오전부터 투표지 부족 정황을 전달받고도 5시간 넘게 대응이나 상부 보고가 없었고 개표할 때는 관내 투표소에서 연장 투표가 진행되는 특수 상황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태의 화근이 된 선거인수 50% 인쇄 하한선 기준 지침은 의결조차 없이 사무총장 선에서 내려진 졸속 결정이었다며 향후 70% 이상으로 높이라고 권고했습니다.
8: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헌법상 권리인 국민의 참정권을
9: 조현욱 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입니다.
8: 발상으로 훼손한 것입니다.
7: 규명위는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전현직 선관위 고위관계자 12명을 수사 의뢰하고 실무진 6명은 징계 의결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비상근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를 포함하는 등 10가지 재발 방지책도 제안했습니다.
8: 비상근으로 중요 정책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직무 전담성이 부족한 바
7: 진상규명위는 재선거 부분도 검토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등 법적 절차도 거쳐야 하는 만큼 법원이 판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선관위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부분 개헌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어 관련 질의에 선관위는 그동안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외부의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선관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정했기 때문에 통제와 견제 제도를 만들면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치권 논의를 보고 정부의 입장을 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2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았지만 여야의 원구성 협상은 여전히 교착상태입니다. 최종 관문격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을 벌이면서 논의가 공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10: 여야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 하루에도 몇 건씩 얼굴을 마주했지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애초 법사위원장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 완고합니다. 국민의힘이 원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특검법까지 짊어기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 한다면서 무작정 끌려다니진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11: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준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입니다.
10: 국회 정상화의 시작은 법사위원장 반환부터다. 국민의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합니다. 민주당이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을 헤아리기는커녕 선심쓰듯 나눠주겠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고 반발했습니다.
12: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까지 해소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하는
13: 김성수 국민의힘 원내운영 수석부대표입니다.
12: 마음이 들지 않으면 가져가야겠다는 급박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10: 선관위 국정조사특위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도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진정 참정권 수호를 원한다면 무분별한 공세를 멈추고 국정조사와 선관위 개혁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4: 국민의힘도 이제 윤 어게인 세력과 부정선거 음모론과의 단절이 필요합니다. 참정권 침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을 바로잡기 위해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시간입니다.
10: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민주당 연관업체들과 수의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등을 띄우며 특검 불가피론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5: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3: 주진우 국민의힘
15: 선관위의 비밀 주인은 성역 없는 특검으로만 깨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다음 주 한성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협상도 진통을 겪으면서 자칫 증인 0명의 맹탕청문회가 재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열흘간의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브리핑했습니다.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나 당청 갈등, 보안 수사권 등 국내 현안에 대한 견해도 두루 밝혔는데요. 이 부분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김철현 경희대 특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6: 안녕하세요.
1: 네. 자,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죠. G7에 참석했던 이재명 대통령, 어제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귀국 다음 날 이렇게 이례적으로 회견을 자처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뭐 순방이나 직접 브리핑을 하는 내용이나 좀 어떻게 전체적으로 보셨습니까?
16: 대통령이 이제 그 순방 이후에
17: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입니다.
16: 이제 좀 그런 식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직접 이제 설명하고 또 기자들에게 직접 질문 받고 직접 대답하고 그러니까 되게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 어쨌든 G7 순방에 대해서 그동안 이 국내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보도가 잘 안 됐었어요. 네. 특히 이제 그런 얘기가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일 때 국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이슈 때문에 이 묻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이 아주 그랬던 경우인 것 같아요. G7 정상회의가 대단히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하고 인도 뭐 이런 나라들,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초청국으로 갔던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에 이어서 두 회 연달아 이렇게 이제 초청을 받았던 건데 설명할 필요가 있죠. 워낙 이제 묻혀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설명을 하면서 국내 현안에 대해서 국내 정치적 갈등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테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거고 특히 어제 이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만 북핵 문제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던 문제라든지 또 잠수함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국민에게 소상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1: 네. 자 보통은 순방 이후에 여야 대표와 회동을 하고 순방 결과를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당청 갈등이나 아니면 장동혁 대표의 이번과 같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또 직접 브리핑을 한 걸까요?
18: 제가 볼 때 그런 조금 정치적 의도가 조금 있었으셨던 것 같아요 예. 보니까. 왜냐면 어제 그 질문
17: 김철현 그 경희대
18: 한 동안에
17: 교수입니다.
18: 보니까 대통령의 말투 속에 상당한 피로감이 묻어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장시간 어떤 시차 문제도 있었을 거고 아무래도 정상회의를 한다는 부분이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도 상당히 긴장되고 어떤 고도의 집중을 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귀국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조금 먼저 휴식 기간을 가지기 필요한데 아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굳이 뭐 이 브리핑을 했던 부분에 보면 예. 저는 아마 국민들께서도 보면 그동안 그 유럽 순방하는 동안에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셨던 부분이거든요.

0: 추가적으로 아마 기자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마치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한 어떤 새로운 어마어마한 내용이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만큼의 기대감을 가진 것 치고는 그냥 알려진 내용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마 일반 국민들께서 볼 때는 저걸 굳이 왜 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다만 저는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제 뭐 대통령께서 저렇게 깊 브리핑을 조금 이렇게 한 거 보면 첫 번째는 보면 유럽 순방을 나갈 때 정청래 대표가 이 환송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 그렇죠. 때문에 여러 가지 향후 뭐 차기 당권에 어떤 메시지를 준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어서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유럽에서 순방하면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전혀 어떤 국내 지금 뭐 국민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내가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유럽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네. 설명을 한번 해줄게 하는 이런 의도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보면 통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뭐 해외 순방 갔다 오고 나면 해외 정상들하고 나눴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야 정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정치권 협조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었거든요. 근데 아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보면 만약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또 오게 될 텐데 예. 통상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청와대에 오게 되면 그런 해동을 하기 전에 앞에나 뒤에 독대를 좀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대통령께서 굳이 그런 부분들을 브리핑으로 바꾼 거는 아마 정청래 대표하고 어떤 독대 해동이나 이런 것들이
1: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성과를 직접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북핵 문제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 군함 건조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내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청 갈등과 당권 다툼에 따른 부정적 반응을 언급하며 여권을 향해 경고를 보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철원 경희대 특임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0: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2: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3: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1: 저축은행.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이제 베스트 슬립이 책임집니다.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최고의 수면을 선물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6: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9: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8: 건강해.
9: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0: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9: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10: 건강기능식품.
11: 아 맞다, 내 차 매트 바꿀 때 됐지.
12: 피가.

0: 빈틈 없이 맞추다. 카마트는 카마르.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 의자 김진경입니다. 1420만 경기도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제11대 경기도의회가 어느덧 4년 여정의 뜻깊은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수많은 조례와 정책은 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쉼없는 노력이었습니다. 남은 시간 또한 처음 마음 그대로 도민 삶 가까이에서 더 낮게,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0: 1000명 치킨 프로젝트를 응원해 주시면 어떨까요?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세찬 빗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이 비 덕분에 더위는 한풀 꺾이는데요. 서울 한낮 24도, 부산 26도로 어제보다는 크게 10도 정도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비가 오면서 도로 위로는 주의하실 구간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도 따라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로 속도가 좀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길에서는 방화대교 부근 4차로 쪽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현재 고장차 처리 관련해서 관련 차량들 4대가 갓길 쪽과 4차로에 엉켜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남으로 가는 길 위로는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부근 물이 많이 고여 있습니다. 한강대교 남단 지날 때 많이 어렵습니다. 여길 좀 지나서는 강남권으로는 크게 어렵지 않고요. 북부간선도로 외곽 방향으로는 하월국 초입 부근과 묵동과 신내 사이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오늘 날씨 보니까요, 단순히 비만 많이 오는 게 아니라 특보급의 강한 바람도 함께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 내려진 지역도 있다고 하니까요, 시설물 안전관리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비와서 이번 주말은 나들이는 하지 못해도 그래도 뉴스 앤 뮤직과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실내에서 편히 쉬어가 보시죠. 6월 20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는 8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 첫 곡은 Years and Years All for You 준비했습니다. 함께 듣고 올게요.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경동 나비엔.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먹으면 훌라하게 될걸. 할인 훌라면.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8시 뉴스앤뮤직 6월 20일 토요일 아침 함께합니다. 오늘 하루를요, 그냥 한 줄로 딱 얘기해보면 집 밖은 위험해 아닐까요? 뭐 비도 오겠다, 집 밖뿐만 아니라 이불 밖은 위험해 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계실 것 같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누워서 라디오만 딱 켜놓고 아침을 시작할까 말까 준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일찌감치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우리 운행하시는 기사님들은 빗길이지만 일터로 향해 나와 계실 텐데요.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 뭔가 들려드리는 이 음악이 촉촉한 빗소리와 함께 힐링이 되는 아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음악 다양하게 감상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0945번입니다. 우물정 0945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벨라 앤 세바스찬의 Another Sunny Day, 토아 버드의 부메랑까지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벨라 앤 세바스찬, Another Sunny Day, 토아 벌드의 부메랑까지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오전 8시 34분 지나고 있고요.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미국 뉴욕의 관광 명소인 센트럴파크에서 10대 관광객이 마차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마차 운행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17일 오후 센트럴파크에서 마차를 몰던 마부가 승객들의 사진을 찍어주기 위해 잠시 내린 사이 말이 갑자기 돌진하면서 인도인 10대 학생이 마차에 떨어져 숨졌습니다. 이는 센트럴파크에 마차가 도입된 지 150여 년 만에 처음 발생한 인명사고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뒤 센트럴파크 마부들을 대변하는 노조는 안전수칙을 재검토하기 위해 마차 운행을 최소한 오는 23일까지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 괌 서쪽 해상에서 7호 태풍 매켈라가 발생했습니다. 이 태풍은 현재 강도 1의 약한 태풍으로 앞으로 점차 발달하며 다음 주 후반에는 강도 3의 강한 등급까지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태풍이 다음 주 초중반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해상을 지나 후반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남동쪽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의 진로와 강도는 다소 유동적이지만 태풍에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며 남해상에 머무는 정체전선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0일간의 후속 협상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격을 재개할 수 있음을 재차 시사하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9일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새 대통령 전용기를 소개하는 연설을 통해 60일 사이 이란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일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아주 좋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면 갑자기 호르무즈 해협에서 석유가 아주 빨리 흘러나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내리는 김에 뒷베란다 물 청소하고 있습니다. 방충망, 베란다에 쌓인 먼지들 털어내기 좋은 여름비 오는 날, 주말 아침 뉴스앤뮤직과 함께합니다. 4723님, 그러니까요. 비 내린 김에 창문 청소하는 집들 아마 많을 겁니다. 저도 비 내릴 때 이렇게 밀대를 조금 길게 쭉 늘려서 쓱쓱 닦곤 하거든요. 이럴 때 아니면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 머무는 김에 집 청소도 좀 꼼꼼히 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어제 퇴근할 때 하늘에서 물 붓는 것처럼 비가 와서 되게 무섭더라고요. 오늘은 비 온 뒤 맑음을 기대했는데 아직도 비가 오는군요. 8616님. 그러니까요. 저녁 늦게까지 비 소식이 있다고 하니까 오늘 하루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냥 이 비를 막 즐기면서 충분히 감상하는 하루 안전하게 보내야겠습니다. 맞아요. 양수진 아나운서님과 함께 뉴스 앤 뮤직 들으면서 저도 집콕 할 겁니다. 3025번님. 그러니까요. 집 밖은 위험해. 오늘 이 말이 딱 어울리는 날인 것 같아요. 6월 20일 토요일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 하며 라디오 함께하고 계신가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무료 채팅창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에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노래 두 곡도 만나고 올게요. 타로의 봄이 왔다. 노 리플라이의 나의 봄.

하루에 봄이 왔다. 노 리플라이의 나의 봄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이른바 검사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의 국민참여 재판 끝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전 부지사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가운데 4명이 이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받고 이전 부지사 측이 주장했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은 만장일치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타르로부터 선물받아 개조한 새 대통령 전용기를 공개했습니다. 이 항공기는 보잉의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 인도 지원에 따라 대통령 전용기단에 임시 편입돼 운용될 예정입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지난해 카타르가 선물한 뒤 전면 개조한 보잉 747 전보 여객기를 둘러봤습니다. 이 여객기는 현재 비행시험을 마친 상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고른 빨간색과 흰색, 파란색, 그리고 금색이 어우러진 도색을 입혔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이란을 둘러싼 상황이 2월 말 전쟁 개전 이전과 같거나 더 나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MBC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는 전쟁을 치르며 거액을 쏟아부었고 우리 군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며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전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계속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 상태로 되돌아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쩌면 상황이 조금 더 나빠졌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이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2015년 도출된 이란 핵 합의에 따라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기로 합의했었다면서 이후 1기 트럼프 행정부가 합의에서 탈퇴했고 그로 인해 이란은 더 많은 핵 능력을 개발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실시간 주요 뉴스 살펴보는 YTN 라디오의 주말 음악 감상 프로그램 뉴스 앤 뮤직입니다. 뉴스 앤 뮤직은 매시 20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리퀘스트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청해주시는 신청곡과 사연 있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또는 유료 문자 말고 무료 채팅창 YTN 라디오 앱에 마련돼 있죠. 라이브 채팅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이 방송은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듣는 라이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들어오신다면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듣는 라이브도 켜

놓으시면서 편안하게 방송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은요, 노래 두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엄정화의 하늘만 허락한 사랑, 안재욱의 Forever 두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2: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창밖으로 세찬 비가 내리는 지역이 많습니다. 중부와 동해안 곳곳에 강한 비구름이 머물고 울진 같은 경북 동해안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지듯 시간당 3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체 전선이 올라온 데다가 지형적인 효과까지 더해지며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고요. 한편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4도, 부산은 26도까지 오르고 바다의 물결은 동해 상에서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 오전 도로 위로는 곳곳으로 돌발 구간이 좀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4차로 쪽에 고장차 소식 들리고 있고요. 일산에서 구리 방향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밀리기도 하는데요. 좀 이른 시간부터 밀립니다.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버겁고요. 영동대로는 영동대교 북단에서 남당 쪽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동일로는 영동대교 방향으로 군자교차로에서 영동대교 북단까지 짧은 구간이지만 속도가 퍽 떨어져 있고요. 북부간선도로 종암 쪽으로는 묵동과 월릉분기점 반대쪽으로는 종암에서 신내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래퍼 슬라쌤입니다. 슬라슬라쌤, 비트 주세요.
1: I love YTN, love you and 슬라쌤, yeah. 매일 오전 10시 15분 채널 고정. It's good, wow.
0: 평일 오전 10시 15분 YTN 라디오. 슬기란 라디오 생활에서 만나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학 전 선관위원장과 위철원 상임위원,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에 대한 수사 의뢰와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조현욱 위원장은 어제 활동을 종료하며 선관위가 용지 인쇄를 50%로 축소했으나 이는 본말 전도이자 극히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선거관리의 총체적 부실 상황을 볼 때 선관위는 해체에 가까운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며 통제를 위해 감사원 직무감찰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누린 것 같다고 질타했습니다.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한다며 선관위 개혁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이 대통령은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질문에 황당하다는 말로 답변을 시작했습니다. 동창회장 뽑을 때도 회원수에 맞춰 투표지를 준비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3: 우리가 50명 회원이면 50장 만들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42명 왔으니까 43명만 하자고 그랬는데 45명 와버렸네.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2: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논란 등 다른 도덕적 해이 문제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직 전반에 난맥상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헌법이 정한 중립기관으로서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았다며 강한 어조로 날을 세웠습니다.
3: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2: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선관위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헌법 체제에선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대통령 생각입니다. 정치권의 공감대를 전제로 한 원포인트 개헌을 선관위 개혁의 해법으로 꺼낸 이유입니다.
3: 필요하다면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 이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자신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뜻까지 내비치며 정치권에 진지한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한 의견도 재차 밝혔습니다.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괴를 획책하는 범죄는 엄밀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이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정당한 의사표현을 넘어 시민이나 경찰관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1: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을 위한 원